진심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서운함 대신 뭐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을 가볍게 가져볼까요?

5월 13일 수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하림의 위로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최지선님께서 제가 그래요. 거절당하는 것도 싫고 거절당할까봐 선뜻 권유나 배려도 못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어렵죠.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지선님처럼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강수정님이 반대로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예의상 드실래요? 물어봤을 때 거절당하면 신나요. 나이스. 나 혼자 다 먹어야지 라고 보내주셨어요. 가까운 사이에 거절을 당한다는 거는 나이를 먹어도 서운해지는 상황 중 하나잖아요. 나를 내 입장에서는 생각해서 챙겨준 건데 싫어? 나를 부정당한 생각까지 들 때가 있는데요. 근데요, 이 거절도 오히려 나를 믿기 때문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해도 무너지지 않을 관계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이제 저는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아이들은

0: 저를 참 잘하거든요. 네, 제가 뭐 하자 그래도 싫다 그러고 뭐 해도 되냐고 물어봐도 싫다 그러고. 근데 그게 아마 본인들이 아무리 거절한다고 해도 아빠니까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요, 사소한 거절에 너무 우리 봉구레들 상처받지 마시고요. 나도 가볍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겨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근데 하나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 거절은 거절하면 안 돼요. 봉그레들이 봉디를 거절하는 건 거절할게요. 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지지 부탁해요.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3, 4부는요, 이번 주에는 하루 일찍 만나보게 됐네요. 코미디언 송하빈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 하니까요. 보는 라디오로 즐겨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쇼리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열료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빅마우스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돌아온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에어니슬.
8: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9: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글의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1960님께서 봉디, 우리 남편 해외 출장 가는 날이에요. 한때는 캐리어에 저를 넣고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저 대신에 고추장, 쌈장, 지포 같은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안 비켜주네요. 세월이 야속해라고 보내주셨네요. 두 가지 정도가 약간 유추가 되는데 실제로 캐리어에 담기셔서 출장을 같이 가신 걸까요? 네. 아니 지포, 쌈장.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지난주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엄마가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딸, 고시원 부엌에서 쓰던 공기청정기 알지? 그거 청소 좀 하고 싶은데 뚜껑 좀 열어주면 안 될까? 난 못하겠어.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어딨어? 내 차에 갖고 와서 좀 열어줘. 살짝 귀찮기는 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들고 왔죠. 얼핏 봐도 팬에 까맣게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뚜껑을 열기 위해 찬찬히 살펴보니 다행히 이쪽으로 밀어주세요 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손으로 퉁 미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엄마,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걸 왜 못 열었어? 그래? 아니 내가 하니까 안 열리던데. 엄마, 여기 스티커에 화살표도 그려져 있는데 그거 안 봤지? 아니 엄마, 이거 그냥 받자마자 코드만 꽂고 쓰는 거야? 설명서 한번 안 보고? 에이 뭐 천작일기가 전원만 잘 들어오면 되지. 너무나 당당한 엄마의 말에 황당함을 뒤로하고 펜도 빼고 이참에 필터도 갈아주려고 하나씩 분해를 하는데 뭐라?

화가 비닐로 쌓여있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필터 비닐도 안 뜯고 그냥 쓴 거야? 어머, 그게 그렇게 생겼구나. 아니 근데 지금까지 이거 틀어놓으면 공기가 좋던데. 아이, 희한하네. 이러니까 먼지가 더 많이 쌓이지. 아니 인터넷에 이런 사연 올라오면 설마 바보도 아니고 이러고 비웃었는데 그 바보가 여기 썼네. 에? 내가 무슨 바보야? 어? 이런 실수하는 사람 많을걸? 너 그 뭐냐 좋아하는 라디오에 사연 보내봐. 나만 그런 거 아니라고. 진짜? 나 진짜 보낸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으며 엄마 나한테 뭐 하나 사줘야 돼? 엄마의 말에 저는 유레카를 외쳤어요. 아침봉에 사연 보내서 엄마 같은 분이 없으면은 제가 더 큰 소리 칠 수 있어서 좋고 아니어도 선물 받아 엄마 드리면서 또 어깨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여튼 그날 땀 뻘뻘 흘리며 열심히 청소한 공기청정기는 이제야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엄마는 예전에 어디서 맑은 공기를 느끼셨던 걸까요? 오늘 사연의 제목, 엄마는 못 말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신승훈 I Believe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박세리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명호님께서 선곡이 크크. 이게 약간 그 영화 엽기적인 거 중에 전지현 씨 느낌으로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머님 필터 잘 확인해 보시고요. 어머님 깨끗한 공기 마셔야 해요. 어머님. 이런 전지현님 대사가 떠오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 제작진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공기청정기의 필터 비닐을 안 벗기고 쓰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박규리님도 저도 아기 출산하면서 공기청정기 선물을 받았는데 안에 비닐을 안 떼고 틀었답니다. 1년 후에 청소하려고 뜯어보니까 웬걸 비닐이 분명 공기 좋았는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8515님께서 저요 동생 쓰던 공청기 물려받아 4개월쯤 돼서 필터 가려고 열어보니 비닐 안 뜯은 필터였어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득템했다. 필터를 새로 안 사도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 모른 채로 지냈으니까 뭐 기분상 어쨌든 아 좋은 공기 마시네 라고 하면서 뭔가 기분상 어쨌든 좋은 공기를 마셨고 필터 교체하려고 봤는데 이럴 수가 돈 안 써도 되네? 돈 굳었다. 약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정말로 필터에 좋은 그 비닐을 안 뜯고 사용하신 분들 꽤 있군요. 네. 어쨌든 이래저래 생각해도 개이득.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워크밸리.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안녕하세요. 셰프 박은영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레스토랑 운영을 하면서 매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나갈 때마다 매번 긴장되는데요. 그 긴장된 순간 속에서도 저를 가장 환하게 웃게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맛있다.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그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녹으면서 마음이 환해집니다. 사람마다 힘이 되는 말이 있을 겁니다. 듣기만 해도 힘이 나고 괜히 설레는 그 한마디. 흔한 말인 것 같아서 어딘가 아껴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고맙다, 잘했다, 함께해서 즐거웠다. 오늘 그 말을 주변에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줄 테니까요. 지금까지 박은영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헤이 키스 키스 키스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지수님께서 안녕하세요 봉디. 자꾸 며칠 동안 악몽을 꿨는데요. 어제 남편이 자리를 바꿔보자 해서 바꾸셨더니 좋은 꿈을 꾼 거 있죠. 덕분에 아침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뭔가 어떤 자리에서 잠자거나 그러면 거기에 수맥이 흐른다고. 근데 요즘엔 뭐 대부분 뭐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수맥이 거기까지 닿으려고 하면은 뭐 아파트 안 사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뭔가 약간 자리에 뭐가 있나요 혹시? 네 원래 이렇게 만화책 같은 거 보면 그 자리에 무언가 있거나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앞으로도 뭐 지수님 남편분이랑 자리를 바꿔서 자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제는 남편분이 악몽을 꾸려나요? 네 그럼 벌칙으로 가야겠네요. 자기 전에 항상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는 걸로. 네. 게임 같은 것도 좋겠는데요. 이렇게 코끼리 코하고 다섯 바퀴 돈 다음에 알죠. 춤 같은 거 넘어지지 않고 추면은 통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리 배치 같은 거 선정하고 어우 부부생활이 아주 즐겁겠어요. 네. 8583님 봉디 9살 딸이 어버이날 학교에서 효도 쿠폰을 만들어 왔어요. 이 쿠폰은 엄마 아빠인 저희가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딸이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청소를 열심히 하더니 효도 쿠폰 사용 완료 이러네요. 이거 열심히 했으니 봐줘야 할까요? 아 약간 고민이 되긴 하네요. 이럴 때 이 쿠폰 사용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해서 따끔하게 가르쳐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어쨌든 9살이고 아이니까 이런 건 넘어가야 되는 건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지만 또 부모 입장에서 냉정할 건 냉정해야 되니까 알려줘야죠. 이 사용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무효다. 네, 절망을 하겠죠 아이가.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란다. 아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는 냉정한 편이 나은 것 같아요. 어우 아이가 많이 절망에 빠지겠는데요. 이정빈님 어제 군만두 허겁지겁 먹다 체해서 오늘 아침까지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한 해 안 해 갈수록 신진대사 성능이 떨어져가는 게 느껴지네요. 뭐 물론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빈님 제가 뭐 정빈님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만두는 원래 사실 소화가 잘 안 되기는 해요.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막 배고픈 상태에서 허겁지겁 먹으면은 신진대사 성능이 막 아주 많이 안 떨어졌다 하더라도 체할 수 있거든요. 남종현님께서 어제 아이들과 TV를 보는데 남편이 맛있겠다고 하니까 7살 딸이 아빠는 보는 족족 다 맛있겠다고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자기도 어릴 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유전자가 참 무서워요. 아, 또 이런 것까지 유전으로 가나요? 네. 뭐 물론 유전자가 저도 무섭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정말 무서운데요. 이것까지 만약에 유전이라고 한다면 진짜 무섭겠는데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제 유전자가 뭔가 이런 어떤 멘트라든지 이런 말하는 것까지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네, 좋은 DJ가 되겠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포트레이트, How Deep Is Your Love.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글레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7564님께서 봉디 축하해주세요. 드디어 평행주차 성공했어요. 봉디는 운전 잘하시나요? 아 대단한데요. 네, 평행주차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주차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럴 때 좀 연속해서 몇 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익숙해지거든요. 저는 뭐 운전을 아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행주차는 할 수 있어요. 네, 다른 주차도 뭐 잘하고요. 뭐 후방주차, 전면주차. 네, 3주차 잘합니다. 짱이죠? 6754님. 오늘 아침에 임태기 두 줄이 나왔어요. 사실 며칠 전에 태몽을 꿨는데 큰 코브라 같은 뱀이 제 손을 물었거든요. 아들 태몽인가요? 첫째도 아들인데? 아, 제가 그 태몽을 몇 개 들었는데 뱀 관련된 태몽도 몇 개 들었거든요. 코브라는 처음 들었는데요. 외국 뱀 태몽은 처음 들었어요. 오, 코브라요? 근데 이렇게 코브라가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뒤에 무늬도 화려하고 그런 거 보면 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어, 코브라요? 근데 어쨌든 뭔가 굉장히 멋있는 친구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성별과 상관없이.

코브라가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아 근데 또 코브라가 음악 좋아하지 않나요? 이렇게 피리 불면 춤추고 그러니까. 네. 어쨌든 흥이 많고 굉장히 멋있는 친구가 태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브로콜리 너마저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0: 손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맨날 하는 회의 MG는 집.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쌀 보리 인어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6: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지 냉면.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6763님께서 봉디, 오늘 저희 부부 세 번째 결혼 기념일이에요. 결혼 500일 때 문자에서 봉디가 소개를 해줬는데 벌써 3년 됐습니다. 저희는 술 궁합도 먹는 궁합도 너무 잘 맞는 부부거든요. 퇴근하고 맛있는 안주 시켜서 한잔 할 거예요. 우리 남편 늘 내 편에서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쭉 건강하고 즐겁게 살자. 저희 결혼식 행진 때 들었던 잔나비의 쉬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6763님 결혼기념일 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6763님까지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오늘 커피도 완판되었습니다. 2부 끝곡으로는 잔나비의 쉬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차 퀴즈로 돌아올게요.

0: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마그네슘, 칼륨, 아연의 공통점 아시나요? 바로 미네랄 영양소라는 거죠. 미네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해도 만성피로나 두통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죠.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간편하게 미네랄을 챙기는 방법이니까요. 가정의 달 5월. 건강한 물 습관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스킨.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아 닥터피아.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4: 다시 해. 내가 손가락 두 개라 해도 태규 너는 쉽게 이기겠는데? 이번 판은 내가 봐준 거야. 다시 해. 하나 둘 셋 시작. 에헤이, 내가 또 이겼어. 태규야, 너 팔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너 밥은? 에? 에? 돈도 팔에 힘도 다 잃은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봉준호 감독, 송강호, 박해일 주연의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온 대사죠. 밥은? 네. 과연 뭘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옴므 밥만 잘 먹더라 듣고 왔습니다. 송강호 씨가 네 그 박해일 씨를 맨 마지막에 보면서 하는 대사였죠. 네 정답은 밥은 먹고 다니냐입니다. 네 이 대사는 애드립으로 알고 있어요. 그 촬영을 할 때 뭐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해요. 뭔가 아 이 친구가 그 연쇄살인범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놈도 뭔가 끼니를 제때 챙겨 먹을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대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김용주님 밥은 먹고 다니냐? 네 저는 4인분 먹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5966님 밥은 먹고 다니냐? 저희 삼촌은 저보면 늘 밥은 먹고 다니냐? 아니 좀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러세요. 정혜성님이 밥은 먹고 다니냐? 저희 부장님은 늘 하시는 말씀인데 밥이나 한 끼 사주고 말씀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러게요. 밥 한 끼 사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오답자예요. 강강사님 밥 아저씨는 참 쉽죠? 네 밥 아저씨. 홍홍님 밥은 됐고 국이 짜다 애미야. 네 애미한테

0: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네. 아무리 국이 짜도 애미한테 그냥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모른 척 해야 돼요. 서진이 님이 밥은 한두 빼기 하실래?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는요.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에 모셨습니다. 개그맨 송하빈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 할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댓글.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나는 어딜 가든 봉수루 하고 인사받는 남자.
1: 나는 거리에서 외국인들이 길을 물어보는 남자.
0: 나는 틈만 나면 달리는 프로 러너.
1: 나는 축구하러 가는 척하고 릴스 찍고 오는 프로 너튜버.
0: 나는 대한민국 3대 사랑꾼 최수종 션 그리고 봉태규.
1: 나는 대한민국 4대 품절빈 현빈 원빈 우빈 그리고 하빈.
0: 공감대가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2: 비공감 댓글.
0: 아침봉 비공감 댓글 시작했고요. 코미디언 송하빈 씨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송하빈입니다.
0: 네, 제가 최근에 그 송하빈 씨 개인 SNS였던 것 같은데 네네네네. 임금님 분
3: 찾는 분이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왜 그런지 알아요.
3: 왜 그러죠?
0: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뭐 하빈 씨 관련된 소식을 좀 종종 들을 때가 네네네네. 없거든요. 굉장히 싸가.

0: 지 혼자 잘 되는 줄 안다라는 아, 그런 소식이 지금 그 뭐라고 할까 코미디 업계 꽤나 많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1: 여기서 좀 더 얹어서 더 가자면은 네. 저는 이제 스승님을 찾아뵙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제 제자들이 그들한테 이제 술을 잘 들고 와야 되는 안 오는 리스트를 제가 체크해서 아 너 안 왔고 너 안 왔고 너 안 왔고
0: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게 아니라 카네이션을 받는
1: 이제 받는 입장이
0: 어 그래요? 어 그럼
1: 돼야 되지 않나
0: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 이번에 혹시 어떤 분들이 좀 찾아올 예정일까요? 어,
1: 일단 저한테 기대는 유튜버 쩌리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 쩌리들이 저한테 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그래요?
1: 또 연락 오고 네. 해야 저도
0: 하지만 또 하빈 씨는 그런 스승이잖아요. 마음만 받는 스승은 아니잖아요.
1: 아니죠. 네. 정말 실질적으로 아. 물질적으로 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백설아님께서 어제 인천으로 축구 보러 갔는데 제 바로 앞에 하빈님이 계셨어요. 편하게 관람하시더라고요. 아는 척 안 했어요. 남편이 하빈 씨 보더니 저분 잘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1: 아 어제 바로 뒤에 계셨던 네. 가족분이셨구나.
0: 아.
1: 네.
0: 아 뭘 드셨나 봐요, 저.
1: 아, 아 닭강정이랑 네. 맥주 세 캔이랑 과자 두 개 뜯었습니다.
0: 영화 보러 가신 건 아니죠?
1: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저의 낙이에요. 그 뻥 뚫린 축구장에서 혼자 네. 맥주 마시면서 과자 먹고.
0: 이거 하나 먹고.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1: 네네.
0: 경기는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1: 정말 열심히 보고.
0: 아니 종종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야구도. 먹으러 가는 분들 있거든요. 있죠.
1: 근데 저는 축구 정말 열심히 보고 못하면 욕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응원도 하고 저는 정말 그게 너무 재밌어요.
0: 어제 인천 경기는 어땠나요?
1: 아 좋습니다.
0: 제가 아, 스트레스 때문에 더 먹었구나.
1: 아, 제가 돈을 내고 가면 제가 지나 봐요.
0: 아, 최근 아. 인천 유나이티드 성적이 그렇게 썩.
1: 아 근데 좋습니다. 지금 5위인데 네. 5위였는데 어제 경기가 좀 중요했거든요. 4위와 붙은 포항과의 경기였는데 이겼으면 저희가 4등으로 올라가는 건데 아쉽게 1-0으로 져가지고 너무 아쉬워. 근데 저 어제 설아님 제가 뒤돌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뒤에서 막 얘기하시는 게 좋았던 게 딱 남편 아내 아들이 왔는데 너무 오붓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보여서 그게 저는 제 미래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0: 하긴 가족들끼리 사실 스포츠로 공유한다는 건 진짜 즐거운 정말, 일이에요.
1: 정말 대단한.
0: 근데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혹시 과자 세 봉지 뜯었다고 했잖아요. 네. 약간 다 짠맛이었을까요?
1: 짠맛이었습니다.
0: 아 오늘 유달리 얼굴이 염분기가 가득한 이유가 있었군요. 어,
1: 맞습니다. 네.
0: 하빈 씨 추적곡을 하나 들어볼까요? 게요. 홍대강에 잘 됐으면 좋겠다인데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제 공연이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홍대에 있는 돈가스집을 갔습니다.
0: 네.
1: 다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사장님께서 나오시더니 봉그레입니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진짜 매일 아침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진짜 하빈 씨와도 너무 좋았고 사인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셔가지고
0: 혹시 서비스
1: 거기가 선불 제도라서 그 정확히 내고 먼저 결제를 해야 음식이 나와요. 그래서 나갈 때 이제 그걸 얘기해 주셔서
0: 아 그래요? 어 유재원 씨가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송하빈님이 제가 홍대에서 운영하는 돈가스 매장을 방문해 주셨는데 반가워 인사를 했어요. 봉주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 열혈 청취자라고요. 근데 봉구를 했어야 했는데 봉주로 한 걸 나중에 생각했어요.
1: 맞아요. 저도 찝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네. 아 너무 정말 찐팬이신 것 같다고 제가 찝진 않았습니다.
0: 아 저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만났는데 저 봉주로예요라고. 아 근데 재원님이 냉정하게 서비스는 주시지 않았다.
1: 아니 전 바라지 않았습니다.
0: 아 그럼요.
1: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네.
0: 아 그리고 봉그레면은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 돼. 아, 하빈 씨가.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무 진짜 맛있었고 네. 제 공연장 근처 제가 자주 갈 예정입니다.
0: 아 근데 왜 잘 됐으면 좋겠다죠? 추천.
1: 아니요 그 제목을 제가 돈가스를 검색했는데 관련된 노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홍대강님의 홍대를 넣었습니다. 홍대에 있는 돈가스집이어서 홍대강님.
0: 아 그래요. 네. 네 많이 분발하셔야겠네요. 네. 홍대강에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올게요.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비공감 댓글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1: 5326님 사연입니다. 저희 와이프는요 돈가스며 탕수육은 절대적인 찍먹이거든요. 연애 초 말도 없이 탕수육에 소스를 냅다 뿌렸다가 헤어진 적도 있는데 치킨은 양념만 먹어요. 저는 후라이드도 먹고 싶은데 와이프가 오로지 양념 닭다리 두 개를 꼭 먹어야겠다며 양념만 시켜요. 비공감 아니에요?
0: 하빈 씨는 어떠세요? 찍먹인가요? 부먹인가요?
1: 전 찍먹입니다. 탕수육은 무조건 찍먹이죠.
0: 아 그래요?
1: 네네네. 왜죠? 부먹이세요?
0: 저는 뭐 상관없어요.
1: 저는 눅눅한 것도 싫어하긴 하고 그 가끔씩 그냥 생 고기로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0: 근데 좋아하는데. 제가 알기로 오리지널 탕수육은 사실은 양념을 코팅하는 거거든요.
1: 아
0: 양념을 코팅하는 거여서 사실 찍먹 부먹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이게 찍먹 부먹이 된 게 제가 알기로는 배달 때문에.
1: 아 배달.
0: 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 양념을 붓고 배달을 하게 되면 눅눅해지잖아요. 아,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간짜장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배달이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생긴 어떤 그런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연 속의 아내분처럼 음식마다 달라질까요? 찍먹 부먹이? 돈가스는 어떠세요?
1: 돈가스도 부어 나오는 거 좋아합니다.
0: 그죠?
1: 네네.
0: 왕돈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부어 나오고 맞아요. 약간 이제 돈가츠라고 해서 일본식 돈가스는 좀 찍어 먹는 게 많잖아요.
1: 저 왕돈가스는 이렇게 엄청 바삭하게 먹다가 후반쯤에 눅눅해진 돈가스가 또 맛있더라고요.
0: 그죠?
1: 네.
0: 치킨과 후라이드는 어떤가요? 양념과 후라이드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하세요?
1: 확실히 나이 먹으니까 이제 후라이드가 맛있더라고요.
0: 아 그리고 그 나이랑 무슨 상관이죠?
1: 어렸을 때 무조건 양념파였거든요. 무조건 자극적이고 달짝지근하고 그게 좋았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후라이드가 더 맛있어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맥주 때문인가? 맥주에 또 후라이드가 어울리잖아요.
0: 맥주에는 좀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는 후라이드가 좀 좋아졌습니다.
0: 아니 근데 이렇게 돈가스와 탕수육은 찍먹이지만 치킨만 양념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안에.

0: 되나?
1: 또 탕수 소스와 치킨 소스는 좀 다르긴 하거든요. 또
0: 아, 근데 애매하기는 해.
1: 네.
0: 또 왜냐하면 또 알죠. 프라이드 시키면은 양념을 좀 따로 주긴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그거에 찍어 먹으면 양념 치킨이랑 좀 다르잖아요.
1: 아, 달라요, 달라요.
0: 그죠.
1: 그 촉촉함이 달라요. 한 입 베어 먹다 그 자극적으로 팍 쏘는 그 맛이 없어지거든 하거든요.
0: 그래서 떡볶이에 튀김을 시키면은 이런 건 어떠세요? 떡볶이 국물에 푹 적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찍어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1: 그냥 톡 찍어 먹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좀 떡볶이 소스는 그렇게 세지 않아서 저는
0: 요즘에 먹방 같은 거 보면 네네네. 떡볶이 소스에 핫도그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1: 아, 저는 그거 별로던데.
0: 아 그래요?
1: 네. 어떤 종을 좋아하세요?
0: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1: 네네네.
0: 나쁘진 않은데 저도 사실 그런 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핫도그는 설탕 바른 다음에 케첩. 그 오리지널 느낌 있죠.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하기는 해요.
1: 순정이죠. 순정이 제일 좋죠.
0: 나는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 정말.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머스타드도 안 좋아해요.
1: 아 진짜요?
0: 네, 저는 무조건 설탕에 케첩.
1: 아 저는 케첩이랑 머스타드 둘 다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설탕은 뿌리나요? 안 뿌리나요?
1: 또 그 케바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땡긴 날이 있고 안 땡긴 날이 있고 좀 깔끔하게 먹고 싶을 때는 설탕 안 뿌리고 또 설탕 먹고 이게 떨어지고 막 우수수 떨어지고 하는 게 또 별로더라고요.
0: 약간 그거 모래 느낌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7347님은 하빈님 먹는 얘기 하실수록 입안에 침이 많아지는 게 느껴지는데 한번 삼켜주세요. 아 들켰나요?
0: 아 근데 하빈 씨 어제 또 축구 보시면서 좀 과식하신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근데도 벌써 이제 개침이 고이나요?
1: 아 이게 저녁에 뭘 먹고 자면 아침에 더 배가 고파져요.
0: 아
1: 저녁에 어제 너무 늦게 먹었어요. 아
0: 저녁에 혹시 그 축구 경기 이후에도 또 뭘 드셨을까요?
1: 집 가는 길에 먹을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네. 아 결국엔 안 먹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아. 박재진님께서 돈가스는 소스 넣는 이유가 입 천장 까지지 말라고 부어서 먹는데요.
1: 어? 이건 새로운 접근인데요?
0: 저도 이건 처음 들었어요. 이거는 저도 처음 들었어요.
1: 오, 튀김 껍질을 한번 눅눅하게 만들어준 이유가 그거군요.
0: 근데 사실 그 왕돈가스는 소스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그게 더 그 양배추에 케찹이랑 마요네즈 돼 있는 그거 있죠. 그 다음에 오리지널 왕돈가스는 꼭 고추를 하나 주시거든요. 뭔지 알죠?
1: 남산 돈가스잖아요.
0: 왕돈가스집. 네, 예전 제가 살던 동네도 그 되게 유명한 데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깍두기랑.
1: 아, 저는 고추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0: 네. 4부에서도 비공감 댓글 이어갈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KBS
1: 생활정보.
2: KTX와 SRT, 고속철도의 두 축이 오는 9월 하나로 합쳐집니다. 지금은 통합운행을 앞두고 시운전이

0: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일반 승객이 타는 시범 운행은 5월 15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시운전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운행 시스템을 보완해 9월부터는 서울역과 용산역에서만 출발하던 KTX를 수서역에서도 탈 수 있고요. 수서역에서만 타던 SRT를 서울역과 용산역에서도 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침 시간대에 수서역 SRT는 표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앞으로는 이 노선에 KTX가 함께 투입되면서 좌석이 늘어나 표 구하기 경쟁도 한결 덜해지겠고요. 이동은 더 편하게, 선택은 더 다양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4부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은 수요일에 만나는 수요일의 남자 코미디언 송하빈 씨와 비공감 댓글 이어갈게요. 봉구레가 꿀팁을 보내주셨어요. 박세아님께서 왕돈가스 먹을 때 소스 부어져 나온 걸 뒤집어서 썰면 밑에 소스가 있는 채로 먹을 수 있고 위에는 바삭하게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이거 저 예전에 그 SNS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2: 네.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이거.
1: 네. 아마 뭐 오늘 점심 왕돈가스로 가야
2: 너무
1: 되겠는데요.
2: 너무 땡기는데요. 진짜.
1: 계속해서 출생세대 직업도 다른 저와 송하빈 씨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소한 논쟁과 갈등 상황을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을 해드립니다. 의견을 자유롭게 마음껏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쑥 인절미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사연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도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 하빈 씨가 소개해주세요.
2: 조진기님 사연입니다. 친구가 너무 급하다고 차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요. 한번 빌려가더니 이제는 수시로 빌려달라고 하네요. 아 진짜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염치가 없는 친구 진짜 비공감이에요. 그리고 차를 빌려갔으면 쓴 기름은 채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도 안 채워주고 양심 없는 친구 진짜 진짜 진짜 비공감이에요.
1: 차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2: 차는 제가 못 빌려줄 것 같은데요.
1: 저도요.
2: 차를 어떻게 이중 진짜 진기님이 진짜 그릇이 진짜 크신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릇이 크던가 호구.
2: 아니 진짜 아니 어떻게 차를 빌려주지?
1: 난 못 빌려줄 것 같아. 그러면은 뭐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2: 옷은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저 옷도 안 돼요.
2: 아 진짜요?
1: 옷도 안 돼요. 어차피 뭐 사이즈도 안 맞을 테고 옷도 뭐 별로.
2: 돈은 되세요?
1: 친구끼리는 동거래 하는 거 아니죠. 네. 뭐 예를 들면 5만 원, 10만 원 뭐 이런 거는 되죠. 50만 원까지는 그래.
2: 50만 원까지는.
1: 50만 원까지는 그냥 뭐
2: 준다는 생각으로.
1: 아니요, 받아야죠. 뭘 줘요? 빌려줬는데. 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제가?
2: 그쵸.
1: 받아야죠. 땅을 파봐요.
2: 배웁니다.
1: 네. 어떠세요? 그러면은 하빈 씨는 옷까지는 가능하다?
2: 네, 옷까지 가능한데 차를 빌려준 거 대단하시네.
1: 아니, 그러면 진기 씨 같은 이런 상황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2: 야, 차는 좀 그렇지 않냐? 아, 한번 됐잖아. 또 안 되지. 야, 소카 그 차 빌려주는 그 어플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써봐. 이렇게
1: 저도 말하는. 이거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만하자.
2: 이제 그만해야 돼요.
1: 근데 이분은 이미 빌려준 적이 있어서 이 빌려줬다라는 가정하에 얘기한다면.
2: 그럼 저는 이제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죠? 저도 약간
2: 렌트비를 받아야 된다.
1: 렌트비.
2: 기름도 안 채워주고 이런 건 참 너무 예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1: 이건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막 비스켓 같은 거 먹은 거 아니야?
2: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1: 라면 부셔 먹고.
2: 저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차를 바꾼 지가 이제 거의 1년도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거의 새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려주기가 좀 힘듭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새 차인가요?
2: 새 차입니다.
1: 조만간 타야겠는데요? 조만간 타야겠는데요?
2: 아닙니다. 네? 5천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1: 과자 세월. 먹어도 돼요?
2: 안 됩니다. 제 와이프도 못 먹어요.
1: 아 진짜요?
2: 네.
1: 과자 너무 먹고 싶은데요? 하빈 씨 차에서 도시락 먹어도 돼요?
2: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1: 혹시 시트가 무슨 색이에요?
2: 시트 베이지 색이에요.
1: 완전 생지대님 입고 가야겠다. 뭔지 알죠?
2: 그 이연대는 거 절대 못 참아요.

0: 진짜.
1: 완전 생지대님 믿고.
0: 절대 절대 절대.
1: 생지대님 믿고 그 다음에 쿠키.
0: 어우.
1: 쿠키 먹어도 되나요?
0: 어 벌써. 벌써 소름이 돋아, 소름이 돋아.
1: 아 그래요?
0: 하, 절대 안 됩니다.
1: 조만간 한번 타야겠네요. 네. 박재진님께서 저는 연필까지는 빌려줄 수 있습니다.
0: 아, 딱 선에 그어 버리시네. 네.
1: 근데 이 거절의 멘트를 어떻게 하면 기분 안 나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요?
1: 네.
0: 아 그래도 좀 인간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1: 아, 인간관계가 있긴 한데 사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가까운 사이면은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걸 기분 나쁘게 듣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상대방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지. 나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상황이면 이걸 만약에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한다면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친구가
0: 아니죠. 아니죠. 근데 제가 좀 저만의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와이프를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가족이 제일 좋긴 하죠.
0: 차라리 빌려달랬을 때 아 나 이거 아 와이프가 이거 빌려주지 말라는데 난 진짜 빌려주고 싶은데 아 와이프가 그런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1: 근데 이제 여기서 더 극단으로 가는 분들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엄마를 파는 분들이 있어요. 뭔지 알죠? 자꾸 어릴 때 습관이 남아 있어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엄마를 파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0: 엄마 파는.
1: 아 그럼 욕 먹지.
0: 그건 욕 먹어요. 그건 욕 먹어요.
1: 그건 사실이어도 좀 욕 먹잖아요. 네, 아 그건 안 돼.
0: 그 빌려달라는 친구가 정내미가 떨어져서 갈 수가 있어요.
1: 아니면 정말 뭐라고 할까 차에 흠집 살짝 내고 돌려줄 수도 있어요. 네.
0: 9703님은 저는 친구가 제 차를 가끔 빌리는데 기름을 꽉 채우고 세차까지 해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차에 톨비라고 몇만 원 꽂아놓기도 합니다. 와 이런 친구는 정말 배우신 분이네요.
1: 그러니까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예원님이 하빈 씨 차에서 설탕이 잔뜩 빨린 핫도그를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0: 저는 일부러 봤는데 일부러 안 읽었거든요.
1: 아, 나는 근데 하빈 씨 이 정도도 못해줘요? 하빈 씨 공연 보러 온 분들이
0: 네네네.
1: 단체 갈람 왔어.
0: 네네네.
1: 핫도그 먹어요? 못 먹어요?
0: 핫도그 제 차에서요?
1: 네. 단체 갈람이야. 하빈 씨
0: 제가 공연. 핫도그는 쏠 수 있습니다. 핫도그는 쏠 수 있는데 제 차에서 먹는 거예요.
1: 아니지. 이벤트 한번 해요. 요즘 공연 사실 쉽지 않잖아요.
0: 쉽지 않죠.
1: 하빈 씨 차에서 설탕이 잔뜩 빨린 핫도그를 든 상태에서 케찹을 차 안에서 뿌린 다음에 먹는 이벤트.
0: 아 이제 그만.
1: 나는 그러면
0: 봉그레님들 진짜 이렇게 하고 오세요. 진짜 그만하세요.
1: 나는 이 이벤트 한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이벤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어마어마한 노래를 지금 선곡을 했어요. 이 노래는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거 하빈 씨가 이 노래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Incredible 타블로 진우션이 부릅니다. 오빠 차.
1: 핫도그 예.

0: 노래 듣고 왔고요. 아우, 이 노래까지 들으니까 나는 그 이벤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아, 근데 이 노래에 이 오빠 차는 다 외제차 그런 느낌이거든요. 좋은 차들. 근데 제 차는 이렇게 뭐 외제차면 휘황찬란한 그런 차가 아니어서
0: 그러니까
1: 태우기가
0: 핫도그를
1: 아니
0: 먹어야지.
1: 그릇을 태우기가 좀 미안.
0: 그러니까 핫도그를 먹어야지. 차가 국산차인데 음식이 외제야.
1: 아, 뭐 이상한
0: 케첩도 소스도 외제.
1: 오땡 안 되고 그
0: 오땡
1: H로 하는데.
0: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1: 2229님 사연입니다. 저희 신랑은 고무 슬리퍼에 빠졌습니다. 크록땡 신발만 신어요. 장례식장 말고는 다 신고 갑니다. 심지어 결혼식장도 그걸 신고 가요. 이젠 거의 한몸입니다.
0: 결혼식장도 이걸 신고 간다고요?
1: 이거는 좀 이거 아니지 않나.
0: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이 크록땡을 한번 신기 시작하면
1: 네.
0: 다른 신발을 못 신고
1: 아,
0: 다닌대요.
1: 저는 그래도 그렇지.
0: 예.
1: 신발은 이게 진짜 패션의 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0: 그래서 저희도 특히 이제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안 사줬었어요.
1: 아,
0: 예.
1: 빠져버릴까봐.
0: 빠져버릴까봐 아예 안 사줬거든요.
1: 아, 근데 여름에랑 뭐 일할 때는 갈아 신는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저는. 근데 결혼식장까지 그리고 일상생활 모든 걸다 크록땡
0: 와,
1: 신는다는 건
0: 결혼식장이 알죠. 요즘에 크록땡 그 구멍이 송송 뚫려 있잖아요.
1: 맞아요.
0: 거기 꾸밀 수 있게 돼 있잖아요.
1: 빚인가요? 하여튼 그거 꽂을 수 있는데
0: 와, 그 꾸며져 있는 신발에 결혼식장에 그거 신고 가면 멋있긴 하겠네요. 이 사람은 좀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겠네요.
1: 대신 그러면은 정말 이걸 포기 못 하신다고 하시면은 위에 패션들은 잘 입었으면 좋겠어요. 나 이것까지 패션이야라고 보여주는 정도에.
0: 인 여진님이 크록땡도 정장 스타일이 있어요. 편한 거. 아, 진짜요?
1: 아, 진짜 발전하는구나.
0: 아, 이게 그냥 진짜 그러니까 아는 거야. 크록땡은 우리 거를 신는 사람들 분명히 이걸 벗지 못할 텐데.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TPO를 맞춰줘야 되잖아.
1: 대단하다, 진짜.
0: 대단하네요. 이거는 인정이네.
1: 가죽으로 나온 건가?
0: 그럼 혹시 하빈 씨가 포기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1: 제가 포기 못하는 거, 저가 포기 못하는 거, 아. 저는 어디 뭐 나갈 때나 이럴 때막 편의점을 갈 때도 조금 차리고 가는 걸좀 좋아합니다. 최소한 청바지에 흰뭐 티셔츠라든지 이렇게 입고 가는 걸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어쨌든 나갈 때 그냥 나가지
1: 네,
0: 않는다.
1: 그것도 저만의 또 작업을 하러 갈 때나 뭐 카페를 가거나 할 때도 좀 차려입고 가는 걸 좋아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이유가 있을까요?
1: 그냥 후지근하게 나가는 것보다 제가 좀 멋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기분이 좋아요.
0: 아, 그냥 그 잠깐 밖에 나갈 때조차도
1: 네네네. 그래서 저는
0: 뭔가
1: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라디오 하고 저녁에 또막 공연이 있거나 하면은 또 옷을 한번 더 갈아입어요. 좀 제가 입고 있는 옷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고 많이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0: 그렇군요.
1: 네, 여러 번 입습니다.
0: 서미진님께서 저희 아이는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도 크록땡 신고 학교 가더라고요.
1: 와,
0: 와.
1: 진짜 포기할 수 없구나.
0: 아니, 근데 이게 한번 신으면 정말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 정말 편한가요? 저는 이 정품 브랜드 거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0: 아, 이것도 새로운 또 고백을 이렇게 갑자기 훅 하시네요.
1: 정말 이것도
0: 유사품.
1: 유사품들을 이게 가격이 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 다른 이게 좀 냄새가 좀 나던데.

0: 네?
1: 이게 발냄새가 좀 나는 경향이 있다고 저 들었거든요.
0: 아, 고무에 베이며?
1: 네, 고무에 베이고 하니까.
0: 아.
1: 1402님은 학생들이 학원에 크록땡 신고 온 경우가 많은데 발냄새 때문에 수업 불가라서 크록땡 금지시켰어요. 맞아요.
0: 이겁니다. 아, 이게 냄새가 배이는구나.
1: 한다고 들었어요. 고무에 그 흡수가 안 돼서 발에 다 흡수돼가지고 그거를 아우.
0: 이거는 사실 참기 힘들겠는데요. 사만한구공님
1: 네.
0: 크록땡 웨딩 슈즈로도 신어요. 신부님들이 예쁘게 꾸며서.
1: 아우. 엄청 휘황찬.
0: 비즈랑 막 다이아몬드를 엄청 달았네요.
1: 와, 가격이 10만 원이 넘네요.
0: 와, 아예 웨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그 발렌시아 땡 있죠.
1: 네네네네.
0: 그 하이엔드 브랜드랑 네네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콜라보를 해서 굉장히 고가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네, 그런 크록땡을 발매한 적도 있거든요.
1: 예, 네. 저는 크록땡은
0: 와 근데 아니. 그럼 너무 짜증 나겠다. 내가 막 크록땡을 너무 좋아해. 네네네. 그래서 그 발렌시아 땡 하이엔드
1: 네네네.
0: 크록땡을 샀는데 막 200만 원 가까이 네네. 되는 돈을 주고 크록땡을 샀어. 근데 발냄새 배겨 있어.
1: 아.
0: 이거 근데 빨아도 아.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죠?
1: 그럼 저는 전 포기합니다.
0: 포기하나요?
1: 만약에 제 썸녀 결혼 안 했다치고 썸녀가 그렇게 했는데. 냄새 난다. 아, 저는 안 됩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크록땡 신고 하빈 씨 차 탄 다음에 핫도그 먹기 이벤트.
1: 그렇게 하고 발 거기 올려놓는 거 위에.
0: 네.
1: 손석 위에.
0: 네. 왜냐면 또 새 차니까 크록땡 근데 크록땡을 오랫동안 착용한 분들만 들어갈 수 있어. 맨발로. 예의는 또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이 이벤트
1: 제가,
0: 어떤가요?
1: 제가 뭘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뭘 포기해야 될까요?
0: 네,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 한번 심각하게 상의를 해볼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4: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1: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5: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4: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5: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4: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5: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재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 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4: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6: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7: 광고 듣고 오셨고요. 송하민 씨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 네, 또 간만에 오랜만에 만나, 오랜만에 수요일날 만나니까 또 너무 또 느낌이 달랐거든요.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7: 네. 그리고 내일 파워 FM 30주년 특집 패밀리 위크로 함께합니다. DJ 선배이자 저의 소속사 대표님 송은희 씨, 그리고 신봉선 씨와 함께하니까요. 내일 아침 9시에도 꼭 놀러와 주시고요. 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끝곡으로는 아까 하빈 씨가 홍대여서 홍대 광 씨 노래를 선곡했잖아요. 그래서 하빈 씨에게 답가로 저희 황 PD가 선곡을 했다라고 하네요. 송하예 니 소식. 아, 정말 둘 다 정말 작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송하예 니 소식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요즘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어나 표기법에 어긋난 외래어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를 우리말로 알기 쉽게 바꾼 다듬은 말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당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주방장에게 메뉴를 온전히 맡기는 오마카세는 주방 특선이라는 친숙한 우리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최고급 코스 요리를 뜻하는 파인 다이닝은 고급 식사로, 남들보다 일찍 예약해서 혜택을 받는 얼리버드는 조기 예약자로 부르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다듬은 우리말로 바꿔 쓴다면 그 의미가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에어니플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0: 와우
2: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3: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 인쇄는 와우프레스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1: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1: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서 종이공장이 기계화되자 그곳에서 일평생 일한 만수는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매달리는 그에게 사측의 말은 시퍼런 칼날 같죠.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근 개봉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미디어의 환경이 급변하면서 종이 잡지 런웨이를 이끄는 미란다 역시 방향을 잃게 되거든요. 같은 절벽 앞에서 스릴러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만수는 파멸의 선을 넘고 드라마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의 미란다는 가까스로 위기를 유예합니다. 현실의 우리는 어떤 장르를 지나게 될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불안이 영화가 됐다는 건 이 막막함이 나만의 짐은 아니라는 것. 어쩔 수 없을 땐 결국 서로가 가장 큰 위안이에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박하선입니다.

0: 5월 13일 수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서 두아리파의 End of the Era 듣고 왔습니다. 모든 게 급변하는 불안의 시절이지만 그래도 함께라는 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이 우리 한번 달려봐요. 이번엔 하나의 주제로 달리는 영화 주제. 오늘의 주제는요. 영화 속 먹고 싶은 음식입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 코앞이죠? 먹는 얘기만큼 사람 신나게 하는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영화 속 어떤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돌아온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0: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본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서울유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잡티 톤업 케어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을 드립니다.

0: 영화는 방울방울. 한 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 보는 시간입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7815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인 딸 하린에게 짝사랑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1: 엄마, 그 유찬이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 근데 유찬이는 인기가 너무 많아.
0: 어머,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딸 마음을 그 몰라주는 녀석이 참 밉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바로 유찬이였어요. 어머, 딸에게 듣던 대로 유찬이는 곱게 생겼고 벗은 신발도 가지런히 놓고요. 입고 온 점퍼도 예쁘게 접어서 소파에 올려둘 정도로 깔끔한 아이였어요. 딸이 저를 닮아서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집에 있던 남편은 생각지도 못했던 남자아이의 등장에 경계 모드가 울린 듯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보자 딸이 냉정하게 말하더라고요.
1: 아빠, 유찬이가 불편해하잖아. 아빠는 나가 있어!
0: 그런 딸의 모습에 남편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처럼 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부부는 슬쩍슬쩍 딸과 유찬이의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우리 딸 왜 이렇게 바보처럼 적극적인지 좋아하는 티가 팍팍 났어요. 아니, 우리 딸이 저렇게까지 행동하는데 딸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자친구 유찬이가 더 미워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맥주 한잔 마시면서요 영화 원더풀 라이프를 봤습니다. 영화에서요, 죽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기 전 중간역인 림보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하나를 골라야 하죠. 저는 남편에게 어떤 기억을 고를 거냐고 물었습니다.
2: 아, 당연히 우리 딸 나왔던 순간이지. 여보도 그렇지 않아? 근데 유찬이 녀석은 우리 딸 마음도 몰라주고. 아, 우리가 얼마나 예쁘게 나왔네. 아이씨.
0: 영화를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우리 부부. 나중에 커서 우리 딸 시집은 어떻게 보낼까요?

영화 원더풀 라이프에서 메모리 듣고 왔습니다. 2001년에 개봉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 원더풀 라이프. 망자들이 천국에 가기 전 중간 역인 림보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을 고르면 그 기억을 영화로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 저도 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전에 유치원 때 뭐 선물을 준비해야 됐어요. 생일 선물. 근데 누구 줄 건데 적당한 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아니고 비행기 갖고 싶댔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엄청 저를 뭐라 그러는데 서운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자식이 우리한테 주는 사랑은 딱 10년이래요. 부모밖에 모르는 시절은.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 친구. 20대엔 남자친구. 뭐 30대 때는 뭐 자기 가족. 이렇게 간다고. 아 진짜 요럴 땐가 봅니다. 영화에 얽힌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이에요. 전지현 주연, 연상호 감독의 신작 좀비 영화 군체 예매권, GOD 데니언 주연의 연극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초대권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을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혜신님이요. 자주 오시네요. 그 혜신님이 그 혜신님 맞나? 캔디 저 이번 주말에 오빠 상견례 자리 가요. 드디어 우리 집에도 누군가 결혼을 하다니. 저도 못 가고 있어서 좀 그랬는데 오빠랑 친하진 않지만 책임감 있고 좋은 오빠예요. 아, 친하진 않지만 너무 웃겨. 책임감 있고 좋은 오빠래. 근데 왜 안 친해? 오빠 잘 살아. 앞으로 펼쳐질 인생 응원해. 미비포유에서 나온 에드시런의 포토그래프 신청해요. 그리고 영화 싱스트리트에서 드라이브 인 라이크 유 스토리 이렇게까지 두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영화 미비포유에서 포토그래프, 영화 싱스트리트에서 드라이브 라이크 스토리 듣고 왔습니다. 우리 한솔님은 아이고 며칠 전에 17년 동안 함께했던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제가 너무 슬퍼하면 고양이도 잘 못 갈까봐 꾹꾹 참고 있는데 그래도 문득문득 자꾸 생각이 나네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묻어내지는 순간이 오겠죠 하셨습니다. 한솔님 근데 슬플 땐 좀 우셔도 돼요. 그 애도의 시간이 지나야 또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너무 참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3750님이 영화 라라랜드에서 시티 오브 스타스 신청하셔서 요곡 듣고 우리 2부에서 다시 만나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물을 절약하는 습관이 익숙하지 않다면 절수형 샤워헤드와 같은 도구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 샤워헤드가 분당 12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할 때 절수형은 7리터 이하로 사용하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27톤의 물을 아낄 수 있고 수도요금은 10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샤워 시간까지 조금씩 줄여간다면 더욱 완벽한 실천이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로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서해상과 남해 서부해상에는 지금도 안개가 낀 곳이 있고요. 전국의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산지는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산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가 27도, 대구가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내일 낮에는 기온이 오늘보다 더 쑥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올해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권, 모레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이렇게 이른 여름 날씨로 낮에는 덥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하나의 주제로 달려보는 시간입니다. 영화 주제. 오늘의 주제는 영화 속 먹고 싶은 음식이었죠? 영화에서 익숙한 음식이 나오면 아는 맛이라 땡기고 처음 보는 음식이 나오면 궁금해서 입맛이 돌죠. 지금쯤 점심 메뉴 고민하실 텐데 또 먹는 얘기만큼 사람 신나게 하는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영화 속 어떤 음식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군침 도는 영화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 802사님이 헬로우 고스트의 미나리 김밥이요. 상만과 연수가 데이트하던 장면에서 연수가 말하잖아요. 아니 보통 김밥 짤 때 시금치 넣는데 상만 씨 미나리 넣네요. 그 순간 상만은 어릴 때 엄마가 피가 맑아진다며 김밥에 미나리를 넣어주시던 기억을 떠올리고 함께 살던 귀신들이 실은 자신의 가족이란 걸 깨닫게 되죠. 그 장면에서 영화관이 눈물바다였어요. 전 울면서도 미나리 김밥 진짜 맛있겠네 입맛을 다셨어요. 그 후 미나리철만 되면 쌈 싸먹고 남은 걸로 꼭 미나리 김밥 싸고 있다고. 어때요 이거 궁금하네. 이 영화 쇼츠 천만이 돌아요. 이게 재평가되고 있어요. 숨겨진 명작이라면서. 우리 판석님은 영화 줄리엔 줄리아에서 베프 브룩 인형이요. 레드와인에 쇠고기를 넣고 오랜 시간 푹 끓여내는 프랑스식 스튜인데 버터가 녹아드는 소리, 그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그 진한 갈색 소스, 그리고 입안에서 사르르 부서질 것 같은 고기의 결이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상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거 한번 만들어봐야지 했는데 귀찮아서 못 만들어봤는데 저희 남편이 그러기를 갈비찜 비슷해! 뭐 이러더라고요. 갈비찜이 더 맛있어! 이래가지고 안 해봤습니다. 워너비 프린세스님은 마녀에서요. 그 김다미 씨가 기차에서 먹던 삶은 달걀이요. 두벌 가득 먹던 삶은 달걀 어찌나 맛있어 보이고 귀엽던지.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라떼는 기차 타면 무조건 삶은 계란에 사이다였어요. 비둘기호 열차가 그리워지네요. 유우. 대학교 MT는 무조건 기차였

근데 흑 하셨어요. 근데 전 KTX도 좋던데 빠르고 네. 허리 아파 오래 타면. 그래서 얼마 전에 참 되게 여유 있고 좋았어요. 그 2시간 정도가 되게 오랜만에 여유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놓고 요즘 눈이 좀 침침해져서 핸드폰 좀 그만하고 밖을 보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고 막 하는데 좋더라고요. 1102님이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하정우 배우가 소주를 가글하며 먹었던 중식 요리 한 상이 참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참 맛있게 드시죠? 저도 탕수육, 양장피, 고추 잡채 등등 앞에 놓고 하정우 배우처럼 정신없이 배부르게 먹고 싶다고.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면서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에서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영화 주제 A, 영화 속 먹고 싶은 음식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3분님이요? 클레이 애니메이션 월레스와 그로밋에서 달라를 가잖아요. 거기서 달을 잘라서 치즈같이 크래커랑 먹는데 맞아. 어릴 때 꼭 먹어보고 싶었다고. 이거 맛있어 보이잖아. 월레스와 그로밋 오랜만이네. 이거 참 재밌었는데. 그 노란 치즈맛 달과 바삭한 크래커 덕분에 제 꿈은 우주인이었더랬죠. 하셨습니다. 좋은 영화 한 편 이렇게 꿈을 크게 또 꾸게 만들게 하죠. 1318님은 영화 곤지암에서 라면이요. 봉지 뜯는 소리부터 경쾌하고 작은 코펠에 라면 보글보글 끓는 게 클로즈업 되는 순간 저도 모르게 군침 꿀꺽. 물량도 딱 좋고 농도도 완벽해 보여서 역시 라면은 이것저것 넣기보다 봉지 뒤 조리법대로 끓이는 순정 레시피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 라면 귀신한테도 좀 나눠줬으면 살려줬을 텐데 싶더라고요. 재밌네요. 근데 저 얼마 전에

그 누구야, 우리 시네타운 때 선배님이 오셔서 라면에 계란 다섯 개 넣어서 드신다고 그 부르주아 라면 궁금해서 얼마 전에 캠핑 가서 다섯 개까지는 못 넣겠고 좀 아까워서 세개 넣어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다음엔 한번 다섯 개 넣어봐야겠어요. 0260님이 영화 그린북의 치킨이요. 켄터키의 한 마을을 지나던 중 토니가 본토 음식이라며 치킨을 한아름 사오는데 그런데 셜리 박사는 기름 묻는 게 싫다고 절대 안 먹겠다고 하죠. 하지만 치킨 냄새 한번 맡아보더니 손 쪽쪽 빨아가며 맛있게 먹는 장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어머, 우리도 켄터키 가서 켄터키 치킨 먹고 보고 싶다, 그죠? 맛있겠다. 원래도 치킨 좋아하지만 영화 속그 후라이드 치킨 너무 맛있어 보여서 영화 끝나고 치맥했다고. 아, 치킨이 여러분, 제가 그 명절 뭐 음식 전국 뭐 1등 프로그램 찍었었는데 거기서 전국에서 1등한 치킨집이 있어요. 저희 수유시장에 있는데 아, 거기 진짜 바삭하고 맛있거든요. 저 가끔 연극대 회식으로도 가고 얼마 후에 또한번더 가는데 아, 계속 먹게 돼요. 뭔데 맛있어. 거기 한번 가보세요. 맛있습니다. 제 인생 치킨이에요. 저 치킨 진짜 좋아하거든요. 니어79님이 리틀 포레스트의 아카시아 꽃 튀김이요. 제가 튀김 러버인데 영화에서 아카시아 꽃을 바삭하게 튀기는데 소리만으로도 진짜 침이 우우. 바삭바삭한 그 식감과 아카시아 향이 어우러져서 어떨지 상상으로 먹었다고. 간단해 보이지만 너무 맛돌이일 것 같다고. 이거 근데 맛있을 거예요. 약간 로션만 날것 같아서. 뭔지 알지? 네. 저 아카시아 향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뭐 꽃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왜 가끔 요리에 꽃 나오면 먹어보면 아 역시나 괜히 먹었다 뭐 이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궁금하네. 어떤 맛일까? 진짜 맛있을까? 향으로 먹는 거겠죠?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립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융진의 걷는 마음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8: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레노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1: 레노
3: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4: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6: 박하산의 시네타운 오늘은 영화 주제에 영화 속 먹고 싶은 음식 얘기 달려봤어요. 0369님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베이컨 에그요. 하울이 말하는 불 위에 후라이팬을 올리고 두툼한 베이컨 두 조각에 계란 6개를 깨뜨리잖아요. 지글지글 고기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탱글한 계란 프라이. 애니메이션 특유의 먹방 감성 제대로 자극했던 대표 요리죠.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인생의 회전목마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아, 저 이 노래 참 좋아했는데. 싸이 월땡 그 배경음악이었다고요? 네.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3: 7월 5일까지 충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쁜 것들은 왠지 약할 것 같죠? 근데요, 5월의 여왕 장미는요, 향도 진하고 화려하게 예쁘지만 병충해에도 강한 품종들이 꽤 많대요.

예쁜데다 은근 독하고 생존력까지 만렙이라니 완전 닮고 싶지 않나요? 우리도 매일 씻고 꾸미고 웃고 다녀도 속으로는 피곤이랑 싸우면서 월화수목금 버티기 챌린지 중인데요. 하지만 또 커피 한 잔에 충전하고 점심 메뉴에 행복 찾고 좋아하는 노래 한 곡에 다시 활짝 피어나는 우리들. 오늘도 우아한 장미처럼 향은 잃지 말고 멘탈은 단단하게 아시죠? 오늘도 꺾이지 않는 수요일의 장미들 화이팅! 12시엔 주현영입니다.

그럴 때 저는 그냥 내가 뭐 그렇지 뭐 그냥 나는 바보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나는 바보 멍순이 언젠가는 똑똑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은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하늘이 계속 우리 은재님한테 조금 조금씩 계속 부족한 걸 맞닥뜨리는 기회를 계속 주는 것도 사실 이것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는 진짜 딱 한 발자국 이렇게 또 성장하고 발전했을 때 그 부족했던 대로 안 돌아가게 되니까 그만큼 많이 맞닥뜨리면 그쵸? 우리 은재님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2097님은요. 주디 이번 주에 우리 동네에서 장미 축제 있어요. 버스 타고 지나가다 봤는데 진짜 장미가 크게 피었더라고요. 금요일부터 축제인데 부모님이랑 구경하고 올 거예요. 아 장미 축제면은 진짜 그냥 한 송이 두 송이만 예뻐도 예쁜데 이게 잘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있으면 너무 예쁘겠다. 또 우리 저기 선생님들께서 나라 일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또 얼마나 또 예쁘게 또 이렇게 또 꾸며 놓았겠어요. 그쵸? 그걸 우리 다 보러 가야 돼요. 자 1부에서는요 우리 주주님들의 일상 속 에피소드를 꽁트로 만나보는 시크릿 주주 그리고 2, 3부에서는 오로지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주주총회 함께 할 건데요. 이번 주 의제를 살짝 쿵 미리 소개해드리자면요. 지난번 내장 대시경 제 말실수에서 비롯된 주제입니다. 아이쿵 별의별 말실수라는 주제로 먼저 사연 받아보고요. 내가 해보거나 들어본 다양하고 웃긴 별별 말실수 경험담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고 착한 가격에 5분의 9와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르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3: 르노.
5: 와, 건강한데 맛있네.
6: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0: 에어로스페이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SBS 파워 FM
3: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쭈쭈 안녕 나 또 왔어 너도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 말 많이 들어봤지 이거 참 좋은 말이잖아 아 근데 왜 내 주변에는 자기 기분 따라서 주변 사람들 눈치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0: 아이고 언니가 사오라던 망고.
1: 야, 너는 무슨 애가 망고를 이런 걸 사와. 하나도 안 익어서 푸르딩딩한 걸 사오면은, 야 이거 어느 세월에 후숙해서 어느 세월에 희준이 먹이니?
2: 희준이는 괜찮아요. 울라울라 울라울라 액션 가면만 있으면 망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3: 현영아, 너희 언니는 오늘 그냥 세상만사가 마음에 안 들어. 망고는 됐고 여기 귤이나 먹어. 이제 현영아 귤 먹어라 귤. 귤 먹으면 되지 무슨 좀 망고를 또 먹는다고. 그냥 귤 먹어라 귤. 귤 먹어 현영아.
1: 아버지, 내가 나 혼자 먹겠다고 이래? 맨날 나만 모자란 딸내미 만들고 그러면 기분이 좋으셔? 내가 정말.
3: 제제 야 이 새끼. 이제 나이를 먹고 얘가 좋은 거 보고 따라 배우겠다. 에휴, 현영아, 네 언니는 왜 저렇게 사람이 기분파여? 오늘도 또 뭐에 꽂혀서는 내내 저기압이여. 사람 눈치 보이게 시리.
2: 엄마 무서워요. 이상해요. 우리 엄마 왜 저래요?
0: 더군다나 윗사람이 기분 나쁜 티 팍팍 내면 아랫사람들은 엄청 눈치 보이고 순식간에 분위기 살얼음판 되잖아. 아, 어제 우리 회사도 그랬거든.
4: 오마이갓, 이 거래처는 오늘도 정말. 자, 그나저나 탕비실에 커피 이거 누가 마지막으로 먹고 앉혔어요?
0: 아, 제가 먹긴 했는데 저 화장실만 다녀와서 금방 채우려고.
4: 우스,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채워놓는 사람 따로 있어요?
0: 아, 죄송합니다.
5: 아, 근데 오늘 이 대리님 왜 저러셔?
6: 아, 몰라. 남친이랑 싸운 것 같다는데. 아, 그냥 사려.
4: 그리고 복사기에 페이퍼 이거 누가 삐뚤게 넣어놨어요? 안 그래도 so busy now인데 페이퍼가 걸려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고다 사고.
6: 저 대리님 그거 아까 현영씨가 넣었습니다. 제가 그거 뭐 칼각 맞춰서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아유 현영씨 잘 안되네요. 아 현영씨 아유 왜 그래요 진짜.
0: 아야 왔다. 알려줄 시간에 현돌씨가 직접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현돌씨는 팀원 탓하기 전에 본인 보고서나 좀 퍼펙트 하겠어요. You know what I'm saying?

아이들의 톰보이 듣고 오셨고요. 오늘 시크릿 주주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님의 사연으로 함께 해봤는데요. 아, 우리 박연수님께서 크크크 아니 혼자 대체 몇 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 주디 능력치 어마어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주주님들이 저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니까 제가 열심히 하게 되네요. 또 우리 서윤상님께서는 짱구 주디 매력거즈비 펑펑! 이러고 또 보내주셨고, 우리 정예은님도 주연형 귀여워! 라고, 아유, 또 이렇게 또 해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또 우리 9915님은요, 와우, 히스테리 부리는 상사보다 이때다 하고 옆에서 고자질하는 사람이 더 빌런인데요? 욱하네요. 욱하네요. 근데 저 직원도 혹시 현돌이에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여기 대본에는 현돌이라고 써져 있기는 했어요. 현돌이는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어디서나. 그쵸? 자, 그리고 또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서 제 회사 옆자리 대리님이 기분이 바로바로 태도가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 오늘 대리님 기분은 어떠신지 스캔부터 하고 회사 업무를 시작한답니다. 이거 아랫사람들은 매번 너무 눈치 보이고 힘들다고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일단 우리 주주님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일단 우리 주주님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1415님께서 제 얘긴가요? 물론 여기서 기분이 태도가 된 사람이 저예요. 어제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오겠습니다. 야호 야호! 시장 구경 재미나잖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미애님 오늘 진짜 남편, 오늘도 그럼 남편분이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진짜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따뜻하고 말씀하셨던 거 맛있는 거 다 드셨으면 좋겠고 좋은 가격에 또 좋은 물건이나 음식도 겟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4988님은 주디 아내가 만들어준 김밥 도시락 먹고 있는데 꼬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꼬다리가 맛있는데 말이죠. 아, 아내가 다 먹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꼬다리가 없다라는 건 아내분이 만드시면서 다 드신 거죠. 그쵸? 저도 어제 오랜만에 계란말이를 너무 갑자기 해외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튜브에 이제 막 예쁘게 잘 만드는 방법을 쳐가지고 이제 계란말이를 쑥쑥쑥쑥 만들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르고 나서 딱 그릇에 옮겼는데 맨 끝에 있는 두 개가 살짝 안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네는 원래 없는 거인 것 마냥 이렇게 빼가지고 입에다가 바로바로 쇽쇽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익명의 주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혹시 좀 사연 보내는 타이밍이 늦었나요? 저희 과장님이 그래요. 오늘 반나절 지났는데 반나절 동안 한숨을 500번은 쉰 것 같아요. 과장님, 집안에서 짜증난 거 제발 직장까지 끌고 오지 마세요. 밑에 직원은 그거 눈치 보다가 죽을 것 같아요. 늦었더라도 우리 과장님 좀 듣고 찔리시게 읽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라디오를 혹시

혹시 정말 거기서 틀어놓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보냈는지만 모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익명 요청이요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공지가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이 이거 좀 아시긴 해야 돼. 그쵸? 단지 누가 보냈는지만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자, 잠시 후 2부 또 오로지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 꽉 채워드리는 주주총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수란과 크러쉬의 러브스토리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지역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0: 이웃에게 고마웠던 적 있으세요?
1: 저희 집이 애가 둘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아랫집에서 올라오셔서 층간소음 그동안 잘 견뎌왔는데 애가 고3이라 조금 주의해줬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셔가지고 몰랐는데 그동안 잘 참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고마웠습니다.
2: 제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요.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아기 키우려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기 옷이랑 그런 물건들을 잔뜩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3: 누군가의 배려 덕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웃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곳엔 미소와 행복이 있으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0: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에어니플.
6: 단체 티가 필요할 땐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4: 리아양, 놀러 갈게.
3: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4: 리아양, 함께하자.
3: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4: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5: 레노.
6: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모두 착석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주식회사 12시엔 주현영 제79회 주주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2시엔 주현영에 관심과 사랑을 투자해주신 우리 주주 여러분께 감사의 선물을 배당해드리는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12시엔 주현영이 동시간대 지상파 청취율 1위를 차지했다는 호재가 널리 소문나는 바람에 총회장이 더더욱 북적이고 있습니다. 우리 강연주님께서 쭈디의 청취율 조사 1위 소식에 주주로서 너무 뿌듯해요. 오늘 주주총회도 기대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6530님도 사무실에서 다같이 듣고 있어요. 주주총회 덕분에 점심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주디의 상큼발랄한 목소리 덕분에 활기가 넘치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6264님은요. 저 오늘도 맨 뒷자리 주주총회 착석했어요. 라고 우리 6264 주주님이 지금 3주째 맨 뒷자리에 착석하신다고 문자를 주고 계시다고 해요. 이쯤 되면은 이제 한 줄 정도는 더 앞으로 나오셔도 될 것 같거든요. 뭐 뒷자리가 계속 뭐랄까 좀 내향인 주주님들은 좀 뒷자리가 편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쪽에 자꾸 앉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맨 앞줄로 나오셔야 됩니다. 천천히 앞줄로 조금씩 한번 용기 내봐요. 우리 9일 이사님께서는 아구구 늦었다 좀 비켜봐봐요. 저 좀 들어가자고요. 라고 이렇게 기세로 밀고 들어오세요. 우리 626사님은 912사님처럼 이렇게 좀 기세로 밀고 좀 들어와 보세요. 자, 우리 주주님들께 받은 사랑 최대한 많이 돌려드릴 수 있게 제79회 주주총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주총회 의제부터 발표해 볼게요. 주디도 우리 주주님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해봤을 이것 바로 에이쿵 별의별 말실수 입니다. 내가 내뱉자마자 아차 했었던 혹은 주변에서 정정해줄 때까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별의별 말실수들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 일단은 뭐 사실 저 그렇게 말실수를 평상시에 엄청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 소영씨가 매콤의 소영씨가 늘 뭐 게릴라 고시판이라고 읽을 때라든지 뭐 데칼코마니를 뭐 다른 막 그런 식으로 막 읽을 때 사실 저는 늘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내장 대시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최근에 한번 또 있었잖아요. 메리 시트콤을 시트콩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시트콤을 뭐 시트콩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했던 기억이 있어요. 시크통 맞아요. 시크통. 시크통이 뭐야. 아무튼 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했어요. 또 말실수하려고 그런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도 재밌는 말실수 에피소드 벌써부터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사실 저희 매콤에서도 그런 사연들이 많이 와요. 어머님, 아버님 말실수, 할머니 말실수. 좀 그런 것들도 오늘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차소정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이가 요새 자꾸 입에 손을 넣어서 하루에도 100번씩 손 빼라고 외치거든요. 자꾸 손에 입 넣지 마! 라고 소리쳐서 아이가 어리둥절하네요. 와, 저 방금도 손에 입 넣지 마 이거 읽으면서도 뭐가 잘못된 건지 한 0.3초 정도 몰랐던 것 같아요. 충분히 육아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우리 1581님도 보내주셨는데 우리 아빠도 주디처럼 말실수 자주 해요. 두 쫑쿨을 보시곤 이게 쫀덕구야? 하시고요. 베스텍라비스 가서는 알바생에게 아, 그 집 나간 엄마 주시오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외계인인데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지어낸 거 아니다. 이거 정말 진짜 나 찐이다. 왜냐면 우리 아빠, 엄마 아빠는 특히 요즘에 하도 유행이 빠르고 그쵸 뭐 새로운 말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 입맛대로 바꿔서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듣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쫀득구도 무조건 두쫑 굳이 집 나간 엄마도 알바생분은 알아서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귀여운 말실수 참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내가 목격한 주변 지인들의 말실수도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고릴라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소개되신 모든 주주님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고요. 또 방송에 소개되시면 자동으로 제79회 오늘의 주주 후보가 됩니다. 주디 마음대로 2부 끝에 제79회 오늘의 주주 한 분을 선정해서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얹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자, 일단 발빠르게 도착한 사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29님께서 아이에게 고래 동화책을 한창 열심히 읽어주고 있는데 남편이 뭐가 이상하다고 다시 말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흰 수염 고래를 흰 고염수레라고 하고 있던 거 있죠? 아이도 고슴도치 인형을 소금도치라고 하던데, 말실수도 모전 여전인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엄마가 또한 말실수를 하시기 때문에, 말실수도 되게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형태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엄마랑 저랑도 굉장히 또 비슷하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제가 좀 얼마 전에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9942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우리 남편은 에어컨 비싸게 산 거라며, 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2NE1으로. 2NE1으로 샀어 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인간아 2NE1이 아니고 2인원이란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2인원 2NE1 이것도 그럴듯하다. 또 우리 김상근님께서도 우리 회사 건물 입주 초반에 주차장 차단기가 없어서 시큐리티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차량 체크를 하는데 입주민이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원주민이세요? 라고 물어봤던 게 기억나요. 와, 나는 진짜 상상을 해보면 들어가는데 원주민이세요? 라고 하면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원주민이라고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원주민? 원주민? 원래 뭔가? 라고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 진짜로. 또 우리 3277님은 제 친구가 항상 말한 글자씩 틀려서 말해요. 꼭 이런 친구 있죠, 주변에. 한 번은 노래 뭐 듣냐고 물어봤더니, 아, 나 SG 워너비의 죽다가. 라고 해서 빵 터졌어요. 죽다가라니. 너무 노래 제목이 무섭지 않냐고요. 원래는 살다가죠. 그쵸? 살다가, 살다가, 살다가 너 지칠 때. 이건데, 죽다가, 죽다가 몇 번을 죽는 거예요. 그쵸? 너무 끔찍한 노래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이지영님께서는 친구가 립스틱이 너무 예뻐서 어머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했더니 친구가 너무 당당하게 이거 올리브유라고 하더라고요. 올리브유 좋지? 좋아라고. 야 올리브유 이거는 난 솔직히 친구가 살짝 노렸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올리브영을 올리브유라 아니면은 오늘 힘들었나 봐. 그 친구분이 힘들어가지고 끝까지 말할 힘이 없었나 봐. 그래서 올리브유 그렇게 하면서 끊긴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우리 6086님은 주디 전 학교 다닐 때 유명한 덩쟁이였는데요. 아이쿠야. 그래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 학교 다닐 때꼭 작은 게 아니고 늘큰 거를 그쵸? 항상 휴지를 들고 다니다 보니 친구가 지연아 휴지 좀이라고 많이들 빌려갔어요. 근데 한 친구가 하루는 다급하게 휴지야 지연이 좀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곱씹을수록 웃기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것도 진짜로 많이 하는 말실수죠. 뭐 휴지야 지연이 좀 이런 식으로. 참 너무 공감되네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꼭 덩쟁이 친구 꼭 한두 명씩 있었던 거.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2인원 아니고 2애니원의 파이어 듣고요. 노래 듣고 와서 우리 주주님들의 말실수 사연 더 만나볼게요.

2NE1의 파이어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의 말실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이동천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엄마는 아빠한테 저 사람이 그 제키스키 은지원이잖아 라고 하셨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키스키. 제가 뭘까요? 그쵸. 잭스키스인 건데, 잭스키, 뭐랄까, 잭스키씨, 잭스키. 약간, 뭔가 욕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우리 1612님은요, 여동생이 목이 아파서 같이 병원에 갔는데요. 임파선이 부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나. 아, 선생님, 저 전립선이 부어서 너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엄청 당황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야, 우리 여동생분. 우리 여동생분 왜 입에서 전립선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된 걸까? 그러니까 임파선과 전립선 계속 언급하기도 민망하네. 그러니까 뭐랄까 비슷한 느낌은 또 아닌데 어쩌다가 또 그 말이 튀어나왔는지도 참 궁금하고 얼마나 그 순간에 수치스럽고 또 얼굴이 벌개졌을지도 또 우리 유아름님께서는요 조카한테 책 읽어준다고 가리키면서 제과 콩나물 가져와 했던 적이 있어요. 틀린 줄도 몰랐다는. 잠시만요. 제과 뭐였죠? 제과 콩나무. 그쵸? 제과 콩나무죠. 이거는 헷갈릴만 하다. 우리 심지어 아름님 심지어 막 집에서 막

만약에 뭐 요리도 하시고 뭐 집안일도 하시는 거면은 당연히 제과 콩나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저도 지금 헷갈린 게 그 나무가 진짜 그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였었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거든요. 헷갈릴만 해요, 진짜. 또 우리 5551님께서는요, 저희 어머님은 쥐들의 고양이가 그렇게 이쁘대요. 쥐드래곤이요. 와, 쥐들의 고양이. 이거 뭔가 인디 가수 이름 같아요. 쥐들의 고양이. 뭔가 되게 신박한 인디 가수. 그 이비 땡 그 스페이스 공감 거기서 한번 노래해 주실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이름이에요. 쥐들의 고양이. 또 우리 5014님은요, 남편이 동물농장 보다가 보더콜리 강아지가 뛰는 걸 보더니, 이야, 브로콜리 진짜 잘 뛴다. 순간 강아지가 브로콜리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도 이 생각 한 적 있는데, 보더콜리를, 그러니까 브로콜리 약간 비슷하다고. 또 우리 노부서님도, 저는 전에 리조트 숙박하고 나오면서, 체크아웃 해주세요를 로그아웃 해주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야, 만약에 저희 엄마랑 만약에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진짜 이거 한 일주일 놀림감인데 정말. 또 우리 8420님도 최근에 주디 듣기 시작하면서 어머니한테도 라디오 고릴라로 들어보시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동물원에서 라디오 하는 거냐 하시더라고요. 고릴라라고 해서 동물원인 줄 아셨나봐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6384님도 저는 버스 안에서 기사님이 K본부 틀어두셔서 큰 소리로 기사님 12시에 주현영 고릴라로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마 앱스토어에 고릴라라고 쳐도 아마 우리 고릴라가 나오지 않을까요? 또 우리 박혜영님께서는 친구한테 너네 남편 간이 나왔구나 라고 얘기하려는데 너네 남편 배가 나왔구나 라고 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진짜 배 나온 남편이어서 당황했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간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겠다. 근데 저도 너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라는 그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헷갈릴 때 있어요 저도. 또 우리 김진희님도 저희 남편은 아들 초등학교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갔는데 책에 나오는 새끼 돼지를 돼지 새끼라고 읽었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앞에서? 라고. 야, 근데 돼지, 그러게요. 어감이 좀 세긴 하잖아요, 이게. 그쵸? 새끼 돼지를 돼지 새끼라고. 아이고. 또 우리 2914님은 미용실에서 머리 깎다가 구렛나루가 생각 안 나서 결렛나루는 밀지 마세요 했던 적 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조금 부끄러울만 하긴 하다. 결렛나루는 어떤 느낌인 걸까? 구렛나루가 구렛나루의 겨드랑이 털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 걸까? 또 우리 정소라님께서는 남친이 악뮤 멸종 동물주의 그 노래 좋더라 하길래 그게 뭔가 했는데 멸종 위기 사랑. 진짜로 우리가 그 멸종 위기에 처해진 동물들의 관심을 가지긴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자, 그러면 정말 다양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주작이든 아니든 어쨌든 저의 마음을 울렸던 그런데 오늘의 주주님 사연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주는 바로 수치풀 점수 드립니다. 1612님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귀여운 사연들이 많았었는데 그 와중에 귀엽지도 않고 그냥 뭐랄까 너무 수치스럽기만 한, 그래서 대리수치가 좀 느껴지는, 생각만 해도 내가 그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정말 얼굴이 벌개지는 그런 사연이라 생각해서 우리 또 1612님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임파선을 전립선이라고, 전립선이 부어서 아프다고 얘기를 하셨던 우리 주주님을 선정해봤고요. 일단 그 수치스러웠던 기억은 갈비 매장 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커피에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얹어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코르티스의 고 듣고 오실게요.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3: 와우
2: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3: yeah.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6: 뉴바옴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 SBS.
0: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 고릴라.
0: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 매출.
0: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제79회 주주총회 다시 시작합니다. 네, 우리 2636님께서 주디 17개월 아기랑 뛰어오느라고 늦었어요. 벌써 주주총회 끝난 거 아니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왜 뛰어와요? 뛰어오지 마요. 17개월 아기 우리 2636님 안 돼요 안 돼요. 천천히 와요. 그리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또 우리 김찬영님은요. 주주총회 너무 좋아요. 저도 참석 중입니다. 항상 점심시간에 식곤증 깨워줘서 고마워요 주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감사해요 찬영님. 또 우리 주주님들이 여기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3525님은 오늘도 혹시 전화 연결하나요? 텐션 좋은 주주님들 너무 귀여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여러분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저희 이 전화 연결 코너가요 정식 코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주주님과 직접 이야기도 나눠보고 노래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주주 노래해줘. 네 미리 신청해주신 주주님들 중에 한 분을 미리 섭외를 했거든요. 잠시 후에 이 주주님과 실시간 전화 연결을 할 건데요 직접 노래 퀴즈까지 내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하게 허밍이 아니라요 글자 한 단어로 노래를 부르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글자는요 바로 냥입니다. 네 이 주주님이 냥 요 한 글자로 열심히 불러주시는 그 노래의 제목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주주님과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됐나요? 자 주주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우리 주디.
1: 안녕하세요.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2: 저는 제주에 살고요.
1: 네.
2: 네. 청소일 하면서 라디오와 노래를 즐겨 들어서 네. 아들과 이야기할 때도 노래를 섞어 부르기 좋아하는 엄마 자랑입니다.
1: 어머나 너무너무 반가워요. 아니,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흥부자이신 것 같고 이런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님 우리 또 꿀떡이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여기 닉네임에 꿀떡이라고 써져 있는데
2: 네 맞아요. 저는 네. 꿀떡도 좋아하고 네. 뭐든지 꿀떡 잘 먹어서 꿀떡이에요.
1: 아우 진짜로 너무 보기 좋아요. 건강하시겠다. 자 네. 그러면 우리 꿀떡님께서 신청 문자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노래를 섞어서 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아들 김치찌개 먹을래 된장찌개 먹을래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들 반응이 어때요? 그렇게 하면
2: 처음에는 네. 좀 엄마 저러 왜 저러지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엄마 늘 하는 거니까
1: 아 이제는 익숙해졌구나.
2: 네.
1: 아 그러면 오늘 또 이 흥을 좀 이렇게 좀 풀어주시.

0: 아, 진짜 약간 또 원래 근데 이런 분들이 평소에는 탁 누르면은 탁 나오는데 이럴 땐 조금 이제 뭐 긴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탁 뭔가 머리가 하얘질 수 있어요. 그쵸?
1: 네.
0: 맞아요. 너무 뭔지 알아요. 자, 그러면요. 이번엔 지금 바로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5초 발언권 드릴게요. 네, 준비 되셨나요? 네, 자, 5초 갑니다.
1: 소중한 아들, 언제나 응원하고, 많이 사랑하고, 우리 행복하자.
0: 우리 아드님한테도 너무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일단은 이제 또 문제를 제가 또 풀어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우리 주주님께서 워낙 평소에 노래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가창력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네.
0: 오, 자신만만하게. 자,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글자는 양이고요. 우리 꿀떡 주주님, 지금 바로 문제 주세요.
1: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
0: 신만 이렇게 막 났어요. 근데 네. 우리 작가님들께서 너무 잘하셨다고. 야, 일단은 전 잘 모르겠지만은 한번 아 일단은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문자로 정답도 바로 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실까요?
1: 아들이 오아시스 좋아하거든요.
0: 네네.
1: 네, Live Forever 신청하고 싶어요.
0: 오아시스의 Live Forever요?
1: 네.
0: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신청곡 이따가 또 틀어드릴게요.
1: 네.
0: 네, 너무 오늘 전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아드님이랑 같이 행복한 추억도 많이 만드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해요, 주디.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1: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요.
0: 오, 감사해요. 저도 응원할게요.
1: 네.
0: 네. 자,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기분이 되게, 기분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주주님들은 좀 감이 오시는 것 같아요. 문자가 막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정답이나 재미있는 오답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모든 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꿀떡님께서 신청해주신 오아시스의 리브 포에버 듣고 올게요.

우리 꿀떡 주주님께서 냥 한 글자로 직접 노래 퀴즈를 내주셨는데요. 아유, 우리 주주님들이 다 그 밝고 굉장히 또 이런 또 긍정적이고 굉장히 귀여우신데 이제 약간 생방송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긴장하셔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노래를 너무 잘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자, 정답이 많이 왔고요. 이 정답은 바로바로 샤이니의 링딩동이었습니다. 자, 저도 방금 알았어요. 네. 자, 우리 당첨자분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나혜림님께서 샤이니 링딩동 전화연결 정식 코너 되었다니 매주 다른 주주님들 노래 들을 생각에 제가 더 설레요. 그리고 우리 주디 전화연결도 너무 야무지게 잘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우리 주주님들 주주님들이 다 이렇게 뭔가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목소리 듣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뿅 이렇게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재밌고 전화 연결할 때마다 늘 설레는데 또 다음에는 또 어떤 주주님과 또 전화 연결을 하게 될지 너무 기대가 돼요. 또 우리 7559님께서는 일하다 잠시 커피 타임입니다. 정답은 샤이니 링딩동입니다. 신청곡은 샤이니의 빅뱅. 듣고 싶어요. 저 샤이니의 방백이라는 노래는 참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그쵸 샤이니의 방백을 지금도 빅뱅이라고 또 보내주신 거겠죠? 센스있게 오늘 말실수 특집이어가지고 센스있게 또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 또. 자, 또 우리 5992님은요 샤이니의 링딩동 앞부분 맞죠? 시작 부분 주디도 냥냥냥으로 가능해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주님이 베이베 내게 반해버리 이 부분을 하셨나봐요.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이렇게 하셨나봐. 아, 근데 만약에 후렴 부분에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이렇게 했다면 제가 바로 맞출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또 몰라. 트로트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 그 쉬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너무 쉬워서 난이도 조절을 나름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저는 못 맞췄지만 우리 주주님들은 많이 맞추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자, 모두 축하드리고요.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오늘 열심히 냥냥 하면서 열창해 주신 우리 꿀떡 주주님께는 기능성 베개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많은 주주님들이 저도 주디랑 통화하고 싶은데 그가 아이여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면 좀 슬퍼하고 계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우리 주주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저도 같이 파이팅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또 저를 믿으시고 바로 문자나 고릴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간단한 사연도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의 그 곡 샤이니의 링딩동 듣고 올게요.

샤이니의 링딩동 듣고 오셨고요. 자, 주주 중에 마지막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코너를 찾는 주주님들이 많아서요. 재빠르게 주주 중에로 편입시켰습니다. 바로바로 퀴즈 마치고 선물 받아가자. 주퀴즈 오예스입니다. 자, 주주님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 하나를 골라서 문제를 내드릴 거고요. 사연 속 땡땡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객관식 문제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주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3284 주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주디, 저는 정읍 사는 주주예요. 정읍은 달콤 쌉싸름한 한방차에 노른자 동동 띄어먹는 땡땡이 유명하거든요. 땡땡 찻집이 모여있는 땡땡 거리도 있을 정도예요. 얼마 전 친구가 정읍 놀러온 김에 땡땡 거리의 전통 찻집에 데려갔는데 제가 기대하던 8090 노래가 아니라 최신 힙합이 나오는 거 있죠? 근데 이 땡땡이랑 힙합이 은근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3284님께서 정읍에는 땡땡 거리가 있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달콤 쌉싸름한 한방차에 노른자 통통 띄어먹는 요 땡땡. 자, 객관식 문제니까요. 보기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싸 호랑나비. 2번 싸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복잡할 땐 볶음밥, 탕탕탕탕탕 수육. 3번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4번 쌍화차입니다. 자, 정답과 재미있는 오답들 환영하고요. 여러분도 이 땡땡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문자 소개되신 모든 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3: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엘 닥터피엘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2: 토익은 해커스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5: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6: 하이마트로 가요
2: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 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6: 하이마트로 가요
2: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 퀴즈 문제였죠. 정읍 땡땡거리의 전통 찻집을 갔더니 BGM으로 힙합을 들어줬다는 3284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도착한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7706님께서 싸이 나 완전히 새됐어 하셨고요. 또 우리 박은영님은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우리 8252님은 5번 쌍의 쌍의 트위스트 추면서 또 우리 1639님은 쌍치도 지네치 뿌꾸빵 뿌꾸빵 9236님은 사와디캅 코쿤카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 쌍화차였습니다. 일단은 이 쌍화차를 꽤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그 쌍화차가 좋은 기억이라 아마 뭐 종종 얘기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할 텐데 제가 쌍화차 먹으러 따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 편이에요. 특히 겨울에는 쌍화차를 좀 먹으려고 해요. 몸이 워낙 제가 차가지고 먹으면 뜨뜻해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아직 사실 제가 그 계란 노른자를 동동 띄워놓은 제대로 된 그 쌍화차는 아직 먹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또 한번 해서 먹어보고 싶어요.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박혜인님께서 4번 쌍화차, 전설의 쌍화차 거리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 여기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저도. 또 우리 노건율님은 쌍화차. 저는 전주사라서 부모님 다투시면 정읍 쌍화차 거리 가서 화해의 장을 마련합니다. 그럼 바로 풀려요. 라고 보내주셨고, 또 우리 0121님도 정답 4번 쌍화차. 전 지금 정읍에서 점심 먹고 후식으로 쌍화차 마시고 있는데 문제 듣고 깜짝 놀라 보내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문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오늘 주주총회 모든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나고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5418님은요. 일찍 도착해서 면접 대기 중인데 아 신난다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기세 좋아요. 인생은 기세예요. 우리 5418님 오늘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저는 정미조의 7번 국도 들려드리면서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79회 주주총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뀨.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 타운까지.

0: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히읗스한양 제1건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SBS 생활정보.
4: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우유를 고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우유, 당연한 듯 마시는 한 잔이지만 어떤 우유를 선택하느냐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특히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는 국산 우유는 유통기한 14일 이내에 전달되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의 우유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고요. 또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일수록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5월엔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가족들에게 건강과 사랑을 선물해 보세요.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4228님의 아들이 제빵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뒤로 매일같이 빵을 한가득 들고 온다고 합니다. 처음엔 갓 구운 빵을 먹을 수 있어서 온 가족이 행복했다는데요. 하지만 결국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가족들 모두 2kg 넘게 살이 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4228님은 오늘부터 빵과의 거리두기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홍주님의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일기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엔 할아버지 눈밖에 난 가족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는데요. 특히 같은 이름이 5번 이상 기재될 경우 가차 없이 용돈 지급을 끊어버리신다고 합니다. 홍주님은 해당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기 위해 말 한마디부터 행동 하나까지 늘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6106님이 피를 봤다고 합니다. 건조한 입술을 만지다 각질을 확 쥐어뜯어서 피까지 난 건데요. 하지만 6106님은 아픈 사람처럼 보여서 오히려 좋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병가를 쓰고 조퇴할지 고민 중이다라며 현재 꾀병 주작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각 3516님은 본인이 가수 10cm의 모창 능력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권정열 씨보다 더 권정열 같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만약 12시에 주연영에서 전화 연결 기회가 온다면 10cm 성대모사를 꼭 선보이겠다고 밝혀 주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연영이었습니다.

네, 별 단위에 이어서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의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문화 선물도 소개해드릴게요. 명보아트홀 3층 라온홀에서 열리는 연극 마트로시카 티켓을 1인 2매로 총 10분께 드립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또 우리 실시간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김향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큰맘 먹고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올 거거든요. 지금 삼겹살 구울 준비 중이에요. 12시엔 주현이 형 너무 재밌다고 홍보 팍팍 하려고요. 우리 친구들 우정 영원하라고 힘 팍팍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뭔가 우리 향이님께서 친구분들 그 성함까지 한 분 한 분 이렇게 딱 보내주셨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향이님 오늘 또 큰맘 먹고 하루 쉬는 날인데 오늘 친구들이랑 진짜로 싸우지 마시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진짜로 배꼽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막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이님이 이렇게 정말 소중한 이 휴일에 만나는 친구들인 거면은 진짜 소중한 친구들인가 봐요. 우리 향이님이랑 친구분들 모두 우정 영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이일 이사님은요. 주디 원래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서 반차를 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방금 건강검진 받고 용종을 떼서 점심 약속이 취소되었어요. 받아나 볼까 싶어서 일단 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2시까지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친구분 빨리 좀 뭐랄까 일단은 친구도 정말 예상 못했던 일이었잖아요. 그쵸? 일단 무엇보다 친구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 용종을 떼는 게 제 주변에서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서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우리 이일 이사님께서 친구분 그래도 조금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반차까지 내셨으니까 오늘 하루 만큼은 우리 이일 이사님이 온전히 혼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우리 백승우님께서는요. 미국 샌디에고 출장 2달 왔어요. 가정의 달인데 아이들이랑 내 사랑 반쪽

뭘못 보니 우울하네요. 그래도 다음 주 금요일이면 마지막이라 가족들 만날 날을 너무너무 손꼽아 기다리게 되네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조금 우울하실 수도 있지만요. 승우님 조금만 우리 가족분들 가족분들 잘 지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는 우리 승우님도 힘내셔가지고 파이팅 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이제 한국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아주 그냥 못다한 이야기도 막 하시고 그동안 쌓여있던 뽀뽀 포옹 이런 거를 다 몰아가지고 하시기를 바랄게요. 승우님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9455님도 안녕하세요. 화물차 시작하며 라디오 채널 유목민으로 살다가 주디에게 정착한 1인입니다. 12시만 되면 항상 주디가 기다려지네요. 주디의 베스트 프렌드 권은비님의 언더워터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안 되겠네요. 우리 9455님한테 우리 은비의 언더워터 얼른 틀어드려가지고 우리 9455님 힘내면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안전운전 하실 수 있게 또 너무 신나면은 또 안전운전하기 좀 그러니까는 적당히 내적 댄스로 이렇게 잘 다스리면서 파이팅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권은비의 언더워터 듣고 와서 우리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네, 권은비의 언더워터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 2324님께서 순간 12시 30분인 줄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걸 또 로고송인 줄 아는 또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많으시다고. 우리 또 은비가 너무너무 고맙게도 12시엔 최한영까지 해서 이렇게 또 녹음을 해줘가지고, 우리 주주님들이랑 거의 매일매일 만나고 있죠. 자,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 오후 우리 주주님들은 또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지금 출근 중인 주주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신서희 님도 돈 벌러 가는 길에 주디 라디오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서윤님 오늘 돈 많이 벌어와요. 파이팅! 또 우리 정혜윤님도 2시에 출근하는 워킹맘이에요. 출근길 주디 들으며 가는 게 제 일상 루틴 중에 하나예요. 웬만한 58분까지 쓰다 회사 주차장에서 뛰어들어가 2시 출근 딱 맞춘답니다. 오늘도 날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혜윤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가 2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또 파이팅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혜윤님. 또 우리 안보미님도 주디 지금 출근하면서 듣고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늘어지네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가볍고 신나는 출근길이 될수 있게 힘내라는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보미님 저도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몸이 무겁고 늘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엊그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 같고 내일모레도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2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수다 떨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동안 우연치 않게 정말 우연치 않은 그런 행복한 일을 툭 하고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우리 박미정님도 마늘종 자르며 듣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살이 쫙쫙 빠지는 것 같아요. 라고. 근데 실제로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쭉쭉 나면은 그만큼 이제 붓기와 노폐물이 또 빠지는 거니까 마늘종도 자르고 붓기도 빼고 아주 일석이조입니다. 네, 그러기에는 그쵸. 사실 낮 최고 기온이 내일부터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다는 굉장히 또 충격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붓기 빠지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여러분 수분 보충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우리 2027님은요. 열무김치 담으려 장에서 열무 사고 집에 갑니다. 맛있어야 될 텐데 잘 담아서 국수에 비벼 먹고 싶네요. 얼마 전에 삼겹살 먹으러 갔다가 소금구이집이었다. 그 소금구이 먹으면서 딱그 열무 비빔국수 시켜가지고 그 열무 비빔국수에다 삼겹살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샥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자,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봅니다. 저희는 아쉽지만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강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돌아온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에어니플.
11: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2: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저 됐어요. 12시엔 주연영에서 선물 당첨됐어요. 샵 1077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이거 실한가요? 코너도 재밌고 선물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DJ 주연영이 너무 귀여워요. 샤방!
4: 선물 맛집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5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찐 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한방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차류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3: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샤방!
5: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6: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5844님께서요. 직원들이 모두 외근 나가서 혼자 사무실에서 라디오 볼륨 크게 틀어놓고 주디 목소리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우리 5844님과 저의 아주 오붓한 시간이네요. 또 우리 1309님은 꽃단면 당첨돼서 선물 받았어요. 꽃단면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왔더라고요. 주디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선물 또 푸짐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또 받으시고 또 살림에 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12시엔 주연영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파워 FM 30주년 특집 패밀리 위크를 맞아서 스위스로우의 텐텐클럽의 DJ 스위스 스위스로우 분들이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스위스로우 분들과 그 시절 추억 토크 나눠볼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이채연 씨의 No Tears on the Dance Floor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거래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0: 서울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2: 육수,
1: 30가지
2: 소스,
1: 90가지
2: 재료에
1: 봄을 담았다.
2: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2: 보글보글
1: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타조 헌터! 야! 소리 딜러! 예! Yeah. 자,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귀꾼역을 찾아오는 남자, 달팽이 간 절친, 고막 배포, 정민의 유상균, 균디와 함께 여러분의 해피 바이러스를 사정없이 쏴드릴 저의 오늘의 파트너는, 아, 든든하면서도 본업이 가수지만 개그할 때 더 행복해하는 요즘 매끝단 남자. 자, 너는 누구세요?
1: 홀드쇼에 쓰리면 나타나는 치명적인 남자입니다. 줄여서 수타치남! 유열철 황철입니다! 예하!
0: 아, 아, 좋아요. 헐투쇼가 예. 청취율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1: 1위를 차지했습니다.
0: 예, 어, 남산 또 결과가 나타났고
1: 정말 대단합니다.
0: 뭐 주말에도 또 압도적인 청취율을 그렇죠. 자랑하고 있게 됐습니다. 다 야. 여러분 덕분이고 다 예.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1: 예, 우리 제작진분들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무궁무진하게 예. 내었거든요.
0: 방송놈들도 수고 많았어요.
1: 아, 진짜. 대단합니다.
0: 아, 아주 이렇게. 적극적인 방송놈들. 예. 아, 니들 때문에 내가 든든하다.
1: 그렇죠. 든든합니다.
0: 그래, 우리 아. 또 우리 수요일에 중심을 지켜주는 치열이 때문에.
1: 야.
0: 야, 중심이 든든하니까.
1: 감사합니다. 아.
0: 중심을. 아, 그렇죠. 운동할 때도 운동이 잘 되는 뭐가 중요해? 코어가 중요해.
1: 아, 코어가 중요해요.
0: 예, 중심이 중요해.
1: 아, 중요해요. 그것도 수요일이 중요해요.
0: 예. 예.
1: 센터 황.
0: 헐투쇼.
1: 센터 황. 아,
0: 코어 황.
1: 예. 코어 황.
0: 지금 많이 뻔뻔해졌죠, 그죠? 우리 율디가 1년 예. 2개월 만에 새 노래를 냈죠. 별이 될게.
1: 맞습니다. 예.
0: 예. 근데 이게 팬앤스타라는 사이트에서 5월 첫째 주 위클리 뮤직에서
1: 아하.
0: 1위에 올랐습니다. 야!
1: 바바바바바바.
0: 아니 이게 그 사이트 자체가 의미가 있네요. 팬 앤 스타.
1: 맞아요.
0: 팬과 스타가 예, 같이 듣는 음악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이제 우리 팬님들이 예. 굉장히 투표를 열심히 그러니까
0: 팬들의
1: 해주셨다는...
0: 투표로만 정해진 순수하게.
1: 그렇죠.
0: 그 팬이 얼마나 많은 거야?
1: 아,
0: 1인당 중복 투표 돼요?
1: 거의 저희는 스파르타 인당 300입니다. 아. 많진 않은데.
0: 스파르타 예. 300.
1: 강하죠. 예,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하네요.
1: 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네. 자, 우리 팬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저희.
1: 예, 아, 항상 어,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별이 될게 한번 쭉 예. 한번 불러주세요.
1: 별이 되어 볼게. 항상 난 빛났으니까. 감사합니다.
0: 예. 예.
1: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 별이니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 스타.
0: 이제 뭐 연예인만 스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의
1: 그럼요.
0: 스타입니다. 여러분들도 스타가 되시길 바라고요.
1: 스타입니다.
0: 자, 오늘 1, 2부, 3, 4부 난리도 아닙니다. 아, 빨리빨리 난리... 떠들고 빨리빨리 광고 넘기고 아, 해야 돼.
1: 큰일 났어.
0: 예, 엄청난 예.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예. 누가 옵니까?
1: 정말 1, 2부에는 특별 초대석 배우로도 워낙 유명한 분이시지만 이분 정말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출 때 우주 최강, 월드 최강입니다. 정말 카리스마, 카리스마 장렬. 카리스마는 뭐죠? 라디오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닌데 새어머니 나오면 컬투쇼에는 무조건 찾아오는 우리의 슈퍼스타 월드스타. 데뷔 후 처음으로 경쾌한 R&B 팝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월드스타죠. 정말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가수 BC와 함께합니다.
0: 비가 옵니다.
1: 비가 날씨, 옵니다.
0: 날씨가 맑은데 비가 옵니다.
1: 비가 옵니다.
0: 예, 우리 정지훈 비가 예. 와요.
1: 슈퍼스타
0: 정말 와 자기 관리 끝판왕이잖아요.
1: 그렇죠, 정말 예. 대단한 친구예요.
0: 야.
1: 예, 대단한 분입니다.
0: 정말.
1: 예.
0: 자 이제 3, 4부 특집입니다. 컬투쇼는 올해 20주년을 맞았고 SBS 파워 FM 30주년을 맞이해서 1996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막 배포가 되어진 SBS 파워 FM.

0: 이번 주 내내 각 프로그램별로 파워FM을 빛내줬던 전직 DJ랑 현직 DJ가 함께 방송하는 패밀리 위크가 진행 중인데요. 자, 걸투쇼는 바로 오늘인데요. 네. 20년 전 걸투쇼가 생기기 바로 전에
1: 바로 전
0: 쇼 방송 바로 전에 방송을 진행했던
1: 그 전
0: 뮤

0: 비가 1, 2부에 오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현우 형이 3, 4부에서 라이브를 하나 해주시는데 제목이 예. 비가 와요예.
1: 아하, 비가 오늘 왔어요.
0: 예, 예. 딱 비가 오늘 오는 날.
1: 예, 비가 와요.
0: 예. 오, 예. 자, 그래서 같이 저희가 이 코너인 3, 4부 코너 중간만 가자도 조제조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난리 났다 오늘.
1: 야, 난리다 난리. 오늘 뭐 전신에 빕니다.
0: 자, 예.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문자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듣기만 하는 건 시도라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고 예. 궁금한 거 물어보고 목격담 보내주고 해줘야 또 방송이 풍성해집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일하세요. 2시간 자, 동안.
1: 일할 시간입니다. 자, 제가 50원 빼고 아시죠? 아, 예, 예.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샵에 1077!
0: 50원!
1: 긴 문자!
2: 100원!
1: 합쳐서!
2: 150원!
1: 우리라는!
2: 무료!
0: 자, 문자로 무료. 참여해주시고요. 컬투쇼 1부는요. 고추처럼 화끈한 충북 괴산에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괴산
1: 빨간맛
0: 페스티벌과 함께합니다. 자, 광고요.
1: 예, 광고요.
0: 광고 듣고 와서 바로 가수 B를 만납니다.
1: 야하!
0: Here we go.
1: Here we go.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하지 하면 하하이.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7: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랜드 스티커 굿즈 다 있는
6: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0: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에어니슬
2: 흑표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3: 사랑해요 흑표
4: 주는 것도 굉장히 뭐랄까요 좀 어색해요. 근데 원래 여기 나오면 조금 막 따라주셨는데
5: 아니 오늘... 소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4: 아 소개만 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신곡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너야라는 신곡을 들고 왔는데요. 이따 한번 들려드릴 텐데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6: 야 너야
4: 네. 감사합니다.
5: 우리 지훈이가 올 때마다 이제 신곡을 네. 들고 왔고 이 곡이 잘 되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컬투쇼쇼다 하는데 안 도와준다. 그냥 거지같이 부탁해라.
4: 네. 지금 이 곡을 안 들으시면 네 제가 사냥개를 풀 수도 있습니다.
6: 들어야겠다.
5: 와, 네. 컬투쇼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게 2024년 네. 5월 28일 컬트 음감회 콘서트 네. 홍보 때문에 찾아왔었고 2년 만에 그 안에 컬투쇼 스튜디오가 또 리뉴얼을 싹 했어요.
4: 맞아요. 맞아요. 네. 오,
5: 그리고 사운드도 좋아졌고.
4: 예, 저 오자마자 되게 느낀 게 저기 지금 안에
5: 컨트롤룸.
4: 네. 저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뭔가 모르겠는데.
5: 예, 거기도 이제 인테리어가 바뀌긴 바뀌었고 아, 방송국 그래서... 놈들이 싹 바뀌었습니다.
4: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방송국 놈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5: 시작 때부터요?
4: 아 그렇구나.

0: 근데 저는 몰랐었지. 네네. 네. 오랜만에 또 오니까 굉장히 좀 네 새롭고 재밌습니다.
1: 어 좋습니다. 네.
2: 좋습니다.
1: 아. 아니 두 분이 근데 동갑내기라고 들었어요?
2: 예예. 예.
0: 예 저희 둘이 동갑이고 어. 사실 저희가 안지가 이제 거의 횟수로 8년 되는 것 같아요.
2: 예. 8년 네. 정도 된 것 같아요.
1: 그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됐네요.
0: 예. 네. 그 왜냐면 저희가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했었는데
1: 그때 알게 된 거야.
0: 되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2: 맞아.
0: 이제 어쨌든 이제 저는 결혼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왜 싱글 라이프랑 이 아. 유부 초밥의 나이프 다르거든요.
1: 유부 라이프.
2: 아, 좋은 네, 조언들을 많이 해줬어요.
0: 네.
2: 어.
0: 네.
1: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0: 아니 무슨 소리세요? 네. 저는 무조건 결혼을 해라.
1: 해라.
0: 네.
2: 너무 빠른, 행복하다.
0: 빠른 시일 내.
1: 나도 해라.
2: 네. 네. 네. 네. 맞아. 형도. 어.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0: 아 근데 마음 있어야지. 마음 맞는 사람 있으면 네.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 아 그죠.
0: 네.
2: 어 난 나중에 사적으로 한번 좀 네, 얘기해 보도록.
1: 아니 원래 그 우리 방송놈들이 제일 그 우리 스타들 섭외할 때 중요한 게 네. 스케줄이 맞아야 되거든요.
2: 그렇죠.
1: 우리가 네. 우리가 원할 때 딱 다양히 맞아주면 너무 금상첨화인데.
0: 아, 네네네.
1: 어 다음 주도 이제 알아본 모양인데 다음 주에는 네. 안 된다고 했대. 왜 그러냐 했더니 딸 체육 대회를 가야 된다고. 그럼 안 되지. 그럼 애들 안 운동회 때는 아빠 가야지.
2: 그럼요.
0: 아니 그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 딸 체육 대회가 어쨌든 그 저희가 이제 그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가족을 챙기는 게 먼저.
1: 아 그럼요.
0: 아, 그럼 생각이 들어서 좀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다행히 또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잘 참여하고 왔죠.
1: 선가 후세예요.
0: 네, 네.
1: 선 가족 후 스케줄.
0: 네,
2: 아, 오 예.
0: 네, 후 비즈니스. 네.
1: 아니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우리 아들 네. 가을 운동회 다 갔어요.
2: 아, 다 참석하셨나요?
0: 아,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의 그 마음은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분이 안 오시면 어, 좀 되게
1: 그래.
0: 좀 서운하더라고요.
1: 그래서 아빠 달리기 대회를 6년 다 나갔잖아.
2: 와.
1: 다 1등했다.
2: 와.
1: 머리에 가속이 붙어갖고 그냥
2: 안 넘어지려고.
0: 근데 안 넘어지셨어요?
1: 안 넘어졌어요. 와. 아빠들 진짜 많이 넘어져.
0: 근데 저는 누구를 위한 체육대회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가면은 아빠들이 다 힘들어가지고 완전 진짜 넉다운이 돼가지고 근데 진심으로 다 한다?
1: 지금 완전 진심이야.
2: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잖아요.
0: 줄다리기 나갔다가 몸살 났잖아요. 저 진짜 맨 앞장에 서가지고
1: 앞에 몸 좋으니까 또 앞에 서라 그럴 거 아니야.
0: 네 그리고 어. 우리는 뒤에 아빠들이 다 오 막 영화 보시면 300 있잖아요. 그런 몸들이었어요. 근데 건너편 아버님들도 굉장히 몸이 건강하셨는데 어? 이건 누가 봐도 약간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그래서 줄을 잡아당겼는데 어. 우리 호흡이 너무 안 맞는 거야.
1: 아~
0: 그래서 영차 아니면 으쌰 이렇게 쌰에 당겨야 되고 근데 저쪽은 막 호흡이 거의 막 한 1년 동안 합숙한 그런 호흡인 거야.
2: 못 이기지 그러면
1: 겉으로만 아, 판단하면 안 돼.
0: 네,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해서 이겼어.
1: 어 이기긴 이겼어.
2: 근데 혹시 지금 BC도 보면
1: 아빠 달리기 아빠 달리기 나왔어.
2: 아빠 달리기?
0: 아, 그건 작년에 나왔는데 그렇죠.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2: 어, 무조건 1등 아닐까?
0: 아니 아니야. 제가 중간에 달렸는데 아 이거 방송에서
1: 아, 이어 달리기 나갔어?
0: 예, 예, 개주 개주. 작년에 나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근데 저희 팀에 이제 그 백정 선배님의 이제 남편이
1: 그분도
0: 같이 있어요.
2: 그 모건 씨.
0: 정석원 배우가. 그래서 누가 봐도 너무 빠르잖아요. 그리고
2: 맞아.
0: 너무 이제 수색대 출신이고
1: 오!
0: 그래서 이제 당연히 달리기가 빠르겠지. 근데 이제 달렸는데 하, 이게
1: 한숨부터 쉬고 있어.
0: 이런 거야. 지훈이가. 뭐냐면 몸 좋은 것과 달리기 잘하는
1: 게 아, 달라. 달라. 달리기 근육은 달라.
0: 달라
1: 아.
0: 달라요.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다 런닝화를 신고 왔는데 그 바닥이 농구장 바닥인데 먼지가
1: 아.
0: 너무 많았어.
1: 아 미끄러졌나?
0: 다 미끄러졌어.
1: 아.
0: 좀 아쉬웠습니다.
1: 아, 그리고 졌구나. 그 팀이
0: 졌어요.
1: 아. 졌어요.
2: 졌어요.
1: 네. 예. 졌어요. 너무 멋있다.
0: 진 거는 또 빨리 인정해야 되니까.
2: 네,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자, 오늘 B 씨가 컬트쇼에 출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5월 11일 새 디지털 싱글 Feel It 너야를 발표했습니다.
1: 네.
2: Feel It 멋있다.
1: 오, 네. Feel It.
0: 네, 네. 이게 거의 한 4년 만에 발표한 신곡인데요.
1: 왜 이렇게 오랜만에 발표를 하신 거예요?
0: 아, 그 중간에 막 제가 아시다시피 약간 투잡이잖아요.
1: 투잡이죠. 배우도
2: 네,
1: 하고
2: 네.
0: 말 그대로 이제 더블 뛰는데 그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막 찍는 과정 중에 아 이제 곡을 좀 내야 되는데 콘서트를 또 해야 되니까요.
1: 그지. 곡을 내야 되고.
0: 네 이 와중에 참고로 12월 5일 6일날 또 콘서트가 있습니다.
1: 아하.
0: 네.
1: 비단콘.
0: 네, 단독 콘서트고요. 그래서

0: 그것 때문에도 아 신곡을 좀 발표를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오랜만에 내는 진짜 정통 네 R&B 팝입니다.
1: 예 R&B 팝.
0: 네네.
2: R&B 팝 하면 또 우리 비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트렌드를 신경 쓸 만한 때는 지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이를테면 진짜 저나 체얼시나 이제 막 노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만의 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멋있다. 후배들한테 또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야 되고.
3: 성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0: 아니 뭐 좋으면 감사한데 네. 뭐 그걸 더 바라면 이제 좀 도덕심보죠. 어렸을 때 막 다 막 이렇게
3: 성적 많이 성적 많이 바래.
1: 전 너무 바래요.
0: 아, 너 굉장히 중요하지 않니? 성적을?
1: 아, 바람이 크다는 거죠.
0: 예, 안 돼, 마음은 마음. 안 돼, 안 돼. 그거 예.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 이렇게 너무 욕심이 생기면 실망이 크니까 예. 네, 그거 끊어내야 돼요.
1: 버렸는데 똑똑똑 계세요 하고 자꾸 문을 열어요.
0: 예, 아, 그거 예. 그거 안 돼요.
2: 안녕하세요, 성적입니다. 예, 예, 예,
1: 예, 예, 똑똑똑 안녕하세요, 성적입니다.
0: 이렇게. 속임수예요. 속이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네. 와.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라이브를 한번 아~ 준비해왔습니다. 네.
2: 아 그러면 저 첫 라이브인가요?
0: 아 죄송한데 첫 라이브는 아니에요.
2: 아 예.
0: 네 제가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예. 아 요즘에 그
2: 라디오에서
0: 아 라디오에서는 첫 라이브예요.
2: 어어.
0: 네네.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야하. 예,
0: 지금 들려드릴까요?
2: 어 아니 뭐죠?
0: 지금 들려드려요?
4: 라이브.
0: 아니면 좀 이따 할까요?
2: 아 지금 하세요.
0: 아 지금요?
2: 형, 아 네가 하고 싶을 때 하세요.
1: 형 먼저 하겠다고 한 사람 처음이야.
0: 아 그게 아니라 너무 건성건성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요.
2: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할까요? 그러니까
0: 아니 소개 먼저 때려주세요.
1: 아, 아 소개 오케이 오케이.
2: 예 예. 아, 비가 처음으로 도전한 장르라고 이제 예. 그루비한 R&B 팝 장르라고 이제
1: 네.
2: 그루비한 예, 포인트 안무를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본인의 어떤 필에 맡겨보는 필이십니다. 예. 아.
1: 필이에.
2: 아, 가수 비가 네. 컬투쇼에 떴는데 네네. 라이브를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네. 우리 B씨를 어디선가 봤다 목격담 질문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거 아, B씨가 이거 좀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거 마구마구
0: 아니 언제 해 노래 언제 해
1: 빨리 할게 가자 4077 빨리 보내세요. 어?
2: 자 월드스타 우리 B의 새 앨범 4년 만에 나온 앨범 자 필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야하!

0: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플리!
2: 너야! 너야! 너야!
1: 너야!
0: 아니, 따라하기 쉽죠?
1: 예. 네.
3: 중간에 아, 춤추기가 좋다. 춤추기가.
1: 중간에 그 엇박이 굉장히 어, 포인트예요.
3: 엇박이죠.
1: 네. 너야 너야 너야 시 어야 너야 너야 너야. 너야.
4: 오.
1: 오, 요거.
4: 그거를 매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이 엇박이 참 좋지 않아요. 네. 지금 매번 가르쳐드리는데.
3: 네네네네.
4: 엇박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3: 그러니까요.
1: 어, 뭔가 쏙 들어와요.
3: 자 이문자 씨 문자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3: 필리스를 들으니까 들깨 마냥 정지훈님 등판을 뛰어다니고 싶어요. 너무너무 신나요.
1: 아니 제가 저는 그냥 그 동산을 뛰어다니고 싶다는 줄 알고 봤는데 네, 등판을.
3: 등판이에요 등판. 등판.
1: 야 대단합니다.
3: 아 등이 예. 제일 넓은 가수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5: 아 뭐 그렇진 않고요. 근데 제가 뭐 사실 자꾸 이렇게 막 운동 뭐 이런 뭐 건강 헬스 뭐 이런 걸로 막 보여지는데 사실 저는 진짜 제 건강을 위해서 제가 당뇨의 어떤 위험 유전자가
3: 아, 그래?
5: 있거든요.
3: 아, 그래. 아 네. 그래서 건강 지키려고
5: 네, 먹고 싶은 걸 먹으려면 네. 근육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
1: 맞아요.
5: 네. 네.
3: 맞아요. 근육이 제일 중요해.
5: 네. 맞아요. 그래서 와. 누군가는 저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상체는 스포츠카인데 하체는 경차다.
3: 그래서 누구예요 그게? 그딴 얘기를 누가 합니까?
1: 그걸
5: 최근에 많이 제 몸을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 아, 어, 그래? 어,
1: 너무 좋은데?
3: 아닌데.
5: 근데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뭐냐면 그 춤을 출 때 바지가 너무 꽉 끼거나
1: 아,
5: 네. 네. 이게 그러면 이게 약간
3: 그렇게 왜소해 보일 수 있겠다.
5: 네네. 아. 그래가지고
1: 심지어 또 무겁기도 해요.
3: 아 그래서 네, 상체 무거워요. 위주로 운동을 네. 하세요? 아.
5: 상체를 가볍게 운동을 합니다.
3: 가볍게 네. 운동.
1: 네. 가벼운 뒤 정도예요.
5: 네. 오,
1: 예.
3: 좋습니다. 아 근데 제가 노래 너무 좋고 신나요.
1: 어 맞아.
3: 요, 네. 요 시기에 시원하게 어디 드라이브하면서 듣기가 너무
5: 맞아요. 좋은데. 진짜 드라이브하면서 듣기 너무 좋은 노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또 연대 공연을 가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클럽에서 또 공연을 해요.
3: 야 대학 축제 연대 가고.
5: 네, 네, 네. 제가 사실 그 왜 저희 흔히 아는 음악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3: 네.
5: 그거를 그냥 안 나가기로 했어요.
3: 아 이번에.
5: 아, 네. 왜냐하면 아 저 늘 이렇게 그냥 늘 고정관념식으로
3: 나가야 되는 그 한 번씩 다 돌아야 되고 뭐 이런
5: 그런 게 이제 좀 싫더라고요. 저종 제가 이제 아 뭔가 좀 아이디어가 없을까 해서 새로운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보자.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그래서 행사와
3: 행사
5: 여러분들이 계신 뭐 클럽들
3: 클럽들
5: 뭐 그냥 이렇게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1: 오~
5: 거의 예
1: 거의 좋아하시겠다.
3: 뭐 예. 그럼 기존 활동 중에 했던 루틴 중에 하는 건 컬투쇼가 유일한 건가요?
5: 맞아요.
1: 오,
5: 그건 진짜 맞아요.
3: 나이스,
1: 네. 나이스, 어, thank you.
5: 네, 그래서 컬트 쇼를 먼저 하고 이제 여기서 할 거 다 하고, 네, 얘기할 거 다 하고, 네.
3: 딴 데는 노래만 하고,
5: 어. 딴 데는 그냥 노래만.
1: 너야, 너야, 너야.
5: 네. 이게 너 그렇게 하면 트로트 같이.
1: 아니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했어요.
3: 내가 난 좀 배려놨어.
5: 시작은 오직 너야.
1: 잘해. 이것도 잘해.
5: 꺾어줘야 되니까.
1: 네. R&B랑 뭐 한끗 차기 때문에.
3: 아, 그럼요.
5: 네. 맞습니다.
3: 뭐, 자, 우리 나이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그 연륜이 쌓여가면서 우리 두 친구 다 뭔가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서 훨씬 편해 보이니까 너무.
5: 아, 저희가 내려놓은 진 진작에 내려놨어요. 저희 둘 다.
3: 예, 그러니까 네. 너무 편해 보여.
5: 네, 맞습니다. 네.
3: 최근 근황을 좀 찾아봤는데 배우로 활동할 땐 정지훈 본명을 씁니다. 근데 배우 정지훈이 출연한 넷플릭스 화제작. 저도 이미 봤습니다.
1: 아, 그럼요.
3: 나오자마자 봤어요.
1: 아... 네.
3: 예, 사냥개들 2에서 연기 변신을 제대로 했는데 빌런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1: 와, 대박이었어요.
3: 아, 진짜.
1: 와.
5: 네.
3: 지금 이 몸인가요?
5: 어, 비슷해요.
3: 오.
5: 네. 제가 저 때 한 82kg 정도 됐는데요.
1: 네.
5: 네, 원래는 제가 쫙 빼면 한 75kg 정도
3: 되는데
5: 지금도 좀 비슷합니다.
3: 와. 야, 아니, 사실 영화를 네. 보면 여러분들이 뭐 보셔야 알겠지만 정말 액션 연기와

0: 그 또 빌런 연기가 이렇게까지 빌런인 적은 없었잖아요.
1: 맞아.
2: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얼굴이 막 잘생긴 게 아니라 막 착하게 생긴 얼굴이잖아요.
0: 네, 그런 약간 웃으면 너무 귀여워.
2: 예. 네,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0: 잠깐만 그, 음악이 나오면
2: 왜 이렇게 쓸쓸해?
0: 좀
1: 왜 이렇게 쓸쓸해?
2: 왜
1: 이렇게 쓸쓸해?
2: 아, 갑자기 얘기할 때 이렇게 쓸쓸해요?
0: 아니 이제 시간이 다 돼갖고 이제
2: 시간이 다 돼
0: 입으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여갖고
2: 아 입으로
0: 예. 그만 입을 닫으란 얘기여갖고
2: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0: 예,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에 넘어가서 이어집니다. 예.
1: 왜 이렇게 쓸쓸해?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손준호입니다. 저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씩 무뚝뚝해지기도 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마음이 슬며시 자리 잡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무뎌질 때면 더 따뜻하게,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아빠이자 남편이 되자고 다짐해봅니다. 만약 지금 혼자인 것 같고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누군가 다가와주길 기다리기보다 먼저 용기 있게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의 하루를 환하게 바꿔놓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손준호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자, 뒷살치 컬투쇼 2부 문을 엽니다. 자, 필 이스로 함께 오랜만에 신곡을 들고 돌아온 필이랑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아까 이제 1부 끝날 때 배우 정지훈 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1: 맞아요.
0: 네. 네, 사냥개들 네네. 빌런 역할을 했는데 네. 와, 저, 그렇게까지 저는 빌런을 본 적이 없다. 이 네. 얘기에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다가 음악이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입을 닫았죠.
1: 굉장히 쓸쓸했어요.
0: 계속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예, 예. 그 말씀드리자면 그 빌런 역할을 처음 했잖아요. 근데 막 그동안에 빌런 역할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좀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서 그냥 사냥개 2를 했는데 진짜 명분이 없더라고요. 서사가 없는 그냥 화가 많은 악역이었거든요.
0: 그러면
1: 네, 근데 할 때 저도 어떻게 하면 더 악하게 보일까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거의 메이크업도 안 하고 더 약간 좀

0: 좀 주름살을 좀 더 살리고
1: 진짜 거친 느낌이 있었어요.
0: 아, 네네네. 네, 진짜 오히려 진짜 완전 빠져들어서 괜히 막 누가 이렇게 툭 건들면
1: 그 당시에 이거 찍을 때
0: 네. 막 이게 네, 이렇게 캐릭터랑 현실이 약간 분간이 안 돼. 아,
1: 못 돌아오고 막 그랬구나.
0: 네. 그래가지고
1: 와, 집에 갔을 때 집에 그거 찍을 때는 집에 안 들어갔어?
0: 아, 굉장히 집에 들어가기 전에 명상을 했어요.
1: 아.
0: 네. 차분하게 들어가자. 차분하게 들어가자.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좀 네, 약간 눈빛이 왜 이렇게 좀 매섭냐.
1: 그런
0: 그런 소리를 살짝 네,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1: 봤어요? 이거?
2: 봤죠. 그 저는 보면서 놀랬던 게 그 복싱을 얼마나 네. 훈련을 많이
1: 그러니까 그 네, 합을 어떻게
2: 너무 놀랬어 진짜
1: 나는 그거. 그 합을 어떻게 맞추는 거야 도대체?
0: 아, 근데 이제 복싱이 아시다시피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1: 그럼요.
0: 근데 이제 저는 진짜 베테랑으로 완전 프로처럼 나와야 돼서 한 6개월을 정말 제 습관 다 버리고 그래서 그 챔피언 동양 챔피언 분한테 1대1로 레슨을 받았죠.
1: 야.
0: 네. 그래서 이제 왜 보시면은 왜 정말 멋있는 선수들 중에 막 뭐 메이웨이더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숄더로를 하잖아요.
2: 그렇죠.
0: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사우스포 오소독스 둘 다 하는 캐릭터여 가지고 괜찮으세요? 어디 담 걸리시는 건 아니죠?
2: 네. 아, 고장 났다 지금.
0: 네.
1: 50견이 올라가려.
2: 아, 고장 났어요. 네.
0: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좀 열심히 했습니다.
1: 아, 진짜로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놓치지 마십시오.
2: 진짜로.
1: 비의 이제 다른 면모를 와, 진짜 볼 수 있습니다.
2: 진짜 이거는 최고입니다.
1: 정지훈 최고. 배우 정지훈의 네. 이 빌런 역할이 와,
0: 많이 봐주십시오.
1: 빌런인데 결국에 좀 약간 가서 빌런이기만 그 캐릭터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실력까지 겸비한
2: 맞아
1: 아 대단해요.
0: 네 정말.
2: 최고였어요 진짜.
0: 감사합니다.
2: 완투
1: 아니 자세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0: 아 자세요?
1: 예예 예.
2: 오
1: 네, 약간 그건 춤 같은 건데.
2: 아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비교
1: 네, 비교 뭐야 뭐 하는 거야?
2: 그러니까 자세가 멋있다고. 저처럼 원래 보통 사람들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0: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가드를 올릴 때가 있고 가드를 안 올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대의 그 주먹이 오는 걸 보고 왜 이제 저희 복싱 하시는 분들의 이제 쓱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 쓱박.
0: 네, 쓱 피하고 빡 친다. 네.
1: 쓱박.
0: 죄송한데 안 하시면 안 돼요.
1: 예. 예.
2: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 네, 이제 뭐 나도 뭐라도 이게 돈을 주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네.
0: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자꾸 이런 쪽으로 시간이 낭비되는 거예요.
2: 알겠습니다.
1: 그죠. 뭐, 네. 알겠습니다. 예예.
0: 네,
1: 예.
0: 네.
1: 자 사냥개들 2에서 제일 많이 한 대사가 건우 엄마 데려와 이거였잖아요. 조영구 엄마 데려오라고.
0: 이상하게 밈이 많이 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저도 약간 이게 굉장히 약간 로맨틱한데 건우 엄마 데려와.
1: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걸 다 다른 톤으로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0: 맞아요. 언제는 환하게, 언제는 짜증나게, 언제는 정말 덤덤하게.
1: 덤덤하게.
0: 네. 그래서 많이 했는데 저도 요 정도로 많이 한 줄 몰랐어요. 근데 건우 어머님이 진짜 중요했거든요.
1: 근데 지금 쇼다는 중에 건우 엄마가 되게 많거든요.
0: 아,
2: 그렇죠. 자, 건우 엄마가 많죠.
1: 여러 지금. 톤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건우 엄마 데려와. 건우 엄마 데려와. 건우 엄마 데려와. 네, 그냥 뭐 여기까지 할까요?
1: 예, 예, 예.
0: 저
1: 잘했습니다.
0: 대한민국의 건우 어머님들
1: 화이팅.
0: 죄송합니다.
2: 예, 예.
1: 1998년 팬클럽이라는 그룹으로 데뷔해서 2002년 나쁜 남자 솔로 데뷔를 했고요.
0: 예.
1: 배우로도 많은 작품을 남긴 우리 정지훈. 20년이 훌쩍 넘은 시간 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다 짚어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 굵은 모먼트를 찾아왔대요. 코너 속의 코너. 네. 기억나니?
2: 자 먼저 첫 번째 기억나니 2004년 12월 30일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0: 이거는 기억 안 날 수 없죠. 제가 네. 그 가요대상 받은 날이에요.
2: 아하
1: 네. 데뷔하고 처음으로
0: 예 데뷔하고 2년 차 예
2: 3집 It's Raining
0: 맞아요
1: 예.
2: 많은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1: It's Raining 네.
2: 당시 가요대상을 수상하고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네. 얘기를 하셨었는데
1: 영상이 있죠?
2: 뭉클합니다.
1: 예, 네. 영상 한번 보기
0: 아 이거 봐야 돼요?
1: 야, 보지 마. 보지 말까?
0: 그래요.
1: 구력 영상에?
0: 네?
1: 구력은 아니잖아.
0: 아니, 너무 애같이 울어가지고
2: 좋아요 좋아요.
1: 아니, 그래도 좋아요. 봐야지 네.
2: 멋있어
3: 3년 이전에
1: 애다 애 와.
3: 하늘에 계신 어머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꼭 대상 타서 어머님께 마친다고 약속했는데 내 신의상을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게 해주셔서
0: 술 한 잔 먹고 온 것 같은데
3: 팬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0: 발음이 왜 이렇게 안 좋지?
4: 와. 이 눈물이 어머니에게 한 말씀하십시오.

0: 예, 네, 그리고 3년 전에 아무것도 아닐 때 저를 거둬주신 진영이 형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식구들, 야,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
1: 야, 정말 네, 그때 아, 어머니 생각이 아주 절실했던 네.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그, 약속을 꼭 지켰다고.
2: 그 무엇보다 그 어머님한테 죄책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생전에 살아계실 때 잘 못해드린 것 때문에. 네. 근데 뭐 그게 이제 저 비단 저뿐만은 아닌 것 같고, 네, 어머님이 뭐, 안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1: 뭐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 전국 청취율 1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위에서.
3: 아 그렇죠 그렇죠.
1: 예예. 네. 아 더 뿌듯해하고 계실 거예요.
2: 감사합니다.
1: 예. 그렇죠. 자, 이 집 태양을 피하는 방법도 인기가 엄청났어요.
3: 아 다 피해댕겼죠 이거.
1: 3집 이출레인 때는 또 인기가 더 어마어마했다.
3: 아 어마어마했어요. 아 나올 때마다 정말 그 관전 포인트, 아, 확실한 포인트가 있죠.
1: 뭐 네가 좀 해봐요.
3: 그 태양 피하는 방법.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그 안경 있잖아요. 그
2: 맞아요.
3: 보잉이라 그러죠. 보잉 선글라스.
2: 안경을 뺐다 넣었다 뺐다 맞아요. 넣었다 해야죠.
3: 그러다가 눈도 찔리고.
2: 맞아요. 예. 몇 번 찔렸습니다. 저 실제로. 멋있는.
3: 그 영상 있잖아.
2: 어 맞아요. 멋있는 척하다가. 네. 그리고 아픈 티를 잘 못 내요.
1: 아 그렇지. 멋있어야 네. 되니까.
2: 목이 워낙 또 약간 멋있는 척을 해야 되는 거니까.
1: 그렇지. 네.
2: 그 뭐 이 스파가. 여러 가지 그때는 이제 밈이란 단어가 없을 때였으니까.
3: 아 그죠.
2: 그 뭐 무슨 너튜브 뭐 이런 컨텐츠 플랫폼이 없었을 때잖아요.
1: 네 맞아 맞아.
2: 근데 이게 진짜 어디 식당에 가서 제가 놀랬던 게 아 이게 진짜 인기가 많구나. 그래서 어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이게 매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3: 오.
2: 어 그래가지고 되게
1: 고추 하나 딱 물고
3: 그렇죠.
2: 네 완전 그때
3: 캡사이신 장법이라고.
2: 근데 약간 네. 진짜 그때 좀 실감할 때였었던 것 같아요. 아, 식당 갔을 때. 네.
1: 그랬네요. 자, 두 번째 기억나니 이번에는 BC랑 우리 쇼단원들이 맞춰보는 퀴즈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3: 아, 퀴즈.
1: 네. 워낙 인기가 많았고 대단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각종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흠. 몇 개만 짚어드리면 2005년에 함께 고립되고 싶은 남자 연예인 1위.
3: 고립이요? 고립.
1: 둘만 고립되는 거야. 예.
2: 아니 뭐 다른 거 둘이 같이 있으면 좋은데 고립은 제 입장도 좀 생각해야 되니까.
1: 네 입장 고립. 중요하지 않고요.
3: 고립이요.
1: 2006년 새해 첫 해돋이 함께 보고 싶은 남자 가수 1위. 이거는 많이 조사했던 그쵸, 거예요. 예. 2009년 키스하고 싶은 남자 연예인 1위. 야하. 2010년 벚꽃 축제에 같이 가고 싶은 남자 가수 1위. 야. 2016년 삭발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스타 1위. 아. 1위를 너무 많이 했는데 자 2007년입니다. 문제 나가요.
3: 2007년.
1: 한 설문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 이것이 어울리는 남자 가수 1위에 올랐습니다.
3: 자 이곳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정답을 알 것 같아요.
1: 이것이 어울리는 남자 가수. 네. 이것이 그러니까 자. 어울린다는 것은 이제 뭐 몸에 뭔가를 하는 거겠죠.
3: 자 장착을 네. 하는 거겠죠.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 인 고릴라로 남겨주시고요. 글자 수는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PC는 생각나는 게 있나요 이게? 2007년.
2: 2007년에요?
1: 네. 2007년에 이거 1위를 뽑혔어요. 이게 야. 잘 어울릴 것 같은 연예인. 남자 1위.
2: 남자 1위.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남자 1위.
1: 남자 가수 1위예요. 남자 가수.
2: 여장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때는 왜냐면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말랐을 때였어요.
1: 예, 예뻤죠. 네. 뭐 지금도 뭐 여장하면 어울릴 것 같은 아니에요. 느낌이.
2: 지금은 그러지 마세요. 징그러워. 네. 아, 이거 저도 좀 궁금한데요.
1: 자, 그러면 저희가 그 1위를 발표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답을 보내주신 동안에 네. 우리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3: 야,
1: 예, 두 곡이나 준비를 했어요.
3: 예, 우리 비씨가 두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진짜. 네. 아...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아 이게 여러분들 지금 2시니까 그 낮이니까요. 좀 신나게 아이두 리믹스 버전을 좀
1: 추가. 아이두 리믹스
2: 버전.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좀 따라해 주시죠.
1: 예, 아이두 리믹스 버전.
3: 리믹스.
1: 자 지금. 그 멜땡 사이트에서 우리 정지훈 씨 좋은 소식이에요. 예. 맹텔 사이트에서 멜땡 사이트 알죠? 거기서 비가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자, 실시간 1위를 차지합니다.
2: 어, 그래요? 예. 만약에 제가 멜땡 사이트에서 예, 예. 혹시라도 그 노래 음원이 차트 이를테면 한 5위 안에 든다면 예.
3: 차트 5위.
2: 제가 한번
1: 뭐
2: 위도수를 벗고
1: 예. 아 상타를 하겠다.
2: 상타를 하고 너야 챌린지 한번 가겠습니다.
1: 우와.
3: 네. 또 똑똑똑 차트 계세요. 하지 말라는
2: 아니야.

0: 왜냐면 나 성적에 연연하지 않겠다.
1: 지금 이럴 때 한번 해줘야지. 아. 이럴 때 한번 해줘야지. 여러분들 저를 싫어하거나 저의 어떤 굴욕적인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일단 멜땡에 한번 아. 노래 한번 들어주세요.
2: 예, 예. 노래 한번 네. 들어주세요.
3: 좋습니다.
2: 예, 예. 예. 예. 노래 한번 들어주세요. 필리 노래 주시고요. 아이두는 저희 라이브로 지금 듣겠습니다.
3: 박수. 아이두.
2: 뭐요?
1: 지금 너야를 하고 싶은데 아 너무 일찍 했네. 지금 딱 7시간 검색 오를 때. 저 성적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자, 아이도 주세요.

다 같이 해줘. 다 같이 손발 위로 돌리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0: 꿈은 꿈. 뭐라고? I do. 감사합니다. 아, 근데 신경 안 쓴다 그랬지만 검색어 1등을 막 올라오니까 갑자기 지금 계속 노래하는데요. 더 노래? 올라라, 더 올라라.
1: 아, 연연하네, 연연해.
2: 연연하네. 아니, 나한테 그렇게 욕심을 보내야 된다고.
1: 아니, 욕심을 끊어내라고.
2: 욕심을
1: 얘기.
2: 끊어내라고.
0: 아, 진짜 사람이 감사하다. 저 진짜 신경 안 쓰거든요, 성적에. 아, 근데 여기 지금 계속 띄워져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계속 실눈 뜨면서 예,
3: 사이사이 계속 보고
0: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계속 본 거야, 계속.
0: 아, 그러면 안 되는데.
3: 계속 인간의 속성을 볼 수 있게.
0: 그렇죠. 맞아요.
3: 네, 요거 계속 띄워놓으십시오.
0: 네, 혹시 이거 지금 가짜 아니죠? 막 뭐 이렇게 해서
3: 아니, 아니에요. 아, 진짜요? 진짜요. 진짜요.
0: 왜 그러지?
3: 예,
0: feel it. 나 이름 이상해.
3: 너야, 너야.
0: 나 좀 그래요.
3: Feel it. 요거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검색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3: 자, 문자들이 좀 많이 와 있습니다. 예. 레인보우라는 아이디. 네. 아이두 우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추억 여행 중입니다. 하트를 보내주셨어요.
0: 아, 저도 아이두 너무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거든요.
3: 네, 어른도 아이두 다 좋아하는.
0: 네네.
2: 아이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고 이도 좋아하고.
3: 자, 이것이 어울리는 남자 가수 1위. 여러분들이 네. 엄청 많이 좀 보내주고 계신데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문자온 그대로 읽어드려야 좀 필이 살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3: 자, 705하나님 소대나시가 어울리는 남자 1위.
2: 이게 뭐야? 소대나시.
0: 잠깐만요. 아니 소대나시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삼촌이.

0: 했던 건데.
1: 아 근데 저 지금도 입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는 민소매거든요. 아니, 여름에 그, 남자는 민소매.
2: 아 근데 몸이 안 좋으면 그걸 못 입는다.
1: 맞아요.
2: 끈이 얇은 거 못 입어.
1: 그것도
2: 전, 웬만하면 재수 없어 보여서.
1: 형 저는 그것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요.
2: 그래?
1: 몸이 안 좋아도 아니 일단 입는 거죠. 적응되게 돼 있어요.
2: 와.
1: 네. 배나와도? 아 그리고 사실은 제가 2008년 이후로 민소매 나시를 끊 아, 민소매 이 티를 끊었어요. 끊다가 지금 최근에 레트로가 유행이잖아요. 옛날 복고가 다시 한번 리바이스 지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정신이 나가가지고.
2: 예. 뭐 괜찮아. PD가 시민실에 갔다 오면 돼.
1: 네. 네. 아니 그 청바지 브랜드 있잖아요.
3: 청바지.
1: 네. 그 청바지에 민소매를 좀 다시
2: 유행시킨 거야?
1: 입어보자. 내가 요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스타일리스트는 오빠
2: 반대하고 있지.
1: 한 번은 하고 싶은 거 하시고요. 한 번은 제가 원하는 대로 입힐게요.
2: 한 번은
3: 네. 적극 반대로 했네.
2: 딜을 본 거야.
1: 아니, 근데 요즘에 되게 또 좋아하더라고요.
3: 언들 잘 어울리니까. 네.
2: 대한민국 남자는 여름에는 여러분들 흰색 민소매랍니다.
3: 그렇죠.
2: 여기 끈 어깨끈 얇은 거.
1: 네, 얇은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2: 도전해 보세요.
1: 네. 네.
3: 도움이 되긴 돼요. 이제 배 힘주게 되거든요.
2: 예. 네. 비말 맞아요. 맞고 집에서 못 나가게 됩니다. 이제.
3: 그렇죠. 네. 집에만
2: 입고 입고 나가려면 나 벗구나. 자 박유미 씨.
3: 예. 쌍꺼풀 수술이 잘 어울리는 남자 가수 1위.
2: 아주 무쌍이니까.
1: 네. 저 옛날에 진짜 쌍꺼풀 하려고 그랬어요.
2: 근데 왜 안 했어요?
1: 그 제가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워낙 눈이 부어 있어가지고 그 진영이 형이 저 신인 때 그 얘 데뷔하기 전에 쌍꺼풀이랑 귀 좀 뒤로 당기는 수술 좀 하자. 제가 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 귀를 당기고 쌍꺼풀 수술을 하자. 그래서 갔는데 이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양심 고백으로 얘는 이거 하면 안 된다.
2: 왜?
1: 이 100만 불짜리 귀고 100만 불짜리 눈이다. 그래서 이 눈을 고치면 턱 코, 입 다 고쳐야 된다. 지금 조화가 아주 좋다.
3: 그치,
1: 뭐 이러셨거든요.
2: 야.
1: 그래가지고 결론은 사실 의사 선생님이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3: 그렇죠.
2: 그분이 돈 잘 버시는 분인가 보네. 그죠?
1: 아,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2: 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3: 좋습니다.
2: 100만 불짜리라 안 고쳤답니다.
3: 그렇죠. 100만 불, 100만 불, 200만 불.
1: 아, 또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한데?
2: 기사가 나요. 네네. 내 쌍꺼풀, 내 눈, 내 귀, 100만 불짜리다. 이런 기사가 나요.
1: 아, 이거 기사 내지 말았어요, 진짜. 아, 이거 아니야. 나 이러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너야.
2: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 아, 저는 장갑이라고 생각합니다.
2: 장갑이 잘 어울리는 남.
3: 네.
2: 가수.
1: 저는 민소매 티가 잘 어울리는 가수.
2: 민소매 티가 잘 어울리는 가수. 정답은 의외입니다. 전신 수영복.
3: 어? 에? 전신 수영복?
1: 아.
2: 전신 올인원 수영복.
1: 수트.
2: 아~ 한 볼로 딱 돼 있는 거 있잖아 이거.
1: 아.
2: 전신 수영복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가수 1위. 2007년 여름에. 비 와서 뭐 이거 이렇게 된 것 같다고요?
3: 왜냐면 저는 어떻게 왜 그런 상한 게 B 씨가 예전에 장갑을 많이 꼈었어요 무대에서.
1: 맞아요, 장갑 네. 많이 꼈어요.
3: 가죽 장갑 같은 거.
1: 네네네.
3: 이렇게 반장갑 같이. 오케이.
1: 맞아요. 네.
3: 그래서 장갑을 생각을 했는데
2: 전신 수영복입니다.
3: 전신 수영복.
2: 입어본 적 있나요?
1: 저 예, 전신 수영복 좋아해요. 전신 수영복 좋아합니다. 예, 전신 수영복. 예, 그
2: 속도가 빨라 수영하면.
1: 예,
3: 1위는 너야.
2: 예, 자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3: 광고요.
2: Here we go.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모든 인체 가

0: 모바일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8: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4: 하이마트로 가요.
5: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4: 하이마트로 가요.
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목격담이 하나 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0031님. 몇 년 전 홍천 11사단에서 근무할 때 비형님이 군생활하실 때 위문공연을 오셨는데요.
7: 어허.
6: 당시에 피날레로 세 곡을 부르시고 10시가 넘은 상황이었는데도 많은 군인과 주민분들이 앵콜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비형님이 투스타 11사단 사단장님과 합의를 보셔서 다음날 우리 부대 전투 휴무 주시면 앵콜하겠다 해서
7: 이야.
6: 다음날 전투 휴무로 달콤하게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7: 와.
6: 그날부터 쭉 팬입니다.
8: 대박이다. 이거 기억이 나요.
6: 사냥개들 2 너무 잘 봤대요.
8: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날따라 몸이 아플 때였어요. 근데 앵콜 앵콜 이랬는데 사단장님이 왜 딱 가운데서
9: 지켜보면서
8: 아, 우리 이렇게 수고하는 군장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우리 사단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다. 만약에 내일 전투 휴무를 주신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한 곡 더 하고 가겠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딱 사장님이 처음 굉장히 막 인상을 쓰시다가 막 주위에 이제 참모장 참모진분들이
7: 아,
8: 막 얘기를 하시는 거야.
7: 저렇게
8: 그리고 갑자기 그래서 오케이 딱 된 거야.
7: 오케이
8: 난리 나죠. 근데 군부대 특히 야전에서 하루 쉰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6: 당연하죠. 그럼 아유 대단한 일 하셨네.
7: 와 피한 때 얼마나 고마워.
8: 또 쓸쓸한 음악이지?
6: 예 이제 가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8: 아 진짜로요?
6: 예. 피릿 너야 피릿.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7: 피릿
8: 아니 잠깐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6: 예, 이대로 가야 돼요.
8: 아니 저 또 나올 거예요?
6: 예 이대로 가야 돼.
8: 아니 진짜로요?
6: 예예 예.
8: 아 끝이야?
6: 피릿. 아니 3부 인사 앞에까지 가 이따가 그러면 네. 3부 앞에까지.
8: 그럴게요. 아 진짜로요?
6: 어 선물.
8: 아,
7: 피릿 여러분들, 너야.
8: 너야 꼭 많이 사랑해 주세요.
6: 예, 좀 이따 다시 좀 이따 더 인사 이따가.
8: 예예 예. 예, 예.

0: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0: 인쇄는 워프레스.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0: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더 너야가 깔리면서 컬투쇼 3부의 문을 비와 함께 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0: 신곡을 냈지만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1: 저 성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예. 연연하지 않는데
0: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1위를 유지하고
1: 예,
0: 있습니다.
1: 예, 지금 계속 검색어 1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네 안 갔어요.
0: 원래
1: 알죠. 그 될 때 노를 빨리 줘야 되기 때문에
2: 예, 예.
1: 예 제가 그래서 상품 소개까지 좀 하고 가면 어떨까. 아, 제가 지난번에 준이 형 걸 좀 봤는데 예. 그 정도 되면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닐까.
0: 오.
1: 아니 어떻게 그렇게 웃길 수가 있죠?
0: 지나지 않게 그렇게 정말 똑똑한 형인 것 같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1: 그럼 광고주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0: 좋아하죠. 예. 제주 씹다수 때도 물을 진짜 몇 박스를 받았대요 그 형이.
1: 아 진짜요? 더 그래가지고 완전 들어와.
0: 바이러리. 최석경 씨가 이러시다가 케겔 운동까지 아, 하고 가시는구나 라고 하셨는데
2: 줬다 뺐다.
0: 줬다 뺐다 운동이 예, 예. 있거든요. 이따 같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2: 예.
0: 자 방청 신청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황치열 씨가
2: 예. 네. 문자는 샵 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콜투쇼 홈페이지 방청
0: 콜투쇼요?
2: 신청 콜투쇼요. 네.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이제 상품 소개하면 네. 광고 듣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맞아요. 그전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2: 네.
1: 아 저 지금 콜투쇼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요거 하는데 이거 약간 되게 설레네요. 저 이거 약간 광고 이거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빠르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0: 예, 예. 그러면 네, 혼자 전에, 다 해보실래요?
2: 혼자, 예.
1: 네, 아, 저 혼자 한번 다 해볼게요.
0: 예, 예 저, 그러면 일단 제가

0: 운동을 먼저 시킨 다음에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만 하세요.
1: 네, 네 갈게요. 네.
0: 예, 자,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맞습니다.
0: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2: 줬다, 뺐다. 누가 날 들어올리고 있어.
0: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2: 어지러.
0: 빨리 하세요. 줬다가, 뺐다가, 줘도 줘, 빼, 빼. 똥꼬, 줘도 빼, 빼.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아, 줬다, 뺐다. 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
2: 아, 더워.
0: 빼. 아, 자, 운동을 이 박자에 맞춰서 하면서 상품 소개를 우리 정지훈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1: 갑니다. 자. 컬투쇼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자동중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예.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쇼파,
0: 맞습니다.
1: 자연체화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0: 아, 야, 더듬으면 다, 이게 잘리는 거야.
1: 안 돼요, 안 돼요. 저 집중하고 있으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에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쪼끼 아기띠, 국민유산균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멜라바이오틱스,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눈건조 눈건강엔 에쥬에서 아이리프 눈건강기능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숲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원금?
0: 자조금.
1: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브랜드 구강 탄탄에서 잇몸 유산균.
0: 구강 탄탄. 남의 회사 이름을 왜 그러는 거예요?
1: 잠깐만. 너야! 꽃배달 전문 업체? 컬트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와! 자, 이게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내 소원을 이뤘어요, 우리.
2: 예.
0: 비씨 새 음원 필이 대박 나시고요.
1: 아, 근데 이거 어려운 거네요.
0: 아, 그럼요.
1: 아, 어려운 거네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네,
0: 준영이 형이 하시면. 일부러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워서 틀린 거예요.
1: 어렵네요. 아, 죄송합니다.
0: 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이제 그만 가세요.
1: 가라고요?
0: 예, 예.
1: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갈게요. 네, 여러분 너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저희 광고 듣고 SBS 파워 FM 자 30주년 패밀리 위크 가수 이현우 형님 그리고 조재재랑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광고요.
3: 광고요.
0: Here we go.
3: Here we go.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

0: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3: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4: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3: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8: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두잠.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5: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이현우의 뮤직 라이브 이현우입니다. 아, 며칠 전 한국의 대표 예술상인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류승룡 씨의 수상 소감이 화제였습니다. 30년 전 조치원 비대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함께 고생한 30년지기 유해진 씨와 나란히 대상을 받게 되어서 감개무량하다는 말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는데요. 야, 이 30년 세월의 진짜 의미와 깊이 올해로 꽉 찬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SBS 파워 FM에서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꺼드럭대 보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트쇼의 전신 이현우의 뮤직 라이브의 DJ였던 이현우입니다.
1: 드디어 이 시간에 다시 만났습니다. 형님을. 역대 파워 FM을 거쳐간 레전드 DJ들을 다시 모시는 시간, 패밀리 위크 특집입니다. 컬투쇼 3부는 그래서 이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열어봤고요. 아, 컬투쇼와 바통터치를 해준 바로 뮤직라이브의 DJ, 커피 양풍기는 바텐더 발라더, 영원한 오빠 이현우.
2: 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

0: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추아.
1: 본인이 본인 성대모사를. 추아. 그러니까. 와, 우리 형님 이거 한번 더 읽어달라는데.
0: 네, 이현우의 뮤직 라이브함에 떠오르는 추억과 사연, 또 이현우 목격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이 소개되면 유자 추아를 보내드립니다.
1: 유자 추아. 유자 추아.
0: 추아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들고요.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와.
2: 저와 세진은 이제 불회민곡에서
3: 그렇죠.
2: 김현철 선배님과 이제 윤상 선배님 이현우 네. 편에 출연해가지고 인연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네. 네. 저는 그때 이제 윤상 선배님께서
1: 어떤 뭐 불렀어요?
2: 러블리즈의 아추.
1: 러블리즈의 아추.
2: 러블리즈.
1: 세진은 뭐 불렀어요?
3: 저는 이제 그 안신혜 씨와 잊지 말기로 해 김현철 선배님 장필순 선배님이 부르신. 잊지 말기로 해.
2: 맞아.
0: 아, 잘 불렀어. 아, 잘했었어. 예. 네. 잘 불렀어.
1: 정말 보겠습니다. 현우 형님 노래도 하나 해줄 법 하잖아, 두 분.
2: 예. 예?
0: 아, 다른 사람이었어요.
1: 아, 다른 사람.
0: 네, 네.
2: 맞아.
1: 다른 사람이었구나. 예. 아. 아니 뭐 이렇게 오랜만에 이 시간에 딱 SBS 방송에 딱 나타나시니까 오. 어떠세요?
0: 아, 진짜 그 다른 저쪽 여의도에서 지금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DJ를 하고 있잖아요. 떠난 아, 그렇죠, 다음에. KBS로. 여기 자주 올 일이 많지가 않아요.
1: 그렇죠.
0: 다 불러주지도 않고 사실 뭐 네, 경쟁사가
1: 불러주지도 않고 저 방송놈들이 그냥
0: 아무튼 신보가 나와도 뭐 안 불러주고 그래요. 그래서 어, 약간 네. 좀 서운하긴 했는데 올 좋은 날을 맞아서 오니까 막 밖에 배너도 걸어주시고
1: 그렇죠.
0: 상당히 신경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최근에 제가 너무 오래돼서 제가 이제 그 DJ를 하다가 컬투가 이어서 했잖아요. 네. 90대 그때 기억이 좀 가물가물했어요. 근데 그때 현장에 있었던 그 증인으로부터 그때 예. 상황을 조금 더 그 들을 수 있었거든요.
1: 예, 예, 예.
0: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만둔 걸 알고 있었는데
1: 예.
0: 잘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제가 한 3년 정도 했는데 이게 약간 청실이 좀 지지부진하고 이게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뭔가 혁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이제 사실 라디오 DJ들은 그만두게 될 때 한 3-4일 전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게 되잖아요. 미리 하면 이제 또 그래서 이제 PD들이 아 이거 누가 얘기를 해야 되냐 참 곤란하다. 그래서 서로 이제 네가 해라 네가 미루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약간 좀 투덜투덜대는 게 몸에 배 있었는데 약간 혼잣말로 아 너무 그만하고 싶다 힘들어 그랬더니 덥석 잡은 거야.
2: 아, 잡혔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잡혔다. 예, 예, 그만두세요 그럼 되지. 그렇게 됐구나.
0: 아 왜냐 그때 이제 그 제가 진행을 할 때 막내 작가가 장승희 작가였는데 지금 저희 왕 작가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1: 아 다시 또 재배를 하셨군요. 네,
0: 그때 상황을 너무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 아 그랬구나.
0: 그런 까인 얘기죠. 걸로.
1: 아니 이제 저도 까인 형님 까인 짓을 잘 몰랐는데 여튼간 형님 다음으로 바로 방송을 했는데 한동안 그 이현우의 뮤직 라이브를 좋아하는 팬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방송이 너무 시끄럽다.
2: 아하.
1: 너무 정신이 없다. 에. 개그맨은 가라. 오, 이런 댓글들이 막 한동안 막 달렸었어요.
0: 아 근데 사실 뭐 컬투가 이렇게 진짜 레전드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벌써 레전드인데 이런 의미 있고 큰 프로그램이 되는 데 제가 일조했다고 봐요. 제가 굉장히 조용하게 했거든.
1: 아 너무 확 차이가 나니까.
0: 심심하게 그래서 제작진 약간 혁명이 필요한 거야 이건 2시 때 뭔가 그래서 예. 아마 그 두 분의 어떤 그 조화가 너무 더 좋았던 거 상대적으로 너무 달라서
1: 예. 네. 그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3: 자 이쯤에서 저와 치열이 형이 이현우 선배님의 SBS 파워 FM 양력을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998년 3월 2일부터 1999년 9월 10일까지 어이구. 이현우의 뮤직토피아로 오후 4시에 함께하셨고
1: 아 그때도 하셨구나. 네.
3: 2002년 4월 15일부터 오후 2시에 이현우의 뮤직 라이브를 시작 10월 20일까지 하시다가 약 6개월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2: 아하.
3: 잠시 신성우 씨가 자리를 대신하기도 했죠.
1: 아 중간에 유학도 갔다 왔어요?
2: 유학도 갔다 오셨어요.
0: 아니,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냥 핑계였어요.
2: 아,
0: 네, 네. 예. 잠시.
2: 쉬고 싶으셨군요. 네. 자 그리고 2003년 4월 7일 본격 컴백. 2006년 4월 30일까지 이현우의 뮤직 라이브로 동시간대 라디오 1위를 달성.
1: 오,
2: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기공자 이미지의 이현우는 처음 라디오를 시작할 때 말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실제 방송을 시작하고서는 유창한 말솜씨를 마음껏 과시했다. 아, 프로그램 시작할 당시엔 약 95%가

0: 여성 청취자들이었지만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어 어떤 사안에도 스스럼 없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시원한 화법으로 남성 청취자들을 끌어들이며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상 부드러운 남자 이현우가 SBS 파워 FM에 남긴 발자취였습니다.
1: 야. 아이고, 은근히 프로그램을 좀 예전부터 하셨네요. 라디오를. 저기 SBS를.
2: 아, 그렇죠. SBS에서 이제 4시 프로, 2시 프로를 했고 그 전에는 또 MBC에서도 한 8개월 했어요. 처음 사실 라디오를 시작한 건 이 건너편 CBS에서.
1: 아, CBS 시작. 네,
2: CBS에서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다 합치면 한 27~28년 되지 않나?
1: 그러니까. 와. 와. 형님한테 라디오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2: 이제 그냥 제 삶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 몸의 일부분처럼. 근데 제가 뭐 라디오를 하면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타투를 해놓은 것처럼 제 일부분이 돼버려서 이제는 라디오를 안 하는 제 그 일상을 생각하기 좀 힘들 정도.
1: 네. 저도 뭐 저는 이제 뭐 중간 중간에 텀은 없었지만 계속 20년을 하고 있지만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형님 말씀대로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2시부터 4시는 딴 데 있으면 이상한 거 있잖아요. 녹음을 해놓고도 딴 데 있으면 주말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괜히 떠들어야 될 것 같고.
2: 그래서 이렇게 DJ를 오래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약간 공황 상태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1: 저는 아직 그만둔 적이 없어갖고.
2: 그렇죠. 앞으로도 없으실 겁니다.
1: 아예 형님. 자, 저희 이현우의 뮤직 라이브의 인기 코너가 있었는데 1대1 전화 미팅 코너가 있었대요. 꽃꽃풍 데이트.
2: 네, 맞아요.
1: 이거 뭐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2: 이게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
1: 그러면 이제 일반 청취자분 두 분이 남과 여가 이렇게 혼자 통화를 이렇게 형님 이런 기치.
2: 뭐 신청을 하고 이제 전화를 막 걸어오면 밖에 제작진들이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전화를 받고 아, 이 두 커플은 좀 괜찮을 것 같다. 네, 거기서 이제 1차 어떤 그 선을 통과한 두 커플들을 그 생방송으로 라디오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1: 아, 매칭을.
0: 소개팅을 해주는 거네요.
2: 영화 같다.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눠. 대화를 나누다가 아 뭔가 이게 좀 케미가 좋고 뭔가 여기서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럼 만남으로 이어지는 거죠.
0: 형님 계속 듣고 계시고요?
2: 아, 다 듣고 있죠. 그 전화를 듣고 있다가 이제 그 데이트 약속하는 것까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은 나중에 듣게 되고 이분들은 어떻게 됐다. 만났더니 별로였다. 뭐

0: 그 노총각 4인방이었지만 이름이 다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사실
1: 아, 그죠.
2: 맞아. 근데 네. 그때를
0: 청년.
2: 노총각이라고.
3: 아, 네. 네. 네.
2: 네. 젊은이죠. 완전 그때.
3: 맞아요.
0: 네.
2: 와. 근데 형님 그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형님 사망 소리 돌았단 얘기예요.
3: 어?
0: 아, 그럼 인기와는 관련이 없는 그쵸. 거고요.
4: 그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제30회 민원봉사 대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며 나눔과 배려로 국민의 일상을 살피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추천해 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쇼리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만큼 밥에 진심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에서는 햄버거나 치킨을 먹을 때도 밥이 함께 나오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필리핀 현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는 밥을 함께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의 남다른 쌀 사랑 때문입니다. 필리핀에서 쌀은 식사의 중심이자 필수식 재료로 하루 세 끼 모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고 빵보다 밥을 주로 찾는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밥을 함께 먹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건데요. 패스트푸드조차 그 나라의 식사 문화에 맞게 바뀌는 모습,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한 존중이 담긴 겁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자, 컬투쇼 파워FM 30주년을 맞아서 역대 파워FM을 거쳐간 레전드 DJ들 다시 모시는 패밀리 위크 특집 컬투쇼의 전신 2006년까지 이현우의 뮤직라이브를 진행했던 DJ 이현우 형님과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중간만 가자 코너를 형님과 같이 해볼 텐데 네. 그 전에 형님이 또 아, 이 대낮에 라이브 한 곡을 또 해주신다고 해서

0: 아, 근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화창한데 아, 지금 되게 우울한 노래예요. 예,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비가 와요라는 노래 한번
1: 불러 주세요. 아, 1, 2부 때 예.
2: 예, 비가 왔다 가고
1: 비가 왔다 갔어요.
0: 예. 아, 그럼 잘 됐네요.
1: 예, 예. 예. 비가 온 거죠. 예, 비가 와요.
3: 예, 예. 예. 예. 지금은 이제 비가 가요. 예, 예. 비가 가고 있어요. 예. 예.
1: 상품 소개가 갔잖아요.
3: 예, 예. 예, 예. 자, 무대로 모실게요, 형님. 예, 예.
1: 비가 와요.
3: 비가 와요. 아, 그래서
2: 유용하게.
3: 비가 왔다가 비가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비가 와요.

0: 라이브로 듣다니 이 시간에
1: 네, 나도 한없이 젖어가네요. 아, 네. 가사 너무 좋네요.
0: 한없이 젖어가네요. 네. 어때요 우리 저 재즈?
2: 사실 이거 뭐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그 제가 예전에 그 슈퍼스타 K라는 그 예, 예. 거기 나왔었는데 거기 심사위원으로 계셨고
0: 어, 어. 아, 거기 언제 나갔었어요?
2: 네 저 나갔었어요. 쓰리 때인데 그때 형님이
3: 거기서 봤구나. 네,
2: 그래서 그때 사실 저에게 좋은 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오. 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0: 그래서 좋은 가수가 됐어요.
3: 그래 그러니까. 정확했네. 네.
0: 정확했네.
3: 네.
1: 정확하셨네.
2: 형님 노래 부르시는 걸 봤는데 약간 뭉글뭉글 해주니까 감동 받았어요.
0: 이야 좋은 야 좋은 가수가 돼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3: 저
4: 감동적입니다.
3: 네. 야, 제가 너무 팬이에요. 저
1: 재능을 알아본 거죠.
2: 그때 슈퍼스타

0: 딱히 그 보셨을 때도 저런 모습이셨습니까? 우리
1: 제 기억으로는 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2: 아닙니다. 여기서 반을 드러낸 그런 모습이었어요.
0: 네. 훨씬 말랐구나. 네.
2: 70kg대였으니까.
3: 예. 우와. 몸무게가 저보다 작을 때.
2: 어, 그렇죠.
0: 네. 그렇죠.
2: 믿어지지 않겠지만 예. 저도 치열이형 몸 같을 때가 있어요.
1: 아, 그래서 와우. 어쩐지 본 듯 안 본 듯 그런
2: 그렇죠. 있었어요. 강제적으로 성형이 된 거예요.
3: 예, 예, 예.
4: 와우.
0: 자, 강민경 씨.
5: 와, 좌디를 여기서 보다니 맨날 앉아만 있는 모습만 보다가 서 계신 모습 보니 더 멋지시네요.
0: 계속 앉아서 방송만 하니까.
1: 아, 그러니까. 그렇죠. 맨날 앉아 있고. 야.
0: 서 있는 모습도 이제 공연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 제가 뭐 공연을 계속 작년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올 봄 이제 그 투어 스케줄 다 끝났고 너무 더우면 또 이게 좀 그래서 여름 잠깐 쉬고 늦여름부터 이제 또 투어를 시작을 합니다. 또 윤상, 김현철 이 친구들랑도 같이 하고 또 제 개인 공연도 계속
0: 하고. 진짜? 최근에 앞두고 있는 공연 있습니까 혹시?
1: 아 사실 지난 토요일에 공연했어요. 아,
0: 끝났어요.
1: 그래서 그 전에 그 나오면 제일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몇 번 제가 그 언급을 방송에서 했습니다.
1: 예예 예, 예. 예. 아주 덕분에 잘 끝났고 예, 예. 예 뭐 많은 분들이 꽉 채워주셔서 아주 매진 사례로.
0: 아우 잘됐다. 잘됐다. 자 이제 저희 이 코너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간만 네. 가자. 네. 재즈가 설명해 줄 거예요. 어떤 코너인지. 네.
2: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는 시간 중간만 가려! 단 최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에 생각을 찾아봅니다. 기준은 바로 저희 재즈, 치열, 현우 형님이 이렇게 세 명이고요. 네.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태균 형님은 오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 진행!
2: 네, 이렇게 세 명의 생각과 일치하는 분들 중 제일 많거나 적은 분은 탈락이고요. 딱 중간인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0: 네. 자, 좋습니다. 중간만 가자. 오늘 도전 분야를 발표합니다. 자, 오늘 파워FM 30주년 패밀리 위크 특집 특별 게스트 이현우 형님은 1990년에 데뷔해 수많은 소녀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대표 원조 오빠인데요. 그렇죠. 그 시절 형님과 함께 책받침에 박제되어가며 소녀들의 마음을 같이 흔들어 제낀 남정네들은 또 누가 있는지 떠들어볼 주제로 골라왔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90년대 오빠는 뭐 형님은 무조건 맞아요. 뭐 당연히 책받침 90년대 오빠들 책받침 뭐 브로마이드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늘 있었던
3: 김현철 형님도 그렇고
0: 윤상 형님도 마찬가지 우리 이승철 형도 그렇고
3: 아 그럼요
0: 우리 이문세 형님 아 문세 형님도
3: 신승훈 선배님 예,
0: 변진섭 신승훈 쫙 나와야죠 맞아요. 이승환 네. 네.
1: 김원준
2: 선배님 네.
0: 아 원준이 아, 김원준
3: 박남정 선배님
0: 아 김정민
7: 이제 눈물을 거둬
3: 옛날에 그래가 뭐 성대 교차 많이 걸려서
2: 맞아 예. 홍경민 선배님 예.
0: 그리고 뭐 서태지와 아, 이제 서태지
3: 저희 세대 때 딱 예. 서태지
2: 쿨의 예. 이재훈 선배님
1: 이재훈
3: 아 이재훈 선배님 그렇죠.
0: 자 종신이 형님도 이렇게 책받침이 있었나요? 종신이 형님
2: 그런 일이 있었나요?
0: 현우 형님
1: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안타깝게도
2: 예. 있었던 걸로.
1: 네, 있었어요.
0: 종신이 형이 책받침 쓰던 여자는 예. 못 본 것 같은데요.
3: 예. 네. 감사. 현진영, 형진영 형님.
0: 아, 현진영
3: 선배님. 예. 아, 그렇죠. 형님.
1: 와, 대표 대표.
2: 예. 저희 심신 선배님 또.
3: 아, 그쵸. 아, 많이 쌌죠.
7: 그렇죠. 예. 네요.
1: 신성호.
0: 와, 신성호. 아 신성호 진짜
2: 장난 아니었죠 진짜
1: 서시였죠 서시
3: 예.
0: 아 그 위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3: 그렇죠
0: 올라가면은 이제 뭐 배우들도 나오기 시작하죠
3: 네,
0: 장동건 배우
3: 아 원빈
0: 이병헌 원빈
2: 배용준
0: 배용준 은삼아 우리
3: 손지창 형님
2: 손지창 선배님
3: 예.
2: 아, 박중훈 선배님
3: 아 박중훈 선배님
2: 예. 최민수 선배님
0: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한석규 손창민 최수종 최재성
1: 최재성
0: 먼저 터프가
2: 있고 예. 맞아 구본승 선배님 계셨고
0: 그리고 이제 스포츠 스타로 올라가면 이제 우리 연대에
3: 야 많죠 우지원
0: 이상민
3: 선수.
0: 우지원 에이. 문경은 한기범 많잖아요 그 윗대인데 같이 이제 그 게임을 했던 중에 이충희 제가 제일 좋아하던 그 플레이어 이충희
2: 아, 그렇죠
1: 네네네
2: 농구도사
0: 슛도사
2: 농구도사 허재 선배님
3: 허재
2: 서장훈 선배님 계시고
1: 서장훈 선수도 있었고
2: 맞아요
1: 신진식
2: 김세진 선수.
0: 와, 신진 씨 오래.

0: 많이 나.
1: 네. 네. 또 미남.
2: 배구 쪽으로 가면.
0: 배구 쪽으로 가면. 네. 예전에 그 정말 왼손 진짜 배구 이렇게 스파이크 잘하시던 장윤창 선수가 있어요.
1: 맞아요.
0: 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네. 다들 모르는 것 같네요.
3: 뭐 요즘은 그러면 예전에는 화보나 혹은 책받침,
1: 맞아.
3: 프로마이드 이런 거를 네. 많이 했지만
2: 무조건 있었죠.
3: 지금은 이제 휴대폰에 배경. 어떤 그 연예인이 사진이 있느냐.
1: 그쵸.
3: 배경 화면이나 아니면 겉에 케이스.
1: 증명사진.
3: 증명사진을 막 넣어갖고 다니는.
1: 예예. 그렇죠. 예.
3: 와.
1: 책받침. 오랜만이다. 예전에는 또 썼었으니까.
3: 아, 형님의 그 리즈 시절에 형님이 그 책받침이란 이때 갖고 다니던 분들이 이제 이거 봐. 이거 이 책받침인가 보다.
1: 야. 네 이렇게.
3: 와. 와. 이거 윗부분이 약간 해졌어, 그지?
1: 맞아 맞아 맞아.
3: 와.
2: 아니 근데 이때는 뭐 그냥 이렇게 막 찍어가서 그냥 막 내셨던 것 같아요. 예예예예 아무런 그런 제재도 없이.
0: 아니 진짜 스타일리시.
1: 허상권 이런 거 상관없이.
2: 네네 저 상관없이 찍는지도 몰랐는데 어느새 막 나와 있고 저걸 찍으셨네 근데 막 이렇게 문방구에 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3: 맞아요. 네. 아 그리고 1990년에 데뷔를 하셨는데 그때 슬픔 속에 그들 지워야만해로 데뷔를 하셨고 그 뒤에 바로 꿈을 발표를 했는데 저도 막 야 이게 가요 톱 10이라는 KBS 프로그램에서 6주 동안 일을 했어요.
1: 알려줘,
3: 6주 동안 일은 쉽지 않거든요.
1: 와.
3: 와, 그때 그 춤과 함께 형님의 그 토끼 춤과 함께 영어 랩. 네. 이야. 아, 잠깐 그래. 좀 들어볼까요, 형님?
2: 오, 아이, 네.
3: 영상.
1: 아, come on, come on.

0: happiness.
1: Yo! Oh. 멋져,
2: 멋져! 자, 커트 좀 해주시죠.
3: 참 옛날 영상들 보면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
4: 네, 근데 무슨 말이에요 저기?
3: 아 이런 거 참 잊혀질 권리도 있어야 되는데. 네. 시대 정신이기도 하고.
1: 네. 그렇긴 하잖아요.
3: 네,
1: 아.
3: 네, 네.
4: 이 랩이 내용이
1: 영어였죠 네. 영어로.
3: 아 그 이게 이제 그 데뷔하기 전에 이제 막 학교 다닐 때 막 재미로 막 만들었던 곡인데 그냥 I was down. 난 진짜 완전히 망가졌었다. 너를 만나기 down. 전에. 근데 네가 내 삶으로 들어와서 진짜 너 없인 살 수 없게 됐다라는 아주 진부한 네, 아주 진부한 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4: 내용이
5: 너무
4: 있는
5: 센세이션했어요.
4: 맞아요.
1: 춤은 원래 조금 추셨었어요?
3: 아 그냥 뭐 저는 뭐 어릴 때는 친구들이랑 뭐 클럽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는데 그리고 앨범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뭐 락도 있고 뭐 재즈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곡들이 있었는데
1: 이 곡이 떠버린 거야 빵.
3: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중간에 한 뭐 한 1분 정도 이렇게 그 음악이 나갈 때 야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그 MBC의 무용 담당하시는 그 형님이 아, 제일 쉬운 거로 요거를 잠깐 한 10초 떼어라.
1: 도끼침 지금
3: 한 10초 떼어라. 그래가지고 막 예, 어거지로 막 했던. 예. 아 참네.
1: 지금 이제
3: 열심히 지금, 했어야 되는데.
1: 지금 공연 다니실 때 이거 하십니까 이 노래?
3: 아 이 노래 하죠.
1: 예. 그럼 댄스도 하시고?
3: 아 춤 안 춥니다.
1: 아
4: 맛있겠다.
1: 아, 네. 팬들이. 네.
3: 근데 안 추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래.
3: 느낌상.
1: 그러면 뭐 김현철 씨도 그렇고 우리 현우 형님도 마찬가지고
3: 맞아요.
1: 근데 그때 오빠 인기 진짜 많았습니다.
4: 맞아.
1: 그럼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좀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4: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90년대 오빠는 누구인지 보내주세요. 중간이 되는 분들께는 90년대에는 커피 자판기 앞에서 잘생긴 오빠와의 로맨스를 기대하고 뜨끈한 캔커피로 플러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추억을 먹고 무럭무럭 자란 아줌마 아저씨들은 요즘 이거 없이는 못 삽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6: 아 차가라!
4: 한 문제당 기회는 한 번뿐이고요. 여러 개의 답을 보내시면 안 되고 문자로만 받습니다.
6: 좋습니다.
4: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이현우 씨는 제외를 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현우 네. 이름은 받지 않겠습니다. 네. 예, 다른 분들 이름을 적어서 보내십시오. 중간 예. 갈 것만 같은 네. 셋 중에 중간 갈 것 같은 2등을 보내주시면
7: 됩니다. 그렇죠. 2등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샵에 0775원 김 문자는 100원입니다. 광고 듣는 동안 빨리 보내주세요.
7: 보내세요.
1: 광고요.
7: 광고요.
1: Here we go.
7: Here we go.
8: 소리 질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6: 리아양 놀러 갈게.
5: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6: 리아양 함께하자.
5: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6: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7: 레노.
8: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R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7: 레노.

0: 자, 핸드폰에서 손 떼시고요.
1: 손 떼!
0: 문자는 마감했습니다. 3시 49분 51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인정!
2: 현웅님이
0: 좀 어이없으셨어요. 예,
2: 약간 웃으셨어요.
3: 아니 근데 지금 그 15시 50분이잖아요. 예. 저는 보통 이제 10분 나오면 거의 끝낼 준비하는데 코너가 아직 남아있다는 게 네, 아직 놀라운 거예요.
0: 아직 안 끝났네.
2: 예.
4: 끝까지 알죠.
0: 꽉꽉 채워갖고요. 예. 우리가 막 예. 방송하기 때문에.
2: 그럼요.
0: 자,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90년대 오빠는 과연 누구일까요? 중간이 되는 답을 세 분이 적었습니다.
2: 좋습니다.
0: 자, 요일지부터 공개하시죠.
2: 어렸을 때 정말 테이프가 늘어나도록 그렇죠. 들었습니다. 아이고 스테지
3: 스테지
0: 스테지 스테지
2: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난 알아요.
5: 그렇죠.
0: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찾아보내요.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5: 그냥 탁 치면 바로 나오죠.
0: 그럼.
5: 전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있었다 치고 윤종신 선배님.
0: 아, 우리가 현우님이 오랜만에 SBS 오셨기 때문에 네. 중간을 가게 해드리려고
2: 그렇죠.
0: 아, 조재즈가 아주 네. 일부러 바닥을 깔아주시려고 그렇죠. 윤종신을 써고 네.
2: 쓰면서 재즈가 아. 한마디 했어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3: 참 예. 아끼는 그렇습니다. 후배예요.
0: 아끼는 후배예요.
3: 네, 아끼는 후배예요. 네. 저, 제가 그럼
0: 공개하시면 될까요?
3: 네. 네. 저는
0: 신성호. 야.
2: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0: 그때 막 테리우스란 별명이
2: 맞아요.
0: 막
2: 아, 예. 아, 너무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0: 너무 잘생겼어요. 예. 예.
5: 좋습니다.
0: 방송 주차장에 말을
2: 그렇죠.
0: 묶어놓으시고
2: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히리야 가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0: 백마를 타고 예, 오셔. 예. 자, 이제 몇 명이 나오는지 공개하겠습니다.
2: 네. 네. 자, 저와 같은 서태지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0: 바로 정말 과연 몇 명일까요?
2: 바로!
0: 은근히 많을 거예요.
2: 바로!
0: 그때 당시 세대분들이 그때 책받침 아, 브로마이드 네. 이거
5: 다 가지고 있었죠.
0: 집안 방에다 다 붙여놓고 맞아요, 막 맞아요. 난리가 났었어요.
2: 브로마이드 붙여놓고 뭐 예,

0: 그랬었죠.
1: 자, 과연 서태지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2: 바로
1: 오 77명.
0: 오, 좋습니다.
1: 예, 좋습니다.
0: 순항하고 있어.
3: 77.
0: 이번에 윤종신을 정하신 분은 바로.
2: 아, 나 진짜 제, 야, 중간을 보게 되게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종신이 몇 표가 나올지.
1: 좋은 이 사랑에서.
0: 어, 예. 윤종신을 정하신 분은 바로. 영표가 나온 적이 있나요, 저희가?
2: 어.
0: 정말 0명이 나왔네요.
2: 0명.
1: 아, 종신이 형.
0: 이거
1: 종신이 형.
2: 어, 종신. 예. 아, 종신이 형이 방송 안 잘 안 예. 듣습니다. 아, 예, 예, 예, 괜찮아요. 예,
0: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1: 정말 있었을 거예요.
4: 예예. 예, 예. 제 마음속엔 1등이에요.
2: 예, 아, 예, 예,
4: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0: 꼭 제보를 해주세요. 보신 분은 좋습니다.
5: 자, 이제 네. 0과 77 사이면 충분히. 사이가 넓기 때문에
0: 맞아요. 네.
5: 우리 현우 형님이 신성으로 이 안에만 들어가면 중간을 가게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 아.
5: 자, 과연 신성으로 적으신 분은 실시간으로 몇 명인가요?
2: 바로!
1: 바로!
2: 바로!
5: 아, 지금 오! 소식은 70명은 오! 넘었다는
1: 야!
5: 소식인데요.
1: 아, 야, 아, 신성으로 적어주신 분이?
5: 네, 그럼 71부터 예, 예. 76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1: 야, 좋습니다.
0: 긴장되네요. 좋습니다.
5: 자, 바로 70!
1: 70!
5: 신성으로 적으신 분은?
1: 바로!
5: 70!
1: 바로
5: 5명이었습니다. 야!
0: 오!
1: 야하!
0: 역대급 쫄깃함.
1: 아, 쫄깃쫄깃했어요.
5: 됐네요.
1: 자, 중간만 가자. 이현우의 이름으로 신성우 보내주신 75명 전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5: 야하! 자, 형님 얼굴이 박혀 있는. 사진이 박혀 있는 기프, 예. 기프티콘이 가는 거예요.
1: 그렇죠.
4: 예. 아우, 예, 감사합니다.
5: 예.
4: 야, 아. 75분께.
1: 예, 네.
5: 자. 어, 자, 이제 뭐 저희도 인사를 같이 나누고 함께 해야 될 시간인데 형님 뭐 말씀드리고 네. 싶으신 거나 뭐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뭐 하시면.
4: 아,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이렇게 진짜 환대를 해 주셔서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막 이렇게 방송했던 그 PD들 다 오늘 이렇게
5: 뭐 인사하러 또 왔죠.
4: 하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 배너도 예, 좀 있으면 지우시겠지만 너무 감사드리고요.
5: 예, 형님 뭐 예. 저거 계속 보고 싶으면 여기 계시면 안 끄겠습니다. 예. 저 퇴근할 때까지 계속 계시면 이제 끄지 않을 거예요.
4: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쿨 FM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그렇죠.
4: 특히 아침 9시 감사합니다.
5: 아~ 아니 그 나중에 그 가을쯤에 현철 형님이랑 윤상 형님이랑 형님 셋이 네. 공연하시잖아요.
4: 네.
5: 공연하시기 전에 홍보하시러 한번 나오시는 것도
4: 좋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 예, 그러면 네. 이제 여기서 라이브도 좀 해주시고.
4: 네네네.
5: 공연 홍보가 또 컬투쇼가 짱이거든요.
4: 아, 최고죠, 최고죠. 예, 네. 딴 데 안 나가도 돼. 여기만 나가. 네.
5: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형님. 아, 나중에 뵙도록 하고요.
1: 예.
5: 재즈도 아. 수고했고요.
0: 감사합니다.
5: 예. 아, 우리. 시열이도 수고했어.
1: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형님도 너무 너무 고생하셨어요.
5: 그러니까 우리 와주신 분들도 재밌었어요?
6: 예.
5: 재밌었겠죠. 열심히 했으니까. 네,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1: 예.
5: 네, 그리고 우리 방송놈들도 수고 많았어요.
1: 고생하셨습니다.
5: 나도 수고했어.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행복합니다. 땡큐.

0: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 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담았다.
5: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5: 보글보글
4: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칭찬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심지어 동물도 칭찬을 좋아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칭찬에도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냥 단순히 잘한다, 아유 멋지다, 최고다, 요거보다는 야,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진짜 그동안 많이 노력했구나, 요런 식의 그간의 과정을 칭찬하는 칭찬이 사람을 더 도전적으로 끈기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주목하는 칭찬. 기왕이면 받는 사람도 신나지만 하는 사람도 즐거운 칭찬.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주변에 팍팍 하면 그냥 팍팍 아낌없이 이렇게 하면 좋겠죠. 칭찬받으면 더 즐겁고 더 신나는 두 시간.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자, 5월 13일 수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첫 곡은 소녀시대 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이제 일주일이 또 어느덧 거의 지나가고 있고요. 아, 오프닝이 너무 이제 공감이 됩니다. 칭찬. 생각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칭찬. 요 세 개를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저도 칭찬을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무언가 막 퍼즐이라든지 뭔가 장난감을 막 뽀시락뽀시락

0: 주시더라고요. 대단하죠. 아, 이 잘 살았나 전생에. 자,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의 선물을 또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죠.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봄 썸네일이 보입니다. 왕관 쓴 황디는 어떤 색 배낭을 메고 있을까요? 1번 주황색, 2번 검정색.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퀴즈 정답 보내실 때 성함도 꼭 같이 적어서, 그리고 신청곡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출석 체크 때 이름도 불러드리고 신청곡은 또 아껴놨다가 저희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게요. 광고 It's 까꿍.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르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6: 르노.
7: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9: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블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0: 선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김정은 프로포즈로 출첵 출발.

떡이 빵 뒤에 반을 가린 크크크크 DJ보다 소중한 떡 크크크크 정답이죠. 네, 사실 이 떡은 먹을 건 저보다 귀합니다. 아, 하나씩 먹어서 없애도록 할게요. 아, 또 특파원이 활동을 시작했네요. 민명이님, 대구 특파원입니다. 대구는 28도입니다. 벌써요? 와, 엄청 덥겠다. 서울 목동은 어떤가요? 재성 오빠들 특파원으로 나와주세요. 네, 목동 특파원인데요. 목동 특파원 황재성입니다. 목동은 24도 정도 됩니다. 자, 오늘도 사실 밖에 나가면 살짝쿵 태양이 좀 세서 조금 더운 날씨예요. 저는 스튜디오 에어컨 너무 많이 틀어가지고 저 솜이 들어있는 조끼를 좀 입고 왔지만 여러분들은 나갈 때 좀 시원하게 입으세요.

홍우표님, 박지윤님, 이령경님, 그리고 심수현님도 반갑습니다. 전경명님까지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쌍비 베란다에서 집으로 햇살이 쫙 비치는 것이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김치전 먹고프다요.
1: 느끼하니까.
0: 그렇죠. 김치전 사실 비오는 날보다 이렇게 날씨 쨍한 날도 먹으면 겁나게 맛있다는 사실. 자, 2335님 계속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수량을 넉넉하게 드렸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결론은 네, 출첵 때 성공해야 김치전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노래로 드리겠습니다. 황세옥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 검색하시면 봄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왕관 쓴빵디는 어떤 색 배낭을 메고 있을까요? 1번 주황색, 2번 검정색, 5분 추천.

0: 어서 오십시오. 신원호님, 임주영님도 입장.
1: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0: 조원호님, 빵디 민트초코 위에 김 부각을 뿌린 것 같고 아주 멋지네요. 크크크.
2: 좋았어.
0: 뭐 조끼만 입고 오면은 사달이 나네요. 아 원우님도 지금 간당간당 블랙리스트에 오를까 말까 지금 네, 몇 분 계시죠?

빵디 단기 보라카이 특파원입니다. 현재 온도 33도입니다. 아주 살이 탈 것 같아요. 15일 동안 빠지지 않고 출첵할게요. 7097님 감사합니다. 보라카이 뭐 이런 그 동남아 같은 곳은 이렇게 뜨거운 날씨 즐기러 가는 거죠. 뜨거워야 바닷물에 들어가면 기분이 3배로 좋아버리니깨니. 아 근데 그 와중에 너무 부럽다. 7097님 보라카이 사진 좀 바닷가 사진 한 장 안 됩니까? 다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조끼가 진짜 어때서 그래. 너무 아끼는 조끼입니다. 아조. 아끼는 조끼. 아조를 입고 왔어요. 다음 곡입니다. 원준이 형님 한번 모실 때 됐어요. 김원준, 너 없는 동안.

0: 김세정님, 진병규님.
1: 아유, 오늘도 찾아주셨네요. 미갱님도 반갑습니다. 미갱님도 요즘 너무 자주 보이네요. 고마워요. 장동희님, 김정호님도 출첵.

그죠? 지영님, 제가 그 장난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희 이 김치전이랑 언양식 불고기만 말씀드리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딸려가는 음식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가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넉넉해버리는 사이즈가 큰 그릇이라고요. 장경님님, 아니 어제 빵디 유부남이라서 너무 놀랐잖아요. 싱글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아이가 둘? 청춘인 줄 알았는데 멋진 가장이었잖아. 내 친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혹시 경님님 몇 년생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게 약간 트랩을 좀 설치하고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자, 도정희님 어서오세요. 구현진님도 반갑습니다. 김소영님, 정재정님, 김송설님도 컴온!

장미정이 마늘밭에서 마늘종을 자르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우, 더워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배불러요. 세상에, 얼마나 더우셨으면 그냥 물로 배를 채워버리셨어요. 아니, 고되시죠? 마늘 또 쪼리고 앉으셔야 되는데. 우리 마늘 잘 커서 풍년 들라고 풍년빔 쏴드리겠습니다. 마늘 풍년! 임? 김슬기, 최소진, 전미숙, 김미화, 양은서님 어서 오시고요. 1, 1.

0: 8304님 김치전이 너무 궁금해서 운전하다 차 세우고 문자를 보냅니다. 저도 출첵 한번 해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차 세우고 출첵을 한 1104님 칭찬해 칭찬해.
1: 뭐야?
0: 어? 자, 이렇게 김치전이 궁금하신 1104님 차 세우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후심연명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야, 이 무슨 일이고? 출첵 한번 해봅니다면은 그동안 안 해봤습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야, 이, 종종 이런 경우가 좀 있긴 있죠. 근데 우리 김치전이 아, 제 장난 아닙니다.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전 거짓말 안 합니다. 자,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김치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선물이 있다는 거.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봄 썸네일이 보인다고 했죠. 왕관 쓴 팡디가 메고 있는 배낭의 색. 1번 주황색, 2번 검정색. 정답은 1번 주황색이었습니다. 오렌지. 주황색 정말 좋아합니다. 저 쨍한 주황색 있죠. 오렌지 색깔을 진짜 좋아해요. 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6068님 5770님 569 하나님, 유재근님, 주은혜님, Congratulations! 자,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준비했고요. 요 노래가 요즘 핫하다고 하네요. 또 들어봐야지요. 요 노래 듣고 2부로 살랑 넘어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 주변을 산책하기 참 좋은 때죠. 이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책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하천에 사는 생물에겐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잘 수거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존중하는 실천이 모인다면 소중한 산책 코스를 오래오래 걸을 수 있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지역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레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르노.
2: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3: 차례.
2: 자, 2부 시작하면서 아까 보라카의 사진을 혹시 되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와 나옵니다 진짜. 와 7097님 빵디 보라카의 선셋 구경하시오. 장난 아니죠? 이 맛에 오는 거죠. 맞아요, 이 맛에 오는 겁니다. 한때 예전에 그 항상 우리 황제 파워 초창기 때 얘기했을 때 제가 말했던 저의 이 행복 루틴, 보라카이 해변에서 망고 주스를 마시면서 다프트 펑크의 겟럭키를 듣는 게 최고로 행복했다. 와 근데 선셋이 와 노을이 아주 그냥 야 너무 아름다워 버리지 않니? 참 이게 그 항상 저는 이 방 안에서 이게 너무 행복한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 간간히 하나씩 어디 보내주시면 풍경을 제가 움직이지 않고도 볼 수 있어서 참 간편으로는 많이 감사드리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부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부고요. 이따 3부에 카피머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중에 나오는 노래 말고 각종 소리를 잘 따라해보는 그런 코너고요. 자, 오늘 우리가 카피해야 할 부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진주의 난 괜찮아의 돌고래 소리 부분입니다. 자, 띵동 다음이에요. 쉽죠? 이거 다 누구나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거 음악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예, 아주 쉽죠. 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고음. 나는 뭐 이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 거의 돌고래다. 이런 생각으로 입이 머리 꼭대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쭉쭉 고주파를 발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 자신도 참 대단합니다. 자, 지금 미리 이름, 나이, 하는 일, 자기 자랑 어떤 포인트로 살릴 건지 적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이거 알죠? 카피머신 기세와 깡으로 가는 거다. 이거 진주씨 아니면 사실 쉽지 않아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기세와 깡으로 가는 거예요. 자, 나 인천 작전동 돌고래다, 뭐 나 마장동 진주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바로 덤비십시오. 나 오늘 아들한테 화나서 고주파 발사 가능하다. 어떤 분이라도 자신있게 신청해 주십시오. 망설이면 기회와 선물을 놓칠 뿐. 자, 일단 사진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7097님. 자, 3부에 시작할 카피머신도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저의 변질 연기를 만나보는 빵지브이 플러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쿨 산책.

자, 이경란님. 카피머신요. 이따 주민센터 가야 하는데, 아, 주민센터에서 하면 너무 민폐죠. 오히려 좋죠. 오히려 컨텐츠가 다양하죠. 주민센터에서 그 보면은 휴게실이라든지 근처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살짝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민원실 민원 많이 들어와가지고 삭막한 그 주민센터에 카피머신이라는 재치의 해악을 한 큰술 경란님이 부어주시면 되죠. 일단 신청하세요. 경란님 고민 감사.

원작을 뛰어넘는 감동, OTT를 넘어서는 스릴과 서스펜스. 이제 우리는 영화, 드라마 그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빵집의 플러스 빵집. 매서운 연기로 모든 캐릭터를 집어삼킵니다. 납부금을 꼬박꼬박 내고 대학에서 연기를 배웠습니다. 어떤 장르든 묻고 따블로 가는 연기력으로 승부하죠. 오늘도 숨막히는 연기 향연이 펼쳐집니다. 빵집이 플러스 줄여서 빵풀 2부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교수님이 사실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재성이는 멋진 햄릿이 되어야지. 햄릿은 그냥 햄이 되었죠. 하지만 햄이 더 맛있다는 사실 교수님도 이제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변질 연기를 넘은 숙성, 썩기 바로 직전의 연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1인 다역으로 소화를 할 거고요. 차무식, 황경영, 엄태구, 시크릿 황주, 한석규, 손홍정 감독님, 이순재 선생님, 구교환, 자이언티 등등 기존 캐릭터 있고요. 최근 영입된 여성 캐릭터 석봉 어머니, 그리고 딘딘 씨 최근에 영입했죠. 아, 오늘 딘딘 씨 한번 들어갈까요? 딘딘 씨. 딘딘 씨 한번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섬세하게 남녀노소 구별하면서 완벽하게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인지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늘 성별은 그대로 고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성을 남성 톤으로 하거나 그러진 않고 성별은 그냥 갈게요. 자, 그럼 쉽지 않은 연기여가지고 갑니다. 어떤 작품인지 맞춰주세요. 레디 액션.

0: 어, 호동이 형 진짜 어, 하지 말라니까. 어, 어.
1: 와이프는 주말에 면접인데 일할 건데 너는 놀게.
0: 어, 호동이 형. 아, 아 진짜. 아.
1: 퇴직금 얼마 받았어? 어?
0: 아, 호동이 형. 아, 어, 하지 마. 어, 호동이 형. 아, 아, 호동이 형 하지 마. 아.
1: 내놔, 내놔. 돈 줘. 어, 돈 줘, 돈 줘, 돈. 100만 원 주면은 내가 라면을 아주 기똥차게 끓여준다.
0: 아, 호동이 형 왜 이래? 아, 하지 말라니까. 어, 호동이 형.
1: 고생했다, 김 부장.
0: 아, 호동이 형 미안해. 아, 와, 와, 하나 올리고, 와, 오, 호동이 형, 어, 와.
1: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2: 갔다. 네. 잘들 들으셨죠? 아, 7199님 딘딘 씨는 대사가 딱 세 가지네요. 아, 호동이 형 하지마. 크크크크 너무 웃겨요. 크크크크. 아, 그걸 제외하면 진짜 나머지 대사가 나옵니다. 아, 호동이 형 이거 빼고 나머지 게 진짜 대사고요. 아, 호동이 형. 아, 이것만 빼면 다 나옵니다. 1274님 기봉이 같은데. 아, 중간에 살짝 넘어가 봤어요. 그게 변질과 숙성 연기. 이거 사실 웬만한 연영과 애들 못 합니다. 웬만한 영화 배우들도 이거 잘 못해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이 연기. 이시아님, 아, 이 코너 처음인데 문화 충격. 시아 씨, 그동안 굉장히 그 보편적인 단조로운 그런 컨텐츠만 접하셨죠? 저희는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타짜 조승우와 마라톤 조승우가 같이 연기를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저희는 어,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한유리님,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딘딘 그만해 크크크크크크크 너무 웃겨 크크크크크크크크크
0: 아, 아 너무 크크크 와 유리 호동이 화려
2: 네 딘딘 씨가 타는 자동차까지 표현을 해봤죠. 어 김나미님은 들어가는 음악이 쓸데없이 웅장하다고 맞습니다. 네 자 아, 일단 이 드라마에서 실제 OST로 쓰였던 곡이었는데 아 이게 음악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좀 슬픈 장면이어서 아, 이걸 깨닫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일단 남자 주인공이 대기업 희망퇴직하고 돌아온 날 아내가 일부러 막 놀리면서 분위기 다운되지 않도록 하다가 마지막에 고생했다 김 부장 하면서 감동을 그냥 빵 주는 장면이었죠. 김 부장이라는 단어가 아주 큰 힌트였고요. 이 드라마 다들 봤는데 제목이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 길어요 길어. 제목이 조금 길어서 헷갈릴 수 있다. 제목을 잘 생각하셔서 오타 없이 정답 보내주십시오. 오늘 제가 연기한 장면이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인지 작품 제목을 적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컴온.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는 롤러코스터 힘을 내요 미스터 킴.

0: 호동이요. 나왔어.
1: 어이 백수, 어이 김백수 씨.

0: 자, 빵집이 플러스 줄여서 빵풀. 대기업 명퇴하고 남편 고생했다고 안아주는 아내. 크, 미안하다고 말하는 남편. 근데 이제 오늘 오프닝이랑 일맥상통해버리죠. 아, 약간 그냥 대본만 보는데 살짝 좀 뭉클하고 울컥해가지고.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황제퍼를 다녀가신 송이구 작가님. 아, 이분의 작품인데. 네. 자, 실제 드라마의 장면 지금 바로 감상하시죠. 큐!
1: 넣었어.
2: 어이.
1: 아유.
2: 어이 백수. 어이 김백수 씨.
1: 아, 어? 진짜 어제 만나니까.
2: 와이프는 주말에 면접인데 일할 건데 너는 놀게.
1: 아, 어? 진짜.
2: 어? 어? 퇴직금 얼마나?
1: 아.
2: 어? 내년에. 돈 줘, 돈 줘, 돈 줘, 돈. 어? 내 백만 원 주면 내가 아주 라면을 기똥 정도로 끓여준다.
1: 하지 말라니까.
2: 고생했다, 김 부장.
1: 미안해.
2: 미안하게 뭐가 미안해.
0: 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연기한 작품 2025년에 방영한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였습니다. 아, 참 지금 들어도 그냥 참 그 일터에 다니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생각이 나면서 참 애썼다라는 말을 저도 대신 전하고 싶네요. 아니, 작년에 이게 이제 방송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던 이런 걸 이제 웰메이드라고 하죠. 웰메이드 드라마였다. 류승룡 씨는 이제 이 작품을 찍고 최고의 연기로 이번 예술대상 백상예술대상 방송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셨고, 수상소감에서 방금 우리가 들은 이 장면을 언급하면서 고생했다 김부장이라는 아내 하진의 한마디가 그를 다시 살게 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원작자인 송희구 작가님도 네, 우리 황제파워를 방문을 해주셨죠. 이 작품을 쓰신 분이 바로 송희구 작가님이시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죠. 그 심리학자가 말하는 인간이 우는 그 지점이 어디냐. 나의 고생을 누군가가 그 지점을 딱 알아줬을 때. 실제 고생했잖아요. 고생한 걸 알고 고생했다 김부자. 이제 칭찬이면서 애썼다. 이 노력에 대한 칭찬. 아, 우리 오프닝과 또 일맥상통해버리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였습니다.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애매한 오답도 많이 왔고요. 윤범상님은 자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류승룡 배우님도 제목 헷갈리신대요. 지금 대표적인 작품 두 가지가 있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랑 모자 우리 모두는 우모자싸?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모자무싸. 아, 정말 너무 어려워요. 아니, 재밌는데 어려워서 그래. 모자무싸. 네. 자, 3128님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만 써줬고요.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오후님, 서울 자가 사는 김부장. 아니, 회사를 다녀야죠. 서울 자가 사는 김부장 그냥 어디 소식 전해 듣고 지금 보내신 것 같은데. 3379님, 서울 자가에 사는 김부장 이야기. 아, 이 긴 제목은 뭐 하나 빠뜨리니까 너무 웃기다. 서울 자가에 사는 김부장 이야기, 서울 자가 사는 김부장 이야기,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박민정님, 저희 회사 부장님이 이거 보고 그렇게 우셨대요. 평소에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나오실 것 같은 분이 끝까지 현실적이라서 오히려 마지막도 덤덤하게 슬펐던 드라마. 저도 사실 오히려 덤덤한 게 더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좀 애절하고. 이게 이제 마냥 슬픈 것보다도 뭐랄까, 이거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눈물이 나죠. 이 세상의 모든 김 부장님, 김 과장님, 김 대리님, 김 인턴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4335님, 6241님, 윤홍식님, 신혜원님 선물 드립니다. 자, 3부는 카피머신 할 겁니다.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이따 3부에서 봐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나들이 떠나기 딱 좋은 봄날. 주의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도시락, 김밥 등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늘고 있는데요. 대량으로 만드는 배달음식은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할 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와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주고 음식을 바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분 후 즉시 냉각하거나 냉장 보관하기 꼭꼭 기억하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아니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0: 와우
2: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2: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0: 인쇄는 와우프레스.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0: 뉴바옴.
4: 당 건강에도
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테트리스는 폭신한 잠 누잠.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5: SBS.
4: 1등 인터넷 라디오는
5: 고릴라.
4: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5: 매출.
4: 광고기 가성비 갑.
6: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치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빵디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오는 6월 13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할 게 많고 준비할 것도 많더라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고 있는데 요새는 청첩장 모임으로 모든 휴일을 보내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부부는 엄청난 애주가여서 주변 친구들도 애주가들로 가득가득한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결혼식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몰두 중이라 나 당분간 술은 입에도 안 되겠다 라고 선언을 했고 결국 예비신랑 혼자서 몰아치는 지인들과의 청첩장 모임에서 외로운 싸움 중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처럼 한 손에 헛개술을 무기 삼아 술 전쟁터에 출전하느라 고생하는데 남편 우리 승재 오늘도 퇴근하고 바로 청첩장 모임 또 가야 되는데 혼자서 다 버티게 해서 미안하고 진짜 고마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내가 간 영양제 듬뿍 준비해둘게. 결혼식 끝나면 둘이서 시원하게 소맥 한잔 하자. 결혼 선배님 빵디 오늘도 숙취에 시달리며 또 청첩장 모임 갈 준비하고 있는 저희 남편한테 고생한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새신랑 이승재 화이팅! 제 신청곡은 조이의 주 때문에 신청합니다.

0: 혹시 이거 버진로드 걸으실 때 이거 틀고 걸으실 계획 없습니까? 너무 샤랄라할 것 같은데. 이제 6월 13일 날 결혼을 하시면은 잠깐만 이제 오늘이 5월 13일이니까 딱 한 달 남았고. 아, 황제 파워가 마음을 다해서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웨딩 드레스가 많이 신경이 쓰여서 신부님들이 이제 많이 다이어트에 들어가는데 저는 뭐 금주 에 그렇죠. 예, 그것도 딱 사진 딱 한 번 남기는 거니까 진짜 할 만하죠. 화이팅입니다. 쉽지 않을 텐데. 아,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대신 이제 이분이 걱정입니다. 이분이 옷이 맞을지. 청첩장 모임에 이제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또 한잔 하게 될 거고 축하주 받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많이 먹고 또 안 먹으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커피 마시면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또 퇴근하고 오늘도 또 청첩장 모임에 가신다고 우리 남편분도 승재님 우리 예랑이 승재님도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아이고 진짜 이 청첩장 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는 또 나는 이 사람 안 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결례일 것 같아서 안 줬는데 나중에 결혼 끝나고 보니까 야 너 서운하다 왜 나는 청첩장 안 줬어 이 말 들으면 그냥 가슴이 철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민폐라고 생각돼도 주세요. 다 그냥 주십시오. 주변에 그 연락하시던 분들. 근데 이제 아주 막 한 10년 만에 만나신 전화하는 막 그런 사람한테는 조금 예, 좀 얼굴 붉힐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자주 보는데 친한지 안 친한지 아 내가 이걸 드려도 될 정도로 친한 건가? 라고 고민되는 사람 분명히 있죠. 그분들한테 그냥 드리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그거 못했다가 아우 예, 많이 서운하다고 막 소리 들어가지고 어쨌든 결혼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연애 우리 황제 파워는 무조건 응원을 하고요. 아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6월에 신부가 되시는군요. 자 황제 파워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좀비 마스터 연상호 감독의 신작이자 전지현, 구경환, 지창욱이 출연하는 영화 군체 예매권을 드리겠습니다. 황제 파워 홈페이지 문화 선물 신청방에 댓글 남겨주십시오.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 티켓 얻으셔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화 한 편 이렇게 살짝 찌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너무나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포스터로 봤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3부에는 카피머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들으셨죠? 진주씨의 난 괜찮아 돌고래 고주파 고음을 발사하실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이름 나이 자기자랑 어떤 식으로 카피할 건지 적어서 신청해 주시고요. 내심 이제 우리가 기세와 깡으로 가기는 하지만 아 진짜 배기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진짜로 이거를 아니 진짜라고 하면서도 흉내를 지금 제가 못 내고 있거든요. 진짜 이거를 유려하게 이렇게 해보시는 분도 아 있으면 왜냐면은 우리 팡댕이들 중에서 노래 잘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너무나 재밌는 코너 카피머신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이츠 까꿍.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4: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0: 밤길에서 즐겁다. 단체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2: 사랑해요. 흑표옥 침대.
3: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 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 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1: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0: 사랑은 창조의 어머니. 어떤 소리라도 똑같이 영혼을 담아 카피해볼까요? 카피 머신! 자, 세상 모든 걸 똑같이 복사를 해내는 카피머신을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카피머신. 자, 오늘 우리가 카피할 부분 아까 들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진주의 난 괜찮아의 돌고래 소리 부분입니다. 여기 와, 이거 진짜 벌써부터 뒷골이 이렇게 땡기는데요, 여러분? 지금 도전자가 있긴 있는 거죠? 대단하다, 진짜. 제가 말은 뭐 여러분께 뭐 기세와 깡으로라고 말했지만, 저도 쉽사리, 쉽지 않은데. 자,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부터 전화 연결해봅니다. 첫 번째 카피머신,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에 서식하고 있는 까마귀입니다.
0: 아, 대구에 서식하는 까마귀님?
1: 네.
0: 아, 별명이 까마귀입니까?
1: 아닙니다.
0: 아, 근데 왜 까마귀로 지었어요?
1: 까마귀처럼 하고 싶어서 있습니다.
0: 아, 까마귀처럼. 아, 이 컨셉이?
1: 네.
0: 아주 좋은데요? 아, 이거 누가 생각한 겁니까?
1: 제가 했습니다.

0: 스스로 혼자서요?
1: 네네네.
0: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1: 네.
0: 아, 이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도 진짜 너무 궁금해질 정도로. 이거 원래 코미디언들이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대구 까마귀님, 대가님,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아, 그럼 네. 준비됐습니까?
1: 네, 준비됐습니다.
0: 컨디션은요, 괜찮아요?
1: 네, 긴장되지만 잘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바로 카피 들어갑니다. 노래 주세요!

0: 아, 좋은데요? 대구 까마귀님.
1: 네.
0: 너무 좋은데요?
1: 아, 감사합니다.
0: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 모습 이런 거참 좋아요. 아니, 어디에서 지금 도전하신 겁니까?
1: 아, 지금 아이 수영 보내고 차 안에서.
0: 아기는 지금 멋지게 지금 수영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까마귀로 혹시 차 누가 지나가다가 본 사람은 없죠?
1: 아, 그래서 무척 긴장하고 있습니다.
0: 아, 주변에 누가 지나갈까봐?
1: 네네네.
0: 사실 커피 머신 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차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1: 아, 네.
0: 아, 다른 어머님들도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아시나요?
1: 아무도 모릅니다.
0: 아, 아무도 모르고. 남편은 아시죠?
1: 네, 신랑만 압니다.
0: 그죠, 그죠. 신랑은 같이 이제 노래방도 가보고 했을 테니까.
1: 네.
0: 네, 이 끼를 또 숨기고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1: 아,
0: 저희가
1: 네.
0: 성공하셨으니까 예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안녕!
1: 안녕.
0: 아, 이 커피 머신의 첫 번째 참가자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없는 이 와중에 본인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참여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커피 머신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빵디예요.
2: 네, 안녕하세요, 왕비.
0: 자기소개 컴온!
2: 네, 저는 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산 이경영입니다.
0: 아, 가산 이경영님.
2: 네.
0: 아, 혹시 오늘 도전하는 컨셉인가요?
2: 네, 컨셉입니다.
0: 아, 좋네요. 아, 그러면은 이경영 씨 성대모사는 따로 들어보지 않겠고요. 가산이면은 저기 가산 디지털 단지 거기 말하는 건가요?
2: 네, 맞아요.
0: 아, 거기서 무슨 일 하세요?
2: IT 쪽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야, 또 멋진 일.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일을 하고 계셔버리네.
2: 네,
0: 목소리가
2: 맞습니다.
0: 굉장히 중후하신데.
2: 아이,
0: 이게
2: 감사합니다.
0: 가능한가요?
2: 얼마든지 가능하죠.
0: 아, 비슷하다. 이분 비슷하다. 좋습니다. 그 느낌 그대로. 자, 음을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준비, 출발! 자, 가산 이경영님.
2: 예.
0: 약간 제가 성대모사는 이경영 성대모사랑 좀 비슷하게 하시네요.
2: 그게 재밌어서 따라해본 거예요.
0: 약간 그 반칙을 하는 성대모사죠.
2: 네, 변질된 이경영입니다.
0: 아, 그렇죠. 아,
2: 네.
0: 진짜 그 포인트가 지금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고요. 아, 약간 좀 질투가 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싱크로율이 높거든요.
2: 감사합니다.
0: 이 성공 소감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성대모사로 한번 가볼까요?
2: 내가 더 홍균형 같잖아. 그러면 되는 거야. 좋았어.
0: 좋았어.
2: 해줘.
0: 재밌네. 재밌어.
2: 너무 재밌군.
0: 가서 이게 재밌네.
2: 이거 누가 기획했어?
0: 그리고 뭐? 네.
2: 갑시다.
0: 네. 이게 뭐그 사실 제 성대모사 포인트는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2: 네, 맞아요.
0: 네, 정답이고요. 우리 가산 이경영님 성공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안녕.
2: 바이바이.
0: 끝까지 우리 개구쟁이가 또 바이바이. 좋았어. 재밌네. 성대모사 소절 잘했네. 너 빵댕이로 진행시켜.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빵디예요.
3: 네, 저는 인천 사는 뚱진지입니다. 오늘은 30대고요. 내일이 생일이라서 내일은 40대예요.
0: 아이고야, 마지막 30대를 보내고 계시는군요.
3: 네, 맞습니다.
0: 이럴 수가. 인천 뚱진주요?
3: 네.
0: 아니,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3: 아닙니다. 보시면.

0: 건강하실 겁니다.
1: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이제 애띠시고 약간 귀염귀염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네, 애가 둘이에요.
1: 아, 벌써요? 네. 몇 살, 큰애가 몇 살입니까?
0: 다섯 살입니다.
1: 작은 애는요?
0: 작은 애는 10개월 됐어요.
1: 아, 이제 10개월. 네. 아이고야, 너무 귀여울 때다. 성별은 어떻게 돼요?
0: 아, 저요? 저 여자입니다.
1: 아니요, 아니요. 본인 말고요. 애들요. 애들, 본인이 여자면.
0: 여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아, 제가 네? 지금 통화하고 있는데 우리 뚱진주님의 성별을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0: 아, 죄송합니다.
1: 아, 괜찮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0: 네.
1: 네. 네, 왠지 모를 귀여움을 탑재 우리 뚱진주님 갑니다. 준비 출발! 네. 아, 이거는 진짜. 아, 이거 원래 이거 제가 좀 봐드렸습니다, 지금 뚱진주님.
0: 감사합니다.
1: 아, 그 의미로 한 번만 더 제대로 네. 고음까지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가성으로?
0: 아, 가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갑니다. 다시 음악 다시 한번 주세요.

0: 어디 떨어지신 거 아니죠?
1: 또, 아닙니다.
0: 뒤로 어디 자빠지신 거 아니죠?
1: 아닙니다.
0: 아, 목소리는 또 웃음소리는 굉장히 또 방정맞게 좋으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아 일단 저희가 선물을 드릴 텐데 인사가 꼭 미스코리아 같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이게 옆으로 손 흔들면서 앉으면서 자꾸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1: 아, 네, 차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앉아서 손 흔들고 있습니다.
0: 아, 대체 그 차에서 전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들 혹시 또 애기 유치원 보내놓고 차에서 하고 계신 겁니까?
1: 아, 아니 남편이랑 바톤턴 차고 저는 친구 만나러 잠깐 나왔습니다.
0: 아, 남편이 이제 육아하고 잠깐 바람 쐬러 나오셨구나.
1: 네, 네, 네.
0: 친구는
1: 네,
0: 친구는
1: 기분이
0: 안 만나?
1: 너무 좋아서. 자, 지금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친구가 입고를 봤어야 됐는데.
1: 네. 그러니까 올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0: 네, 우리 오늘 자유부인 축하드리고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황디.
0: 안녕.
1: 네.
0: 자, 아, 이제 또 한 명의 카피머신이 대기하고 있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분이가 좋아서 웬만하면은 다 딩동댕을 쳐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태안 라커입니다. 펀디, 아, 안녕하세요.
0: 아, 태안 라커님, 벌써 기대됩니다.
2: 예.
0: 목소리가 가랑가랑하네요. 바로 도전 가볼게요, 라커님.
2: 도전.
0: 도전 출발. 카피 룸룸. 아, 오늘 전체적으로 기분이 다 좋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태안나커님.
2: 네, 안녕하세요.
0: 제 스타일이에요.
2: 아, 감사합니다.
0: 거의 그 광적인 모습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나요? 음역대가 굉장히 높으시네요.
2: 아, 네. 근데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긴 한데.
0: 네.
2: 네, 그래도 높이 올라가는 편이긴 합니다. 네.
0: 아, 그래요?
2: 네.
0: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끝까지 올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2: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여기서부터 시작.
2: 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 요 정도.
0: 좀 더 돼요?
2: 아, 더 해볼까요?
0: 네. 죄송한데 음이 다 똑같은데요. 레미파가 음이 다 똑같아서. 아, 일단 그래도 남다른 음역대를 자랑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차 네. 아니십니까?
2: 네, 차 아닙니다.
0: 어디 주차장인가요? 아니면은?
2: 네, 어디 그 길거리에 네. 딱 나 홀로 지금 주차해놓고
0: 아.
2: 있습니다. 네.
0: 네, 아 역시 이 카피머신 차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태안 라커님.
2: 네.
0: 아, 오늘 아주 열정적인 모습 잘 봤고 저희가 선물로 열정을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네, 항상 건강하세요.
2: 건강하세요, 펀디.
0: 안녕.
2: 안녕.
0: 안녕. 잠깐만, 이분 끊으셨나? 아, 아쉽다. 자, 아 그럼 저는 다음 카피머신 때 또 다음 회차 예고를 저희가 항상 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 회차 예고는 4부에서 드릴 거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카피머신 대회 때도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3부 끝곡은 당연히 이 노래 들어야죠. 진주의 I'm Fine.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생활정보.
8: 시간이 없어서, 잠을 더 자고 싶어서 3명 중 1명이 거른다는 이것, 바로 아침 식사죠. 혹시 오늘 아침 식사하셨나요? 아침 식사를 뜻하는 영어 블랙퍼스트, 이 말의 어원도 흥미롭습니다. 단식을 뜻하는 패스트와 깨뜨린다는 뜻의 브레이크가 합쳐진 말로 밤새 이어진 단식을 깨는 식사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침을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한 끼가 아니라 하루 뇌 컨디션을 깨우는 첫 식사라고 말합니다. 바쁜 아침이지만 몸과 뇌를 깨우는 아침 한 끼, 간단하게라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떡볶이 하면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4: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3: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7: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8: 여보, 이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9: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0: 여기가 뉴욕입니까?
11: 이곳이 파리입니까?
1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14: 황재성의 황제파워.
15: 자, 4부가 시작됐고요. 아까 카피머신에서 다음 회차 예고를 못 드려서 지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피머신의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박진영씨. 박진영씨의 난 여자가 있는데 소리 반 눈물 반 부분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큐!

아유 눈물이. 이거 부르다가 실제 울면 상품 두 개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울어야 됩니다. 오열 환영하고요. 대성통곡도 환영합니다. 아 이거는 사실 노래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feel 아주 듬뿍 담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예고 드렸으니까 이제 주간왕제성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제가 선곡해놨습니다.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5월 13일 주간 황제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택배 박스를 뜯으려고 하는데 칼이 없으신가요? 이빨로 물어뜯고 계시네요. 조심하십시오. 그러다가 강냉이 다 털립니다. 조심스럽게.

0: KBS 525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와이프랑 동서네랑 같이 꽃박람회를 다녀왔어요. 저 근데 동서가 외국인이라 한국말이 좀 서툽니다. 꽃 구경하다가 슬슬 심심해지길래 동서 이거 한번 따라해봐.
1: 할머니가 행복분 드십니다.
0: 둘이 존순왕 빙의를 해서 신나게 낄낄대고 있는데 어느새 뒤에 오신 장모님의 한마디. 자네는
2: 참 그 좋은 거 가르친다.
0: 광디 아차 싶었지만 전 굴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동서 발음이 범상치 않거든요. 조금 더 연습시켜서 빵디 싱크를 100% 찍은 동서표.
1: 할머니가 한국분이십니다.
0: 조만간 녹음해서 보낼게요.
2: 기다리봐.
0: 네, 오늘은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3253님의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언젠가 한번 꼭 일어났으면 했던 일이었는데 이걸 지금 3253님께서 저 대신 콘텐츠를 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외국인이 어눌한 한국말을 하면서 하모니가 한국분이십니다 라는 거를 해주는 그 영광을 우리 황제파워에서 좀 누리게. 진짜 무슨 시트콤 같은 상황이.
2: 아이고 좋은 거 가르친다 저거. 응?
0: 장모님의 이런 필터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잭스키스 무모한 사랑. 네, 장모님의 역경에도 이뚫고 무모한 사랑을 저에게 보내주신 3253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성공해서 그 목소리 저도 들어보고 싶네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잭스키스 무모한 사랑.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oro, welcome to world.

0: 오늘도 기분 좋은 저녁 시간을 알리는 월루페 소리. 자, 바다 바람 타면서, 리듬 타면서, 커피 타면서, 지하철 타면서, 가르마 타면서 타자 타자 월루페 올라 타자.
1: 월루페가 너무 재밌어요.
0: 월루페 오늘 월루페 유니에 가. 어디로? 집으로 가. 들려드릴게요.

전경림님, 얼굴에 소리 너무 내고 싶었는데 아 우리 회사가 너무 조용하고 입사한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정말 고민되는 것. 네, 6개월까지는 조금 자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림님.

새 손님. 하피머신 하면 주민저가 생각나요. 차 안에서 도전하는 분들 경비 아저씨 조심스. 그렇죠, 주민자 있었죠. 네, 왁스 노래 아직도 기억납니다. 와와와와 여, 예? 아, 저 여기 아, 주민이에요. 네, 아파트 주민입니다. 네, 경비 아저씨가 도와달라는 요청인 줄 알고 급하게 뛰어오신 그 주민자 저도 생각나네요. 조은혜님, 왜 떡이 안 줄죠? 이상하네. 킥킥킥. 은혜님,

3699님 카피머신 9살 아들이 하고 싶대요. 다음 카피머신 미리뽕 신청. 다음 카피머신에 참가하고 싶다면 우리 9살 조카 엉덩이를 흔들어봐요.

이 해경이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전화 왔어요. 체크카드 잔액이 얼마 안 남았냐고. 군것질하게 돈 좀 넣어달래요.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간식을 군것질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생겼네요. 혹시 옆에 친구는 돈 없니?

0: 여보, 말자리 한장 있어.
1: 6054님, 와이프가 2박 3일 놀러 갔습니다. 야호, 자유!

제작진이 작업을 쳤군요. 제가 저기 가고 싶다고, 그 사진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근데 이 합성이 무슨 나무만한 제 키가

같은 나라에서 찍은 사진을 또 용기 찾아서 합성을 했네요. 이치 대단시. 아, 오늘 뭐 고등어 김치찌개, 꽁치 김치찌개 이런 거 그냥 한

0: 엉덩이를 흔들었더니 품안의 아기가 잠들었다요.
1: 우와.
0: 자,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월급할 때 엄마 아빠가 아기 안고 춤추면은 애기들이 많이 잠듭니다. 이런 시끄러운 음악에도 리듬이 좋아버리니까 애기가 잠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육아 친구, 여기는 황제 파워. 강정민님, 우리 남편도 이발했는데 빵디처럼 앞머리를 다 조사놨어요.

0: 여기까지.
1: 자, 월드 끝. 오늘 여러분, 이런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 뭐 각자의 전쟁터에서 애쓰셨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있는 편안한 집으로 가셔서 푹 쉬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저는 내일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마탱. 오늘 끝곡 포지션에 후회 없는 사람을 준비했어요. 이거 들으면서 우리 같이 집에 갈까요?
0: 여기까지. 안녕.
1: 끝.

147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만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3: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담았다.
5: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5: 보글보글
4: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앞에서 끼어드는 자동차만큼이나 얄미운 것. 내 말 뚝 끊고 끼어들어서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아, 왜 저럴까? 왜 기다리고 들어줄 줄을 모를까? 근데요, 이제는 좀 이해도 됩니다. 잊어먹을까봐 그래요. 막 생각난 걸 잊을까봐. 말을 하다가도 까먹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구급차가 들어오면 차선을 비켜주듯이 말길을 터주는 것도 나름의 선이 아닐까요?

0: 잠깐 시간 될까? 이무진 박소 현의 러브게임 수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2499님 우리 와이프가 맨날 그러는데 까먹을까봐 그런다 생각하니 갑자기 슬퍼지네요. 와이프야 말해라. 내가 비상 깜빡이 켜고 비켜줄게. 너무너무 착한 남편이죠. 예. 예전엔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 말 다 들어주고 자기 얘기해도 되는데 왜 저러는 거야 이랬는데 잊어버릴까봐 예 잊어버릴까봐 막 생각난 걸 그때그때 얘기한다는 그래서 어른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다 자기 할 말만 하잖아요. 각자 또 딴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또 기가 막히게 대화가 되긴 합니다. 예, 너무 그게 신기하긴 하죠. 2499님 이 착한 남편 이분께는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의 영수증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 지출 내역을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문자 100원의 긴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3, 4부에는 허영지, 이진혁과 함께하는 러브 119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야,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야,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박정현 영혼까지 기억되도록 이어드렸습니다. 3816님 10년 다니던 회사 퇴사했습니다. 방금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나왔는데 동료들이 왜 그만두냐며 그냥 다니라는데 저는 앞으로 제 꿈을 향해 나아가 보려고요. 응원해 주세요. 동료들이 이렇게 나서서 말릴 정도면은 이런 분들은 나가서 뭘 해도 잘할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 어려운 회사 생활을 일단 10년을 다녔다는 거는 어떤 사람인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10년 단위 회사를 퇴사하고 꿈을 향해 나간다는 거 용기 있는 결정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박수 보내드리고요. 선물도 갑니다.

한 드라마에서는 돈의 가치를 욕망의 대가라고 설명합니다. 배를 채우고 싶다, 예쁜 옷을 입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모든 욕망을 이루게 하는 힘을 가진 거죠. 다들 오늘은 어떤 욕망을 채우셨나요?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영수증. 친정 식구랑 밥 한 끼 하려고 했더니 외식비가 너무 세서요. 고기 사서 갑니다. 한우를 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 그러네요. 그냥 돈 좀 더 주고 한우 살 걸 그랬나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겠죠? 2629님. 아유, 근데 17만 3천 원이면 예, 큰돈 쓰셨습니다. 예, 집에서 맛있게 드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고 뭐 반찬이면 디저트면 엄청 사셨네요. 예, 좋은 시간 되시길 파이팅. 윤정호님, 토마토가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 5kg 샀네요. 단돈 12,000원. 토마토에 발사믹 식초 뿌려 먹을 거예요. 토마토는 많이 드셔줘야 됩니다. 모짜렐라 치즈 뭐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 발사믹 식초랑 뭐 바질 올리브 오일만 예, 이렇게 또 소금 후추 살짝도 아니면 레몬즙 뿌려가지고 올리브 오일만 해서 요즘에는 토마토랑 치즈 많이 매일매일 드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0336님, 어제 옆집에서 아이 먹으라고 바나나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 시장에 들러 방울토마토를 샀습니다. 옆집 하나 가져다 드리려고요. 예, 여기도 토마토를. 저 방울토마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귀엽고 먹기도 쉽고. 최은경님, 주말에 동생 결혼식 가려고 딸이랑 둘이 예쁜 구두 샀네요. 86,300원 소비했어요. 딸은 구두가 처음이라 어색할 텐데 잘 신을 수 있겠죠. 아무 굽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또 금방 적응을 하겠죠. 예쁜 사진 많이 남겨주시고요. 9469님, 일본어 공부 중이라 만화 원서 읽기 하고 있는데 번역본이랑 비교하면서 보려고 번역본을 구매했네요. 쿠폰까지 사용해서 저렴하게 잘 구매했네요. 열공할게요. 이야, 책이 18,000원인데 만원 쿠폰을 쓰셨네. 18,000원 중에 정리급 2,000원까지 써서 총 6,000원. 와, 진짜 알뜰하게 구매 성공 박수 보내드리고 이분께 선물 갑니다. 문세윤, 한해 그리고 추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비행기 이어집니다.

문세윤, 한해 비행기 피처링은 추우였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이 원곡도 큰 사랑을 받고 지금도 이제 여행 떠난다, 뭐 여행 계획 짠다 할 때는 이 원곡 비행기 많이 신청을 해주시거든요. 거북이의 비행기. 근데 이제 워낙 또 오랜 시간 사랑받다 보니까 이번에는 문세윤 한해 씨가 예, 이렇게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추 씨 목소리가 너무 사랑스럽죠. 비행기였습니다. 0128님, 저는 가족들이랑 2박 3일 여행을 마치고 서울 가는 길이에요. 박보검 씨가 예능 촬영했던 무주 앞선 마을 다녀왔는데 평일이라 사람도 많이 없고 너무 좋았습니다. 점심으로는 어죽식당 가서 매운탕이랑 어죽까지 맛있게 먹었어요. 행복한 여행이셨네요. 그 박보검 씨가 헤어샵 차린 그 예능 촬영지인가요? 예, 어죽 영수증이 함께 왔는데 아니 17만 7천 원? 어죽. 많이 드신 건가? 푸짐하게 드셨네요. 예,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곳. 3480님, 저는 오늘 드럼 학원 첫 수업 듣고 왔어요. 기타 수업도 듣고 있는데 배운 지 벌써 2년 5개월이나 됐습니다. 취미가 생기니 인생이 신납니다. 인생은 50부터 아자아자. 야, 이거 명언이다. 취미가 생기니 인생이 신납니다. 인생이 좀 무료하고 지루하고 힘든 분들은 취미를 하나 만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예, 마음이 뭐 청춘이세요, 이분은. 이 정도면 뭐 드럼도 금방 또 마스터하실 것 같습니다.

3480님께 선물 갑니다. 지난 12월에 암 수술을 받고 아직까지 몸이 안 좋은데요. 앞으로 더욱 건강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건강한 게 아이들한테도 큰 선물이 되겠죠.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건강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건강해야 또 집안 분위기가 활기가 넘치잖아요. 0019님 신청하신 곡 마크툽 시작의 아이 지금 바로 이어드립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름철엔 대기보다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수혈 에너지인데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명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에 이 수열에너지를 도입해 건물 전체의 냉난방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를 35%나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획기적이지요. 기후 위기 시대, 물 에너지 기술은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정보.
2: 자연 그대로의 거친 음식이 건강에 이롭다고 하죠. 거칠지만 그 속에 식이섬유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쌀은 어떨까요? 쌀은 도정 횟수에 따라 현미, 배아미, 백미로 나뉘는데 특히 겉껍질만 벗긴 현미는 식감은 좀 거칠어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식이섬유가 많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쉽게 느껴집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산 현미에 있는 항산화 성분을 분석했더니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니까요. 쌀은 한국인에게 진정한 슈퍼푸드라 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서른 살의 저는 막막 그 자체였습니다. 겁도 없이 덜컥 시작했던 사업은 결국 폐업에 이르렀고 할 일 없이 맨날 게임만 하며 지냈죠. 그곳에선 아무도 저를 실패한 남자로 보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유독 저와 잘 맞는 유저 한 분을 만났고 우리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만나는 게임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채팅으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던 아주 라이트한 사이였는데 게임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합을 맞추기 위해 음성 대화를 시작했죠. 그런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헐, 여자였다니. 전 정말 저랑 비슷한 또래? 아니면 한두 살 어린 남자?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도 편하게 한 거였는데 한번 목소리를 트고 나니 대화의 폭은 걷잡을 수 없이 넓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우린 놀랍도록 닮은 점이 많더라고요.

0: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무엇보다 게임만큼이나 야구에 진심. 대박, 어느 팀이요? 전 배웠습니다.
1: 아, 먹산. 저는 2023년도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 트윈스 팬이랍니다.
0: 야, 먹산? 하, 아, 저는 야구를 볼 때 절대 뭐 안 먹거든요. 그리고 2023년 우승, 그게 얼마 만에 한 거였더라. 거의 뭐 기원전 아닌가요?
1: 뭐라고요? 그래도 잠실은 원래 우리 거거든요.
0: 아, 글쎄요. 잠실에서 우승을 어느 팀이 더 많이 했을지.
1: 지금 베어스 몇인인데요? 몇인인데요?
0: 서로 장난치며 놀리는 것도 너무 재밌었죠. 그렇게 매일 밤 1시간씩 2시간씩 수다를 떠는 게 일이었고, 그러다 어린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날엔 늘 잠실 더비, 베어스와 트윈스의 경기가 있기에 용기를 내봤습니다. 저기, 이번 어린이날에 야구 보러 가실래요?
1: 어? 너무 좋긴 한데 표를 구할 수 있을까요?
0: 제가 어떻게든 구해보겠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프로야구 티켓팅. 그 지옥 같은 경쟁을 뚫고 이 두 손이, 나의 자랑스러운 이 금손이 귀하디 귀한 어린이날 경기 티켓을 구해내고 우리는 잠실구장 앞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요. 아, 준비 많이 하고 오셨네요. 뭐 그래봤자 우리 최강 두산의 승리겠지만.
1: 무슨 말씀을. 우리 무적 LG가 이길 거거든요.
0: 경기 내내 제가 환호성을 지를 때 그녀는 승질을 내고, 그녀가 신나서 응원가를 부를 때 저는 먼 산을 바라보고, 결국 그날 경기는 우리 베어스의 승! 아유, 뭐 어쩌나. 아유, 우리가 이겨서 어쩌나 이거. 아유, 이거 뭐 너무 좀 미안한데.
1: 그만해요. 정말 나 진짜 화날라 그래.
0: 아, 미안합니다. 대신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요? 이 근처 맛집은 제가 또 싹 다 잡고 있거든요.
1: 아, 누가 먹산 아니랄까 봐. 뭐 그러시든가요.
0: 낮 경기라 야구는 일찌감치 끝이 났는데, 밥 먹고 술 먹고 또 술 먹고 또 술을 먹고, 생각해보면 서로 얼굴 보는 건 이날이 처음인데 무슨 한 10년은 알고 지낸 절친처럼 너무나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이후 야구에서 영화로, 영화에서 콘서트로, 콘서트에서 산책으로, 만날 핑계는 계속됐고, 그러면서 연인이 된 우리. 그 사이 저는 이 여자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기반을 다져야겠다 싶어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더 큰 모험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돌아보면 그녀와 함께일 때 못해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야구장 표도 그렇고, 내 일도 그렇고. 하긴 최강과 무적이 만났으니까요. 야구팀 하나 빼고 모든 게 잘 맞는 우리 두 사람. 평생 원팀이 되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승리하겠습니다.

양요섭, 정은지가 함께한 러브데이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러브게임의 법칙은 곽병윤님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아니 시작할 때부터 30살인데 30살이면 너무 좋은 나이인데 인생 자체가 막막한 그 자체였다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좀 걱정으로 좀 읽었는데 읽으면서 점점 막 흥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 번 매일 밤 1시간, 2시간씩 수다를 떤다는 거는 정말 평생의 짝인 거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티켓팅. 서울대 들어가기보다도 더 어렵다는 그 프로야구 티켓팅을 예 어떻게 대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늘이 도운 거죠. 그래서 귀하디 귀한 어린이날 경기 티켓을 막 구했다고 했을 때 이미 제가 막 신이 났어요. 막 근데 나중에 이제 막 영화 보러 다니시고 또 콘서트 보러 다니고 거기에 산책으로 그리고 앞서서는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했던 그분이 아 그래도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 본인의 결심 읽으면서 좋은 드라마, 예, 시트콤 같이 또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를 읽은 듯한 막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또 야구의 진심인데 서로 팀이 다르니까요. 심지어 같은 잠실 라이벌 베어스 대 트윈스 이 설정 자체가 예, 드라마틱했습니다. 결혼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결혼 준비 잘하시고요. 또 사연 보내주세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편안하게 긴 글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코나입니다.

0: 김종국 이 사람이다 이어드렸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소파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두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7: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레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르노.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맥주.

0: 말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저 많은 별을 다 세.
4: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드 커넥션 좋은 밤 좋은 꿈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합니다. 러브 119.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 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방탄 꼭지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인쇄는 와우프레스.
1: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0: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테리스는 폭신한 잠 두 잠.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5: 고릴라 편이다.
4: 고삐 풀린
5: 고릴라.
4: 왜 다 고릴라죠?
5: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4: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5: 광고기 가성비 갑.
4: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행운의 7시 초상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지읒 미음. 벚꽃 다음에는 튤립, 그리고 이게 제일 유명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피는 꽃들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랑을 고백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지만 아름다움 속에 날카로운 가시를 숨기고 있는 반전 매력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5월 중순부터 전국 곳곳을 색색깔로 물들이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은 미음.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0: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하이키였습니다. 오늘 정답은 장미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연애 주치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허영지, 이진혁과 함께하는 러브 119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4: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

0: 키우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0: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3: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사랑에 깨지고 다치고 아픈가요?
1: 이리 와요. 우리가 호호해줄게요.
2: 세상 모든 사랑에 응급 진료실 러브 119. 각자 하늘아웃 게임 공식 연애 주최의 두 분입니다. 허영지, 이진혁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5월 네. 네, 13일입니다. 와. 5월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인상적인 거. 5월
3: 곧 제 대학 축제를 네, 또
2: 네, 그렇네. 와, 영지 씨 계절이 네. 왔습니다.
3: 첫 대학 축제예요. 저는 네, 13년 만에 거의 12년 만에 전 첫 대학 축제여가지고.
4: 아니, 아 진짜요?
3: 네, 저는 처음 가요. 네.
2: 선곡 어떻게?
3: 아 재밌게 또 준비했으니까 또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4: 영지 씨 진짜 신난데 어디로 가요?
3: 연세대요.
4: 아 연세대. 네.
2: 영지 씨 신났네 지금.
3: 너무 신나요. 네.
2: 그래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영지 씨 나이에 처음 뭔가를 한다는 건 많이 없잖아요.
3: 맞아요.
2: 근데 그렇죠. 처음 간다고 하니까.
3: 그래서 더 설레요. 약간 네. 진짜 신인 마인드로 갈 것 같아요. 신인 친구들 마인드로 갈 것 같아요.
2: 맞아요.
3: 어떤 멘트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2: 네. 근데 영지 씨가 너무 좋아할 만한 바이브긴 하잖아요.
3: 그러니까요.
2: 그 대학 축제가.
4: 청춘. 네.
3: 그러니까 얼마나 또 기운 받고 오겠어요.
2: 네네. 나중에 후기 꼭 좀 전해줘요.
4: 알겠습니다. 예.
3: 이번 주입니다. 또.
2: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만감부.
4: 만감부.
2: 이진혁 씨는 5월 하면 떠오르는 게
4: 저는 사실 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딱 이런 것들만.
3: 죄송한데 그때 왜 진혁 씨가 쉬시죠? 어버이날.
2: 아니 공휴일이
4: 그런 공휴일들이 네.
3: 아,
4: 이제
3: 아,
4: 챙겨야 네. 되니까.
2: 그렇죠.
4: 어린이날은 사실 이제 전 떠났고.
3: 그럼 네. 쉬는 날은 아니죠. 그럼 네. 진혁 씨가 더 바쁜 날이죠. 이제 그러면 진혁 씨가 더 바쁜 날.
4: 어버이날은 네. 또 뭔가를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스승의 날.
2: 그래서 5월은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하고
3: 계시네요. 결혼도 많이 해요.
2: 5월에 많이 하죠.
3: 5월에 좀 많이 하더라고요.
4: 아, 생각난 게 있어요. 네. 5월은 준비의 날인 것 같아요. 왜요? 저한테는.
2: 어때요?
4: 전 6월에 생일이거든요.
2: 아, 그래 맞아. 6월 생일이에요.
4: 그래서
3: 생일에 어떤 준비를 하죠? 5월부터.
4: 아, 이제 막 행복할 준비.
3: 아, 그래요. 어머.
4: 행복할 준비.
3: 진혁 씨 방금 딱 진혁 씨 나이 같았어.
2: 맞아. 진짜.
4: 어린애가 된 것 같네요.
2: 네. 좋아요. 자, 명색이 우리가 연애 코너라고 해서 연애 밸런스 게임을 우리 제작진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거 근데 이런 거 참 오랜만에 해 봐요. 연애 밸런스 게임. 그래서
3: 네,
2: 세 가지 예,
3: 네,
2: 재밌게 세 가지를 드릴 텐데
3: 네네.
2: 바로 갑니다. 바로 키스 대 묻고 키스. 자 하나 둘 셋.
3: 바로 키스.
2: 자 능숙능란 대 모태솔로. 하나 둘 셋.
3: 능숙능란.
2: 예 무관심 애인 대 집착 애인. 하나 둘 셋.
4: 집착. 무관심.
2: 여기 이제 갈리네요.
3: 둘 다 갈렸어요.
2: 무관심이 나요?
3: 네. 저는 집착.
2: 아 집착이 네. 나요?
3: 네.
4: 전 무관심.
2: 네. 그래
3: 나는
2: 이거는...
3: 이렇게 집착해주는 게 좋아요.
2: 계속
3: 예. 궁금해해주고 약간
4: 근데 무관심은 어쨌든 마음이 편안하고 서로를 믿는 거니까.
3: 아니 이제 그거는 좋게 말하면 그런 거죠. 집착도 사실 어떻게 말하면 다 챙겨주려고 그러고 이제 힘들지 않게 애인 힘들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4: 집착도 그게 좋게 얘기한 거예요.
3: 그러니까요.
4: 무관심... 일거수일투족 다 붙어다닌다고 생각해요.
3: 아니 무관심을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4: 아니 라디오 다니는데 저기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봐.
2: 근데
4: 얼마나 집착쟁이야.
2: 약간 집착은
3: 너무 좋지 않아?
2: 스토커 느낌 나.
3: 조금만 기다려.
2: 영지 씨 약간 그런 거 좋아해.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고
3: 저 소연이가 연락 오면 막 좋아요. 막 더 집착했으면 좋겠고
2: 난 진짜 너무 무서워.
3: 근데
2: 그래서.
3: 중간에 언니 없어져. 막 이게 깨똑하다 갑자기
2: 없어져.
3: 잘하다가 없어져. 그러면 나는 막 언니가 왜 연락을 안 하지?
4: 잠깐만요. 이건 당신이 집착하는 거잖아요.
3: 네, 알겠죠. 둘 다 집착했으면 좋겠어. 서로.
2: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방향성이 다를 수 있고 영지 씨는 능숙능란한 사람이 낫다. 진혁 씨는 네, 모태가 낫다. 이것도 네. 이제 의견의 차이죠.
3: 네. 뭔가 리드 당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2: 능숙능란이 낫다. 예. 진혁 씨는 내가 그냥 끌고 갈 수 있다.
4: 네, 제가 끌고 가는 게 낫죠.
3: 그래요.
2: 그래서 두 분은 이렇게 1년을 넘게 해도 안 맞는 걸로.

0: 네,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1: 그래. 이렇게, 제발. 이렇게 같이 오래 하면은 네. 의견이 네. 좀 맞을 법도 한데
0: 달라서 또 재밌는 네. 것 같아요.
2: 이게 네. 자기 주장이 서로가 세니까 네. 훨씬 재밌네요.
0: 그래요. 네, 맞아요.
1: 재밌는 걸로 마무리를 합시다. 맞아요. 이렇게 네. 마무리가 될 줄이야.
0: 네. 뭐 웃자고 한 거니까.
2: 웃자고 한 거죠. 네. 네.
1: 러브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연애에 대한 고민만 받습니다. 연애에 대한 걱정, 의문, 상상, 오해 한풀이 등등 연애에 관한 뭐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진단도 해드리고 참견도 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러브 119 첫 번째 사연은 익명을 요청한 여자분입니다.
0: 아, 맞습니다.
1: 세정제 세트 선물로 가고요. 이 여자분이 또 어떤 고민인지 함께 읽어봅니다.
3: 동호회에서 친해진 남자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좋아요. 그날도 그 짝남과 퇴근 후에 술을 한잔 했죠. 술이 알딸딸하게 들어갔을 쯤 물었어요. 근데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그러자 짝남이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4: 전체적으로는 고양이 이상형이다. 무표정할 때 완전 정색인데 웃을 때는 귀여운 여자? 웃는 게 귀여우면 진짜 좋죠.
1: 뭐 제니야? 아니, 제니인데
0: 아니,
1: 제니?
0: 아니 뭔 이상형이 이렇게나 디테일해? 아, 그래도 뭐 여기까지는 나름 귀여웠어요. 근데
4: 아! 그리고 내가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으니까 나를 확 리드해주는 여자? 박력있게! 그러면서도 다정하면서 새 인내심도 좀 있으면 좋지. 일단 나를 너무 구속하려고 들면 내가 도망가게 되더라고.
0: 여기서 좀 이상합니다. 리드를 해주면서 배려심도 있어야 한다? 제 주변에 이런 여자는 우리 엄마밖에 없거든요. 아, 그 구속이라는 게 뭐 연락 뭐 이런 건가요?
4: 뭐 그렇지?
0: 아, 그럼 너무 자주 연락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아, 그럼 그런 여자를 좀 만나본 적이 있어요?
4: 나 만났던 여자들이 다 저랬지. 지금 생각해보면 연상이라 그랬었나 싶기도 하고.
0: 박력 있고 다정하고 인내심 많은 연상녀라. 저는 솔직히 연인 간 연락은 4시간에 한 번은 해줘야 하고 상당히 기분파에 결정적으로 그분보다 4살이나 어리거든요. 와, 이거 쉽지는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를 흔들리게 하는 이상형이 또 있었으니.
4: 그리고 SNS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도 싫더라. 핫프리니 뭐니 그 2시간씩 줄 서고 이러는 거 딱질색이야.
0: 제 인생의 낙이 SNS인데 SNS에 죄다 핫플이랑 맛집 인증샷밖에 없는데 이쯤 되면 저 들으라는 소리 같기도 해요. 너는 절대 아니니까 선 넘어오지 마라! 막 이렇게 벽을 치는 것 같달까? 근데 그러면서도 그날 술값 계산 혼자 다 하고 반대 방향인데 대리 불러서 저희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아니 이렇게 호가머리 행동을 하니 아 이게 뭐지? 싶다니까요? 일단 저는 남자가 자기 이상형 저렇게 장황하게 터는 걸 처음 봤어요. 원래 이러나요? 아님 저랑 성구려고 일부러 정님이 떨어지게 저러는 걸까요?
1: 아야 근데 장황하긴 장황하다 그죠?
2: 너무 길지 않아?
0: 근데 죄송한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1: 너무 길면 이래.
0: 뭐라고 맞아. 말하신 거야?
1: 이게 여러분 간단하게 포인트를 짚어줘야지 이렇게 풀면은
0: 언니 기억나요?
1: 아 기억 안 나죠.
2: 자 빠르게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고양이 상에다 무표정할 때는 완전 정색인데 웃을 때는 귀여운 여자 네. 웃는 게 귀여우면 진짜 좋고 내가 우유부단한 면이 있으니까 나를 확 리드해주는 여자 박력 있게 그리고 다정하면서도 인내심도 좀 있으면 좋고 나를 너무 구속하려 들면 내가 도망가니까 구속을 안 했으면 좋겠고
0: 죄송한 진혁씨 그 간단하게 말해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2: 아니요 다시 읽어본다고 했어요.
0: 아직도 안 끝났어요?
2: SNS 너무 집착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0: 아직 안 끝났네요.
2: 하프리니 뭐니 2시간씩 줄 서고 있는 거 딱 질색
1: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요약을 해도 이 정도니까 이게
0: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2: 난리납니다.
0: 나는 웃을 때 무표정이고 웃는 게 너무 귀여운 여자면 좋겠는데 자기는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토할 것 같아요.
1: 이거 힘들어.
0: 이거 좀 언니 근데 이건 냉정하게 어때요?
2: 토할 것 같아.
0: 네, 언니 어떠세요? 이건 냉정하게?
1: 아니 일단 뭐 이상형 자체가 너무 장황해가지고 네. 이게 딱히 와닿지도 않고
0: 그리고 이게 딱 사람한테 꽂히지도 않아요 지금.
2: 근데 이런 분들이 사랑하면 이런 거 다 신경 안 써.
1: 그래요. 아니 이런 진짜 분들이 웃기긴 해요. 진짜 나중에 진짜 엄한 사람 만나.
2: 되게 단순한 사람을 하세요. 되게.
0: 그냥 계속. 안 웃는 분 만나는 거 아니야? 완전 무표정만 지으시는 분.
2: 아 그래.
1: 이제 이런 분들이 나중에.
0: 근데 이게 진혁 씨 말 들어보니까

0: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약간 이상형은 이렇게 장황하는데 결국 만나는 분은 그냥 본인이 꽂히는
1: 그렇죠.
2: 분. 맞아요.
1: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다.
0: 맞아, 이상형.
1: 옛날에 허영지 씨랑 제가 뭐 방송했을 때 무슨 이상형을 이제 제작진들이 물어봤는데 이제 허영지 씨도 딱히 없는 거야 이상형이. 맞아. 근데 막 지어서 짜낼 내니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와닿지 않더라고요.
0: 네. 맞아요. 근데 죄송해요. 그때 좀 거짓으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1: 왜냐면 그렇죠, 그렇죠. 딱히 아니, 근데 없으니까
0: 그때는 거짓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네.
2: 근데 아이돌들 도 가끔씩
1: 네. 이상형?
2: 아, 이상형이 뭐예요? 이렇게 네. 물어볼 때
0: 아니 이런
2: 때.
0: 질문 그리고 이제 너무 올드해.
1: 몇 년째야 이게?
0: 그거는 약간 국룰이었어. 옛날에 예능에서는 어. 첫 번째 질문이 이상형이 어떻게 그쵸? 되세요? 어.
1: 그게 언제냐면 강호동 씨가 천생연분 할 때 20년 전이에요 여러분. 아니, 20년 전
0: 아니 언니 그래도 14년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저 예능 진짜, 처음 그래. 들어왔을 때까지 여기, 예. 그래가지고 약간
2: 스타킹 때
0: 어, 그래가지고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연예인으로 누구예요?
1: 그래
0: 예,
2: 아 연예인으로 아, 누구예요?
0: 그래. 꼭 집어서
1: 그래 맞아
2: 그럼 뭐해 맞아 응? 바뀌는 게 없네.
0: 그러니까 아 그냥 기사만 날 뿐이에요.
1: 그리고 네. 여러분 그렇게 이상형을 나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상을 얘기한 뭐예요? 만나질 못하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네. 없어요.
0: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분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토리한 듣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는 관심이 있는 거다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근데 아. 이 남자분이 바라봤을 때 여자분이 생글생글 계속 웃으시는 분일 수도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웃을 때 귀여운 여자라고 이렇게 말한 아. 것 같아. 아.
2: 누나 말대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분을 얘기한 거야.
0: 그러니까 이분을 얘기한 건데
2: 아, 이분의 아니야. 모습을 얘기한 건데
1: 아니야. 나는 이분이 넌 아니니까 나한테 더 이상 부담 주지 마. 난 이렇게 느꼈어요. 나는
0: 진짜 진정하세요.
1: 아, 너무 다른가? 아니, 약간 나는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0: 아, 그래. 나는 근데 나는 이렇게 행동에서 솔직히 더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아, 말은 말일
2: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1: 그래요? 아, 그래.
0: 말은 아니, 말일 뿐.
1: 아, 그러면은 지금 이 주인공을 상대로 이상형을 푼 거예요?
0: 네. 네, 그것도
2: 단면적인 있고, 것만 보이신 거니까.
0: 그리고 그것도 있고 내가 봤을 땐 진짜로 그냥 이거는 썸인 것 같은데 약간 일부러
2: 아, 그것까진 아닌 것
0: 아,
2: 같은데
0: 그래 난 썸인 것 같은데 난 이미 썸이야 난 이미 썸이야
1: 아니 이게 영지 씨
2: 야 여기 진짜 다양하다
0: 영지 씨 왜요
1: 그런 식으로 하면은
0: 네. 왜요
2: 그런 식으로 하면
1: 위험해
0: 왜요
2: 이 누나 저번에 광화문 도서관 얘기했을 때부터 맞아. 알아봤어
1: 누가 이제 눈만 어쩐지. 마주치면 눈만 마주치면
0: 아, 자기 지금 썸이야 이거 야. 지금
1: 썸이다 문자 읽어드려요 문자
2: 네. 문자 읽어드리죠
1: 아, 김두래님 주셨습니다
2: 저는 팔 근육이 섬세한 남자를 좋아해요 운전할 때 팔을 걷어올리고 한 손으로 운전하는 남자가 너무 멋져요
1: 예, 그쵸 아, 이상형이 또 뭐 이럴 수 있죠 예.
0: 네 예. 저도 좋아요
1: 네네 예. 그리고 또 번슈타인님
0: 동그란 얼굴에 중앙부와 하안부가 좀 짧고 동글동글한 성격에 전라도와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사람 이상형이에요
1: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도 또 양쪽이 또 다 있어
0: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문자 주제가 우리 솔방울들의 이상형을 그쵸? 물어본 거니까
1: 맞아 네, 네. 예. 9725님
2: 한때 제 이상형은 옥탑방 사는 가난한 뮤지션이었어요
1: 가난해야 돼요? 아니 왜 옥탑방이면 되지 또 가난해야 돼?
0: 여러분 요즘 옥탑방 비싸요
1: 그래,
2: 비싸요
0: 경치가 좋아가지고
1: 비싸기도 하죠
2: 엄청 좋아요
1: 비싸요. 근데 이분 참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옥탑방에 사는 가난한 뮤지션 예.
2: 뭔가 사연 있어 보이는 손가락 긴 남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섬서목수
0: 약간 피아치대 이쁘고요 손가락 길어가지고
2: 그쵸. 여기에 출생의 비밀까지 있으면 금상첨화
1: 아,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도 아, 있어야 돼
0: 알고 보니까 삼성,
2: 삼성 오너
0: 그러니까 약간 회장님의 뭐
2: 아들
1: 아니면 뭐 이런 거지 지금의 어머니가 날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출생의 비밀 네네 그런 거죠
2: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원래는 부잣집 아들인데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아. 집에서 음악 나와서 음악에 빠져 사는 근데 친구들이 옥탑방 살면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다면 말리더라고요
0: 맞아 맞아
1: 엄청
0: 아 약간 아 맞아 갈등 아, 있어서 갈등. 근데 음악을 하고 싶은 열정이 강해서 그치. 나와서 살고 있는 거야
1: 맞아요 예. 0139님
0: 세계 일주 다니는 자유로운 영혼이 이상형인 적이 있습니다 오, 예. 연락도 잘 안 되고 가끔 엽서 한 장 보내주는 그런 사람이요 지금 우리 아내 너무 집에만 있어요 퇴근 5분만 늦어도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 와요
1: 아, 이상형이랑 정반대를 결혼하셨네
0: 아, 죄송한데 여러분 세계 일주 다니더라도 요즘에 와이파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연락 잘 돼요 엽서 한 장으로까지
1: 거의
2: 예. 걸어서 세계 일주 그러니까. 피디님을 만나는 게 그치, 낫지
0: 그치.
2: 않나
0: 아, 한국에 예. 없으신 분
1: 그래서 예. 이상형과는 좀 다른 분들과 그쵸? 결혼을 많이 하십니다
0: 아, 그러네요. 예.
1: 4811님
2: 안경 쓰는 남자에 집착했었죠 오. 여기서 포인트는 안경을 올릴 때 가운데를 쓱 올리는 게 아니라 안경 다리 끝을 살 살짝 잡고 고쳐 쓰는 남자. 그 섬세한 손놀림에 지적인 매력이 확 느껴지거든요.
1: 아. 이제 안경을 끼면 이미지가 좀 지적인 게 있으니까.
0: 그쵸, 있죠, 있죠,
1: 예, 있죠.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죠. 예, 용경님.
0: 제 이상형은 마른 사람이었는데요. 제발 결혼은 듬직한 사람과 하세요.
1: 왜요? 왜?
0: 연애 8년, 결혼 15년 동안 등에 업혀본 적이 없네요. 아. 나 다시 태어나면 마동석 같은 남자 만날래요. 아. 아.

0: 그래서
1: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운동을 진짜 하시면 사실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0: 그렇죠.
1: 열심히 하시면.
0: 네. 네네. 5020님.
2: 손가락 가늘고 긴 남자가 이상형. 였는데 엄마가 말렸거든요. 손가락 긴 남자 게으르다고. 오. 그래도 우겨서 결혼했는데 네네. 와 진짜 게을러요.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0: 아 그랬어요. 아. 이게 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또 이렇게 많네.
2: 아, 손가락이 가늘고 긴
0: 하면 게으르다.
1: 아니 근데 진혁 씨 막 가늘진 않잖아.
0: 어, 가늘진 네. 않아요. 예,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볼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봄이라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쉽게 지친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탓일까요? 어쩌면 몸속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땀과 함께 미네랄도 빠져나가면 금방 피로해지고 회복도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을 다시 채워보는 것도 좋겠죠? 건강한 물 습관으로 봄날 더 가벼워지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SBS.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히읗스 한양 제1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최근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예요?
1: 얼마 전에 바이올린 공연했던 날이에요. 공연 준비하는 동안은 너무 힘들고 쉬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서 멋지게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해주니까 너무 기쁘고 뿌듯했어요.
2: 저는 최근에 캠핑 갔던 순간이요. 왜냐면 캠핑을 몇 번 가긴 했는데 학교 친구들이랑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으로 학교 친구들이랑 날짜가 딱 맞아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뻤어요.
3: 나의 미소가 있었던 순간, 누군가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려보세요. 그 시간이 모두 기쁨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박소연.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Love Game. 연애 주치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러브 119 이번에는 짧은 고민 사연들 문자들 재빨리 참견해 보겠습니다. 로켓 상담 OX 참견 빠밤. 남자분입니다. 남자분 회식 때 노래방에서 좋아하는 선배한테 고백하려고 사랑해도 될까요 예약하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선배가 발라드 꺼 이랬습니다. 저 마음 접을까요? 접어라 하면 O, 괜찮다 계속해라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1: X.
0: 오. 예. 남자분입니다. 익명.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여자친구가 결혼식 날 축의금 받겠다고 전 남친들을 부른다는데 이거 이해가 가나요? 부르는 거 맞나요? 불러라 하면 오, 말이 안 된다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2: X.
1: 아호.
0: 나 여기도 X입니다. 네. 자 여자분입니다. 친구와 자주 가는 가게가 있는데 어쩌다 보니 둘 다 사장님한테 빠졌습니다. 어머머. 친구는 사장님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연락은 하는데 답장이 미지근하고요. 가게에 가면 거의 저와 대화하시는 편이거든요. 저도 번호를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봐라 하면 O 아니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1: X. 오.
0: 아 여기도 오늘 다 갈립니다.
1: 왜냐면 저희가 이런 이거 마지막 세 번째 사연 네. 저번에도 한번 이런 사연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2: 있었죠. 근데 있었죠. 예.
1: 우리가 X였죠. 왜냐면 의리가 있다. 왜냐면 지금 친구가 연락하고 있는데
0: 아 중간에
1: 아니, 알면서 그거를
0: 끼지 말아라.
1: 그럼 아니면 친구한테 그냥 야 나도 사실은 야 근데 나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연락해.
0: 친구한테 말을 해야 돼.
1: 말을 해야 돼.
0: 먼저
1: 이거는.
0: 그러니까 네. 그래서 친구의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저분의 전화번호를 받아도 될까요?

0: 되니?
1: 어, 되니?
2: 근데 친구가 된다 그러면 그때 고민이 해결되는 거예요.
1: 그쵸. 아, 근데 아니면 사실 이거는 저는 사실 친구가 이미 이렇게 선점을 했다면
2: 어, 하지만
1: 안 하는 게 어. 맞는 거
2: 근데
1: 아니에요?
2: 근데 진혁 씨는 사실은? 어떤 의견인 거예요? 그냥 물어는 봐도 된다.
1: 살짝 당황하셨죠. 살짝 모르고 오 하신 거죠. 아니, 솔직하게 말하세요. 지금 한번 기회 드릴게요. 하나, 둘, 셋.
0: X.
2: 그렇지. 그래. 이게 지금 접수가 잘 안 됐을 수 있어. 그죠? 만약에 진혁 씨랑 그래서, 친한 맞아요. 후배인데 그 후배가 어떤 여자 좋다고 하면 본인이 전화번호 못 받을 것 같은데.
1: 근데 만약에 너도 맞죠. 관심이 있는 상태였어도
2: 말을 못 하지.
0: 그냥 관심이 안 생길
1: 거 같아요. 그럼요.
2: 그치, 그치. 진혁 씨.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네. X로 정리를 했고요. 네. 아니 이게
1: 두 번째 사연. 네.
2: 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네. 전 남친 어, 그럼 허영지 씨는 전 남친들 다 와서 나한테 축의금을 좀 내라.
0: 이거 기회 줄게요. 하나 둘 셋.
1: X.
0: 그래. 우리가 지금 그치? 많이 피곤해.
1: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예. 살짝 그 뭐지?
2: 어디서 헷갈렸어요? 아,
1: 축의금을 한번 받아볼까 해서 어.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
2: 근데 만약에 전 남친이 네. 축의금을 3천만 원 해.
1: 아, 그러면 와서 아주 다 밥도 먹고 가라고 해야죠.
0: 밥은 네. 먹어야지 당연히.
1: 아니, 밥도 해주고 주차도 다 해주고 어, 어. 주차도 내가 드레스 입고 반이요 진혁 씨?
0: 야,
1: 안 돼요.
0: 오늘 라디오 아예 안 할 생각이네.
1: 진혁 씨 안 된다고.
2: 근데 이제 네. 영지 씨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네네. 오빠 그러면 전 여친들이랑 이제까지 연락을 했다고 어. 이래서 파토야 여기는.
0: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똑같다니까. 전 남친들은 아직도 연락을 한다고.
1: 그래서 진혁 씨가 하나 둘 셋 했을 때 X 했잖아요.
2: 네, 했잖아요.
0: 넘어갈게요. 네. 네. 네.
2: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1: 그럼요. 예.
2: 그리고 야 이게 노래방에서 여러분 네. 고백하려고
1: 이것도
2: 하는데
1: 이것도 달랐잖아요. 이것도.
2: 네. 네. 네. 이게 달랐는데
0: 이건 다를
2: 만해요. 예, 왜 그랬어요? 얘기 좀 해줘요.
1: 왜 접으라고 했어요?
2: 아니, 이거 아니다.
0: 이게 사실 저는 노래방에서 이거를 고백을? 하는 게 좀 별로라 생각해요.
1: 어, 오히려 하는 게. 아, 그냥 네. 그 자체가
0: 네, 그냥 아. 즐겁게 놀고 네. 가는 길에 맞아요. 그 여운을 느끼면서 고백을 하는 게 낫지.
2: 왜냐면 여러분 이 의견의 한 편게 회식 자리에서 고백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 보라는 식의 맞아, 약간 맞아. 이거야. 그러니까 여자 맞아요.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왜 회식 자리에서 해?
0: 자, 예를 들어서 네, 네. 죄송해요.
1: 아니.
0: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든 남자분이 고해를 불러요.
2: 네. 아니 근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고해가 별로야.
1: 그냥 선곡 미스라고.
2: 선곡이 네.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네, 사랑해도 될까요도 약간 미스야. 이거죠.
0: 그러니까
2: 눈이 열리네요. 이거가.
1: 그래서 저는 이걸 아하. 왜 저는 X랑 계속 하라고 근데 저는 네. 했잖아요.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2: 뭐요?
1: 이거는 마음을 접고 안 접고를 떠나서 이 선배가 이제 눈치를 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발라드는 아니다. 어, 분위기 좀 띄어야 되는데 맞아, 맞아. 발라드를 왜 부르냐 그치, 약간 그치. 이거일 뿐이지 아. 이 선배의 마음이 틀어진 건 아니야. 이건 어, 아니니까.
2: 그래 그래. 근데 이거면 희망적이지.
1: 네, 그래서 계속해라.
2: 그냥 이 선배
0: 아, 마음 자체는
1: 네, 마음 자체는 절대 그러니까, 틀어진 게 아니에요.
2: 센스 그쵸, 그쵸. 있게 어 발라드 거.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그리고 지금 회식 자리에선 고백 안 받아 맞아, 이런 맞아. 얘기.
0: 그런 거 같아요.
2: 어, 그러니까 나중에 둘이 있을 때 해 이런.
1: 맞아요.
0: 어, 진짜 마음에 대한 거면 영진 누나랑 똑같아요. 계속해라 X인데 사실 근데 노래방에서 고백하는 건 접는 게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어, 그리고
0: 진짜로.
2: 여러분 노래방에서 근데 뭐 둘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 있는 회식
1: 아, 제발
2: 자리 고백은 조금 이거 무례할 수 있습니다.
1: 그럼요.
2: 그리고 어, 약간
1: 아, 진짜로 이상해요.
2: 왜냐면 여러 사람 있는데 무언의 막 압력을 내가 받는 느낌이야.
1: 네, 그러니까요.
2: 예, 그래서 네.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시고
1: 주세요.
2: 예 네. 바닐라 어쿠스틱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이어드립니다.

0: 바닐라 어쿠스틱 대화가 필요해 이어드렸습니다. 러브 주치 허영지 이진혁 두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러브 119 2번 사연 오 네. 주신 사랑 고민을 읽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무쌍녀입니다.
2: 무쌍.
1: 요즘 고민이 있는데 바로 쌍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30년을 무쌍으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 쌍꺼풀이 크게 있는 눈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네요. 근데 2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2: 아니 그동안 잘 살아왔잖아. 더 어릴 때 하든가. 아 이제 와서 그런 걸 왜 하려고 해.
1: 아니 이제 와서 이뻐 보이니까. 아니 자긴 내가 예뻐지는 게 싫어?
2: 지금도 충분히 예뻐. 그리고 봐봐 저기 자세히 보면 속상 커플도 있다니까.
1: 아 그니까 그걸 겉으로 끄집어내겠다는 거지. 그럼 얼마나 더 이쁘겠어.
2: 아 진짜. 아니 난 자기 판다같이 처진 눈이 좋단 말이야. 쌍수하면 그거 못 보잖아. 아 절대 안 돼. 나 몰래 하고 오기만 해봐.
1: 아 자꾸 이러는데요. 하지만 저는 예뻐지고 싶단 말이에요. 30년 무쌍으로 살았으니 이제부턴 다시 새로운 얼굴로 시작하고 싶다고요. 근데 막상 했다가 남친이랑 사이가 틀어질까봐 고민이 되네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이제 막상 하면은 남자친구와 사이가 조금 틀어지긴 하겠죠.
1: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너무 인상이 바뀌어지는 문제니까.
0: 근데 이게 지금 허영지 씨 눈처럼 네, 쌍꺼풀 있는 맞아요. 눈이 좋아 네. 보이는 거잖아요. 이분은 지금 약간 슬기 씨 같은 눈이야.
1: 그렇죠.
0: 슬기에서 허영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1: 근데 이건 사실은 요즘에 이 테이프도 너무 잘 나오고 맞아요. 이래서 맞아요. 요즘에 아이돌 친구들도 속상 커플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으면 그 테이프를 테이프 이용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그쵸? 정말로 하나도 티도 안 나고 이쁘더라고요.
0: 그래서 테이프를 일단 추천을 합니다.
1: 맞아요.
0: 왜냐하면 남친 만날 땐 테이프를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데 갈 때 일단 네. 붙여봐요.
1: 아니면 그 이제 남자친구분도 조금 적응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네. 평소에 그냥 계속 붙이고 다니시던가 그래서 나 이런 느낌으로 딱 이 정도만 할게 뭐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잖아요.
0: 네. 아니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네. 예, 남자친구 만날 때만 그럼, 그냥 네. 내 눈으로 나가요.
1: 맞아요. 네.
0: 다른 때는 네. 다 쌍꺼풀 아, 요즘에 진짜 너무 잘 돼 있어요.
1: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진짜 티도 안 나고 맞아요. 요즘에 진짜 너무 잘 나와가지고
2: 그리고 남자분이 지금 반대를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저는.
0: 왜요?
2: 왜냐면 네. 이게 매력이에요.
0: 아~
2: 이분의 엄청난
0: 무쌍이?
2: 매력.
1: 그러니까 맞아, 그럼.
2: 슬기 씨나 있지 예지 씨나
0: 맞아요.
2: 무쌍의 매력을 가지신 분이 사실
0: 그래.

0: 어떤 네. 어떠한 쌍 그 이제 쌍 그 쌍꺼풀이 있으신 네. 분들보다 더 매력이 셀 때가 맞아요. 많거든요.
1: 또 매력이 다르죠.
0: 다르단 네. 말이에요.
2: 근데 갑자기 진짜 이거 쌍꺼풀 수술 잘못하면은 본인의 매력 확 죽는 거 알죠?
1: 맞아요.
2: 만약에 그래서, 예진아 네. 슬기 씨가 쌍꺼풀이 있다 생각해봐요. 그 이게 이런 게 있어.
0: 아쉽죠.
2: 나이가 네. 들어보면 한 30대 후반 40대 초까지도 무쌍이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더 들면 눈매가 이제 약간 나이가 들면서 눈매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분이 결혼을 하시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1: 그리고 속쌍꺼풀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땐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슬기 씨도 요즘에 네. 이렇게 딱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이 이렇게 라인이 잡힐 때도 있더라고요.
2: 그게 있어요. 그게 나이가 들면서 눈매가 네, 약간씩 교정이 돼요.
1: 근데 너무 이뻐요. 그 정말 그 자연스러운 무쌍에서 네. 생기는 쌍꺼풀이 너무 그래. 이쁘더라고요.
2: 그러니까 네. 이분도 지금 30년 무쌍으로 살았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1: 제가 봤을 때 중반 정도만 가면 그 속쌍꺼풀이 조금 더 네, 나오면서 생길 수 있으니까 야. 지금 저는 솔직히 진짜 전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0: 그리고 수술을 네.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1: 맞아요.
0: 아까도 요새 테이프 지금 있잖아요. 테이프 같은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 시도를 해보고 남자친구분이랑 그냥 작게나마 맞아. 추억을 만들면서 맞아. 이거 어때 어때 맞아, 맞아요. 귀여워 이런 그쵸. 거 해보고 그냥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낫지.
1: 맞아, 너무 큰 문제여서 사실은 이거는 네. 남자친구분 그럼. 말을 조금 들어주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러브투데이 타루의 음악 바로 이어드립니다.

0: 솔루텍 LG 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디 대충 입고 나와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3: 안녕.

0: 하루 내 맘대로 의료기기 광고 심의.
1: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수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였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잠이 요새는 그래도 잘 드는 편인데 잠이 잘 안 오는 약간 불면증이 찾아왔을 때는 주파수라는 주파수, 잠에 관련된 주파수들은 진짜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조회수 높은 거. 댓글 보고 저 진짜 이거 틀어놓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게 잠 안, 이게 효과 없을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난 저를 발견했어요. 그게 베스트 댓글인 걸 보고서 그걸 틀어놓고 잠들었었던 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주파수가 효과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다 본 것 중에서는 들으면 예뻐지는 주파수, 살 빠지는 주파수, 뭐 배가 안 고파지는 주파수 다 다이어트 관련된 것 같은데 그거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아예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제일 좋은 주파수는요 바로 이 라디오 주파수죠. 뭐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사연에 참여하시면 선물도 받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일 좋은 주파수죠. 107.7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강재구님께서 오늘 승진 발표가 있었는데 역시나 제 이름은 이번에도 없네요. 풀 죽어서 퇴근했는데 아내가 기운내라며 제가 좋아하는 닭볶음탕 해놨더라고요. 기분도 울적해서 막걸리 한 통 사왔습니다. 이제 먹으려고요. 힘내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107.7은 항상 힘이 나는 주파수잖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일을 저도 지금 제 일을 찾아오는 거라기보다는 다 다른 시기에 맞춰서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나의 기회가 당장 내일 찾아왔으면 좋겠지만 다 나의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엔 아쉽지만 다음번에는 우리 재구님의 그 기회가 꼭 찾아오길 바라고요. 그동안 저의 역할은

0: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영스엔 웬일이야. SBS 파워 FM 개국 3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특집으로 장근석의 영스트리트 DJ 우리 장근석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혹은 회사 업무나 집안일을 하며 듣고 있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피곤한 수요일인 만큼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사연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블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363님, 사무실 대청소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까지 5명이 근무하는 작은 공간이지만 제 첫 사무실이라 애정이 깊어요. 분들 혹은 다른 일을 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어떻게 듣고 계신지 공유해 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피곤한 수요일을 보내는 완소들을 위해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8676님께서 지금 야구단 끝나고 좋은 결과 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요새 야구 시즌이긴 한가 봐요. 예, 야구에 관련된 문자들 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문호님, 또 1202님, 몇 년 만에 들어온 한국. 매운맛이 그동안 너무 그리웠는데 쭈꾸미 볶음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왜 몇 년 만에 들어오셨나요? 아 네, 한국에는 요새 너무나도 맛집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뭐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예쁜 카페들부터 시작해서 볼 수 있는 곳들도 되게 많이 생겨서 지금 얼마큼 또 한국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3695님, 학원 끝나고 엄마 차 타고 가면서 듣고 있어요. 항상 저를 위해 고생하는 엄마에게 커피 한잔 선물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보통은 문자 보낼 때 그냥 엄마랑 같이 듣고 있어요. 아 학원 끝났는데 힘들어요. 보통 이런 문자를 보낼 수도 있는데 저를 위해 고생하는 엄마 실님, 덮밥 배달 전문점인데 주문 기다리면서 듣고 있어요. 제발 들어와라. 일하면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뭐 야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야식 시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녁을 아직 끼니를 거르셔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덮밥이라는 메뉴를 생각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덮밥, 제육덮밥, 뭐 불고기 덮밥, 뭐 덮밥이 스테이크 덮밥,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끌리시죠? 지금 주변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해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15&의 Not Today, Not Tomorrow.

잠 깨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거나 뭐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건 저는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은 안 드리고 차라리 30분 정도 눈을 붙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날에는 다 끝나고 나서 침대에 누웠을 때 이 모든 피로감이 다 몰려오지만 또 뿌듯하고 그래 그래도 하길 잘했어 이것도 미루어서 언제 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오늘이셨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또 씻으시고 푹 쉬시는 그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부는 영스앤 웬일이야. 오늘은 파워FM 30주년 특집 장근석의 영스트리트 DJ였던 배우 장근석 씨와 함께합니다. 그 시절 추억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키키의 I Do Me.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인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gorilla.
1: SBS 생활 정보.
2: 서늘한 대나무 숲에서 움트는 죽순. 4월부터 6월 사이에만 맛볼 수 있는 제철 식재료죠. 대나무의 새순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시기라 지금이 가장 연하고 영양도 풍부한데요. 4월엔 경남 거제의 맹족 죽순, 5월에는 전남 담양의 분죽순이 특히 맛있다고 해요. 하루 1m 이상 자라는 대나무의 성장 에너지를 가장 처음 담아내는 게 죽순이죠. 그래서 칼륨과 아연, 비타민 B군, 식이섬유까지 고루 들어있는데요. 나른한 봄날 제철 죽순을 챙겨 먹는 게 단순한 옛 어른들의 지혜만은 아니었던 셈이죠. 아삭한 식감에 고기 같은 풍미의 죽순, 봄 기운 가득 담은 한 접시로 몸도 마음도 가볍게 깨워보세요.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모니터 화면 모호 설정 기능 아시죠? 컴퓨터를 쓰다가 자리를 오래 비우게 될 때 모니터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 이 기능은 컴퓨터의 본체는 켜져 있고요. 모니터의 작동만 종료가 되는 겁니다. 본질은 처음 그대로 변한 게 없는데 겉으로 보이는 건 점점 달라지는 거. 우리가 헤어지고 겪는 감정이랑 비슷해요. 그 사람의 얼굴, 목소리 이런 표면적인 건 시간이 흐르면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남겨진 그리움만은 우리 시간이 흘러도 계속 켜져 있습니다.
1: 오늘은 그 그리움이 추억이란 이름으로 다시 반짝이는 시간입니다. 마우스 커서 대신 기억을 움직여 마음을 밝혀보도록 하죠. 여기는 웬디
0: 그리고 장근석의 영스트리트.
1: 네, SBS 파워 FM 30주년 특집 영센 웬일이야.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영스의 제 6대 DJ이자 역대 최연소 DJ. 우선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웬디 씨가 앉아 계신 그 자리를
1: 그러니까요.
0: 매일매일 책임져왔던 장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1: 와! 우와! 대박 대박. 아니 또 몇 년 전에 또 게스트로 나와 주신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영스 선배 DJ로서 이 자리에 또 모시게 되었어요.
0: 네.
1: 영광입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장수 선배님께서 읽은 글이 정확히 21년 전인
0: 뭐만 하면 다 몇십 년이요. 이제 그러네요.
1: 2005년 5월 13일에 방송된 오프닝이라고 해요. 다시 읽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이 시그널, 이 노래, 음악까지.
0: 네네.
1: 네.
0: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 처음에 이 오프닝을 봤을 때 18살 때 나를 상상하면서 읽어야 될까?
1: 그쵸,
0: 아니면 좀 더 성장하고 지금의 완숙이 조금 된 저의 목소리를 읽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1: 네네네.
0: 아무래도 지금의 저의 모습을 그냥 뭐 보여드리는 게 솔직할 것 같아서 네, 톤을 좀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1: 너무 좋았어요.
0: 뭐 옛날이었으면 그랬겠죠. 모니터 화면 보호 설정 기능 아시죠? 컴퓨터를 쓰다가 뭐 이랬을 텐데
1: 네. 지금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1: 또 장근석의 영스트리트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2004년 5월 3일에 첫 방송을 했고요. 그때 또 근석 씨 나이가 18살 고2.
0: 맞아요.
1: 최연소.
0: 네.
1: 와, 어린 나이셨는데 처음에 이 DJ 섭외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기억나시나요?
0: 처음에 섭외를 받았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1: 왜요?
0: 아니 이렇게 큰 공중파? 공중파라는 단어가 있어요.
1: 네, 알죠 알죠 네, 알죠.
0: 이렇게 큰 방송국에서 과연 18살 나한테 이렇게 큰 프로그램을 맡긴다고? 그 되게 신기했었죠. 안 믿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
1: 아 진짜요?
0: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라디오를 좋아하게

0: 했었지만 막상 진짜 섭외가 들어왔을 때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1: 어떻게 해야 되지?
0: 큰일이다, 큰일이다.
1: 그쵸.
0: 그치만 하고 싶었죠.
1: 네. 그쵸, 그쵸. 또 근석 씨가 2005년
0: 저는 고정돼 있어요.
1: 107.7. 네네. 너무 좋다. 이게 다 애정이 가나 봐요.
0: 맞아요, 맞아요.
1: 프로그램들은.
0: 저는 사실 지금 이 SBS의 11층이 저한테는 친정 같은 곳이죠.
1: 아, 집 같은. 네. 맞아요.
0: 올 때마다.
1: 맞아요. 그런 네네. 게 있죠. 또 많은 영스 가족분들이 근석 씨를 환영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나현숙님께서 장근석 배우님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막 새로 또 떠오르시죠. 가격도 똑같은.
0: 그러니까요.
1: 그쵸.
0: 이 21세기의 문자 시스템을.
1: 근데 네.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더 좋.
0: 격한 반응이네.
1: 돼요?
0: 아니 뭐 휴가 가실 거 아니에요?
1: 그래요?
2: 단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3: 방탄꼭지 에어니플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5: 기능 식품입니다.
6: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1: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장근석의 영스트리트 시절에 본전 드라마 오빠가 돌아왔다 등 고정 게스트들이 활약한 코너들이 있었는데요. 토요일에는 청취자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던
0: 있었어.
1: 이 코너가 있었어. 있었습니다. 한반 전체 학생들을 초대해 가수들의 라이브도 들려주고 또 학생들이 직접 노래 자랑을 하거나 프로포즈도 했던 이 코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땡땡땡 콘서트입니다. 기억나실까요? 기억나실까요?
0: 어떻게 기억해요?
1: 정답은 하나, 둘, 셋!
0: 방과 후 콘서트?
1: 방과 후 콘서트.
0: 맞을까?
1: 과연 정답일지. 우리 근석 씨의 답은요? 바로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0: 형들 라디오 때문에 지하에 스튜디오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엄청 사람이 들어올 수
1: 아,
0: 있었던. 네.
1: 거기에서.
0: 그 알죠? 구내식당 옆에.
1: 구내식당 지금 에.
0: 거기 옆에 스튜디오가 지금 있는데 거기서 한반 친구들 다 들어와서 했었어요.
1: 와.
0: 근데 그래봤자 다 동갑인 거지.
1: 그쵸.
0: 동갑인 건 한두 살
1: 학생들이니까.
0: 차이 나는
1: 그쵸.
0: 학생들이니까. 네.
1: 아니면은 뭐 형이나 누나들도 있는 때도 있었던
0: 있을
1: 것 같아요.
0: 때도
1: 진행할 때. 그쵸,
0: 있었고. 네.
1: 게스트분들이. 근데 너무 좋았겠다.
0: 네.
1: 아니, 1641님께서 2004년 고등학교 2학년 때반 장기자랑 코너에 저희 반 친구들이랑 가서 녹음 방송했던 거 생각나요? 그때 게스트도 장윤정님이었는데 같은 나이였던 근성님 보는 게 너무 신기했던 날이었습니다라고
0: 네.
1: 보내주셨었어요.
0: 근데 사실 라디오 하면서 제일 매력적인 거는 정말 다양한 업계의
1: 맞아요.
0: 다양한 사람들 만날
1: 만날
0: 수
1: 수
0: 있는
1: 있다는
0: 게,
1: 거.
0: 그리고 또그 얘기를 같이 이 공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참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배우
1: 맞아요.
0: DJ한테도 되게 자산이 될수 있고.
1: 맞아요. 배울 점들도 너무 많고 경험도 많이 생기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또 청소년들이 저녁 라디오를 많이 들어서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0: 네.
1: 만일 지금 청소년 고민 상담을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때와 다르게?
0: 그때는 저도 삶의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해봤자 공감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잘 들어주고 뭐 아는 선에서 솔루션을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저도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 자신 있게 말할 것 같은데, 정신 차려 막 이런 얘기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1: 정신 차리라는 말.
0: 네.
1: 네. 그래서 저희가 학생 청취자의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0: 어허.
1: 우선 소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3478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중학교 시험과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공부법도 잘 모르겠고요. 시험도 대차게 망해버린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뭐라 말씀드려야 할까요?
1: 네. 얼마 전까지 중간고사
0: 네.
1: 기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가 달라지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 3478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0: 부모님, 이제부턴 정신 차리겠습니다.
1: 아까 정신 차려 그거를 돌려서.
0: 아니, 그냥 뭐 지금 성향을 보니까 공부하는 거리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뭐 굳이 열심히 해야 되나요? 뭐 다른 어떤 방향들도 있고,
1: 네.
0: 그리고 뭐 지금 보니까 뭐 핑계가 많아요.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한테 그냥 솔직하게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1: 이런 방법도 있군요.
0: 네.
1: 그렇구나.
0: 이제 오빠 나이가 되면
1: 그쵸.
0: 충분히 그렇게
1: 현실적으로.
0: 조카한테 얘기하듯이.
1: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0: 네.
1: 네. 이렇게 또 근석 씨와 고민 사연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사연 또 하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스윅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2009년 미남인 시네요를 통해 장어 장근석님의 팬이 되는데요. 우연히 너튜브에서 근석님 영상을 찾다가 2004년 영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혼자 투데이의 눈을 뜨면 부른 버전과 막방날 훈이훈 씨와 함께 부른 버전, 이 두 가지 영상이 저의 최최최최의 영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파워FM 30주년 기념 방송에서 그 시절 영스 가족과 저를 위해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발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0: 저는 가끔 주기적으로 제 영상들을 찾아봐요.
1: 네,
0: 제가 좀 약간 힘이 없거나
1: 네.
0: 기운이 없을 때
1: 네.
0: 예전에 그 파이팅 있고 힘차던 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좀 에너지를 얻고
1: 그쵸,
0: 그런 편이거든요.
1: 그럴 있죠.
0: 저도 봤어요.
1: 보셨어요?
0: 봤어요.
1: 어떠셨어요?
0: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그때 진짜 여기서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마이크 잡고 이렇게 불렀었어요.

0: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라.
1: 멋있다.
0: 그치만 잘 되고 많은 일들이 있을 거다. 그거 잘 감당해라.
1: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다. 네네네. 그래도 너무 멋지다. 네, 그런 마음가짐이 있고 응원한다는 것 자체가.
0: 그러니까 이때는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에너지들이 제일 중요한 것
1: 그쵸.
0: 같아요.
1: 그렇죠.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3: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4: 아, 탈모인가?
3: 에이 설마.
5: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4: 여세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마원 헤어.
9: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9: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0: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쌀 보리 인어엔 와!

0: 방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0: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에어니스
2: 레노
3: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전 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2: 레노
4: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2부에서는 퀴즈의 정답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우리 장근석 씨는 영스트리트의 바로
2: 6대 DJ였습니다.
1: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정원님께서 근석 DJ의 마지막 멘트,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재밌을걸? 영스 포에버, 장근석 포에버가 생각나네요. 예전에 라디오 들으면서 팬이 돼서 지금까지 팬으로 있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생각하면서 들으니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2: 그러니까 이분이 정석인 거예요. 라디오 들으면서 팬이 돼서 네. 지금까지 팬으로 있습니다.
1: 아까 그분은 안 되는 거예요?
2: 해야지.
1: 아까 그분은?
2: 반가워요는 잊고 있었던 존재인데 갑자기 라디오에 띵 나오네? 아유 반가워요. 그냥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1: 그분 버스킹 올라오는 거 공지신 기다리신다 지금.
2: 네.
1: 어 근데 그분이 아까 다시 문자를 보내셨대요. 4267님 다시 열정이 살아나기 위해 크레이지 노래를 불러주세요. 요청사항이.
2: 네 재우세요 빨리. 네. 크레이지. 아 2012년 노래인데 그건 네, 재밌네요.
1: 근데 혹시 이거 마지막 멘트 있잖아요. 네네. 제가 아까 있긴 했는데 혹시 멘트 같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끝날
2: 그럼요.
1: 때?
2: 그럼요. 웬디 씨도 자기만의 멘트가 있나요?
1: 있죠.
2: 네. 어떤 거예요?
1: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끝날 때 웬디 기분

0: 좋은 밤 원나잇 이렇게.
1: 스윗하네요.
0: 네. 네. 네. 근데 영스 포에버 영스 포에버 완디 포에버 나도 이런 거 할 걸.
1: 저거 같다. 건배사 같다.
0: 포에버.
1: 포에버. 청춘은 바로 지금 뭐 이런 것처럼.
0: 아, 나중에도 끝날 때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아쉽게도 이제 또 마칠 시간입니다.
1: 네. 네. 아유, 아쉽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0: 정말 빨리 가죠. 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1: 뭐예요?
0: 네. 바로 이 감사패입니다.
1: 어? 진짜로?
0: 네.
1: 와.
0: 감사패를 준비했어요.
1: 웬일이야.
0: 아니, 장근 선배님께서 영스티티 6대 DJ로서 큰 활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와. SBS 파워 FM이 지금까지 그리고 영스가 또 지금까지 네.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1: 야, 너무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또 선물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약간 훈장 같네요. 네. 너무 어렸을 때 사진도 이렇게 박혀있고 너무 기쁜데요.
0: 아, 네. 오히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선배님 덕분에 또 저희 많은 DJ분들께서 또 함께 영스를 진행할 수 있었던 감사패.
1: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패는 선배님 유일한.
1: 네. 네. 어, 진짜요?
0: 정말 유일하게 지금. 네, 네. 유일하게 또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도 영스의 DJ로서 초대가 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1: 아, 일단 이 시간에 이 목동 공기를 맡았던 기억들이 나요. 그리고 네. 뭐 멘티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10시에 딱 끝나고 퇴근할 때 딱 그때가 차도 안 막히고 선선한 바람 불어오면서 네네. 차 문 열고 가면 정말 그 낭만이 있는 시간대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오늘 저한테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리고 20년 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저와 마주할 수 있었던 너무 반가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와!
1: 네, 감사합니다. 진짜
0: 저는 오늘 조금 떨렸어요.
1: 왜요?
0: 왜냐하면 저번에는 이제 홍보로
1: 다른 배우분이랑
0: 같이 나오셨지만 네. 이번에는 이제 DJ 선배님으로서 또 이렇게 30주년 특집으로 또 나오시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자리가 바뀌어서 다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1: 네네네.
0: 이런 얘기들을 내가 잘 후배로서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또 너무 편안하게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1: 네.
0: 너무 감사드린다는
1: 네. 네,
0: 이제까지 잘 해주셔서
1: 아이고
0: 그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40주년 때에는 플랜카드를 꼭 제 이름으로 해서
0: 크게
1: 네.
0: 화환도 해놓을게요.
1: 왕망하게
0: 네, 화환까지 네, 아예 네, 준비를 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비로 아예 네,
1: 레드 카펫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아예 저기서부터 찍을게요. 네. 네. 그러면 언제든지 영스 놀러와주시고요.
1: 네.
0: 근석 선배님 보내드리면서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랜만에 영스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진짜 엊그제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저도 또다시 DJ로 도전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의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들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클로징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재밌을걸. 영스 포에버 장근석 포에버.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
1: 제30회 민원봉사 대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며 나눔과 배려로 국민의 일상을 살피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추천해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치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2: Don't worry.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예스아냥 제일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바람이 따뜻해진 5월, 바다의 맛도 신선해지는 시기죠. 이맘때 특히 맛있는 해산물 중 하나가 갑오징어인데요. 갑오징어는 몸 안에 단단한 뼈가 들어있어서 붙은 이름으로 일반 오징어보다 두껍고 단단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또 단백질이 풍부하고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회복과 체력보충에 도움을 주는데요. 5월에 갑오징어는 알이 가득 차있고 다른 시기보다 살이 부드러워 회로 즐기기 좋다고 해요. 갑오징어를 고를 때는 껍질이 투명하고 탄력있는 게 신선하다고 하니까요. 쫄깃함과 달콤함을 모두 가진 제철

관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0098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다들 라디오를 들으면서 내가 라디오 DJ가 된다면 하는 상상해보신 적 없나요? 저는 자주 하고 혼자 멘트를 따라해보기도 하거든요. 만약 내가 라디오 DJ가 된다면 어떤 시간대가 좋을지 진지한 고민에 빠진 적도 있는데 매일 하는 거다 보니 활기찬 점심시간에 에너지 넘치는 방송을 생활 패턴도 나아지 조금 더 건강할 것 같고 활기찬 점심시간에 에너지 넘치는 방송을 하고 싶지만 평소 텐션이 높은 편이 아니고 야행성에 가까워서 감성적인 밤이 더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상상만으로도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내가 DJ가 된다면 어떤 시간대를 더 선호하는지 어느 쪽 비율이 더 많이 나올지 궁금해서 의뢰해봅니다.

1번 에너지 넘치는 낮 시간, 2번 감성적인 밤 시간.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시간대와 이유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에이의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저녁 시간, 이게 밤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밤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번 밤 시간? 예. 근데 밤 시간인데 약간 낮 시간에 에너지도 살짝 섞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느낌이라, 왜냐면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좀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대여가지고 약간 둘 다 섞어서 진행하는 그런 느낌 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지만님께서 1번 낮 시간, 낮에 혼자 점심 먹으면서 라디오 들으면 지루하지 않고 좋아요. 어, 맞아요. 뭔가 나의 이렇게 친구가 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쵸? 우리 6016님, 음악도 같이, 사연도 사연이지만 이제 음악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 장르에 따라서 또 나뉘게 될 것 같아요. 백은지님께서 1번 에너지 넘치는 낮 시간, 저 텐션 높은 걸 좋아해요. 특히 댄스 뮤직과 수다 넘치는 걸 넘치는 낮 시간을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 장르, 예, 그리고 막 말이 넘쳐나고 텐션 높은 거는 무조건 낮 시간이죠. 우리 모지우님 2번 밤 시간, 하루 열심히 일하여 지친 청취자들에게 편안한 밤 선물해주고 싶어요. 약간 밤 시간 생각나면은 이 톤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약간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느끼하지?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다음에 또 들려드릴 곡은 약간 이런 톤으로 잔잔하게 가야 돼요. 우리 8968님 웬디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이요. 제가 밤에 하면 하다가 잘 것 같기도 하고 다음날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를 늦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은 절대, 아침에 하신 선배님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차도 막히는데 오셔가지고 생방을 진행하고, 이게 와, 저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정말 리스펙,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차라리 밤을 새면 새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라고 하면. 네,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아침. 와, 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라디오 DJ가 된다면 더 선호하는 시간대는 에너지 넘치는 낮 시간, 31% 감성적인 밤 시간, 69% 밤 시간을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 약간 좀 잔잔한 그런 시간대를 좀 좋아하시는 완소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완소분들은 라디오에 사연 자주 보내시나요? 내 사연이 소개된 적 있나요? 저는 처음 제 사연이 소개된 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회사에서 다 같이 야근 중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사연 보냈다가 완디가 제 이름과 함께 응원을 해줘서 회사에서 기도 살고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프로젝트도 잘 마무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일기도 쓰고 달력에 기록되놨다고요. 아마 소개된 적이 있는 분들은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실 텐데 물론 소개되지 않은 날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듣는 재미가 있지만요. 완소분들 중에는 영씨가 아니

영스 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는 라디오에 내 사연이 읽혀본 적 있다? 없다? 입니다. 영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라디오도 포함이에요. 어디서든 소개된 적이 있다 하면 있다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있다, 2번 없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읽혀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최대한 많이 읽어드릴 테니까요. 얼른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지노의 라디오.

빈지노의 라디오 듣고 왔습니다. 만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있다. 저는 여기 SBS 라디오에 선배님들 라디오에 문자를 또 보냈던 적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창 코로나 때 코로나가 걸려서 못 나왔을 때 이제 저희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DJ를 해줬었거든요. 그때 방송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병가를 내고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게스트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생방을 할 때 그때 실시간으로 안녕하세요. 뭐 오늘 뭐 DJ 원래 완디였는데 얼굴 못 봐서 죄송합니다. 노래 잘 듣고 있어요. 몇 번 트랙이 좋습니다. 막 이러면서 실시간으로 라디오에 제 DJ 못해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보냈었고 선배님들 라디오에 뭐 낮 시간대 라디오부터 저녁 시간대 라디오에도 응원의 문자들도 좀 보내서 읽혔던 적이 있습니다. 네. 1974님께서 있다. 타 방송에는 문자 소개 여러 번 했었는데 SBS에서는 차단이 됐는지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네요. 분명 차단됐을 거야. 아닙니다. 예, 차단이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 1974님의 문자가 읽히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0811님 저는 단 한 번도 읽혀진 적이 없어요. 설마 오늘도 아닙니다. 네, 오늘 읽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단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뭐 있을 수 있겠죠. 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읽혔다는 거는 없지 않을까요? 없지 않을까. 지금 차단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오해하고 계세요. 예, 왜냐? 다 익히고 있잖아요. 예, 다 익히고 있기 때문에 없어요. 예, 없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익힌다. 예. 정유성이 1번 있다. 근데 하필이면 완디가 없을 때 스페셜 DJ가 있을 때였어요. 물론 스페셜 DJ의 목소리도 좋았지만 그래도 완디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유성님!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늘 날이네, 날이야. 예, 잔칫날입니다. 우리 3487님 1번 있다. 완디님께서 카페인 음료 줄이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충실히 이행 중입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예, 카페인 너무 좋죠. 근데 하루에 한 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516님 저요 파워FM 많이 보냈는데 읽힌 적은 없어요. 읽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뭐라고요? 날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윤호경님 1번 있다. 김영철님 아침 방송에서 커피 당첨이요. 신기하고 좋아서 복권 샀는데 와! 5,000원까지 당첨됐어요. 와! 신기하다. 운이 따르는 그런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아니 오늘 안 익혔던 분 지금 몇 분이나 익힌 거야? 와, 완전 놀라운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라디오에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다. 73% 없다. 27%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 문자들을 소개하고 나서 퍼센티지가 또 달라졌겠네요. 왜냐면 없다로 보내주신 분들의 문자들을 저희가 읽어드렸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또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친구들과 했던 재밌는 논쟁이나 의견이 갈리는 문제들이 있다면 웬디의 영스 일톤 페이지 영스 랩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1: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랜드 스티커 끝 주다 있는
0: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1: 명함 패키지 다 되는 랜드. 인쇄의 월드는 역시 에즈랜드.
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0: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3: 레노.
4: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3: 레노.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소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세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으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작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때 영스 앞으로! 인간 햇살 완디가 있는 영스트리트로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 영씨 DJ 마칠 시간입니다. 9642님께서 집에서 라디오 들으면 스쿼트 30개, 3세트, 푸시업 25개, 4세트, 플랭크 3부, 3분 3세트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읽어주시면 반드시 보답해서 또 사연 보낼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꾸준히 하면은 이게 습관이 돼서 되게 좋아요. 이제 여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네. 또 8654님께서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오늘 딸아이 유치원 운동회라 가게 문을 닫고 운동회에 참여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문을 닫는 게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 운동회도 없어지고 있는 요즘 평생에 한 번일지도 모를 운동회가 더 값지고 평생의 기억이 되겠죠. 내일부터 두 배로 바빠지길 화이팅 해봅시다. 아자!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네. 근데 아이에게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 하면 기억에 남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운동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에 남는 하루인 만큼 정말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라고요. 또 자영업자라고 하셨는데 가게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도 영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솔 그리고 따마의 Close to You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담았다.
5: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5: 보글보글
4: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최화정 장기하 장근석이 돌아온다. SBS 파워 FM 30주년 맞아 역대급 패밀리 위크 라인업.

0: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장기하와 얼굴들 풍문으로 들었소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최화정, 장기하, 장근석이 돌아온다. SBS 파워 FM 30주년 맞아 역대급 패밀리 위크 라인업이었습니다. 올해가 SBS 파워 FM 개국 30주년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역대급 홈커밍 파티를 하고 있는데요. 패밀리 위크라고 해서 이번 한 주 과거 파워 FM을 빛냈던 전설적인 DJ들이 귀환합니다. 최화정, 장기하, 장근석, 이현우, 송은이 신봉선, 우원재, 스윗소로, 이국주, 심혜진, 케이윌 등등 대단한 분들이 다녀가시는데 이미 뭐 왔다 가신 분들도 있고 곧 오실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오랜 기간 107.7 고정해놓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뭐 장사를 하시거나 운전하셨거나 뭐 이런 분들은 정말 반가운 특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창시절에 뭐 등하굣길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출퇴근길에 예. 1996년부터 30년 동안 파워FM을 함께해 준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올해 또 10주년을 맞는 배텐도 재밌게 그동안 들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SBS 파워FM 30주년 패밀리 위크 특집으로 밤 10시 DJ 선배님이 놀러 오십니다. 오랜만에 밤 10시에 들려오는 그 목소리,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 장디, 장기하 씨가 오시거든요. 그 시절의 장대라 감성과 또 배텐 현재 감성이 버무려진 뭐랄까 좀 냉소적인 두 남자의 특이한 라디오 방송 궁금하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 이전에 장대라가 있었다.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 그쵸? 저도 SBS 직원일 때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2부에서는 또 저희가 장기하 대 치킨 찐팬을 찾아라 전화연결 코너 할 겁니다. 장기하 씨와 전화연결하고 좋은 기운을 받고 싶은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왜 연결을 해야 하는지 장기하 씨의 팬이라는 찐팬 어필 문자를 보내주세요. 장기하 씨가 직접 골라서 전화를 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장디, 장기하 씨의 모습을 보면서 들으실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창으로 격한 드립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NPC 타임 없이 바로 패밀리 위크 특집 코너 이어갑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2: 단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2: 방탄꼭지 에어니플.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0: 지긋지긋한 가족들도 군소리 없이 다 모이는 날이 명절이잖아요. 패밀리 위크 파워 FM 30주년 명절을 맞아 이번 한 주 채널 전체가 시끌벅적합니다. 덕분에 파워 FM의 가족 패밀리인 저도 이곳에 오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틀린 얘기를 하면은 아 죄송한데 그 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1: 그럼요.
0: 그게 더 따뜻한 파리 예뻐진다
2: 깐달걀 푸크림 터져라 친환경

0: SBS 생활정보.
1: 얼음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물고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오직 한강, 금강, 인진강에만 사는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은빛 몸에 점들이 반짝여 물속에서 어른거린다고 해서 얼음치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하지만 댐 건설과 수질오염 등으로 지금은 보기 힘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고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가정의 달 5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얼음치를 선정했습니다. 산란기에는 자갈을 파고 알을 낳은 뒤 다시 자갈을 쌓아 알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얼음치. 가족을 지키려는 그 작은 몸짓이 조용히 마음을 울리죠.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0: 해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파워FM 30주년 특집, 패밀리 위크 특집, 베텐에 놀러온 파워FM 패밀리, 장기하 대단한 라디오의 장디, 장기하 씨와 장대라 베텐 콜라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야, 뭐 지금 뭐 장대라 기억난다고 김미란님, 한때 퇴근 후 혼맥을 하며 하루의 끝을 마무리했던 장대라, 장기하 오빠 환영해요. 김민영님, 장디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장대라 때보다 더 어려진 것 같은 건 왜죠? 이런 문자도 옵니다.
1: 아, 이렇게 또
0: 거의 근데 진짜 변화가 없어요. 예.
1: 뭐 변화는 사실 많죠. 근데 뭐 이렇게 착하신 분들도 계시긴 계시네요.
0: 네. 9765님, 퇴근길인데 지금 막 듣기 시작했는데 목소리만 듣고 손석구님인 줄 알았다. 이건 뭐죠?
1: 누구 목소리를 듣고?
0: 장기하 씨 목소리 듣고. 예. 약간 그 냉소적 목소리? 이것 때문인가?
1: 근데 제가 그렇게 냉소적인가요? 느낌이?
0: 그러니까 저도 냉소적이라는 말은 저도 대본 보고 알았는데 카더가든의 이야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뭔가 남자들끼리 있으면 원래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근데
1: 친한 친한 친구들끼리 그쵸? 있으면은 예. 근데 친해서 그런 거니까 또 사실
0: 그러니까 예. 자, 저희가 평행이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1: 네.
0: 그 아까 서운중학교 교회 오빠 얘기 나왔지만 어린 시절 별명이 겹치더라고요. 백돼지.
1: 아 근데 이거는 잘못됐어요.
0: 백돼지 아니셨어요?
1: 저는 백곰이었어요.
0: 백곰.
1: 네. 저는 제가 뚱뚱하긴 했었어요.
0: 예, 예.
1: 근데 뭔가 돼지의 이미지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곰 같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곰, 백곰 아니면은 고독한 고릴라.
0: 고독한 고릴라?
1: 그런 거 있었고.
0: 예. 고독한 고릴라 좀 특이한데. 친구들 그러니까. 사이에서 고독한 고릴라라고 불렀다고요?
1: 그 전창기라는 친구가 예. 예, 갑자기 너는 고독한 고릴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0: 야,
1: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0: 남자친구들이 원래 이렇게 감성적인 별명 잘 안 붙여주는데
1: 왜 고독해? 저는 애들이랑도 잘 지냈는데 그날따라 고독해 보였나 봐요.
0: 아, 그런가요? 예. 어, 돼지나 곰이나라고 하신 분 있고 백곰과 백돼지를 해줄게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뭐 백곰은 오히려 이제 방송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고
1: 그다음에 들으셨군요.
0: 예, 백돼지는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불렀습니다.
1: 선생님이 제자를 또 돼지라고 불렀어요?
0: 뱃돼지라고 불렀어요.
1: 뱃돼지?
0: 예. 아... 백돼지가 배돼지에서 뱃돼지라고 불러가지고 아... 그때는 선생님 파워가 막강하던 시절이니까
1: 뱃이니까 거기 연결해가지고
0: 그렇죠, 그렇죠.
1: 또 뭐 예. 예, 마음대로 하셨네.
0: 그리고 과거 최고 몸무게 고점이 세 자릿수였던 것도 똑같네요.
1: 아,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0: 아니에요?
1: 전 96kg입니다.
0: 아, 약간 배신감 느끼네요. 저는 100.1까지 찍어봤습니다.
1: 100.1이요? 예. 아, 저는 세 자리는 돼본 적 없습니다.
0: 선을 예. 많이 그으시네.
1: 아니 근데 이건 팩트라고 선은 그는다기보다도
0: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이어트는 그럼 어떤 식으로 많이 하셨어요?
1: 군대 갔습니다.
0: 군대 가서 바로 빠지셨어요?
1: 군대 가서 일단 6주 만에 한 15kg가 빠진 것 같습니다.
0: 와, 예. 약간 입맛이 안 맞아서 아니면 그걸 많이 해서 훈련을?
1: 훈련소는 진짜 맛이 없긴 했죠. 근데 그래도 꾸역꾸역 잘 먹긴 했어요. 근데 아, 그 사회에서 먹던 거랑은 다른 게 된 겁니까? 그 다음 앨범 내면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얘기가 뭐 계속 나와요. 그래 적응이 돼서 그냥 뭐
0: 그 배신감에 어느 정도
1: 네, 내년 내후년에도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또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고
0: 뭐. 아, 그렇군요. 뭔가 신림동 자취방 그 느낌일 줄 알았는데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명 장기하의 찐팬을 찾아라 코너를 해보겠는데요. 장기하 씨와 전화통화하고
1: 장디스터즈의 그때가 좋았어입니다.
0: 선정 이유는 혹시 감사패를 미니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좀 무겁게 한번 만들어 드렸는데 오늘 너무 즐거웠는데 시간이 짧아서 아쉽네요.
1: 그러게요.
0: 예,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1: 너무 재밌었습니다.
0: 네. 예, 냉소적인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파워 FM 30주년 패밀리 위크 특집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끝 인사는 장기아님께 맡기고 저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2: 네. 팀요 허비 행콕, 존 바티스트, 자넬 모네, 아트로 산도발, 도겸 승관, 시엔블루, 에픽하이 등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와 함께 즐기는 화려한 봄날의 음악축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올림픽공원 전체 관람가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빨리.

모든 순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퇴근할 때마다 운동을 갈까 말까 고민하게 된다. 그냥 침대로 뛰어들어 뒹굴거리고 싶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이제 곧 여름이다.

0: 나중에요.
1: 너무했다. 그건 너무했다.
0: 잘못한 게 있겠지 그쪽도.
2: 그러니까.
0: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여러분의 전 애인 썰들을 받아볼까 합니다. 나 이래서 헤어졌다 이런 모습을 깨버렸다라든지 그 사람의 이런 버릇이 너무 싫었다 했던 것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사연 받는 동안 헤이즈 피처링 기리보이의 We Don't Talk Together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헤이즈 피처링 기리보이의 We Don't Talk Together 듣고 오셨고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의 전 애인 썰 절망편 사연들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도착한 문자 소개할게요. 7463님 긴장일 수도 있어. 회피형.
1: 근데 누구랑 보냐고 물어봤는데 모르겠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0: 요건 좀 과장 아닐까?
1: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냐 물어보면은 뭐 어디 뭐 성수 어디 쪽에서 만나니까 모르겠어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데 누구랑 보냐인데?
0: 뭐 이러면 아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1: 아, 잘해주셨네요.
0: 네. 불편하면 뭐 헤어져야지.
1: 그러니까.
0: 0206님이 전 여친을 엄마라고 저장해놓고 나 몰래 깨톡하던 전 남친 나한테 들켜서 벙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난다. 잘 살지 해주셨는데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1: 간만에 또 짜증나게 하시네요.
0: 아 나 진짜 이거 엄마한테 미안한 짓이야 진짜로.
1: 그러니까 엄마 오늘 인성 모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0: 아 근데 이게 사내 커플이 이래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1: 그렇겠죠.
0: 네. 뭔가 나까지 엮여서 얘네 이상해 약간 이런 거잖아.
1: 네네.
0: 야 저런 이상한 애랑 만나? 야 쟤도 제정신 아니네 약간 이렇게 되니까
1: 그렇게까지
0: 그럴 것 같고요.
2: 그러게요.
0: 그랬던 적 있어요?
1: 저는 별로 이렇게 예민한 스타일 아닌가 봐요.
0: 나도 한 번도 누가 밥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 예전에 진짜 옛날에 한 십수년 전에 연애를 할 때 치킨을 뭐 시켰어요. 치킨이 왔잖아. 그럼 나는 이제 넌 기억이 나거든. 근데 그 이후로 걔가 먹고 있는 게 저 꼴배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입맛이 뚝 떨어지고 치킨을 먹고 싶지 않아서
1: 네, 서운하죠. 속상하죠.

0: 하고 예.
1: 그냥 너 먹어 이랬어 내가. 나 안 먹을래 너 먹어 그랬대. 왜? 아니 나 안 먹을래. 아니 너 너 다 먹어.
0: 네. 그냥 만나는 건지 누굴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남자라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1: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0: 해야 돼요 정말로 밖에 나갔을 때는.
1: 네. 자 주민님이 데이트 비용이나 상대방에게 돈 쓰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떠난 거라는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크크 해주셨는데 이랬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저요. 아 유일하게 딘딘 씨랑 저랑 요 가치관이 되게 비슷해요. 안 아까워하는 거 그죠?
1: 근데 그런 건 있지 않나 뭐. 아 곧 헤어질 것 같아. 근데 뭔가 선물을 줘야 돼.
0: 아 저 없어요. 동참을 합니다. 예, 저 열차 타지 않겠습니다.
1: 아니 동참이 아니라 예, 저는 그때 예. 오케이 이별 선물이군. 세게 줄게. 약간
0: 오히려
1: 세게 줄게. 약간. 왜냐면 얘도 대충 알거든 헤어질 거라는 걸. 하지만 선물이 기념일이나 뭐 생일이나 뭐 이러면 그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니까.
0: 아니에요. 제가 나쁜 애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1: 맞아 맞아 그런 걸 해주지.
0: 막 드라마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예를 철희 씨 그 저번 주 목요일 날 비건 씨랑 같이 놀지 않으셨어요? 그때 되게 재밌으셨다면서요.
1: 그거 뭐야 그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0: 아니 저번 주 목요일 날 비건 씨랑 같이 노신 거 아니에요?
1: 너가 누군데 지금?
0: 제 비 아 여자친구요.
1: 비건 여자친구? 네. 아 오케이 해봐.
0: 비건 씨랑 저번 주 목요일 날 엄청 즐거웠다면서요.
1: 비건이요? 아니 근데 비건은 그냥 인사하고 갔는데 걔?
0: 무슨 소리예요? 뭐 밤새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1: 에? 아니요 걔 아닌데? 나는 슬리피랑 있었는데? 아 저랑 리피 형 아 그날이구나. 나 리피 형이랑 노는데 아 비건 만났어요.
0: 뭐야? 근데
1: 비건 금방 갔는데?
0: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1: 어?
0: 그렇게 하면 제가 큰일 나잖아요.
1: 그럼 뭔 말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0: 아니 나랑 내가 철이랑 있다고 거짓말 쳤다는 거지.
1: 난 늘 반대 경우였어. 리피 형 여자친구가 나한테 전화와서 어제 뭐 오빠 지난주에 그렇게 재밌게 놀았다며 그러면 아니야 리피 형 금방 갔어. 늘 아니야 오빠 다 알아 늦게까지 놀았다며 그럼 아니야 리피 형 갔어.
0: 오히려 집에 와야 되는.
1: 아니야 리피 형 갔어.
0: 이해됐다.
1: 그러면?
0: 예.
1: 아니 다 안다니까 오빠 그냥 얘기해도 돼. 오빠 다 얘기했어. 아니야 리피 형 갔어. 그 리피 형이 아니야 야 얘기해도 돼. 나 놀았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리피 형 나랑 놀았어 이렇게 했지.
0: 그런 것도 있었어요.
1: 맞아. 네. 자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연애 관련된 각종 고민들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볼빨간 사춘기 20살에 남이 될 수 있을까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해져

0: 하고 연애도 하고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난 괜찮은 거 같은데.
1: 그럼 동호회 회장은?
0: 예?
1: 동호회 회장은?
0: 회장도
1: 회장님은 얼마나 우울해.
0: 좀 내려놔야죠. 좀 내려놓는 거죠.
1: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건 있는 거 같아. 그 지금 뭐 진짜 만날 사람이 없어. 네. 영현 씨가 그러면 동호회를 한 10개를 들어.
0: 와. 이제 밴 당하는 거.
1: 아니면 동호회 막 와인 동호회 해 놓고 독서도 해 놓고 뭐 영화 해 놓고 막 했는데 한 3명을 계속 만나. 영화에서도 만난 분이 뭐 테니스에도 있고 막
0: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다 모이는 거지.
1: 그럼 그 둘이 만나면 되겠네.
0: 딱 좋다.
1: 자, 김대형님이 일단 이상형을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동료이고 그냥 유소년기를 함께 보낸 동창이자 그 사람한테

있습니다. 김현승님이 남양주에서 일하는 버스기사입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이제 마무리하네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서 정말 다행이고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집 가기 전 차에서 뮤지카이 듣는데 딘딘님 말씀하시는 게 좋아서 좀 더 듣고 갈게요 해주셨는데 아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어제 딱 이랬거든요. 제가 어제 5시에 그 시작을 해가지고 라디오가 끝나니까 새벽 1시여가지고 아 정말 힘들다 하다가 아 그래도 집에 와서 참 행복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제가 어제 느낀 감정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예, 너무너무 뿌듯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802님이 딘딘님 저희 직장이 동두천에 있는데 며칠 전에 소유산에 다녀가셨나요? 저는 쉬는 날이라 못 봤는데 동료가 딘딘님 봤다면서 멀리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줬어요. 다음에 동두천 또 와주세요 해주셨는데 예, 제가 지금 촬영 때문에 이날도 예, 동두천에 다녀왔습니다. 이때도 5시 반에 출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 요즘 스케줄이서 너무 새벽이라 예. 어쨌든 네. 동두천의 매력에 좀 빠졌습니다. 사실 뭐 그 봉산동 거기가 이제 그 미군 그 분들이 계시던 도산동인가 봉산동인가 아무튼 거긴데 와 거기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뭐 박물관 같은데 거기 역사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저는 웬디의 Girls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인천의 한 도서관.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공부하며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을 때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상황을 전해들은 직원들이 달려와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호흡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평소에도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동네 도서관 게시판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

상쾌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음악보다 더 새로운 음악,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지난 향수를 다시 한번 음악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그런 코너죠. 오늘은 1975년 음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975년 이번 주 7위입니다. 어스윈드 앤 파이어의 샤이닝 스타.

1975년 7위곡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샤이닝 스타였습니다. 저는 사실 어스 윈드 앤 파이어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스 윈드 앤 파이어는 영원하다. 알 그린이 9위 곡입니다. 이 곡도 역시 물론 어스 윈드 앤 파이어와 알 그린의 음악의 디스코나 이런 리듬 앤 블루스의 그룹은 굉장히 다르지만 그렇죠. 어스 윈드 앤 파이어가 진짜 그런 브라질리안 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상하게 한다면 알 그린은 정말 미국적인 리듬 앤 블루스가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소울이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말이죠. 75년 9위 곡입니다. 알 그린의 LOVE입니다.

1985년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85년 1위는 US와 아프리카의 당일날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막 당일날에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막 리허설이나 이렇게 디렉션들

1995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95년 2위는 엘린 하워드의 Freak Like Me 입니다. 뭐 90년대 클럽 문화를 가장 상징하는 또 트랙 중에 하나죠. 제목처럼 굉장히 이렇게 막 파격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힘있다. 이런 말. 디레이는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엘린 하워드의 Freak Like Me는 어떤 느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애프터클럽 프리토리움의 야간 공작수.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프리토리움의 야간 공작수 함께 계십니다. 김현우님은 프리님 시간은 제가 아는 곡이 하나도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더 많이 들어야겠다 다짐하곤 한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유 무슨 아닙니다. 뭐 꼭 더 많이 들어야겠다. 사실은 김현우님 예전 사연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저도 모르는 곡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는 거죠. 새로운 곡이 신곡인데 알고 있을 수는 없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또 음악을 가르친 선생님이다 보니까 저희 때는 우리 왜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정독을 강조했던 것 같거든요. 정독. 그래서 근데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왠지 우리가 다들 학생 상담 같은 걸 하면 아, 음악을 제가 너무 많이 안 들어서요. 음악을 되게 다양하게 안 들어서요. 이런 얘기를 되게 하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취향상 음악을 굉장히 다양하게 듣는 편은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많은데 이건 그냥 스타일상의 문제고 좋아하는 음악의 스타일만 계속 쭉 듣거나 그렇게 해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음악을 이렇게 막 여러 장르를 취향을 넓혀서 들어야 된다. 그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좋아하는 음악만 쭉 듣는 것도. 그래서 마치 책도 꼭 정독이 정답이 아니라 다독하는 것도 좋다고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저희 집은 다독의 가정입니다. 책이 한 7개쯤 항상 한 사람도 있는 게 항상 7개, 8개예요. 이거 있다가 저거 있다가 이거 있다가 가족의 독서실이 다 비슷한데 습관들이 그런 것처럼 뭐 정독이든 다독이든 아무튼 어느 것이 하나가 정답이다 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 청취자님이시니까 평소에 더 많이 듣지 마시고 그냥 이 시간에 함께 음악을 들으면 어떨까요? 성희영님은 저는 지금 엽서 쓰면서 방송 듣습니다. 이메일, 메신저, SNS 많이 쓰면서 손편지 안 쓴 지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내일 남편 생일인데 옛 생각하면서 펜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해보려고요. 쓰다 보면 제 필력도 다시 늘 거라 믿어봅니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예.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과거에 연애 편지나 이런 연애 카드

물론 이제 결혼을 하셨다는 전제 하에죠. 보면 이렇게 그냥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쓴 거는 보면 좀 그런데, 근데 그 힘은 어떤 뭐 내용을 떠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 글을 써서 받는다는 것,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물 중에서 뭐 그 사람을 그리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는 행위를 통해서 선물을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손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는 어떤 내용이든지 그것이 어떤 이미지 형태든지 펜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받는 건 세월이 지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있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편지만 주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뭐 금액이 좀 들어있는 봉투라든가 계좌이체라든가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거나 펜을 들은 무엇인가를 선물하는 것은 내용을 써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미스터 와이브스의 음악입니다. 리플렉션스, 그리고 메리 인 더 정크야드의 캔들라브라입니다.

듣다가 라디오 켰는데 좋은 노래 나와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다행이긴 다행인데 이 두 살짜리 아기가 여기 엄마 좀 많이 찰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쯤 아마 태어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뜩이나 또 심란한 밤에 매일 소식을 이 문자죠. 문자를 주셔서 뭐 그날의 이렇게 풍경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좀 다인실들은 사실 좀 병원에서 밤에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거니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락이 지금 잘 만나서 오손도손 또 막 풍경이 떠오릅니다. 2548님은 안녕하십니까? 식자재 납품 기사입니다. 강남역 배달하고 신림동 가는데 피곤하네요. 납품 기사님도 화이팅입니다. 아, 강남역에서 신림동이면 이 시간에 이렇게 막히진 않겠지만 거리상으로 가까운 길은 전 아니라고 보는데 진짜 화이팅입니다. 항상 밤에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이 밤에 정말 조용히 정말 거의 이때 막 그 배송하고 이렇게 또 물건 옮기고 사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밤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새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잖아요. 근데로 의외로 그런 거 생각하면 밤 풍경, 지금 새벽의 풍경은 너무나 고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일 열심히 하면 이야기할 시간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미 참 고생을 해주시기 때문에 또 새 아침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콕처 트윈스의 체리 컬러드 펑크 그리고 엘레노의 윈드쉴드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곡을 소개해드릴 때가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오랜만에 글래스 애니멀스의 음악을 소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꾸준히 많이 틀었던 아티스트가 글래스 애니멀스인데 어느 순간 사실 힛 웨이브스 바로 이 음악이 빌보드 앱에서 너무 성공을 거두어가지고 사실 일부 소개했던 아티스트들처럼 적당히 우리가 모르는 아티스트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팝스타의 음반을 좀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오히려 뭐 잘 안 소개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글래스 애니멀스는 가끔 소개할 때마다 아 이렇게 맞아 이제는 엄청난 스타가 되었지 항상 이런 생각 갖게 하는데요. 그 힛웨이브스에 이어서 계속 꾸준히 많은 음악들을 내놓으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최근에 뱀파이어벳이라는 음악이 나와서 오늘은 또 이 곡을 통해서 2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곡 글래스 애니멀스의 뱀파이어벳입니다. 한 주간 또 좋은 음악, 멋진 음악 찾아서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푸디토리움 김정범이었습니다.

0: 일본 사이타마현의 유명한 라멘집. 맛집으로 소문난 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려면 한 가지는 쉽게 붙는 면발을 사용하는 만큼 음식이 가장 맛있는 상태일 때 손님이 즐겁게 식사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도록 스마트폰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아예 노폰 존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5월엔 스마트폰보다 매일 푸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재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여러분은 지금 파워스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작년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죠. 가장 큰 피해지 중 한 곳인 천년고찰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98%가 불에 타고 본당인 대적광전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전소됐는데요.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환경을 되찾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대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 검게 변했던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초록, 노랑, 분홍, 다채로운 빛깔이 스며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실록의 계절 5월, 절망의 끝에 도달한 새 생명들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자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0: Got it, we don't seem to want it.
1: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펌펀투데이의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21 파일럿의 Stressed Out입니다. 찡구분들이라면 이제 다들 아시겠죠? 30대인 저도 흰머리 너무 나서 매번 새치염색하느라 바쁜데요. 어떻게 보면은 중장년층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흰머리가 최근에는 20, 30대 분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머리카락의 색을 결정하는 모낭 속의 멜라닌 색소 감소가 흰머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노화가 가장 큰 이유지만 젊은 분들에게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 불균형이 색소 생성을 방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흡연,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도 원인이 될 수 있대요. 다 있네요. 흡연,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근데 이 세 개를 뭔가 일하면서 우리가 흡연은 아니겠죠? 뭐 다른 친구분들은. 근데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는 와 이거를 어떻게 좀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흰머리로 고민하는 분들 우선 이 흡연은 금연하시고요. 생활 습관과 식단 관리해보면 좋다고 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달걀, 생선, 견과류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고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운동이나 명상을 하거나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숙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잦은 염색이나 열기구 사용을 줄여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분들 보면은 참 자연스럽게 흰머리 하신 분들 참 멋있을 때가 있잖아요. 세월이 꾸며준 나의 모습 좀 더 자연스럽게 덤덤하게 사랑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아침 뭐 하면서 펌펌 듣고 계신지 듣고 싶은 신청곡과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밤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7: 공익광고협의회.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친구분들의 문자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2893님, 우리 아들이 20대인데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둘 나오더라고요. 나이 든 것 같다고 스트레스 받던데 식단 관리랑 생활 습관 좀 관리하라고 해야겠네요. 저는 흰머리가 몇십 개씩 나서 이젠 염색으로 해결합니다. 징디랑 비슷하죠? 그렇죠. 저는 분기에 한 번씩 셀프로 세치 염색을 하고요. 몇십 개가 아니에요. 석 달 지나면은 약간 군락이 형성이 돼서 하필 또 정수리에만 이렇게 나요. 그렇고. 이제는 뭐 덤덤해지고 나의 뭔가 같이 걸어나갈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716님, 아기 신생아 때 새벽 수유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아기가 만 3살이 넘었어요. 어제 그 아기를 재우다가 저도 너무 일찍 잠들었더니 오랜만에 이 시간에 깨서 라디오를 듣게 되네요. 익숙한 목소리 계속 나오니 너무 친근하고 좋아요. 이 새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종종 이렇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참 뭔가 이 시간에 익숙한 목소리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펀펀투데이도 이제 제가 한 지 거의 3년을 향해 좀 걸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다면, 더 익숙해질 수 있다면 이라는 뭔가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WSG 언어비의 그때 그 순간 띄워드립니다.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5월 14일 찾아주신 분은 이명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징디. 회사를 이직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얼른 적응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어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리고 출퇴근길 버스에서 라디오와 땡튜브를 보고 들으며 다시 일어났더랬죠. 6개월 동안 힘든 일을 했어요. 일이 힘든 만큼 월급이 많거든요. 솔직히 돈 때문에 입사했는데요. 몸은 너무 힘든데 회사 사람들은 어찌나 천사인지 제가 인복은 있나 보더라고요. 몸이 고돼도 주변 분들 덕분에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연 남기는 지금도 출근길에 적어보는데요. 적응을 하니 출근길 설렘도 느끼게 되네요. 이직하고 잘 버틴 나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명호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앞으로도 힘내보자. 허각에 헬로 신청합니다. 회식 때 불렀는데 팀장님이 잘 부른다고 칭찬해준 즐거운 추억이 있는 노래예요.

더각의 헬로우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이명호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야, 허각 씨의 헬로우 부르셨더니 명호님 노래 정말 잘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이 노래 좋아하는데 전 두키 내리면 가능하거든요. 네, 노래방 가서. 명호님 사연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참 덤덤하게 적어주셨지만은 그 일에 적응하느라 또 고생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적응 잘하셨고 결국은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이 힘들게 만드는데 사람은 다 좋은 분들이 곁에 있다라니까 참 복도 많은 분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과 힘내시길 응원하겠고요. 여러분도 언제든 나에게 칭찬을 보내고 싶을 때 목동 익문세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릴게요. 목요일 아침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듣고 싶은 신청곡과 같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4689님,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신랑이 출근 전에 밥 먹고 가라고 미역국 끓여준다고 준비 중인데 좀 걱정되네요. 먹을 수 있겠죠? 그쵸? 에, 신랑분도 또 이렇게 신경 많이 쓰고 일어나서 챙긴다고 하는 건데 한 술이라도 또 가셔야죠. 에, 맛이 없더라도 한 술 꼭 드셔야 돼요. 0209님, 오늘은 딸이 시험이라서 도시락 싸려고 아침 일찍부터 서두릅니다. 그래서 찡디 목소리 듣고 있어요. 피곤은 하지만 고생할 딸을 위해서 맛있게 사주려고 합니다. 찡디가 우리 딸 시험 응원해주세요. 오늘 시험 정말 잘 보길 바라겠고요. 내가 준비한 것들만 쫙쫙쫙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험 딱 가는데 한 첫 한 다섯 문제, 열 문제까지 내가 아는 것들만 쫙쫙 나오면은 이 시험은 기세야. 흐름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기세를 좀 탔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먼저 이주연님의 신청곡 손담비의 투명인간, M스트리트의 For My Love 두 곡 준비해봤습니다.

손담비의 투명인간 엠스트리트의 For My Love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번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1998님 저희 아이가 지난주엔 감기로 고생하더니 이번주는 장염으로 고생하네요. 제가 일까지 하느라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연차 내고 내일은 남편이 연차를 내서 아이를 돌보기로 했어요.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하는 게 정상이고요. 근데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감기를 걸리거나 장염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유행인 것 같아요. 아이들 한 번 걸리면은 그냥 다 같이 조카들도 막 두 번을 지금 두 달째 막 감기 걸렸다가 그게 또 중이염으로 왔다가 계속 고생을 하더라고요. 네. 연차 냈을 때 아이 한번 잘 돌봐주시면서 또 엄마 아빠 이렇게 돌봐주면 금방 날 거예요. 김혜리님, 갓생 살려고 처음으로 5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조금 후회 중인데요. 정신 차리고 라디오 들으며 운동 가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운동하고 멋지게 하루 살아볼게요. 아자아자. 그죠. 아, 좀만 더 잘 걸 괜히 했나라는 후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후회는 일어났다가 고민하다가 다시 잠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때 후회가 더 고통스럽고 오래 갑니다. 혜리님, 앞으로 이 갓생 5시 프로젝트 응원할 거고요. 우리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출석체크 문자 겸 일어났어요. 운동 가요. 지금 뭐예요? 이런 문자들 꼭 좀 남겨주세요. 하하의 너는 내 운명 이 곡 듣고 잉대카솔로 돌아올게요.

0: 이인권의 Fun Today.
1: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 솔. 오늘 잉데카 솔이 필요하신 분은 피곤해요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징디. 요즘 따라 일이 너무 고되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저 남편은 트럭으로 식당에 새벽 납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납품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들어요. 새벽부터 아침까지 일하다 보니 햇빛을 못 봐서 그런가 기운도 없고 우울감마저 듭니다. 이럴 때 남편이랑 똘똘 뭉쳐서 일을 하면 좋으련만 몸이 지치니 말이 곱게 나가질 않더라고요. 둘이 매일 싸워서 차 안에는 냉기만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둘이서 안 싸우고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생활도 곧 적응이 되고 둘이서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되겠죠? 징디, 자꾸만 지치는 제 마음에 잉데카솔 듬뿍 발라주시고요. 잘할 수 있다고 응원 부탁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신 피곤해요님께 선물 챙겨 보내드릴게요. 아, 피곤해요님 사연 소개하는데 많이 지치신 게 느껴져서

저 마음이 참, 네, 저도 무겁고 아프네요. 그쵸, 아무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 새벽에 일어나서 앉아서 떠들기만 해도 쉽지 않은데 막 몸을 움직이면서 새벽 납품 일을 하는 게, 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도 힘든 일이고요. 이럴 때 뭐 적막한 차 안에서 라디오 틀어주시고 이런저런 사연 나오면은 그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위기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가 두 분 다 일 끝나고 퇴근해서 또 저녁 먹을 때 둘 다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 둘 다 이렇게 새벽에 힘들게 일하는 게 우리 둘이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냐.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상기한다면은 두 분 다 공감하죠. 몸이 힘들고 체력 떨어지면은 예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간에 한 번씩 좀 참고 누르고 적응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이서 힘들게 일하는데 너무 마음 다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속상할 때 홈페이지 인대가설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위로도 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멜로망스의 해피송 보내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사연에 공감하고 생각을 이야기하는 소통천재 DJ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뭘 하고 계신가요? 어디에서 펀펀투데이를 듣고 계신지 또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를 보낼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018님, 저는 아침마다 편의점에서 따뜻한 모과차 하나 사서 마십니다. 밖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마시면 더 꿀맛처럼 맛있거든요. 오늘도 버스 기다리며 징디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참 따뜻한 차 한 잔에 이 속도 싹 풀어지면서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을 하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1018님. 8211님. 새벽부터 함께 모여 현장으로 출근하는 우리 팀. 피곤할 법도 한데 늘 웃으며 서로를 토닥여주는 팀원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노곤한 하루하루도 서로 의지하며 버틸 수 있어 참 든든합니다. 지금처럼 오래 함께 웃으며 일하고 싶어요.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신청합니다. 아, 참 복받은 분들이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팀원 모두가 서로를 위하고 고민도 많이 해주고 또 끈끈하다란 증거거든요. 아, 멋진 팀원분들 만나셨네요. 4010님, 새벽 수영 가는 길이에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시크릿의 마돈나 신청해요. 아, 참. 어떤 분들은 일을 하러 가면서 또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고 어떤 분은 또 운동을 하러 가면서 또 문자를 남겨주시고 어떤 문자든 여러분들의 문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4010님도 수영 잘하고 오시고요.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시크릿의 마돈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무난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자꾸 제자리 노리는 이경민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누군가와 싸웠던 예를 보내주시면 우리 이경민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러냐냐냐냐 안녕하세요. 오늘의 기상송 리센드의 러버테크.

리센의 러브어택 듣고 왔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도 친구들 깨워드려야겠죠? 이러냐냐냐냐. 아, 6273님이 징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스브스는 알아줘라. 9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포기는 했습니다. 회사 친구분들만 알아주면 돼요. 아, 예,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예, 친구들만 알아주시면은 저는 그걸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잠시 후에는 이경미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돌아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밤길에서 즐겁다. 단체티는 역시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아,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6: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7: 르노.
8: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9: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0: 그리 이게 뭡니까? 표는 지금 반론하세요.
11: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그저도 있어빌리티하게 바꾼 것뿐입니다.
10: 세상 모든 글을 더욱 있어 보이게 바꿔드리는 시간,
11: 줄거드는 남자.
10: 언제나 목요일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남자,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11: 반갑습니다. 잘하시네 남자.
10: 남자.
11: 잘하시네.
10: 매주 목요일마다 자이로는 절대 빠지지 않잖아요.
11: 절대 빠질 수 없죠. 야. 절대 빠질 수 없죠. 제가 다치지 않는 한 무조건 올 겁니다.
10: 그래서 궁금한 건데, 솔직하게 아침 시간에 네. 출근하기 힘들 때 있지 않아요?
11: 있습니다. 있고 제가 진짜 공교롭게도
10: 네,
11: 제가 이제 라디오로 오는 날. 네. 그 헌터스 작가님이 저를 보셨나 봐요.
10: 아, 네네. 네,
11: 보셨는데 그날 이제 오면서 제 표정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말을 못 걸겠다라고 이제 했다라는 전언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전날에 커피를 이제 많이 마시고 자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10: 그렇지, 또 이런 시간이다.
11: 그쵸,
10: 보니.
11: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얼굴이 막 화가 나 있다고. 저는 몰랐네요 그때.
10: 근데 궁극의 머리를 한 달에 보통 얼마에 한 번씩 자르? 머리가 변하는 걸 본 적이
11: 머리가
10: 없어요.
11: 머리가 레고입니다, 레고.
10: 우리 이거 그냥 꼈다 끼는 거구나.
11: 그렇죠, 똑딱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 개 있어요, 이게. 예, 네. 오늘 그중 한 세 번째 좋은 거 끼고 온 거예요.
10: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거의 뭐 3년 네. 정도 되어 가는데,
11: 그렇죠.
10: 머리 스타일이 변한 적이 길었다거나 짧았다거나 거를 그렇죠. 느낀 적이 없어요.
11: 좀 추천 좀 해주세요.
10: 머리요?
11: 머리요. 요렇게 저기 찡디처럼 하면은 조금 이제 날라리 같을 것 같고.
10: 날라리요?
11: 조금 그 요렇게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예. 네. 네, 재판도 가야 되니까.
10: 아 그러면은 네. 그 법원에 지각한 적은 없어요?
11: 지각한 적도 있죠.
10: 아 그래요?
11: 예. 네. 근데 이게 뭐 사실적으로 그렇게
10: 패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1: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뭐 교통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리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가지고 기다려 달라고 해요.
10: 아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요?
11: 네. 그게 이제 민사랑 형사 좀 달라요. 민사 사건 늦을 때는 상대방 변호사

0: 판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상대방한테 가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하면은 네. 그 사람이 판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뭐 원고 측 대리인 아니면 피고 측 대리인 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재판이 뭐 잘 이루어지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고인 있잖아요.
1: 네.
0: 그 재판받으러 온 의뢰인한테 그 잠깐 이제 그 법정 경위한테 이야기를 좀 해달라.
1: 아.
0: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다려주거든요.
1: 오.
0: 근데 간혹 민사사건에서 좀 상대방이 좀 꼴보기 싫은 변호사일 때 있잖아요.
1: 그쵸.
0: 그러면은 연락 안 받은 척하고 어? 그냥 바로 그냥 진행해버려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1: 그러면은 네. 난 늦어서 진 거예요?
0: 진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이제 종결시키고 가는 사람도 있고.
1: 어? 어머, 어떡해.
0: 아니면은 이제 원고 같은, 원고 대리인이 만약에 안 나왔으면은 이게 세 번 불출석하면은 패소 처리가 되거든요.
1: 어, 그 예전에 한번 기사 많이 났었죠.
0: 그래서 네.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고 가는 피고 대리인도 있는 경우도 있고.
1: 오. 네. 그럼 뒤통수를 친 거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면을 쓸 때 네. 약간 감정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네. 네, 조금 이제
1: 아, 어떤 상황이 기반, 벌어질지 네, 모르게
0: 이성의 기반에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아.
0: 그렇게 쓰시는 게 이제 절차 진행에 있어서 순조로운 부분이 있어요.
1: 오. 네. 야. 그러니까 안 기다려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재판 날짜를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1: 네. 그
0: 이제 뭐 5월 15일로 재판부에서 날짜를 지정을 했는데, 근데 뒤에 보니까 내가 뭐 재판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제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피고 대리인이랑 이렇게 상대방 대리인이랑 협의해가지고 날짜를 바꿀 수가 있어요.
1: 네네.
0: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바꿔줘요. 동의를 안 해줘요.
1: 돌아가. 그러니까 안 돼.
0: 예, 동의를 해주면은 그냥 이제 날짜가 거의 변경된다 보시면 되고
1: 아.
0: 동의를 안 해주면 나 혼자 내는 거예요.
1: 아.
0: 동의 없는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판사가 결재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예, 이런 게 또 있습니다.
1: 오야 이게 그냥 큰 의미 없이 물어봤는데 진짜 재밌는 정보를 또 알게 되었네요. 네. 어, 고맙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친구들이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바로 하나씩 만나볼까요?
0: 네. 5721님이 TV에서 이경민 변호사 실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목소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서 긁힙니다 저는. 나쁜 건 아니지만 목소리랑 얼굴이 너무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예, 잘생겨서 오늘부터 찐팬하겠습니다. 제가 본 변호사 중에 제일 예 잘생긴 것 같아요.
1: 아, 왜 이렇게 좋아해요?
0: 예, 아, 숨길 수가 없네요.
1: 아니 이거를 본인이 쑥스러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들 못 보셨지만은 입이 찢어질 듯 웃어갖고 말을 못한 거예요.
0: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 아니 저희가 거의 매주 우리 이경희 변호사 잘생겼다는 문자가 와요.
0: 오, 감사합니다.
1: 이야, 혹시 직원분들을 동원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좀 생기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0: 지금 매주 몇 번 정도 왔죠? 한 달 됐나요?
1: 한 달 돼가고 있어요.
0: 그럼 이제 직원들이 더 이상 못 보낼 것 같고
1: 아, 이미 한 바퀴 돌았구나.
0: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는 못 보낼 것 같고 예, 하여튼 잘했어요?
1: 예. 아, 그래도 또 제일 잘생겼다고 해주셨는데 오칠이 예. 하나님에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0: 예, 일단은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하지만 또 이제 객관적이시라고 느껴지는 게
1: 네.
0: 목소리가 또 나쁜 건 아니지만
1: 그렇다. 아.
0: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좋지는 않다 소리잖아요.
1: 아. 네,
0: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목소리. 그 부분까지도 객관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경 변호사 목격담이 있으면은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공예구사님이 변호사님 친구랑 뉴스를 보다가 법 왜곡죄란 단어를 들었어요. 친구가 막 아는 척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쟤는 저걸 어떻게 알았지 싶었거든요. 법 왜곡죄가 뭔지 전문가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0: 예, 이게 그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던 부분이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법 왜곡이라는 게 말 그대로 법을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을 했다. 뭐 아니면은 뭐 증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적용시켜서 결국 이제 불리하게 판결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논란이 좀 많았어요. 예, 통과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잡음이 있었고 어쨌든 통과는 지금 된 상황이고.
1: 네.
0: 근데 조금 이제 좀 뭐 앞으로 이제 적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은 뭐 시행은 된 상태고 아직 적용이 된 케이스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검사나 판사가 이런 거를 사건 처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조금 자의적으로 이 증거라든지 법 적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검사나 판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1: 아.
0: 그런 이해 그런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법을 왜곡했다라고는 누가 판결을 내려요?
0: 그것 또한 다른 이제 결국
1: 아, 다른
0: 그렇죠. 다른 수사 기관 아니면 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죠.
1: 그러니까 네. 한 번 더 공정하게 보겠다.
0: 그렇죠.
1: 아. 네. 야, 이런 것도 법 왜곡죄라는 건 전 처음 들어봤는데.
0: 그렇죠.
1: 어.
0: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죄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은데
1: 네.
0: 근데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0: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친구 참여 재판으로 돌아가 봐야죠. 지난주 어떤 사연이었죠?
1: 네, 팀원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 아이디어를 냈는데 팀장님이 위에 보고를 할 때 나의 기여도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팀 프로젝트로만 발표해서 억울하다는 사연이었는데

0: 맞아 그때 그랬어요.
1: 여기까지입니다.
0: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았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네. 아직 부족한 DJ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톤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어른, 팀장, 부장 네. 똑같아요. 아~ 부장님도 부장이야. 팀장도 팀장이야. 네. 회장도 회장이야. 약간 이건 저의 불찰입니다.
0: 그런데요. 네. 아 중간에 이제 또 나이대의 톤은 또 끼워 넣으셔야 되겠네요.
1: 이제 또 그거는 또 연구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계속 이제 또 노력을 네. 해봐야죠.
0: 다시 학원 한번 갑시다.
1: 아, 좋아요.
0: 사교육 도움을 받아야지.
1: 자, 8538님이 네, 네.
0: 사연자분 잘못 위에 보고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어떻게 샷아웃하나요? 팀은 하나죠. 야, 원팀.
1: 그렇지. 원팀.
0: 원팀. 오. 좋네요.
1: 이것도
0: 네.
1: 맞는 말이긴 해요, 사실.
0: 그렇죠.
1: 하나의 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좋은 그림이 아니거든요.
0: 맞아요.
1: 9056님. 팀원이었던 시절엔 저도 사연자분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팀장이 되고 나니 그 생각이 참 철없는 생각이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 팀 회의를 거치는 과정은 모두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취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여도가 큰 팀원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할 줄 아는 팀장의 안목도 필요합니다. 물론 프로젝트 종료 후 결과가 좋았다면 그 공을 팀원들에게 돌리는 팀장님의 센스는 필수입니다.
0: 이 9056님의 이 답변이 사실 거의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게
1: 맞아요.
0: 왜냐하면 팀원도 해보셨고 팀장도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팀원이었을 때는 조금 이제 내가 진짜 잘했는데 왜 이게 드러나지 않지?
1: 왜 날 안 알아봐주지?
0: 이런 느낌이 날 것 같고 근데 팀장이 되고 보면은 이런 것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취합해서 가는 그런 거를 이제 팀장으로서 이제 느꼈으니까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끝났습니까? 후토크?
1: 네. 3417님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0: 예. 3417님 팀장님 잘못으로 근데 잘 돼도 못 돼도 팀장님 책임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이것도 맞습니다. 네, 팀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이 책임을 또 안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팀장의 덕목과 센스로 공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은 네. 뭔가가 잘못됐을 때 본인이 막아주는 것도
0: 팀장의 역할이다.
1: 근데 여기서 갑자기 팀장이 사실 제가 그랬어요.
0: 아, 그런 목소리 톤 아니잖아요.
1: 제가? 제가 실수를 한 겁니다. 이러면은 예. 누가 그 팀장을 따라가냐고.
0: 그렇죠, 그렇죠.
1: 팀장 잘못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이 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팀장이 어쨌든 책임져 줄 거다.
0: 맞아요.
1: 이건 팀원들에게 믿음을 좀 주는 부분도 있어야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자, 이렇게 친구 배심원 분들의 의견을 다 만나봤으니까요. 우리 이경민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의 선택은?
0: 제 선택은 팀원에게 빨간 줄을 긋겠습니다.
1: 자, 이유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0: 만약에 팀장님이 이 아이디어를 팀장님이 낸 것처럼 해서 일 처리를 했다면 네. 저는 그랬으면 무조건 팀장님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1: 네.
0: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팀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회의도 했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1: 네.
0: 결국 이제 팀의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다라는 취지로 갔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비춰봤을 때는 당연히 회사가 이렇게 팀 단위로 운영이 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 팀원 입장에서도 아 좀 지나고 나면 지금은 자기 잘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네,
0: 내 기억은 조금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럼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또 부각을 시키면은 또 그런 부분도 하나의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든요.
1: 아.
0: 팀 위주로 가신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팀장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뭐 의사 합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신 부분을 잘한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1: 결국 팀은 하나다라는
0: 네.
1: 의견에 조금 더 힘을 그렇죠. 실어주신 거네요.
0: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줄거드리는 남자 어떤 코너인지 설명하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줄거드리는 남자는 있어 보이는 한 줄을 만들고 싶을 때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와 찡디가 붉은 펜 선생님이 되어서 온갖 방법으로 그를 있어빌리티하게 첨삭해 드릴 테니 찾아와 주세요.
1: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목요일 코너 줄거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남기시거나 지금 바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을 그어드릴 분은 서하맘 님입니다. 우리 집에는 선생님 사랑단 7살 이서하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서하

0: 엄마 말은 죽어도 안 들으면서 선생님 말씀이라면 끔뻑 죽는 어린이에요.
1: 엄마, 선생님이 나 시금치 잘 먹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시금치 많이 먹고 선생님처럼 멋있는 공주님 될래요. 죄송합니다.
0: 아니 이런데 왜 내 팀장 톤에만 이걸로
1: 청취자분들이 조금 이어폰을 뒤로 빼시는데 네. 이렇게 좀 하셔야 될까요? 소리를 낮추시는지.
0: 제가 사정사정 하면서 시금치 한입 먹이려고 온갖 고생을 했을 때 본 척도 안 했으면서 유치원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아주 이 세상 시금치를 다 박살내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 엄마, 나 구탱 선생님이 체육회 선물로 주셨어. 공부 완전 열심히 할 거야.
0: 학습지 선생님에게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문제지를 푸는 걸 보면서 참 잘됐다 싶긴 하지만 혼자서 숫자 알려주려고 고군분투하던 저의 씁쓸한 과거가 생각나더라고요.
1: 엄마, 엄마, 나 피아노 선생님이랑 같이 찾는데 엄청 재밌었어. 나 선생님 너무 좋아.
0: 7살 여자애가 누가 그렇게 웃어요?
1: 나 너무 힘들어.
0: 피아노 배워보겠다고 가더니 역시나 피아노 선생님이 너무 좋은 우리 서아는 피아노 치는 것보다 선생님 만나러 학원 갈 시간을 못 빠지게 기다리더라고요.
1: 엄마, 엄마, 이거 봐라. 나 선생님들 주려고 그림 그리고 편지 썼어.
0: 자, 선생님 바라기인 우리 서아 어버이날은 쿨하게 패스했으면서 스승의 날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듣고 와서는 선생님들 드리겠다며 스케치북에 그림이랑 편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적었더라고요.
1: 엄마, 엄마도 여기 한 줄 써.
0: 그러면서 저보고도 한 줄 적으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선생님들을 편지에 한 줄 남기라고 하는데 우리 서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멋진 한 줄이 필요해요. 두 분께 부탁드려 볼게요. 사연 보내주신 서하맘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예, 아 오늘 이거 좀 연기는 예. 너무 덥네요. 부끄러운가?
0: 갑자기
2: 땀이
0: 톤이 확 내려갔어요.
2: 제가 너무 예.
0: 자 이제 괜찮아요. 이 너무 이 톤을 예. 예, 나름 잘 살렸다. 학원이, 듣는 분들은 예. 서아가 어떤 친구인지 예. 이게 싹 그려졌을
2: 그죠,
0: 거예요.
2: 그죠. 학원이 필수적입니다. 학원 가야 될 것 같아요.
0: 아니 이게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요맘때 친구들이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잘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2: 맞아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유치원 때 제 그때 담임 선생님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선생님 이름도 기억이 나고 얼굴도 좀 약간 기억이 나는 것 같고
0: 어렴풋이 기억나죠.
2: 네, 기억나요.
0: 저도 그런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뭔가 이제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0: 맞아요. 네. 야, 그러면 선생님한테 혹시 편지 써본 적은 있어요?
2: 있었겠죠 옛날에. 그래 있었고 저도 선생님한테 받았던 기억이 나는 게 네. 제가 이제 그 진주 교대 부속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교생 선생님들이 교대에서 실습을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뒤에 이제 커서 이제 어떤 개념이었는지를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0: 네.
2: 왜 나는 교생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뒤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니 뭐 어느 날 시범 수업도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써준 카드가 있더라고요. 카드를 보니까 뭐 그 경민이 너무 이제 착하고 이렇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안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러워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말을 못 걸었거든요.
0: 네,
2: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대화를 많이 못 해본 게 너무 아쉽다. 이렇게 써주신 게 지금도 이제 진주에 가면 있거든요.
0: 그때는 쑥스러움이 좀 많았군요.
2: 맞아요. 그때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0: 근데 어쩌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2: 모르겠어요.
0: 지금 성격이 완전 쑥스러운 모습은 제가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2: 아니, 방송하고 집에 가서 많이 쑥스러워합니다.
0: 아, 그래요?
2: 네, 그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0: 좋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서아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을 가득 담은 이서빌리티한 한 줄을 만들어 봐야죠. 저부터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내일 우리 선생님들에게 갈 거잖아요.
2: 예.
0: 그리고 내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날 4행시 준비해봤습니다. 운 던져주세요. 슬쩍 어버이날은 넘어가고
2: 승
0: 난리치면서 스승의 날을 챙긴다는 우리 서아 의리 없는 딸처럼 보이죠? 날마다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기분 네. 좋아하시지 않을까.
2: 아니 진짜 이 두 문자 따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 진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0: 자 우리 이경민 변호사의 한 줄 한번 들어볼까요?
2: 저는 뭐 어쨌든 선생님에 대한

0: 이런 은혜, 감사, 사랑. 사실 진짜 우리가 이제 수치화 시킬 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 없죠.
0: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떠올려 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1: 뭐요?
0: 아, 이거는 우리가 뭐 카드를 써도 이거는 우리가 한도 초과가 돼도 상관이 없다. 네. 그래서 노래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도 초과, 한도 초과, 내 마음은 한도 초과야. 이 대성씨 노래가 있습니다. 한도 초과.
1: 알아요.
0: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1: 야, 이거 괜찮은데요?
0: 한도 초과, 한도 초과, 우리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쓰고 마시는 깨끗한 물 한 모금이 간절한 곳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심각한데요. 식수난과 위생문제, 식량 위기까지 겹치면서 건강과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죠. 이런 국가들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생활 실천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물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줄 희망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미치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4: 카페24 프로.
3: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4: 카페24 프로.
3: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4: 아, 카페24 프로.
3: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5: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우리말 지킴이.
8: 후비다와 호비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바른 문장일까요? 정답은 모두 맞습니다. 후비다 또는 호비다, 틈이나 구멍 속을 긁거나 돌려 파내다, 일의 내막이나 비밀을 드러나도록 깊이 캐다를 뜻하는데요. 두 단어 중에 후비다

0: 단어를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후비다만 맞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둘 다 맞습니다. 다만 후비다가 호비다보다 센 느낌을 주는 단어인 것이죠. 이와 같은 예로 졸졸보다 큰 소리는 줄줄, 꼬물꼬물보다 큰 움직임은 꾸물꾸물 등이 있습니다. 모두 어감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죠. 후비다와 호비다 모두 쓸 수 있는 표현이니 편하게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경민아, 펀펀 우는 거 즐겁지?
1: 그럼 당연하지. 근데 왜 물어봐? 왜 물어봐? 내 이번 책임자.
0: 날 속상하게 만든 사람, 날 힘들게 만든 갈등 상황들 모두 다 내 기분 상해죄로 고소합니다.
2: 빨간 줄 거드는 남자.
3: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매일이 목요일이길 바라는 변호사 이경민입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난 사연을 보내주세요. 제가 누가 더 잘못한 건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 목요일 코너 줄거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빨간 줄 거드리는 남자 버튼 네가 눌러! 닌 사연 소개해 볼게요.
0: 지난주였어요. 집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서 있는데요. 한 꼬마가 할머니 손을 잡고 달려오더니
1: 안돼! 안돼!
3: 볼륨을 낮춰주세요. 죄송합니다.
0: 좀 뒤로 가서 해도 되잖아요. 아니,
3: 제가 뒤로 갈게요. 예.
0: 깜짝 놀라서 왜 그런가 쳐다보니 뒤로 가라고 했잖아요.
1: 예, 예. 내가 눌러야 되는데 내가
0: 아파트가 떠나가라 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아이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자기가 눌러야만 직성이 풀리는 꼬마 아이였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으면 되잖아요. 아이가 하도 우니까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아이를 달래겠다고 한마디 하셨는데요.
1: 아줌마가 나빴네. 할머니가 때려줄게. 뜨치! 뜨치!
0: 이 말을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물론 할머니께서 절 진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꼬마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건 알지만 욕먹은 저는 무슨 죄예요? 꼬마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냥 집 가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저는 졸지에 아이 울린 대역죄인이 됐고요. 심지어 더 화나는 포인트는 저 아줌마도 아니에요. 에이, 이게 맞는 건가요? 기분이 나쁜 제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할머니와 꼬마 아이가 잘못한 건가요? 딱 정해주세요. 네, 사연 보내주신 버튼 네가 눌러 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3: 예.
0: 아, 정말 억울한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3: 그렇죠. 그
0: 마지막에 우리 이분 아줌마도 아직 아니에요.
3: 그러니까요
0: 할머니가 이 실수를 예. 좀 몇 번을 하신 거예요.
3: 그러니까요.
0: 지금
3: 아줌마 아닙니다.
0: 우선 앞에 나왔던 내용은 그 뒤에가 더 화가 나는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3: 그렇죠.
0: 우선 이제 구성상 예. 대부분은 예.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늦게 도착한 아이가 자기가 누르고 싶었다고 못 눌렀다고 막 우는 상황이었어요.
3: 예, 예.
0: 그리고 여기서는 할머니의 대처가 조금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기도 하고요.
3: 예, 예.
0: 어떻게 보셨어요?
3: 근데 사실 아이가 이렇게 누르고 하는 거 저도 몇 번 같이 타서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0: 네.
3: 근데 보니까 이제

0: 그 나이 때는 애들이 진짜 누르려고 해요.
1: 맞아요.
0: 자기가 이제 그거를 이제 눌러야만 좀 직성이 또 풀리기도 하고
1: 불도 딱 들어오고.
0: 예,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상황이 더 버라이어티하게 벌어져서 그렇지.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종종 우리들이 처하는 것 같아요. 특히 보호자들이 아이를 통해서 막 부탁을 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너 자꾸 이렇게 뗐으면은 저기 있는 저 아저씨가 이놈 한다.
0: 맞아, 아저씨는 가만히 있는데.
1: 그럼 이제 해달라고 던지는 거잖아요. 이놈 해달라고. 아, 이거 받아줘 하고 던진 거잖아요.
0: 아, 자기는 악역 안 하고 악역을 그, 해달라고 던지는 거네.
1: 그렇지. 왜냐하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저 아저씨가 낯설고 예. 애가 또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이렇게 주고받는 합의라는 게 있는데 할머니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끝냈으니까.
0: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육아를 하는 분들 중에 이런 건 되게 많네요. 그 어머니가 결국은 이제 뭐 여기서도 지금 저 아저씨가 이놈 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또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인사 시킬 때
1: 맞아요.
0: 안녕하세요 해야지 이러면서 결국은 본인이 인사하잖아요.
1: 맞아요.
0: 본인이 인사하잖아요.
1: 아, 맞다. 네. 맞다.
0: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해야지. 아. 안녕하세요.
1: 맞아요.
0: 네, 본인이.
1: 그럼 이제 또 이것도 네. 주고받아야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0: 우리 인간이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그치. 아.
0: 어머니가 하신.
1: 그러니까 이게 다 합의 네.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안 맞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네. 거예요. 네. 그러면은 4살 꼬마 아이의 엘리베이터 버튼 독점
0: 예.
1: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보다 더 어린 동생이 있다 이러면은 양보를 해야 되는 거겠죠?
0: 아, 그렇죠. 엘리베이터 이거 이제 누르는 재미가 이제 그때 느끼기 시작했을 거니까. 우리는 사실 뭐 감흥 없잖아요.
1: 예, 저는 뭐
0: 그렇죠.
1: 눌러주면 편하지 뭐.
0: 그러니까 이 네 살 꼬마 아이도 뭐 자기보다 어린 동생 있으면 누르게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이 나이 때는 당연히 이런 거를 좀 뭐 이건 촉감 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버튼 그렇죠. 눌리는 그런 좀 재미인가요?
1: 그렇죠. 그 느낌과. 불이 들어오는 거를 좀 신기한 것 같아요.
0: 근데 우리가 이거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청취자 중에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써주실 거예요. 인관아 여기 어떤 느낌이에요? 대답을 해드려야지. 그러면서 아, 써주실 거예요.
1: 그럼 이제 또 그것도 맞춰갖고 네, 또 해야 되는 거고.
0: 어머니도 써주실 겁니다.
1: 자, 지금 이제 이 사연의 한 80% 차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0: 네.
1: 뒤에 부분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0: 네.
1: 아줌마 아닌데 이 할머니의 발언 이거는 그 자리에서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0: 그렇죠. 할머니가 그렇죠. 우리가 특히나 이제 아줌마라는 발언이 이게 사실은 진짜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말 들으면 좀 많이 억울할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저는 당장 지금이라도 가서 사과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게 마트 같은 거 내려갈 때 에스컬레이터가 길잖아요. 네. 그 애들이 타면은 이제 카트에 타면은 반대로 타 있으니까
0: 예, 예, 예.
1: 뒤에 사람 눈이 마주치잖아요.
0: 예, 예.
1: 이 경우가 다르대요.
0: 어떤?
1: 그래서 이제 인사해야지란 그런 건데 예. 앞에 붙는 게 아저씨 봤으면 인사해야지라고 하면은 내가 아저씨인 거야.
0: 아 예예. 예.
1: 근데 만약에 좀 동안이고
0: 예.
1: 잘생겼잖아요.
0: 예.
1: 형아한테 인사해야지. 이게 표현 하나로 극과 극이 나뉜대요.
0: 야, 진짜 세상 왜 이렇습니까?
1: 이 단어 하나에 우리가 예, 이렇게 예.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0: 그렇죠. 저는 근데 요새 상처받지 않아요.
1: 왜 아저씨?
0: 저는 찐 아저씨 나이니까.
1: 네,
0: 옛날에는 진짜 뭐 삼촌이라고 하는 것도 헉했죠.
1: 네,
0: 왜냐면 형 같은데 나는.
1: 전 이제는 삼촌만 해줘도 좋아요.
0: 네, 근데 이제 아저씨 이러면은
1: 아직 결혼도 아직 못했는데
0: 아저씨지 뭐 이런 생각 들어요.
1: 그래 이제 뭐 인정할 때도 됐지만은 누가 그렇게 내가 먼저 얘기하고 말지 누가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은 이게 상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0: 상처가 될 수 있죠.
1: 자, 그러면 이 사연에서 누가 잘못해서 빨간 줄이 그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민의 선택은?
0: 제 선택은 할머니와 꼬마 아이에게 빨간 줄 그겠습니다.
1: 자, 이유 한번 듣고 싶어요.
0: 일단은 저는 이제 뭐 할머니가 이렇게 때려줄게 떼찌떼찌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뭐 나는 이제 그냥 엘리베이터부터 아무 생각 없이 눌렀을 뿐인데 아이가 못 누르게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혼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할머니가 대신 혼내주는 그런 이제 무고한 상황이 돼서 이 부분은 뭐 이제 조금 할머니가 좀 선을 넘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줌마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1: 네,
0: 그럼 나는 이제 이 부분까지는 사실 이제 듣지 않아도 될 말까지 들었어요.
1: 그렇죠.
0: 우리가 처음 잘못을 하면 검찰에서도 한번 기소유예라고 해서 선처를 해주거든요.
1: 한번 봐주는 거죠.
0: 그렇죠. 초범인 경우로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할머니는 이 떼찌떼찌라고 하면서 잘못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선처를 해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아줌마라는 표현까지 썼다.
1: 네,
0: 이건 재범입니다. 재범.
1: 그렇지. 네,
0: 그래서 이건 선처가 안 돼가지고 할머니한테 빨간 줄을 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0: 시스타의 푸시푸시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찡구 참여 재판인데요. 주유권 다툼님이 보내주셨어요.
1: 찡, 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찡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에게는 자동차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와 저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는데요. 주로 아내 웃지 마요.
0: 아니, 주로 아내는 시작을 하고 왜 사과라는 거예요?
1: 주로 아내는 주말에만 자동차를 사용하고 저는 평일에 출퇴근용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아이랑 내 친구들이랑 맛집 다녀올게. 내가 써도 되지?
1: 오오오, 나는 주말에 원래 잘 안 쓰니까 여보가 편하게 써.
2: 땡큐.
1: 그렇게 아내는 주말 이틀 동안 아이랑 아내 친구들이랑 맛집이랑 하플, 카페에 다닌다고 엄청 바빴습니다. 아내가 다녀온 후 제가 자동차 셀프 청소를 하려고 주차장에 가보니 차가 먼지로 가득하고 또 제가 가득 채운 기름이 빨간불인 거 있죠? 어이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올라와서 아내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 아니, 잘 다녀오라고 할 땐 언제고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
1: 왜 화를 내는지 몰라? 기름은 오면서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월요일에 출근할 때 샀을 것 뻔한데 그거 미리 못 채워!
2: 피곤해서 그랬다. 피곤해서. 아휴, 나 같으면 지금 내려간 김에 그냥 주유하고 왔겠다.
1: 이렇게 서로 화를 내다가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님, 기름 넣으라는 말이 잘못된 걸까요? 월요일 아침에 주유해야 하는지 모르고 나갔다면 저는 분명 지각을 했을 텐데요. 아내는 이 시간에 주유 다녔으면 됐겠다며 오히려 화를 내는데 누가 더 잘못한 건지 빨간 줄 그어주세요.

0: 사연 보내주신 주유권 다툼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같이 나눠서 사용하는 부부의 사연이었는데 네. 아내분이 주말에 차를 너무 막 사용한 것 같아서 네, 예. 남편분은 기분이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뭐 맛집도 가시고 핫플도 가고 카페도 가고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요랬으면 나머지 시간 자유 시간을 가지셨다는 건데
0: 그렇죠.
1: 좋았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남편
1: 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아내랑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이 좋은데.
0: 어허.
1: 오, 그렇죠. 여럴 수도 있지 않나.
0: 그 포인트를 굳이 또 집어낸 걸 보면은.
1: 예. 예. 아 이거 듣는데 큰일 났네.
0: 예. 그러면은 그 부분 주말 동안의 자유 시간 부분도 저희가 봐야 되고.
1: 예.
0: 여기서 또 하나는. 세차까지도 관리 자체를 남편분이 하는 것 같다.
1: 주로 하시는 것 같네요.
0: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1: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차에 대한 조금 애정이 남편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좀 본인이 셀프로 또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차를 막 이렇게 다루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주유를 해놓지 않은 거 이 부분에 있어서 남편이 조금 민감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우리 친구 배심원 분들 우리 이경민 변호사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1: 어 저 아직 이야기 안 했는데.
0: 이게. 아 그래 지금 한 거 아니었어요?
1: 지금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0: 아, 그, 죄송합니다. 그럼 네.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1: 저는 이 의견 네. 이거 하나로 정리할 거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뭐가 준비된 게 있군요.
1: 아 이란과 미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0: 네
1: 주가 죄송합니다. 주유 가격
0: 네.
1: 오른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1: 주유비가 오른 거. 아유 요새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0: 기름값이 올라간 포인트를 네.
1: 그 부분만 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의견 드릴게요.
0: 어~ 네.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참작을 해야 돼요.
1: 네. 저는 그게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 세 가지네요. 지금 비싼 기름값 네. 그리고 아내분이 아이를 데리고 주말 내내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자유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차나 차 관리는 남편분이 한다라는 거.
1: 예.
0: 세 개를 중점으로 두고 지금부터 사연자, 아내 둘 중 어떤 분에게 빨간 줄이 그어져야 할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구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다음 주에 판결을 내려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오래.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0: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6: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앞서 소개한 주유권 다툼님의 사연은 오전 7시까지 찡구 배심원분들의 의견을 더 받아보겠습니다. 찡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주에 이경민 변호사가 판정을 할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찡구 배심원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아,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예. 다음 주에 만나야죠.
7: 네, 예, 감사합니다.
6: 친구들이랑도 인사하시죠.
7: 네, 어쨌든 5월이 가정의 달이고 특히나 이제 어버이, 아니 저기 스승의 날이 네. 얼마 안 남았었습니까? 내일이니까 스승의 날에 이제 스승님한테 이렇게 좀 감사했다 이런 부분도 좀 보내보시고 요새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6: 맞아요. 네,
7: 이번 주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주말에 요새 날씨가 좋은 만큼 날이 좋다면 나가서 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네, 자 오늘 끝곡은요. 오. 곡이 바뀌었네요.
7: 네.
6: 김현철의
7: 예.
6: 왜 그래?
7: 제가 오늘 많이
6: 아니 이 곡을 예. 예, 저희가 선정하게 됐고요.
7: 그러니까 저게 지금 PD님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신 아니, 거죠?
6: 굳이 뭐 예.
7: 예. 여기 제작진의 뜻.
6: 예. 예. 자 다시 한번 김현철의
7: 왜 그래?
6: 왜 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예,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7: Amazing,
6: I love you,
7: so much,
6: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돌아온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에어니플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1: 와우
3: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프레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장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6: 뉴바옴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말랑말랑한 촉감 때문에 이름도 말랑이라고 붙여진 장난감이 있죠. 요즘에 그 말랑이에 어른들이 더 열광한다고 하네요.

힘들거나 화가 날 때 혹은 불안할 때 말랑이를 계속 쥐었다가 놓는 반복적인 행동은 몸의 긴장도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손 안에서 느껴지는 말랑하고 포근한 느낌을 우리의 뇌가 아 편하네 라고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이제 초딩들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남녀노소 불문 말랑이를 손에 쥐고 쪼물딱거리는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왜 옛날에 우리한테는 그거 있었잖아요. 뽁뽁이. 그 에어캡 터트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요즘은 말랑이로 한 단계 진화했네요. 뭐 웃어? 아무튼 스트레스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든 해소해보려는 우리 어른이들 오늘도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자 일단 저도 감자빵 말랑이를 손에 쥐고 시작해봅니다. 들려? 어떻게? 터져버렸어. 김영철의 파워 FM 터져도 괜찮아? 김영철입니다.

0: 여행 스케치 왠지 느낌이 좋아로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아, 8932번님이 원래 초록색 망고 말랑이인데 계속 쭈물쭈물하다 보면 노랗게 익는 신기한 말랑이 됐어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니까 망고 말랑인데 망고 색깔 그 이제 우리 노리끼리한 노리 주황색 같은 것도 있고 푸릇푸릇한 것도 있고 이거 지금 신기하네요. 그죠? 이렇게 저 만지고 있는데 이선희님은 저희 아이들도 말랑이를 엄청 많아요 집에. 처음에 쟤는 그런 거 왜 했는데 저도 만져보니까 이게 촉감도 좋고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들에게 말랑이 추천합니다. 저도 사무실에 하나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저도 방송국에 놔두고 아니면 차에 하나 있어도 괜찮겠다. 그죠? 한 번씩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한 몇 분 정도. 1251번이 문방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말랑이 종류들 정말 많이 나오고 제품들도 잘 나가요. 이제 우리가 다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그죠? 여기 이제 취향이 아무래도 좀 나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푹신한 쿠션형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슬라임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걸 또 좋아하고 다들 또 선한 촉감이 다르다고 하니까 아무튼 각자 취향에 맞는 말랑이 쪼물딱쪼물딱 대면서 스트레스 푸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금목걸이 엉망이 권진영 씨와 그러면 안두에 함께 할 텐데 목요일에 만나도 금요일에 만나도 언제나 반가운 엉망이 이따 4부에 모셔보기로 하고 2부에서는 스타 문학 강사 김재만 선생과 즐거운 문학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여러분 응원할게요. 응원. 자, 향긋한 차 한 잔 준비하셔서 분위기 잡아주시고요. 좋아요. 차 한 잔 땡기죠. 저 물 한 잔 마시면서. 자, 일단 오늘 철팔부터 준비한 선물이 단백질면, 멜라토닌 허브차, 세정 롤티슈, 화장품 세트 있고요. 문화 선물이 있습니다. 연극 마트로시카 관람 티켓인데요. 발군의 연기로 선보이는 손종학, 윤재문, 정석용, 조희봉, 태양호를 더불어서 TV와 무대를 넘나드는 라이징 스타 신성하, 차선우, 박선호까지 대체 불가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신예와 베테랑 배우들 총 출동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철가로도 문화선물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자 고릴라 보는 라디오 켜놨습니다. 보이죠? 너튜브는 에라오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 언학임 아시죠?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대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같이 달려라 아니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두잠.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0: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철가루 여러분, 노래강시 콩콩 아니 노래강사 준비 중인 저는 슬기슬기 박슬기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1, 2 다같이 서야 서야 꼬물꼬물 돌아떴다 파 어라 얼라리오. 그렇죠, 텐션 끌어올려. 자, 흥 잔뜩 올려. 우리 철가루들을 위해 선물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4: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칠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칠비김치, 쑥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세트, 햅쌀 밥맛을 그대로 미락에서 특허받은 진공쌀통, 한국 쉘 석유에서 프리미엄 엔진오일 쉘 힐릭스 울트라,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를 드립니다.
3: 지금까지 흥세러데이의 진기명기 신기방기 슬기슬기 박슬기였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내 맘이 한 번 최애에서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Waiting for you!

출근길 친구.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어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형형색색 다양한 연등 물결을 만날 수 있는 연등회가 열립니다. 연등회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약 1200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문화축제인데요. 2020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대표 행사인 연등행렬은 16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동국대학교를 출발해 조계사까지 화려한 연등행렬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행렬 후에는 종각사거리에서 모두 함께 강강술래와 음악공연 등을 즐기는 대동 한마당이 열리는데요. 행사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뿌려지는 꽃비 연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행사를 위해 이 기간 종로 일대 교통통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우회 운행되고 통제 구간 내 버스 정류장은 임시 폐쇄됩니다. 또 세종대로 사거리, 흥인지문, 장충단로 등 시내 주요 도로도 구간별로 단계적 차량 통제가 이뤄진다고 하니까요. 방문 예정이라면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유통기한이 지나 마요네즈는 바로 버리지 말고 청소할 때 사용해보세요. 먼저 주방 후드 아래 벽면이나 타일 틈새에 눌러붙은 기름때 제거에 효과적인데요. 기름때 부분에 마요네즈를 얇게 바르고 20분 정도 뒀다가 닦아보세요. 마요네즈 성분이 기름때를 싹 녹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목 식탁에 생긴 물자국이나 열 자국도 없앨 수 있는데요.

마요네즈를 소량 바른 뒤 15분 두고 마른 천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면 됩니다. 다만 원목 가구는 변색 가능성이 있으니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먼저 테스트 해보시고 활용해보세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였습니다.

0: 편 잘 다녀와. 운전 조심하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지금처럼 저희 곁에 지켜주세요. 자, 지금 우리 운전하는 남편분께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나요? 아, 아버님 장흥 가는 거 우리 라디오 사연 나왔어요 지금. 예. 아내분이 9836 예, 문자 준 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 팔순.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저도 엄마 이제 칠순 때는 아무 그때 뭣도 몰랐고 팔순 되니까 이 건강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도 막 생각이 나고 분주했던 생각이 나서 오늘 여행 잘 다녀오시고 또 잘 모시고 네. 두 분께 또 멋진 추억 드리고 3583번님 철업디 33주차 임산부입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서울까지 편도 60km 왕복 120km 긴 출퇴근길에 오르다 보니 철파임 없으면 안 돼요. 저의 출근길 단짝 철파임 오늘도 응원합니다. 아 저의 아침 출근길 우리 베스트 프렌드 베프. 와 왕복 120 대단합니다 우리 3584번님. 아, 거의 뭐 진짜 7시 지금 한참 듣고 계시겠네요. 그냥 넘어오고 있겠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3584번님 우리 매일매일 만나요.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면 JCDM에서 꽃단면 세트 드리고요. 7시 17분 20초 딱 지나가고 있네요. 자 날씨 오늘 쨍하겠죠? 경화 박경화 리포터.
1: 안녕하세요 철업디.
0: 네 박경화 리포터 오늘도 날씨 좋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쨍합니다.
0: 쨍한 날씨 들어볼게요.
1: 네 오늘도 쨍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은 가끔 구름 많겠고 더운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가 29도, 대구가 27도로 어제보다 오르겠고 낮에는 덥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겠는데요. 이런 초여름 날씨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4도입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자 우리 33주차 임산부 지금 3584분님 가고 계시죠? 좀 더 힘을 내라는 의미로 트와이스의 Shut up 듣고 빵내 빵야도 Shut up.

나이 띠띠 군 나이 띠띠 개운 아침 모르면 너무해 너무해 나이 띠띠 아 군 나이 띠띠 아

0: 멜라토닌 나보자. 아, 백화점 상품권 깜짝 반짝반짝.
1: 이 코너는 의사가 만든 멜라토닌 허브차 나이티와 함께합니다. 의사들 정말 대단하네, 대단해. 오늘 도전할 체육가루는 연우야, 연우야, 김연우.

0: 연우님인데요. 삼남매가 돈을 모아서 어머니 크루즈 여행을 예약을 해드렸는데요. 입고 갈 옷이 없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랬어. 주말에 예쁜 옷도 한 벌 사드렸습니다. 아, 설레하시는 어머니 뵈니까 수학여행 전날인 학생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엽고 행복하네요. 철업디가 어머니 재밌게 잘 다녀오시라고 전해주세요. 자, 전화 연결이 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뒷부분을 우리 철가루가 부르시면 돼요. 김연우야!
1: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연우씨, 오늘 김정민씨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0: 와, 김정민씨 노래를 아는 우리 세대야. 예.

0: 축복하잖아.
1: 아, 우리 연우 씨 반갑습니다. 굿모닝.
0: 굿모닝 철없디.
1: 그러니까. 아, 크루즈 여행 진짜 너무 멋있다. 아니, 어떻게 다 3년매가 크루즈 여행 보내드릴 생각을 했어요?
0: 저희 엄마가 그 여행을 많이 못 가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여행을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저희 3남매가 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같이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예, 그 크루즈 여행은 혼자 가셔도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 짜여있어서.
1: 거기 다 있으니까.
0: 네네네. 그래서, 예, 저희 오빠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렇게 예, 예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 그럼 어머니가 예약을 했지만 그 팀, 크루즈 팀에서는 어머니가 혼자 가는 거예요, 여행을?
0: 예, 그렇죠.
1: 근데 엄마 반응은 어따? 나 혼자 싫어 이거야 아니면은?
0: 너무 좋아요.
1: 그니까.
0: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지난주에 그 이모들이 집에 놀러 오셨는데, 예, 너무 사랑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사랑을.
1: 뭔지 알아? 그러니까 적당하면 우리도 어깨가 올라가는데 너무해서 아니 엄마 그만 좀 해 이제. 아니 그 크루즈 타면 그러면 뭐 하는 거? 몇 박 며칠 코스?
0: 6박 7일 코스고요.
1: 어디로 가는 네. 거예요?
0: 그 북해도까지 가는. 그 크루즈 여행이거든요.
1: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0: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1: 부산에 출발해서 북해도 6박 7일 예, 안에 프로그램 다 있고.
0: 네네 안에 뭐 가수들 김태우 씨랑 와서 공연도 하고 또 유명 인사분들 오셔가지고 또 강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1: 와,
0: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알차게 짜여 있어가지고 혼자도 다녀오시기 좋겠더라고요.
1: 와, 야, 그래서 아까 어머니 혼자 오케이 했구나. 이게 아니 진짜 네네. 어머님 전화도 안 올 것 같아요. 왜 보통 재미없고 하면.
0: 네네.
1: 아이고
0: 맞아요.
1: 밥도 그렇고 할 건데 오히려. 야, 지금 내가 듣는데 지금 아니 연우 씨도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0: 저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 시간이 맞으면 엄마 모시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1: 오, 그래서 새 옷도 사드렸어요.
0: 네네. 그 안에 이제 크루즈 안에서 또 드레스 코드가 있더라고요.
1: 야, 대박이다.
0: 네, 정장을 입어야 되는 또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지난 주말에 예 엄마랑 나가서 정장도 한번 샀습니다.
1: 아니 진짜 어머니 그 6박 7일 내내 우리 전화도 안 해드려도 될 거고 아니 뭐 여행 내내 우울할 틈도 없겠네요 진짜.
0: 네 그러실 것 같아요.
1: 재밌다. 아 연우님에게 나의 사랑하는 엄마란?
0: 저희 엄마는 저한테는 꽃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1: 왜 꽃이야?
0: 저희 엄마가 네 이제 젊으실 때는 저희 이제 3남매 키우신다고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귀촌하셔가지고 꽃이 난 나무를 좋아하시는데 귀촌하신 지 이제 한 5년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올 봄에도 그러니까 뭐 사계절 내내 정원 가꾸신다고 바쁘신데 봄이 되면 꽃이 이렇게 엄마가 가꾸신 정원에 꽃이 확 피는데 그 모습이 저희 엄마 모습 같아요.
1: 그러니까 정원을 사랑하는 엄마. 또 우리 엄마도 생각이 나고 오늘 아침 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전화 연결이 됐으니 멜라토닌 네네. 허브차는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마실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쌓아드리고 제한 시간은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예요.
0: 네.
1: 갑니다. 넘어지지 않고 밀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
0: 오뚜기.
1: 공통점 퀴즈. 병아리, 레몬, 노른자의 공통점.
0: 노란색.
1: 사다성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음. 호의.
0: 호의호식.
1: 그렇지. 속담. 자라보고 놀란 가슴. 땡땡땡 보고 놀란다.
0: 소뚜껑.
1: 워라벨은 워크와 라이프의.
0: 밸런스.
1: 그렇지. 넌센스. 눈 사람의 반대말은 누운 사람의
0: 반대. 사람.
1: 그래. 선수 퀴즈. 토끼 다리수 더하기 귀의 개수.
0: 귀요?
1: 귀.
0: 요.
1: 그래. 74, 14만 원. 연우야.
0: 네.
1: 너무 잘했어. 14만을 받게 되었어. 첫가루 퀴즈는 맞추시면 안 돼요.
0: 네.
1: 오늘은 식품 안전의 날인데요. 점점 날이 더워지면서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과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는 걸 말하죠. 세 글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상품 멜라토닌 허브차 쏘고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삼남매에게 한마디 짧게 준다면
0: 엄마 그리고 오빠 언니 항상 내가 없을 때 빈자리 채워줘서

0: 고맙고 사랑하고 우리 앞으로도 잘 뭉쳐서 행복하게 여행도 많이 가고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1: 아, 목소리 왜 떨고 그래 연우야. 어쩔 수 없이 너는 막내인가 연우가?
0: 네, 막내입니다.
1: 막내인가 봐. 연우 씨 오늘도 좋은 하루.
0: 네, 좋은 하루 되세요.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의 한 구절입니다. 햇살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코끝을 스치는 바람도 상쾌해지는 계절 새봄에는 시인의 노래처럼 봄길을 걷고 봄꽃들을 만나는 잔잔한 여유를 누린다면 참 좋겠습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대한민국이 땅
5: 107.7 SBS 파워 FM.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워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물을 절약하는 습관이 익숙하지 않다면 절수형 샤워헤드와 같은 도구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 샤워헤드가 분당 12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할 때 절수형은 7리터 이하로 사용하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27톤의 물을 아낄 수 있고 수도요금은 10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샤워 시간까지 조금씩 줄여간다면 더욱 완벽한 실천이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철가루, 너 나 좋아 싫어? 너 아직 얘기 안 했다. 철가루, 너 나 좋으면 이제 일어나.
2: 누구 아이디어예요 도대체?

0: 함께 함께하는 뮤직 타임. 오늘은 조연주님의 사연입니다. 연주님께 선물 보내드릴 텐데 그 전에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떻게?
1: 아주 나이스. 어머나 다 떨어졌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자, 그래서 랜덤 선물 떨어진 것 중에 하나 골랐더니 아주 나이스. 기름성 베개. 자, 오늘 조현주님의 사연 볼게요. 친구들이랑 주말에 소풍 가기로 했습니다. 좋겠다. 피크닉. 그냥 만나는 건 아쉬우니 소풍 주제를 정했어요. 그 시절 소풍 필수템이요. 나 때는 달팽이 그려진 깜찍이 소다라는 음료가 필수였는데 아시나요? 단종된 음료라 음료 띠지를 프린트해서 다른 음료에 붙여가려고요. 친구들은 어떤 걸 가져올지 기대되네요. 와,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들려주세요. 아, 나 이거 모르겠어. 아마 보면은 아 하시는데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좀 작은 거예요. 그러면 요즘 미니 그 물 한 200ml짜리 그거에 대한 소단가. 야, 우리 때 이런 거 없었어. 그냥 우리 때 그냥 캔으로 된 사이다. 그치. 우리 병도 있었어. 병 가지고 병 뚜껑 따게 갖고 가야 돼. 아, 철원서 고가 문제 주제. 그 시절 소풍 필수템. 아, 달걀하고 딱 사이다 정도였는데 여러분, 그 시절 소풍 갈 때 꼭 챙겼던 것들 많죠. 엄마가 싸준 김밥이다. 김밥이 기본이고 김밥만 있어도 됐는데 뭐 문방구 간식도 있었을 테고. 아, 우리 그 당시 이제 뭐 좀 뭐 불량식품 같은 거, 아폴땡 같은 거, 캐릭터 돗자리까지. 하여튼 그 시절 소풍 추억 함께 우리 나눠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꼭 신청해주시고. 아, 지금 소풍 가기 딱 좋잖아요. 연주씨 그치?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기본 자 100원, 골라 무료. 첫 번째 접속 딕펑스 비바 청춘 뮤직 스타트.

오늘 졸업송 주제 그 시절 소풍 필수 때 우리 철가루들 소풍 갈 때 어떤 필수템 가져갔을까요? 세대가 조금 나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쭉 볼게요. 2229번님은 그때 소풍 때는 일회용 카메라가 꼭 있었어야 했어요.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돌려서 한 장 귀하게 찍던 일회용 카메라. 그렇지, 일회용 카메라 이제 돌리는 거고. 예. 즉석 카메라도 있었고, 즉석 카메라 좀 그 이유인가? 어쨌든 그 전에는 여러분 우리 그냥 카메라 사진 그거 누가 하는 게 갖고 오면 인원수대로 뽑고 그 반장 부반장 진짜 머리 복잡했는데. 1254 얼린 콜라에 손수건을 감싸서 엄마가 싸두셨던 기억나요. 우리 지금 생각하니까 요구르트 얼려 먹고 지금이야 뭐 샤베트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지. 우리 먹을 거 먹을 게 없었지. 그죠? 냉동실에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얼리고. 막 머리 두걸. 너무 차가워가지고. 0625 팬티에 헝겊을 덧대서 주머니 만들어서 비상금 넣었어요. 엄마가 어릴 때 소풍이나 수학여행 갈 때마다 팬티에 뭐 크럭대 뭐 손바늘로 만들어주셨어요. 돈 잃어버릴 일도 뺏길 일도 없다고요. 엄마들 약간 몸빼바지에 만화 그 우리 사투리 줌치라 그랬는데 하여튼 있었어 그죠 그런 거. 속옷에 이런 거 만들어주고 덧대주고 옛날에 그랬어. 예. 아니 근데 우리 밖에 제작진도 그 돈을 어떻게 있고 내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거야. 나중에 꺼내려면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넣어놔라 이거였던 것 같아. 안 썼지? 잘했어 안 잊어버렸지. 임현진 씨가 소풍 때 휘파람 나오는 그 사탕이랑 쫀득이요. 김밥 먹고 쫀득이 한 주씩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옆반 구경 갔지요. 이거 나 기억 안 나. 휘파람 나오는 사탕 있나? 있었는데 아마 내가 못 먹었나? 또 슬픈데. 우리 때 많이 없었을까도 콜라 얼린 거 이런 거 공감하잖아. 1931 이런 거 이해되잖아. 라떼는 마이마이가 필수 아시는지요? 버스에서 필수템이었죠. 테임 늘어지기 들었어요. 지금 이제 다 없어질 하는 얘긴데 삼성 마이마이, LG 아하, 대우 요요 그 3대 그때 그거 우리 3개 중에 하나 갖고 있으면 진짜 볼만했다. 부의 상징이었어 그치. 근데 마이마이가 좀 더 약간 먹혔던 것 같아. 맞아. 1391 0941번이 소풍은 무조건 엄마가 아침부터 정성스레 만들어 주신 엄마표 김밥이죠. 요즘은 힘들어 하셔서 엄마표 김밥을 못 먹은 지 오래입니다. 이 기회에 곧 50살 다 돼가는 캥거루가 만들어 드려야겠어요. 0941번님 나보다 조금 몇 살이는데 나도 이제 엄마 옛날 그 김밥 그지 엄마가 안 해줘. 뭐 김밥 사먹어라 막 사먹는게 맛있는데. 우리 이 와중에 김경섭 씨가 그 팬티 그 돈 화장실에서 이렇게 다시 또 빼면 돼요. 그래. 오늘 이것도 서로 뺐다 안 뺐다 나는 안 빼는 주의. 자 우리 비욘다님 하나 더 볼까요. 라떼는 환땡 콜라 사이다 아니고 써니템 필수였어요. 보니엠 써니 들려주세요. 와 예전에 그 외국 가수 이거 와서 이거 써니땡 이거 광고하고 그죠. 맛별로 다 입고 그랬잖아. 기억난다 진짜. 난 요거는 기억나.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두 번째 졸업서 보니엠 써니 뮤직 스타트.

0: 무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곳단 코너죠. 매주 목요일엔 문학여행을 떠납니다. 0928번님이 잼마쌤은 쉬는 날 주로 어디에 가시나요? 찜질방, 서점, 백화점, 공원? 알려주세요. 우연히 마주치러 출동하게요. 크크 하셨네요. 스타강사 김잼마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문학강사 김잼마입니다.
0: 와, 잼마쌤 우선 쉬는 날이 있나요?
1: 쉬는 날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수업 준비하는 날이긴 한데.
0: 그렇죠.
1: 예, 그래도 반나절 정도는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0: 그래서 어딜 가요?
1: 저는 주로 해외?
0: 반나절을 해외 간다고요?
1: 방콕. 아. 죄송합니다.
0: 아니 아니야. 아, 나 되게 반전이 있어 가지고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생각했다가
1: 네.
0: 진짜 이랬어.
1: 아, 네.
0: 아니 왜냐면 아니 요새 또 트렌드가 방콕 잘 안 쓰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깜빡한 거야.
1: 생각도 못 하셨죠.
0: 와.
1: 허를 찌르는 반전. 그게 문학 아닙니까?
0: 문학도 반전이 있듯이.
1: 그럼요.
0: 토크에도 반전이 있는.
1: 취미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0: 아, 억울해 죽겠네. 억울해 죽겠네. 나도 방콕 한번 가야지. 5월달 중으로.
1: 한번 가세요.
0: 그럼요, 그럼요. 자, 그렇다면 쉬는 날은 아니지만 마음의 쉼터 같은 시간이죠.
1: 네.
0: 문학 여행. 자, 오늘도 떠나볼까요?
1: 이 좋은 아침에 혹시 눈 뜨시자마자 어제 그런 말 왜 했을까?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후회와 자책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0: 지금 방콕 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 쪽인가요? 아니면은?
1: 살짝 자책 있습니다.
0: 아니야!
1: 아, 괜찮아요?
0: 너무 좋아요.
1: 당당하게 나갈까요?
0: 그럼요.
1: 네. 때로는 구석진 곳으로 몰아놓는 존재가 나 자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폭우 같은 일들에 마주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날카로운 지적이 아니라 방금 영철님처럼 상처를 안아주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일 거예요.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아 세상의 모든 길 잃은 천재들에게 건네는 최고의 명대사를 가져왔습니다. 영화 굿윌 헌팅에서 스승 쇼니, 제자 윌의 마음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그를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던 마법 같은 주문,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0: 자, 영화 굿윌 헌팅. 아, 이게 90년대쯤 영화.
1: 네.
0: 진짜 예전에 봤는데.
1: 맞아요.
0: 아니, 20대 초반에 봐서.
1: 가물가물하시죠?
0: 진짜 가물가물. 와, 거기서 명대사가 굉장히 많았죠.
1: 네.
0: 추억의 명대사, 명장면 속으로 떠나볼까요?

0: 내 눈을 보렴. 얘야, 네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아니, 넌 몰라. 이건 네 잘못이 아니란다. 네 마음의 상처도, 네가 겪은 아픔도, 그건 네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니야. 세상이 너를 차갑게 대했어도 나는 너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단다.
1: 자, 이 명대사를 들으니까 조금 여러분 기억들이 올라오나요? 그 영화 속에서 It's not your fault. 그 여러 번 반복하는 그 이제 명대사로 또 유명했고.
0: 맞습니다.
1: 네 잘못이 아니야 하니까 그때 그 장면이 조금 떠오르네요.
0: 네, 또 진정성이 느껴져서 되게 코끝이 찡해지는 장면 중 하나인데요. 윌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나는 버려질 만한 아이야 라는 생각이 갇혀서 살았거든요. 그런 그에게 숀 교수님이 던진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위를 정말 꽁꽁 묶고 있던 그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주는 일종의 해방 선언이었습니다.
1: 와, 내가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반짝반짝이는 존재인지 처음으로 인정해준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그 한 번의 인정이 인생을 바꾸기도 한 것 같아요. 스승의 날 존경과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선생님이 계실까요? 그분이 가르쳐준 지식 때문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도 나보다 나를 더 믿어주셨던 그 눈빛. 너는 참 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준 그때의 울컥함을 기억하는 거죠. 그 한순간이 인생을 바꿨을 수도 있고 나의 가치관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자책하며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혹은 옆자리 동료에게 슬쩍 말해주세요. 야, 그거 네 잘못 아니야.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요. 이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에겐 정말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1: 아, 영화 굿윌 원팅 생각도 나고요.
0: 네.
1: 그 영화 아까 얘기를 시작할 때 했지만 맷 데이먼, 벤 애플렉 둘은
0: 맞아요.
1: 또 유명한 친구 사이 아닌가요?
0: 절친이죠.
1: 네, 같이 영화 각본도 쓰고.
0: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각본이 이 영화입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스승 로빈 윌리엄스.
0: 와, 너무 그리운.
1: 너무 그리운. 그리고 뭐 너무 멋진 연기를 보여줘서 연기 구멍이 없었던 작품.
0: 맞습니다. 정말 이 영화로 로빈 윌리엄스는 생애 첫 아카데미 남우 조연상을 거머쥐며 연기 인생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눈물 쏙 빼는 감동적 시나리오를 쓴 주인공들이 바로 당시에는 무명이었던
1: 그랬죠.
0: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인데요.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의 친구였어요. 함께 배우의 꿈을 키우며 이제 살아왔던 절친이었죠. 영화 속 윌과 척키의 우정처럼 현실에서도 벤 애플렉은 친구 맷 데이먼이 쓴 초고를 보고 야 이건 무조건 영화로 만들어야 돼! 라면서 힘을 보탰고 결국 두 사람은 나란히 아카데미 각본상을 거머쥐며 헐리우드의 또 신데렐라가 됐죠.
1: 아니 진짜 멋지게 생겼죠. 심지어 또 연기도 잘하죠. 글도
0: 맞아.
1: 잘 쓰는 작가이고 성격은 어떨까요? 뭔가 단점 하나는 좀 있지 않을까요?
0: 아마 안 좋을 거예요.
1: 아마도 maybe.
0: 네. 에피소드를 좀 더 나누자면 당시 현장 증언에 따르면 로빈 윌리엄스가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대사를 뱉을 때마다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은 물론 현장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이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고 합니다. 단순히 대본을 읽는 게 아니라 숀 맥과이어라는 인물이 돼서 두 청년의 실제 고민과 아픔까지도 어루만지는 어른의 진심이 느껴졌던 것 때문일 것 같아요. 오늘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서로를 믿어준 것처럼 우정을 나누시는 그리고 숀 맥과이어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포근하게 프리허그 해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와 진짜 제 말씀 우리 이 코너 하면서는 진짜 그래요. 가끔
0: 네.
1: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좀 애들이 좀 딸리더라도
0: 그럼요 많이 네.
1: 그때마다 네. 네 잘못이 아니야.
0: 네 잘못이 아니야.
1: 제작진 잘못이야. 유머랜드 제작진 별로 안 좋아해요.
0: 싸한데요?
1: 제 잘못입니다. 이건 네. 이건 제 잘못입니다.
0: 내 탓이요.
1: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자 그럼 오늘도 복수 퀴즈로 마무리해 볼까요?
0: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영화의 명대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시나리오를 쓰고 로빈 윌리엄스에게 아카데미 남우 조연상을 안겨줬던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Good Will Hunting, 2번 Good Will Ponting. Hello.
0: 따르릉 따르릉.

0: 내가 아니요 봐야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네. 이런 노래를 부른 게 내 잘못이야.
1: 잘못.
0: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려는 무료. 지금까지 스타 강사 잼마잼마 김잼마쌤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치.

유라김 유익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경하님이 1번 니 잘못이 아니야 그 한마디에 다 녹아드네요. 오늘도 힘냅시다. 그래요. 취하라 히말라야 슈퍼파 9303 굿일 원팅 원팅? 굿일 헌팅 다시 보고 싶어져요. 주말에 오랜만에 보면서 예전의 감동을 느껴봐야겠어요. 다시 봤던 영화 보면 온몸이 다 움직일 거야. 기억도 막 나면서. 2985-1347님도 정답 맞추셨고 1부 철가루퀴 정답은 식중독이었죠. 5206번님이 식중독 아 마침 식중독으로 입원했다가 화요일에 퇴원했는데 다들 조심용 오케이 오케이 진짜 우리 다들 조심 이 순등님도 식중독 와 노로바이러스 걸려 한여름에 솜이불 덮고 덜덜 떨었던 기억이 나요. 아 늘 조심 우리 9793-4071님도 선물 챙겨드릴게요. 성공 확인하시고 영철 보직 준비할게요. 스테이 튼

0: 합니다. 드넓은 하늘처럼 파란 빛을 띠는 캐릭터 이루미는 사람들의 능력을 개발해 꿈을 이루게 해주는 선임 수호천사고, 5월의 실록처럼 연두빛을 띠는 캐릭터 해내미는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최고의 기술로 뭐든 척척 만들어내는 수습 수호천사죠. 성장을 꿈꾸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이들의 수호천사, 산업인력공단의 이루미와 해내미가 오늘도 여러분의 꿈과 반짝이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3: 7월 5일까지 충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6: 모닝 메아야 해브 유어 퀴션 플리즈 안드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107.7.
7: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도 기분 좋은 아침에
6: 김영철의 파워FM.

그림책 수업을 들으러 책방으로 가는 길에 마침 내가 읽고 있는 책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같은 전철을 타고 같은 책을 읽고 있다니 너무 반가워서 하마터면 그 책 너무 재밌지 않나요? 라며 말을 걸 뻔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보는 족, 이어폰을 끼고 듣는 족, 눈 감고 자는 족, 이 즐비한 지하철에서 전자책도 아닌 종이책을 손에 들고 있는 읽는 족을 발견하면 오래 헤어져 있던 동족을 만난 듯이 반갑고 기쁜 마음을 숨길 길이 없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전철 안에 딱 세 명만이라도 읽는 족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책방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니다. 책을 매개체로 독서 모임도 진행하고 글쓰기 강연도 열린다.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북토크가 진행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뜨개질, 꽃꽂이, 그림이나 공예 등 얼마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공간에서 읽고 쓰는 동족들을 만나 오랜만에 같은 취향을 잔뜩 향유하고 오면 또 일주일이 다시 버틸만 해진다. 이 소중한 공간이 오래도록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에 나는 빈손으로 그냥 오지 않고 꼭 한두 권 책을 사서 온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작은 동네 책방 하나 키우고 지키는 데에도 온 동네가 필요하다. 우리 동네가 가능한 오랫동안 책방이 있는 동네였으면 좋겠다. 여운 서점 일기 중에서. 영철 본색. 동네 한켠에 단골 밥집이 있고 그 옆에 단골 카페가 있고 골목을 돌면 애정하는 작은 서점이 서 있는 풍경. 오래도록 읽고 싶지 않은 공간들이 있지.

8시엔 릉삼시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 분색. 오늘은 김땡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 복지로 한 달에 2만 원의 문화상품권이 나옵니다. 생일에도 10만 원의 문화상품권이 나오는데 그걸로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사서 읽은 후에 좋은 부분이 있으면 영철 본색에도 올립니다. 요즘은 오프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동네 서점도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동네도 서점이 하나 둘씩 문을 닫더니 이제는 딱 하나 남아있네요. 이 서점을 지키고 싶어서 아내랑 일부러 찾아가서 갈 때마다 꼭 한 곳씩 사오는데 오래도록 그 자리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서점 어딘가요? 아, 사연을 쭉 보면서 저도 요즘 이제 매니저랑 헤어지고 나서 개인적인 일정은 택시도 못 타지만 전 전철 이렇게 그 구간별로 제가 이제 편한 걸 선택하는데 약이 오를 정도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전부 다 그 보는 쪽이에요. 보는 쪽. 너튜브 쪽. 예. 장난으로라도 한번 나 계속 쳐다보잖아. 나 좀 보라고. 다 고개 숙이고 있고 가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꺼내곤 하는데 자리가 있으면 진짜 책을 꺼 읽는 분이 있어. 그러면 진짜 오늘 사연처럼 동족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호들갑을 떠느라 제가 이번 주에 그 쓰레땡에도 계속 올렸죠. 도서관을 어디 어디 갈 건데 어제는 이제 여의도 일정이 있어서 여의도에 새로 생긴 도서관을 가고 싶은데 어떤가 했더니 초반이라 아직 사람이 너무 많다. 어디가 어떠냐 어디가 어떠냐 막 누가 우리 철가루들 정리해주고 해서 지금 갈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청운문학도서관 이제 종로 쪽에 갔다 왔거든요. 인왕산이 보이고 막 서울 시내가 다 보이고 한옥으로 되어 있고 작은 미니 폭포가 있고 이게 도서관이야 싶을 정도로 아, 한 4시간 정도를 잘 보내고 왔어요. 진짜 그래서 그 근처에 책방 카페가 있다고 했는데 뭐 빵도 맛있다고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음을 미뤄두었고 내일 어딘가 정확하게 말씀을 또 드리기는 그렇고 아직도 어디가 떨면 안 되니까 내일도 도서관 투어하려고요. 제 동네에는 뭐 도서관이 있긴 있는데 책방은 없습니다만 자기한테 맞는 곳들이 있죠.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뚜벅이처럼 투어하면서 읽기를 계속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배우고 또 전파하고 여러분께 알리고 또 주고 또 저한테도 주시고

기억하고 또 외우고 또 까먹고 공부하고 그럴게요. 아, 김땡땡님 백화점 상품 보내드리고 그런 공간에서 책 한두 권씩 사주는 습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꼭 그럴게요. 영철분석 게시판에 다양한 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김영철의 파워FM은 빨간맛의 고향 충북 괴산에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과 함께하고요. 8시 뉴스 시작할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6분 44초입니다.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이정숙님이 정불리는 지하철 타면 뭐 하시나요? 메뉴 검색 크크 하셨는데.
1: 메뉴 검색, 네, 맛집 쇼츠.
0: 아, 기사 검색 하시겠죠. 네. 맛집 기사 검색하시겠죠.
1: 아, 그렇죠. 네, 모든 걸 봅니다. 맛집 관련해서는.
0: 자, 그렇다면 이제 뉴스 시작해 볼까요?
1: 네.
0: 첫 소식,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관련 계획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1: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협력 방안뿐 아니라 이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여러 단계의 군사적 역할은 있을 수 있다라는 언급도 해서 군사적 기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앙규백 국방장관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해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기여 방안을 해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다만 이 나무호를 공격한 미상의 비행체와 관련해서는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라며 미사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오늘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린다고요?
1: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세계 경제와 안보, 첨단 기술 패권까지 걸려있는 세기의 담판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오전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최소 6차례 만남을 이어갑니다.
0: 네. 자, 그리고요, 다음 소식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1: 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오는 21일 이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노조는 역대급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린 만큼 합당한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성과급의 상한을 폐지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현재는 호황 국면이 분명하지만 업황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성과급을 지급하긴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성과급은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재해서 노사가 다시 이틀간 마라톤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어제 새벽 결국 결렬된 상황입니다. 노조는 정부의 조정안도 기존의 회사 주장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주장했고요. 이 제대로 된 협상안이 없다면 추가 협상은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총파업이 이루어질 경우 이 1,700여 개의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협력업체들까지 이 파장이 미치게 되고요. 한국의 수출 경쟁력과 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교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사용할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긴급 조정은 30일간 파업이 금지되는 법적 조치고요. 그 사이에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과거 2005년 항공사 파업 당시 발동된 바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노사 대화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0: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차기 국회의장에 조정식 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라고요?
1: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뽑기 위해 경선을 치렀는데요. 이 조정식 의원은 박지원 의원과 김태년 의원을 꺾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국회의장 후보는 통상 국회의원들이 뽑아왔는데 민주당은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했습니다. 조정식 의원은 과반 이상을 득표해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국회 부의장 후보에는 민주당에서는 남인순 의원이 선출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각 당에서 선출을 했지만 관례상 국회 본회의를 거쳐 투표를 하고 그대로 확정이 되어왔었기 때문에 22대 국회 하반기 의장단이 선출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0: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휴일에 자전거를 타던 경찰관이 투신을 시도하던 여성을 구조했다고요?
1: 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 20분쯤 이 운정 호수지구대 소속의 김지수 경위는 이 쉬는 날을 맞아 취미인 자전거를 타며 행주대교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중간 지점에서 위태롭게 앉아있던 한 여성을 발견했는데요. 여성은 행주대교 난간 앞에서 강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김지수 경위는 근무 경험상 여성이 투신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여성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오랜 기간 겪어왔고 이전에도 극단적인 시도를 했던 이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지수 경위는 추가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여성분을 인계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 네.
1: 김지수 경위는 앞으로도 경찰관 직분에 맞게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정성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0: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우리 이수빈님이 정글리 밝은색 재킷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0: 제 옷하고 헷갈린 건 아니겠죠? 그 밝은색 맞죠?
1: 이거 자켓은 이제 밝은색.
0: 아, 자켓은 밝은색.
1: 네, 이 안에는 짙은색. 네, 그렇습니다.
0: 안에 게 너무 크게 보였나 봐요, 제가.
1: 네, 모든 게 커 보이죠. 네.
0: 내일 뵙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투시 아이 그녀 웃었다 두꺼피트랑 영어 공부해 갈게요.

0: England.
1: 피터의
2: 진짜 영국식 영어.
1: 찰가루 변재호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0: 여보, 등산하

0: 국룰 몰라?
1: 국룰을 쓰고 보니 주로 먹을 것과 관련된 얘기긴 하네요. 크크크크크. 아무튼 피터,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국민룰이라는 의미의 국룰, 이건 국룰이지 영국식 영어로도 표현 방법이 있을까요? 1905번님이 영국에서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는 뭔지 궁금해요. 피터도 무서운 거 잘 타나요? 피터, good morning. How are you?
2: Oh, I'm a bit scared now. 저는 어릴 때 진짜 못 탔어요. 막 눈물 나고 저만 안 탔어요. 친구 중에서. 근데 크면서 잘 타다가 이제 또 늙어가니까 다시 무서워졌어요. 몸도 아프고. 그 롤러코스터에 막 부딪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서울랜드 근처에 있는데 저는 그 제일 무서운 높은 롤러코스터 잘 못 타요. 네, 이제. 근데 영국에 대표적인 거 하나 있어요. 블랙풀이라는 북쪽 그 해변가에 있는 약간 리조트 타운이라고 불러요. 블랙풀 플레이저 비치. 그러니까 약간 깊은 해변. 그 옆에 놀이기구 하고 100년 이상 됐어요. 1923년에 만든 롤러코스터 지금까지 있어. 나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한 20m, 30m. 근데 그거 타는 사람들 다 약간 고장 날까 봐 그 무서움이 진짜 그, 대단해요.
1: 삐끗덕?
2: 네네네. 삐끗덕 진짜 그래요. 100년 됐으니까 말이 안 돼요.
1: 나 지금 내가 듣는데도 무서워요.
2: 그러니까 약간 이거 타도 되나 싶을 정도로.
1: 근데 아직까지 큰 사고 없이.
2: 그걸로 지정돼 있어요. 약간 문화유산.
1: 문화유산으로.
2: 네.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건물 취급을 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대요. 네.
1: 그렇군요. 피터, 국룰. 사실 네. 한국 와서 들어본 편이죠?
2: 그러면 이것도 처음에는 못 들어봤고 최근 뭐 한 10년인가?
1: 뭐 그쵸? 치킨, 뭐 맥주, 축구부인데 치맥 아까 치맥 말고 그냥 야 치맥 국룰이지 모르잖아요.
2: 네네네.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국룰.
1: 사실 말은 우리나라의 룰, 네. 나라의 룰. 네. Country's rule. That's a Korean's rule. That's a Korean's rule. Hey, no wonder. 당연하지. No wonder we have to eat 막걸리 and 파전 after hiking.
2: 그렇죠. Of course. 아니면 그 표현 아마 우리가 한번 초반에 언급했던 것 같은데 It goes without saying. 말 안 해도 당연한 거지. 약간 It goes without saying. 이렇게 묘사할 거면 그 문장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Oh, chicken and beer when we're watching the football. What do you think? Oh, it goes without saying. 당연한 거지.
1: It goes without saying. 말할 필요가 없지.
2: 근데 국룰처럼 표현이 있어요. 영어권에서.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국 말고 공식 그런 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써있지 않아요. 어디 써놓은 거 아니고 안 써놓은
1: 어떤
2: 법.
1: rule.
2: Okay.
1: L-A-W, law. law가 있나요?
2: 아니요. 아까 그 해낸 단어. 근데 이, 한국말로 어떻게 규칙. 그렇죠. 안 써 있는 규칙.
1: R-U-L-E, rule.
2: rule 들어가 있고.
1: unwritten rule.
2: 와, 버린도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 안 했다가 그렇죠. 놀랬죠, 지금.
1: 나도 막판. 놀랬지만 우리 이 코너 담당 작가 지은 네. 작가 표정에 내가 unwritten rule 하는데 혼자 컴퓨터 모니터로
2: 와우. 진짜 저도 놀랬어요.
1: 저거는 나를 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 아니 unwritten 나오는 것도
1: 본인이 이거 코너 할 때 맨날 그래요. 오빠 오늘 표현 한 두세 개는 오빠 알 것 같아.
2: 네,
1: 내지는
2: 네.
1: 오빠 요거는 알 것 같고 오늘은 좀 어려워. 이렇게 항상 힌트 같은 걸 주거든요.
2: 그렇죠. 네.
1: 근데 나 지금 unwritten rule 한데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네. 그러니까 왜 그 무시하고 있다가 네. 누가 이렇게 발표하는데 되게 잘해가지고 쟤 왜 이렇게 말 잘해?
2: 쟤 뭐야?
1: 쟤 뭐야?
2: 그렇죠. 쟤 뭐야 느낌.
1: 네.
2: 맞죠? 인정하는 거 아니고 그냥 쟤 뭐야.
1: 맞아. 인정도 아니고 칭찬은 쟤 뭐야? 나도 지금
2: unwritten. 이거 난이도 있는 단어예요. 근데 뭐 unwrite, 뭐 imwrite,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충분히처럼 되는 할 수 있는데 unwritten. 너무 잘했어.
1: 제가 공부를 또 하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unwritten.
2: 네. 뭐 문장으로 하려면 it's an unwritten rule.
1: It's an unwritten rule. 그러니까 쓰여진 규칙이면 사실 written rule이죠.
2: 네. 근데 written, 뭐 우리가 그냥 규칙은 그냥 rule라고 해요. 다 써져 있으니까.
1: 아까 말했던 대로 쓰여진이니까 네. write, wrote, written이니까. 네. 일단 네. 그럼 written spelling은
2: W-R-I-T-T-E-N.
1: written 우리가 말하고 근데 written이죠.
2: 네,
1: 발음은.
2: written.
1: 근데 앞에 안 쓰여지니까 UN이 붙네요.
2: UN. 그래서 UNR, UNWRITTEN, unwritten.
1: unwritten.
2: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상황에도 쓸 수 있어요. 좀 더 넓은 의미 가지고 있어, 이 영어 표현은. 뭐, wife는

0: 기념일에 선물 사야 되는 거 써져 있는 룰은 아니지만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약간 비난받을 때 Hey, that's an unwritten rule.
1: 국룰이지. 결혼 기념일에 생일에 선물해야지. You have to do
0: 맞아.
1: this. It's unwritten rule.
0: 딱 그때도.
1: 야, 오늘 표현 좋네요, 진짜.
0: 너무 좋아요.
1: 네. 이게 어쨌든 영어권에서도 쓴다라는 표현.
0: 네.
1: 자, 변재호님이 우리 해주신 오늘 영국식 표현. 이건 국룰이지. 이건 안 쓰여져 있는 어떤 룰 아니겠니? 어떻게 한다고요?
0: It's a dang rule.
1: 자, 땡에 들어갈 단어 you and on 써주시고요. 자, 쓰여진 그 단어 꼭꼭 같이 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0: See you next time.

0: 떡볶이 하면
1: 하하림.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4: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 사포리 인어앤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김영철의 4FM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영형에서 내드리는 영단어 퀴즈. 이건 국룰이지. 국룰. It's an unwritten rule. It's an unwritten rule. UNWRITTEN. Unwritten. 사회숙님이 unwritten. 우리 남편은 금연시도 했다가 매번 실패하면서 원래 작심삼일이 국룰이지. 헤헤헤. 아우 이러네요. 웃지 마라.

권지현님, 언리튼 K볶음밥도 국룰이죠? 어제 곱창 먹고 나서 볶음밥 먹는데 아, 왜 이렇게 맛있는지 배부른데 또 들어간다는 감정 진짜. 1204번도 언리튼 남편이 회사에서 베트남으로 워크숍 갔어요. 여보 면세점 들려서 와이프 선물 사는 거 국룰이야. 집룰이야. 박효정님 언리튼 아침에 철파이 국룰 그렇죠. 모두 세정 로얼티스 드리고요. 엉망이 권진영 씨랑 그러면 안 들어 들어갈게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1: 생활 정보.
2: 쌀 한 톨의 무게는 0.02g. 크기도 0.5cm가 채 안 되지만 쌀 한 톨에 담긴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쌀은 전체 영양소의 66%가 쌀론에 29%가 쌀겨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쌀론에 든 영양소 가운데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 성분은 다른 곡물에 함유된 것보다 혈압 개선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뇌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뇌세포 대사를 돕는다고 합니다. 또 쌀겨에 함유된 다당질 성분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 즉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돼서 장내 유익균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니까 쌀 한 톨의 힘이 놀랍습니다. 오늘도 영양 가득한 밥심으로 모두 힘내세요.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예, 노랑팬에 혼나기 전에는
1: 진영이는 다만 하나의 방지턱에 지나지 않았다. 범국민 당근과 채찍 프로젝트?
0: 너 자꾸만 그러면 안돼.
1: 3932번님이 금목걸이 억만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악산에 기받으러 간다고 난리난리인데 억만 언니도 가본 적 있나요? 억울한 연기 달인 억다리 억만이 개그우먼 권진영씨 어서오세요.
0: 안녕하세요. 억만이 억다리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1: 권진영씨 요즘 네네. 관악산이 사람 반 나무 반이라고.
0: 오 진짜? 네. 꼭 가보고 싶다.
1: 아니 관악산 말고도 막 기받으려고 등산하고 그런 적 있나요?
0: 어 그럼요. 저 응봉산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1: 집 근처니까.
0: 아 그럼요. 개나리 축제.
1: 오 네네. 저도 예전에 북한산 한번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0: 오 정말.
1: 송은희 씨랑 같이 오. 우리 개콘 피디님하고 같이 이렇게
0: 오 좋죠 좋죠.
1: 탄 적이 있었고
0: 등산 좋아요.
1: 관악산도 한번 가본 갔어요.
0: 갔어요?
1: 어.
0: 나도 가봤나? 기억이 잘 안 나.
1: 뭐 모르고 막 그때 산 타고 할 텐데
0: 네.
1: 올라갈 때 신나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 힘들고 알죠?
0: 맞아 맞아.
1: 완급 조절 못해가지고.
0: 그러니까
1: 우리 같은 애들 초반에 업되는 스타일이 되잖아.
0: 등산했다가 이제 하산할 때 조금 힘들어가지고.
1: 그래 하산하거라. 5773번님이
0: 어메 유유 오늘 금목걸이 목요일에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힘이 납니다. 최고.
1: 오 왜 그런 생각을 했지 5773번님이.
0: 그러니까
1: 잘했어요.
0: 네.
1: 오늘 목요일 오게 됐어요.
0: 목걸이.
1: 왠지 아실 거예요.
0: 네네.
1: 내일 되면 정혜선 씨가
0: 오늘 진영 언니의 철없지 좋아 완전 시원한 수박 느낌.
1: 여러분 넣게 말겠죠. 저는 네네네. 너무 저는 수박 아니고 우리 진영이가 너무 수박 바뀌네.
0: 아, 수박이네. 그러네. 줄도 이렇게 가 있어.
1: 진영이 너무 테두리야.
0: 그러니까 테두리다.
1: 제일
0: 좋은 옷 입었는데 수박 룩이야.
1: 수박 룩 좋지. 네. 워터멜론 룩을 입고
0: 좋아,
1: 그러다면
0: 좋아.
1: 그러면
0: 안 돼.
1: 억만이야 시작해 볼게요. 조땡땡님이 보내주셨고요. 음악 주세요.

0: 얼마 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요즘 서로 참 좋아서 죽고 못 살 시기이긴 한데 이게 맞나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아, 며칠 전에 남자친구한테 깨톡이 왔는데 내용이 참 새로웠더랬습니다.
1: 까톡.
0: 어? 이게 뭐야? 임명장? 이름 김영철? 남친이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반장을 했었다는 임명장을 보낸 거예요. 아니 뭐 저는 별 생각 없이 바로 반응을 해줬죠.
1: 까톡.
0: 오 멋지다. 자기 반장이었어?
2: 방 정리하다가 이런 게 나와 부스요. 나 이런 남자야 이야 이 자스가.
0: 그러게 내가 방장이 아니라 반장 출신을 다 만나고 멋지당 우리 자기. 뭐 귀엽다 생각하며 엄지척을 해줬는데요. 10분 뒤에 또
1: 까톡.
2: 읽어봐요. 내가 중학교 때 받았던 러브레터.
0: 오 자기 인기 많았나 보네.
2: 내가 한때 잘 나갔다 이 말 아닙니까? 뭐 나를 짝사랑하는 애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 이 말 아닙니까?
0: 아 그랬어?
2: 하, 그때 날 짝사랑했던 걔가 엄청 예뻤는데.
0: 어? 예뻤다고?
2: 아,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러면 아니 돼요.
0: 아이게
2: 우리 진영이는 마음 예쁘니까 아무 상관없다 이 말 아닙니까? 아무튼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남자였다 뭐 이 말 하려고 했는데.
0: 그때부터 기분이 조금 묘해지기 시작했지만서도 그러려니 했는데요. 며칠 뒤에 또
1: 까톡.
2: 자기야. 응? 이거 내가 중학교 때 그린 그림. 중등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다니 이건 언밸런스. 내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그림도 잘 그리는 멋진 남자라 불안하네. 자기야 내가 초등학교 때 이 왕년 때 부모님께 편지 쓰기 대해서 최우수 상장을 받았다 아닙니까? 마 내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그림도 잘 그리고 마 효심까지 깊은 멋진 남자라 아 불안하네.
0: 이렇게 끝없이 자신의 과거 자랑을 하는데 정말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1: 까톡.

0: 자기야,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운동회 날에 개주대회에서 1등하고 손등에 도장 받은 거 아니자 뿌스요. 내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막 그림도 잘 그리고 효심도 깊고 운동까지 잘하는 멋진 남자라 막 불안하네.
1: 그렇게 남친이 보내주는 자랑사진은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저학년 때까지 점점 내려가다가
0: 자기야, 내가 유치원 때 이 피부가 이렇게 좋았던 걸 이자 부었네. 사진 보니까 와, 피부가 진짜 뽀얗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막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그림도 잘 그리고 효심도 깊고 운동도 잘하고 피부까지 좋은 멋진 남자라 이래저래 불안하네.
1: 지금은 유치원생 때까지 과거 자랑이 내려갔고요. 아마 내일쯤에 돌잔치 때 사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남친이 너 진짜 적당히 하자. 너 잘난 거 인정할 테니까 제발 진짜 자꾸 자랑하고 그러면 와!
2: 사연주신 조땡땡씨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1: 권미숙님께서 허경환씨 흉내내는 꼭 파닥대는 손짓을 해야 나오나봐요.
0: 아니 유숙씨, 내가 경환이도 혼났잖아. 아, 불안하네 할 때 왜 이렇게 해요? 경환이 이게 나도 모르겠어. 이게 언밸런스 동작을 나도 모르게 언밸런스에 불안하네를 넣으니까 경환이한테 코칭을 받았거든요.
1: 근데 난 이게 있으니까 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0: 나는 이런 문자가 그래서 너무 좋아. 민지훈 씨가
1: 허경환보다 허경환 성대모사를 더 잘하는 듯
0: 그래서 여러분, 당사자 보면 당사자 되게 밋밋한 거 아시죠?
1: 그렇지. 오히려 차분해서 깜짝 놀랐어.
0: 지석진 형도 경철아, 나 이영재 씨랑 방송하는데 이영재 씨가 네 흉내 내리는 것 같은데 영철이한테 얘기를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왜 영철아, 당사자가 재미가 없는 거야?
1: 그래.
0: 아니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안면도에서 이렇게 먹었는데 너는 이러잖아. 제가 안면도에서 면을 나 맛있는 거 아니야?
1: 진짜
0: 영철 당사자가 왜 이렇게 약간
1: 밋밋한 느낌이나 MSG가 덜 들어갔어. 좀 그렇네. 쳐야 되는데.
2: 서연 송소연 씨가
1: 남자들의 허세란
2: 그러니까 왜 그럴까?
1: 왜 그럴까? 잘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나 봐.
2: 있나 봐. 그리고 또 아내가 리액션이 또 이렇게 약간 유도했겠지. 이거 뭐야?
1: 아니면 그냥 서로 칭찬해 주는 거 하자고 해. 칭찬해 주는
2: 그랬나?
1: 거.
2: 그랬나? 최태영 씨가
1: 자랑해요. 자랑하면 500원.
0: 궁금해요. 그걸 해야지. 자랑해요. 자랑해요. 자랑하면 500원.
1: 아, 그렇게 살려야 돼. 자랑해요. 자랑해요. 자랑하면 500원.
0: 오늘 생방 불안하네.
2: 개그우먼 권진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공감 문자 한번 받아봐야죠. 긴급 제보.
3: 이때네 바때네.
2: 오늘 긴급 제보는 이걸로 받아보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키워.
1: 예를 들어보기 때문에 며칠 전에 사무실로 모르는 아저씨 한 분이 오셨대네.
4: 아가씨.
1: 네?
4: 아가씨. 커피 한잔 내와봐.
1: 아가씨, 사장님이 누구신데요?
4: 몰라. 나를 몰라.
1: 네, 처음 뵙는 분인데 어떤 거래처 사장님이신지.
4: 마. 내가 네 사장하고. 내가 네 사장하고 마 다 했어 마.
1: 예?
4: 니 마 몇 살이야?
1: 그때 우리 사장님이 들어오셨대네.
0: 제가 여기 사장인데 누구시죠?
1: 사장님 이분 아는 분 아니에요?
4: 뭐? 그쪽이 여기 사장이야? 아이고, 거래처를 잘못 찾아왔네. 미안합니다.
1: 그러면서 주랭랑을 치셨다네.
2: 긴급 제보.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키야. 화음을 못 넣으면 화음을 다시 끼워들거나 그러면 안돼. 긴급 제보 이때네
1: 빠때네.
2: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화장품 세트를 쏠 거예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 노래는 DJ DOC 나 이런 사람이야. 뮤직 스타트.

0: DJ디오 씨나 이런 사람이 아 듣고 온 시가 8시 44분 7초 8초 지나가고 있고요. 개그우먼 권진영 씨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때네
1: 박때네
0: 나 이런 사람이 알아서 귀여 싹싹 귀여. 자 김규리 씨 사연부터 한번 볼까요?
1: 나 DJ디오 씨한테 닭똥집 만들어준 사람이래네. 대학생 축제에서 주점 운영했는데 내가 닭똥집 메뉴 담당이었는데 그날 DJ디오 씨가 축제에 오는 날이었대네. 학회 회장님이 급하게 닭똥집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었더니 DJ디오 씨 분이 먹고 싶다고 했대네.
0: 오~
1: 아 자랑 지대로 하시네.
0: 아, 대학교 축제 때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 왔는데 학회장님 학회장님 학회 회장님이 아니고
1: 학회장님이시구나. 네네.
0: 이런 사연이 있었고 우리 또 7710번님이
1: 목욕탕에서 어떤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왕년에 자기가 몸매로 남자 여럿을 울렸어. 어 결혼도 세 번 하셨다며 자랑을 늘어놓으셨다네. 야 아주머니
0: 어, 갑자기 결혼 세 번은 좀 부러운데요. 결혼 한 번 하신 분들은 어때요?
1: 아 결혼 세 번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아. 한 번을 했는데 세 번 할 생각을 하지?
0: 아 이런 자랑 할, 있을 것 같아. 목욕탕에서 내가 이래도 결혼 세 번 했어.
1: 내가 젊었을 때 몸매가 남자 여럿 울렸어. 내가 결혼은 세 번 했다고.
0: 아, 0608번님
1: 남편이 유명한 배우랑 동문이래네. 오. 그래서 TV에 그 배우 나올 때마다 나나나 쟤랑 같은 학교 다녔어. 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소리를 매번 한대네. 근데 보니까 말 한마디 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는 거 웃기대네.
0: 아 이게 진짜 이런 그래, 사람도 그래. 있죠 있죠.
1: 있지.
0: 아, 한 동네에서 자랐다 그러고
1: 나 영철이랑 친했잖아. 근데 몰라 그쵸. 어. 김영철 아 나름 좀 차은우 이렇게 얘기할 거 그랬나? 나 은우랑 나 동문이잖아. 아, 은우랑
0: 진영아 나 성 빼는 거 미쳐버릴 것 같아.
1: 오그라들어?
0: 어, 아니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1: 어, 그러니까 네. 너무 친한 척하면서 우리 다 차은우 얼굴 천재고 너무 막 이쁘지 않아? 이쁘게 생겼잖아.
0: 어, 나 옛날에 어떻게 진짜 스키 타러 갔는데 후배인데 승현 언니가 내일 하러 왔는데 나 승현 언니랑 내일 가고 승현 언니가 그러는데 나 진짜 너 저 승현 언니 누구 말한 거야? 미스코리아 이승현 언니 오빠 몰라요?
1: 와.
0: 아 나 그런데 혼자 너무 억울해서
1: 나도 그런.

0: 거 너무 웃겨.
1: 성 빼고 이런 거 맞아, 있어. 맞아. 우리 사랑해님이
0: 오서방님 인별그램 비공개던데 나는 오서방님이 팔로우 받아준 사람이랬네. 진짜?
1: 오.
0: 오 신기하다.
1: 보통 진영이가 이런 거 하면 웃길 텐데 그래 오늘 집에 가서 두고 봐 뭐.
0: 아니 저는 그런 거 그냥 신경 안 씁니다.
1: 갑자기 네네. 오서방 언팔해 다시.
0: 언팔해.
1: 아니 아니야. 오서방도 받아줬구나.
0: 받아주는.
1: 6640번님이
0: 사무실로 못 찾아간 세금 지원금을 조혜미 신청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대네. 한참 듣고 있다가 아 여기가 세무서 사무실인데 무슨 지원금이냐 했더니 뚜뚜뚜뚜 바로 끊겼다네.
1: 그랬다네. 어떻게 야. 거기를 또 전화했어.
0: 그러니까.
1: 아이고 진짜 속일 걸 속여야지 그죠?
0: 맞아요.
1: 모두 화장품 세트 선물 챙겨드리고요. 선곡부터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안 돼! 마지막 사연은요. 이땡땡님이 보내셨고요. 음악 주세요.
0: 저희 사무실 김대리는 구김살 1도 없는 성격을 자랑합니다. 아 그래서 밝아서 좋긴 한데 가끔은 너무 넉살이 좋아가지고 주위 사람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아 김대리 이따가 거래처에 새로 오신 부장님이 인사차 오신대.
2: 아 네네 알고 있겠습니다.
0: 그리고 한 시간 뒤 처음 보는 거래처 부장님이 오셨는데요.
2: 아이고 오셨습니까 형님.
0: 에? 분명히 처음 본 사이인데 그분께 벗은 발로 달려가 와락 껴안아 버리더라고요. 갑작스런 포옹에 상대 부장님도 순간 얼음이 되셨고요. 아, 얘 김다리 뭐 하는 거야? 혹시 아는 분이야?
2: 네? 아, 오늘 처음 봤는데 얘.
0: 아, 근데 왜 갑자기 사람을 안고 그래? 우리보다 직급도 나이도 높으신 분인데.
2: 아, 반가웠어 그만. 아, 뭐 근데 뭐 포옹하면 안 될 이유라도.
0: 아니 꼭 안 된다기보다는 아니, 그분도 갑자기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
2: 아닌데 나는 그 누가 알아주면 반갑고 좋을 것 같은데.
0: 아 그래? 아 그건 그렇다 치고 아 근데 부장님한테 왜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2: 아 그거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0: 아니 그러니까 거래처 부장님이 동네 아는 형도 아니고 아 초면에 형님은 좀 아니지 않냐? 다음부터 부장님이라고 불러.
2: 어 아닌데 응? 아, 부장님보다는 형님이 더 정감 가는데?
0: 그 후배는 끝까지 궁시렁대면서 자기 자리로 가더라고요. 암튼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됐고 밥을 먹으러 얼마 전에 문연 새로운 식당으로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우리 김대리가
2: 검색해보니까 이 집은 꽁지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하네요.
0: 아 그래? 응. 그럼 김대리가 알아서 시켜봐.
2: 네네네. 엄마! 응? 여기 꽁지찌개 3인분! 아, 아니다 엄마 바쁘니까 밑반찬은 내가 알아서 가져갈게.
0: 에? 엄마? 김대리 여기 사장님이랑 잘 아는 사이야?
2: 아니요. 잘 모르는 분이신데?
0: 아 근데 왜 사장님도 아니고 이모도 아니고 엄마라고?
2: 아 사장님이라고 하면 너무 차가워 보니까 냉정해 보이잖아요.
0: 아니 저...
2: 엄마! 엄마!
0: 엄마!
2: 여기 엄마 물도 가져갈게 엄마.
0: 엄마!
2: 엄마! 엄마 물 쏟았다 엄마.
0: 하지만 처음 먹으러 와서 대뜸 엄마라고 부르는 손님한테 그 가게 사장님도 많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암튼 넉살이 좋다 못해 너무 과한 김대리 자꾸 형님 엄마 하면서 주위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진짜 자꾸 계속 그러면 안 돼.
1: 아 사연 보내주신 이땡땡씨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우리 7030번님이
0: 근데 강호동씨 말투로 얘기하니까 진짜 부침성 좋아 보인다.
1: 오늘 꽁트 약간 강호동씨도 이거 어울리고 엄마 그 이모 영자 선배님도 어울릴 것 같아요.
0: 어울리네.
1: 엄마 꽁트되게 3인분 아는 사람이요. 아니, 엄마지 엄마 그래 밑반찬은 내가 가져갈게요. 아유 언니 오셨어요. 우리 거래처 예 저기 언니 부장님 부장 언니.
0: 어 부장 언니.
1: 네 그렇지.
0: 부장 언니 웃기다.
1: 부장 언니. 아유 우리 김현성 씨.
0: 그 인류애가 넘치시네.
1: 그러시네. 아 그러니까. 진짜. 전 회원님이
0: 인품 좋은 거는 알겠지만 공과사는 구분합시다.
1: 아 그렇죠. 공과사를 사실 구분해야죠. 그러니까.
0: 부장 언니.
1: 권진영 씨, 공과사를 구별합시다.
0: 아 죄송합니다.
1: 광고 듣고 올 시간인 것 같습니다.
0: 그럴까요?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갈비 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3: 권진영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돼 홍윤진 씨가
4: 사회생활 할 때 너무 오버하고 그러면
3: 아니 돼요.
4: 맞아.
3: 우리 그러면 안돼가 아니 돼요로 바뀌면
4: 안돼.
3: 서수빈님이
4: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친근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불편해요. 파워 2는 잘 모르겠어.
3: 아, 그러니까 나도 2니까. 나는 진영 씨가 아이예요?
4: 저 2였다가 아이였다 왔다 갔다 해요.
3: 어때요? 이런 거 친근하게 하는 거니까.
4: 친근하게 엄마. 하는 건 너무 좋아. 왔다 갔다 끼끼빠빠 해야 돼.
3: 아 그렇지.
4: 그치
3: 딱 그 보고
4: 분위기 보고.
3: 네. 아, 그 박경미 씨가
4: 우리 동네 병원에 친정 엄마 모시고 갔는데 원장님께서 처음 본 우리 엄마한테 엄마. 엄마 안 잡아 엄마 하면서 살갑게 대해서 어머 저 원장님 왜 저래 했는데 우리 친정엄마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3: 좋아하는 사람 또 있어.
4: 그래
3: 이런 것도 엄마 이러면 아이고 살갑고 참 성격 좋다 이런 사람도 있고.
4: 맞아 있어.
3: 서기섭 씨가
4: 그러면 안 돼. 매일 듣고 싶어요.
3: 매일은 안 돼. 이양선 씨가
4: 오빠 언니 오늘도 잘 들었어.
3: 그래 우리 철가루 엄마 엄마들 언니 오빠 형
4: 부장 언니
3: 국장 오빠 자 다들 즐거웠어. 오늘 하루
4: 오빠나
3: 지치 때는
4: 지연아
3: 영철이랑
4: 진영이는
3: 이제 샷업.
5: 알쏘 좋다.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5: 얼쑤 신난다.
6: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돌아온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에어니플.
9: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1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9: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1: 인쇄는 와우 플러스.
12: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1: 뉴바옴.
12: 운동할 때도
11: 뉴바옴.
12: 당 건강에도
11: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2: 뉴바옴.
1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0: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4: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자주 만나지 못해도 바로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하고요. 내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더 크게 기뻐해주고 때론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기도 하죠. 무엇보다 함께했던 장면들이 푸르른 풍경이 되어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오래된 친구. SBS 파워 FM 30주년 특집 패밀리 위크. 언제 만나도 반갑고 애틋한 오랜 친구들 덕분에 더 많이 웃고 더 친하게 행복해지는 시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